0: 아니 뭐야?
1: 그만 좀 괴롭혀. 나 오토바이에 터보 부스터 달 거다. 그것만 달면 너희 둘이 한꺼번에 덤벼도 내가 이겨.
2: 터보 부스터? 이번엔 또 무슨 쓸데없는 걸 만들려고. 가자 드웨인, 그러든 말든.
1: 어디 두고 봐 니들.
3: 또 저 멍멍단 녀석들이 왔잖아.
4: 어 세상에, 밥 먹는 중이거든.
2: 맛 좀 보자는데 까칠하시기는. 에이, 눅눅한 사료가 훨씬 더 낫겠어요.
4: 가! 참아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정말 너무하네. 저 멍멍단 녀석들이 우리 마을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 이제 더는 못 보겠어요.
3: 저도예요. 쟤네를 어쩌죠?
4: 뭔가 방법이... 제가 나서죠. 이 마을 시장은 저니까요.
1: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이커 바로 저 예스키.
3: 뭐하세요 구디 시장님? 헬로윈 놀이인가요?
4: 아니요, 이건 다 작전의 일부예요. 저도 폭주적처럼 흉내를 내서 멍멍단에 들어가려고요.
3: 아, 대체 왜요?
4: 저를 믿게 만들어야죠. 그럼 쟤들을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아주 착하게. 오늘 제 바이커 이름도 정했는데 바로 배드웨이.
3: 저 한심한 강아지들하고는 괜히 엮이지 않는 게 나으실 텐데요.
4: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안녕 우리 바이커들. 난 배드웨이 시장이야. 아주 나쁜 바이커지. 그러니까 너희 팀에 끼워줄래?
2: 팀에? 에이, 멍멍단이 되려면 엄청 나빠야 돼요.
5: 저 정도면 나빠 보이는데? 게다가 저 닭은 저렇게 입으니까 깜찍하다.
2: 자신 있으시면 어디 저 앞에 보이는 잔디밭을 밟아봐요.
1: 그 다음엔 바닥에다 이 쓰레기를 버려요.
4: 이걸? 생각만 해도 제가겠다. 잔디 밟으면 이런.
5: 저거 봐,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 저 닭도 진짜 못됐는데 다시 봐도 너무 귀엽다니까.
6: 좋아, 한 번 더 간다.
7: 라이더, 이해가 잘 안 돼서 난 빠질게.
8: 근데 다 뛰는 걸 보니까.
7: 한 번만 더 하자, 응?
9: 야, 이거 은근 중독성 있지? 한 번 더 던져줘.
2: 좋아요, 배드웨이. 멍멍단이 되고 싶죠? 그럼 윌리 한번 해봐요.
4: 윌리? 알았어. 윌리라. 그게 뭐니?
5: 바퀴를 하나 주는 거예요.
4: 그 정도야. 됐지? 나 윌리 했다.
3: 아니, 대체
4: 놀라긴. 미안해.
10: 멍멍단.
2: 모두 습지로!
3: 허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6: 네,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11: 라이더, 구데이 시장님이 멍멍단이랑 다니셔. 모두 폭주적처럼 오토바이 몰면서 지금 같이 습지로 갔는데 저러다 사고 날 것 같아.
6: 알겠어요. 아시죠? 허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요. 전대원 모터범브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르냐?
1: 마셜 조심해!
7: 어때? 코가 기니까 훨씬 세 보이지?

0: 거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구대희 시장님이 멍멍단이랑 오토바이를 탄 채로 콕 쫙고 계신데.
2: 잠깐만요.
3: 저러다가 사고 나겠어.
1: 그러게, 습지로 가는 중이래.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넌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구대희 시장님의 위치를 추적해줘.
3: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1: 그리고 주마,

0: 있던 습재간 시장님이 혹시라도 물에 빠지시게 되면 수륙냉동 사이클로 구해드릴래?
1: 해양구조 주말 출동!
0: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스카이, 시장님이 어디 계신지 가서 봐줄래?
1: 알았어.
0: 우와, 진짜 빨라. 그치, 허브캡?
1: 라이더, 시장님을 찾았어. 근데 숙제로 들어가시네. 악어가 잠자는 대로.
0: 어우, 이런. 절대 잠자는 악어를 깨우시면 안 되는데. 주마, 물로 할 수 있지?
1: 그럼.
2: 어, 뭐야. 아니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일어나. 어서.
1: 이거 진짜 짜릿해.
2: 이거 왜 안 멈춰? 악어나 봐야지.
1: 제가 왔어요. 큐브. 다행이에요, 구두이 시장님. 제가 마을로 모셔다 드릴게요.
2: 나는 이제 배드웨이야. 그리고 너를 따라가는 일은 없어. 여기서 말썽 피울 거거든. 아주 큰 말썽. 미안한데 지금 내가 연기를 하는 중이라서 저 멍멍단의 팀원이 되면 버르장 머리를 싹 고쳐놓을 거야.
1: 정말 이게 좋은 방법 같으세요?
0: 아, 허브캣, 커피 보조대도 배드웨이를 막으려고 하지 우리보다 못했다니까.
2: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0: 스카이, 시장님이 위험하셔. 따라가줘.
1: 알았어.
3: 진짜 웃겨. 얼마나 나쁘면 이름까지 배드웨이로 읽겠어.
1: 에이, 그럼 뭐해. 터보 부스터만 달면 내가 이길걸.
4: 또 그 소리. 넌 아직도 터보 타령이냐? 잘 들어. 아무리 그래도 난 못 이겨. 자, 가자, 드웨인. 배드웨이 찾으러 가야지.
2: 어때? 이 정도면 나 합격이지?
1: 어림없거든요. 멍멍단에 들어오려면 무시무시한 세공 시험을 꼭 통과해야 돼요.
4: 뭐야? 대장은 난데 설명을 왜 네가 해? 처음 듣겠지만 멍멍단이 되려면 세공 시험을 꼭 통과해야 돼요.
2: 세공 시험이 뭔데?
1: 여기 귀여운 장치 타는 거죠?
4: 자, 배드웨이, 갈 수 있겠어요?
2: 이까짓 공 하나가 뭐 별건가? 예의 바르고 친절해지는 게 어렵지.
4: 맞아요! 아니요! 그냥 저 안에서 얼마나 나쁜지나 보여줘요.
2: 좋아. 단 이 다음에는 훨씬 더 재미있는 걸 해보기다. 예를 들자면 꽃을 심어서 동네를 예쁘게 꾸미는 거.
3: 좋네요.
2: 제 카레터 준비됐으면 갈까?
1: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계셔.
0: 오, 큰일 나겠는데. 체이스, 여기로 와줘야겠어.
5: 모터 체이스, 곧바로 출동.
1: 어떻게, 라이더, 시장님이 절벽으로 가고 계시는데.
0: 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들여야지. 준비됐어?
5: 물론이지. 그물.
2: 재밌네. 너도 그렇지, 우리 귀요미?
5: 잠시만 계세요. 꺼내드릴게요.
2: 미안한데 아무리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1: 라이더, 지금 말이야. 모래 언덕을 지나면서 쇄공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
0: 알려줘서 고마워. 지금 바로 갈게.

0: 드디어 손날. 둥근 채팟기 안에 갇힌 햄스터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치?
1: 저희가 금방 꺼내드릴게요, 그대의 시장님. 스카이, 후크로 이 공 좀 잡아줘.
2: 알았어. 좋아.
0: 고맙다, 스카이. 오, 뭐야, 더 돌아?
2: 오호호. 속도를 줄이세요, 구대의 시장님.
0: 잘 안 돼. 아, 왜 이런. 더 굴러간다.
1: 오, 안 되겠어. 얘들아, 전부 다 출동해서 쇠공을 막아줘.
3: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너희가 가진 축구 실력을 다 발휘해줘. 그래야 구대 시장님도 구하고 일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
2: 나! 얼른 와!
1: 더블, 언덕을 좀 만들어줄래? 저기!
3: 더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2: 마셜, 이 공 받아줘!
0: 깜짝이야!
2: 자, 나한테로!
1: 안 다치셨어요, 시장님?
0: 그래, 고맙다. 우리 귀요미 많이 어지러웠지?
1: 그런데 더 이상 폭주족 흉내는 그만 내실 거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0: 이제 와서 어떻게 관둬? 시험도 다 통과했는데 내가 멍멍단이 된 이상 저 못된 강아지들을 아주 착하게 바꿔놓을 거야. 꼭! 어!
1: 계속 따라가보자.
4: 살았다. 그 배드웨인가 하는 사람 때문에 괜히 꼬심을 뻔했잖아.
2: 어? 뭐야, 그 쇠공 안에서 어떻게 나왔지?
0: 그런 쇠구슬 따위는 이 배드웨이의 상대가 안 되거든.
5: 먼세, 저걸 통과했어. 저 깜찍한 꼬꼬하고 같이.
0: 자, 나도 이제 단원이니까 진짜로 힘든 일에 같이 도전해볼까?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자.
5: 우와, 전 아두돼지 삼형제 빼고요. 늑대 무서워.
4: 하, 우리가 그런 걸 왜 읽어줘요?
2: 맞아. 그리고 단원이 되려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5: 네, 멍멍단 회원카드 신청서를 안 썼잖아요. 그리고 저 귀여운 꼬꼬 것도 있으니까 두 개 다 써주세요.
2: 그거 말고 저랑 붙어서 이겨야 돼요. 다리를 먼저 건너는 걸로.
0: 좋아해. 내가 이기면 너희 셋 다 하루 동안 무조건 착하게 구는 거다. 너희들한테 착하게 구는 것보다 나쁜 게 더 어딨겠어.
2: 좋으실 대로. 단, 제 승리면 저 암탉은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0: 우리 치카레털? 그건 말이 안 돼.
5: 좋았어, 개스킷. 어디 한번 해봐. 걱정 마세요. 개스킷 별로 안 빨라요.
2: 그래. 일단은 아주 작은 걸 하나만 달고 와야겠어. 내가 최근에 발명한 이 터보 부스터 말이지.
5: 우와, 내가 여태 본 오토바이 중에서 제일 빠를 것 같아.
4: 네가 진짜 만들 줄 알았어. 그럼 제자리에 준비, 출발!
2: 흙먼지나 드시지.
0: 안 되겠다, 치카레타, 빨리 쫓아가자. 지를 쳐서 날리는 거야? 어? 농담아, 치카레타.
1: 루킷, 저 도랑에 다리 좀 놔줄래?
2: 응, 알았어. 어? 지게차.
0: 어, 고맙다. 이제 따라잡아야겠어.
2: 저기, 빨리 좀 비켜봐요.
6: 뭐야, 도로 위에서 어디 낙폭운전을 해?
0: 어, 앞이 안 보여. 왜 다 주황색이야?
2: 하하, 이 정도면 다 끝났지.

0: 부대 시장님, 헬멧에부터는 호박 대세요.
1: 핸들을 넣을 수가 없는데 어떡해.
0: 시장님 주위를 다 감싸서 지켜드리자.
2: 오른쪽으로요.
3: 너무 많이 가셨어.
1: 뭐가 보여야지.
3: 이제 좀만 더 가면 저 암팩은 바로 내 거야.
0: 그 커브예요.
1: 큰 허브? 어디?
4: 아니요, 그 커브 자위는.
3: 귀엽네.
5: 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배드웨이.
3: 시장님, 멈추세요.
1: 안 보여.
0: 이런 상황에 필요한 건
3: 경선. 알았어, 라이더. 다음은 너야, 로키.
5: 경사로 완성.
1: 왜 점점 시끄럽지? 이 소린 기차인가?
0: 마셜, 도와드리자.
5: 헉! 물대포 발사.
1: 이제야 잘 보이네.
5: 힘내세요, 부대의 시장님. 할 수 있어요.
1: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뒤쳐졌어. 만약에 내가 지면 치카레타를 뺏어갈 거라고 했거든.
6: 진짜요?
2: 그럼 막아야죠.
5: 나 멋지게 들어가 볼까? A6 점프는 와일드만 하나. 나도 잘해. 오, 예! 우! 오, 아닌데? 아! 짜잔! 새로운 묘기예요.
7: 오, 내 배 웬 오토바이?
5: 묘기라니까요.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어쩌지?
7: 그래, 나도 원하는 바니까 어서 배에서 나가.
1: 방금 봤니, 치카레타? 개스킷이 기권하고 여행을 가나 봐.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네. 어떡해. 절대 미친 보지 마.
0: 가만히 계세요, 구대의 시장님. 저희가 갈게요.
1: 잘 들었지, 치카레타? 꼼짝 말고 가만히 기다리자.
0: 실수! 저 오토바이 받아줘!
2: 왜? 그만! 됐어!
1: 내가 왜 이 방법을 골랐을까? 나쁜 짓을 하고 다녔으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5: 거의 됐어요. 이 배에 경사로 같은 건 물론 있죠?
7: 아니, 내 배가 무슨 오토바이 경주하는 데인 줄 알아?
1: 맙소사, 저 미친 까마득하네.
3: 너무 높기는 해. 이거 쉽지 않겠는데.
8: 그래도 너라면 할 수 있어.
3: 고마워, 라이더. 갔다 올게. 정확히 올라갔다. 와용! 발톱 달려!
1: 오, 와일드캣!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운데?
3: 꼬리 두 번 흔들 시간 안에 내려드릴게요, 시장님. 와용! 실뭉치 발사! 혹시 밧줄 타는 거 잘하세요?
1: 물론이지. 밧줄 타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 종목이거든.
5: 다 됐다. 이제 우승의 쐐기를 받으려면 비장의 무기 써야겠지? 초강력 초고속 부스터!
1: 어쩌니, 치카레타. 얼른 서두르자. 오토바이 좀 잘 몰면 좋겠다.
0: 와일드, 결승선까지 시장님 옆에서 도와드릴래?
3: 알았어. 이 정도 운전이야 나한텐 기본이지. 우후! 예! 예!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면서 배운 요령인데 바퀴를 똑바로 해보세요.
1: 우후! 이렇게?
3: 그거예요. 딱 좋아요.
1: 널 위해서야, 치카레타!
3: 와우!

0: 우리 귀요미 아가. 그래, 맞아. 난 안 나쁘거든. 약속대로 너희가 착하게 굴차례다.
1: 말도 안 돼. 우리 시합 다시 해요.
2: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착해져요? 자, 멍멍단, 어서 가자.
0: 하루 동안 착하게 굴기로 하고 가긴 어딜 가?
1: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2: 내 말이 우리가 왜 이걸 하는데? 너 혼자서 엉터리 거래를 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0: 어우, 라이더, 오늘 모토 구조대랑 와일드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니? 치카레타랑 다리에서 내려준 것도 정말 고맙고 내가 누군지도 지켰지.
3: 별 말씀을요, 시장님. 또 멍멍단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4: 시장님, 진짜 멍멍단에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0: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근데 치카레타는 이제 오토바이 타는데 맛을 들인 것 같아. 볼래? 앞으론 얘를 꼬꼬 바이커라고 불러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늦었다.
8: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기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캠핑.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커피 구조대 쓰레기차를 막아라.
10: 와, 간밤에 바람이 어찌나 세있으면 쓰레기통이 다 엎어졌네요.
11: 그러게 말이에요, 선장님. 그래도 다 같이 도와주니까 금방 해변이 깨끗해질 것 같죠? 어, 안 돼, 치카레타. 그런 음식들은 재활용할 수 없거든.
12: 제가 가져갈게요, 시장님.
11: 착한 데다가 사랑스럽다니까.
12: 여기 쓰레기 주가요.
9: 아, 이거 다 재활용되는데 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을까? 재활용도 되는데.
13: 재활용? 물건을 버리는 대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일 말이지?
14: 그럼 이 뚜껑도 그렇게 재활용하면 아주 재밌는 게 되겠는데?
9: 맞아. 일단 깨끗이 씻고.
14: 대박. 진짜 프리스비가 따로 없네.
15: 이건 재활용하면 뭐가 될까?
13: 그건 모자 어때? 어, 마셜 잠깐. 재활용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꼭 씻어라.
16: 아, 좋다. 이렇게 모두 완벽한 날이 또 있을까? 쓰레기들이 한 폭의 그림 같은 내 해변을 망치고 있잖아. 너희들 여기 이 쓰레기 좀 다 치워. 웬만하면 지금 바로. 좋아, 나 혼자 하지 뭐. 내가 야심차게 만든 발명품. 그 이름은 바로 스레딩어 3000. 놀랐어? 근데 쓰레기만 잘 줍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귀여운 튜브 덩어리로 압축도 해준다니까. 자, 멋지지? 그래,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나한테 맛있는 점심 받아 먹을 생각하지 마. 너희들 눈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드벤처 베이엔 감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거기나 가야지. 일단 여기 쓰레기 좀 마저 치우고.
11: 오늘 청소 도와줘서 고맙다. 허, 하나가 남았네. 잡았다, 연어.
16: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 집게로 치워요? 작아서 잡히긴 해요. 하, 우리 마을 해변은 나 혼자 순식간에 치웠죠. 이걸로요. 대박 발명품 스레딩어 3000. 정말 안 됐네요. 이 차는 나한테밖에 없으니까. 지금 무척 부럽죠?
11: 제가 왜요, 험딩어 시장님? 드디어 마을 해변을 청소하신다는데 오히려 축하드려야죠.
16: 어? 갑자기 뭐야? 놀라. 차가 쓰레기를 던진다.
11: 엉망이 됐잖아. 라이더를 불러야겠어.
15: 네, 구대 시장님, 별일 없으시죠?
11: 저기 봐, 험딩어 시장님이 쓰레징어인지 딩어인지를 몰고 왔는데 그 차가 쓰레기를 온 사방에 막 던지고 있어.
15: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험딩어 시장님이 특이한 쓰레기 차를 가져오셨대. 쓰레딩어라는 차인데 갈매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반대로 작동하는 단추를 눌렀나 봐. 그래서 지금 사방으로 쓰레기를 던지고 있대.
2: 뭐? 아까 다 치웠는데 다시?
1: 얼른 차를 찾아서 멈춰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스카이. 넌 헬리콥터 타고 그 차가 어디 있는지 찾아줄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다음은 마셜. 넌 사다리 타고 저 차의 창문으로 들어가서 갈매기를 차 밖으로 내보내줘.
2: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그리고 로키, 넌 쓰레기를 전부 주워줄래? 트럭이랑 집게발로는 빠르니까.
2: 트럭 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2: 와!

0: 레더, 여기 쓰레기 덩이가 너무 많은데 이 많은 걸 대체 언제 주워 담아?
1: 아, 그러면 되겠다. 일단 우리 본부에 갔다 오자, 로키.
0: 세상에, 쓰레기가 여기까지 있네. 어우.
1: 우리가 다 치우자. 바로 이걸로.
0: 이 트럭 진짜 좋은데? 크기도 충분히 커서 이걸로 쓰레기를 치우면 10배는 더 치울 것 같아.
1: 게다가 쓰레기를 치우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 자, 보여줄게.
0: 우와, 이거야말로 재활용이네. 새롭게 쓰는 재활용 천재.
2: 멋지다, 로키.
0: 고마워. 성능까지 진짜 엄청나.

0: 로키, 트럭이 쓰레기들을 아주 깔끔하게 먹어치우네.
1: 아직 더 있어요.
0: 오, 이 부츠 시크한데?
2: 잠깐만요. 하나가 더 있나 봐요.
0: 오호, 우리 요 귀여운 꼬맹이가 신으면 딱 맞겠어. 고맙다.
3: 라이더, 스레딩어를 찾았어.
2: 잘됐다, 스카이. 어디 있는데?
3: 마을 변두리에서 다리로 가는 것 같아. 어, 근데 평범한 다리가 아니라 위로 들리는 다리야. 어, 올라갔다.
2: 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완전히 올라갔어.
3: 어, 이런.
2: 위험해 보이는데? 마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갈매기를 내보내줘.
3: 알았어.
2: 내려와! 저는 안 되겠어!
3: 라이더, 그럼 안에 갈매기는 어떡해?
2: 새를 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새가 되는 거지. 날 준비는 됐어?
3: 어? 나? 그래? 오, 진짜 날잖아? 찍찍! 이제 문 열고. 갈매기야, 뭐해? 나와봐.
2: 스카이, 올라가!
3: 고마워, 스카이. 이 정도야. 근데 저 트럭은 어떡하지? 쓰레기 덩이들이 내려갈 길을 꽉 막고 있어.
1: 걱정 마. 내 생활용차를 이용하면 되니까.
2: 이 트럭을 만들어준 보람이 있는데. 쓰레기로 도구를 만들다니 좋은 생각이야.
1: 이 정도면 됐어.
2: 힘내, 로키. 거의 코앞이야.
1: 죽어가, 제발. 이제 조금만 가면 돼.
2: 로키, 조심해.
1: 어, 보고 있어. 좋아, 딱 잡기만 하면.
2: 성공이야! 아주 훌륭했어, 로키.
1: 이럴 땐 박수가 있어야지.
0: 어, 너희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퍼피 구조대. 정말 고맙다, 부츠도.
2: 당연한 일인데요. 또 쓰레딩어가 쓰레기를 막 버리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로키, 그 쓰레기 덩이들은 어떻게 했니?
1: 다 재활용했죠. 저기요.
0: 오, 이거라고? 여기에 있던 해변 맞아? 이렇게 예쁘다니.
4: 그래, 맞자죠. 쓰레기를 제일 잘...

0: 기사의 얘기지.
1: 난 기사가 좋아.
2: 우주도 좋고.
0: 나도.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알아? 각자 타는 차가 합체하면 퍼피네이터가 된다는 거야. 여기 거대한 로봇 기사.
2: 대박.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0: 이 우주는 반드시 우리가 지킨다.
2: 지키기 전에 균형부터 잡아야겠는데.
3: 자, 서두릅시다. 이제 곧 파킹버그 공주님이 오시니까요. 오, 내가 준비한 선물은 잘 오고 있나? 안녕하세요, 우체부 선생님.
4: 오늘은 우체부가 아니라 택배기사이요, 시장님. 야옹택배기사로 투잡을 뛰고 있으니까요. 최고의 택배는 야옹택배.
3: 갑옷은 금방 오는 거죠?
4: 네? 고양이가 세수할 시간이면 갈 거예요. 구대의 시장님, 배달이 늦어지겠어요. 일이 조금 생겨서요.
3: 이를 어째. 갑옷이 떨어지잖아.

0: 살다 살다 별꼴 다 보겠네.
1: 셋, 둘, 하나. 숨었지? 이제 간다.
2: 하, 네가 날 찾겠다고? 난 닌자보다 잘 숨가댄. 닌자 포즈. 어? 지키러 왔으니까.
3: 호피네이터 놀이구나. 나도 제일 좋아하는 만화인데.
1: 같이 해.
3: 미안, 일단 전화 좀. 네, 구대 시장님, 웬일이세요?
4: 어떡하지? 비행기에서 떨어진 갑옷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 저기 개구리 연못까지. 공주님이 오시기 전에 갑옷을 찾아야 돼.
3: 잠깐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알 아저씨.
5: 아, 라이더, 혹시 배치나 머리에서 기사일면 좀 벗겨줄 수 있을까?
1: 라이더 형, 용감한 데니 형이 갑옷에 갇혀서 자꾸 낭떠러지로 가.
3: 다들 진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0: 멀티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희 시장님이 사신 갑옷이 실수로 비행기에서 떨어졌나 봐. 그 갑옷이 부서져서 여기저기로 흩어졌대.
2: 어? 그거 공주님 때 드린 선물이라고 하셨어.
1: 맞아. 그러니까 빨리 다 모아야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자석으로 베티나 머리에 씌워진 기사 헬멧을 좀 벗겨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체이스? 넌 갑옷에 갇힌 데니가 낭떠러지에서 안전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물로 받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개구리 연못으로 날아갔다는 갑옷을 찾아봐줘. 그래서 흩어진 갑옷이 다 모이면 차에 넣어서 다시 맞추는 거야.
2: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엉덩이에 뿔나 송아지도 아니면서.
1: 걱정 마, 베티. 나 빼줄게. 조금만. 잡았다.
0: 이거 정말 고맙구나, 러벨. 베티나가 기사 되는 줄 알았다니까.
2: 갑옷이 여기 어디 떨어져 있을 텐데. 어? 집게팔. 덤불이 너무 빽빽하잖아. 다른 도구를 써서 찾아야겠어. 와, 고마워, 개구리야. 이 낡은 자전거 프레임 완전 딱인데. 새롭게 쓰는 재활용 천재 럭키. 좋아, 멋진 금속 탐지기가 됐어. 근처인데, 이 근처. 띵띵띵, 빙고! 갑옷 다리 하나 찾았고. 어, 다른 쪽도 있나 본데. 어, 어디 간 거지? 고마워, 개구리야. 라이더, 다리는 찾았어.
3: 잘했어, 로키. 이제 데니엘 구하자.
2: 형, 여기. 데니 형은 저 위에 있어.
4: 으아! 그물?
2: 데니 형, 멈춰.
5: 멈춰. 알았다.
2: 안 돼. 이런. 데니 형 큰일 났네. 뭐야?
3: 스카이, 좀 와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이거 타니까 꽤 재밌네. 후후, 여기도 한번 해볼까?
3: 너무 위험해, 알렉스. 여기는 안 돼. 어, 여기? 아, 그거다. 러블, 우리 본부에 신문지 묶음이랑 낡은 박스가 있는데 로키한테 갖다 줘.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게.
6: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7: 가만히 있어. 안전하게 내려줄게.
5: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이지만 왠지 짜릿한데?
3: 수고했어, 스카이. 오, 갑옷!
7: 아, 이거 엄청 짜릿하다.
3: 어, 난 조마조마했어. 루키, 거긴 어때?
2: 잘 돼가고 있어. 가져온 걸 전부 재활용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박스로 만들 생각이야. 자, 간다! 우후! 멋진 상륙대까지 있네! 좋아! 우와, 참 재밌다! 또 해, 또, 또! 미안해, 알렉스. 널 구하려고 급하게 만든 거라 더는 안 돼. 그리고 난 이제 갑옷을 맞추러 가봐야 하거든. 이건 조금 찌그러졌는데 갑옷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3: 잘 되기를 바라야지. 네, 구대위 시장님.
8: 공주님 기차가 방금 왔거든. 갑옷은 원래대로 돌아왔니?
3: 직접 보시죠.
8: 어서 오세요, 공주 마마. 그리고 또 백장님도. 여기가 어드벤처 베이죠. 기대하세요. 공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0: 어, 이거 기대되는데? 아,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구대위 시장님. 이번에 가는 곳마다 다들 어찌나 친절한지. 너무도요. 가는 곳들마다 저런 갑옷을 주지 뭡니까?
3: 구대위 시장님, 저희가
8: 라이더? 그거 알고 있니? 여기 기차 말이야. 이 안에 공주님이 방문한 곳마다 받으신 갑옷이 한가득이래.
3: 우와, 그래요? 어.
2: 라이더, 좋은 방법이 있어. 잠시만요. 러플, 그 갑옷 들어다 이 차 안에 다시 넣어줄래?
1: 왜?

0: 지금도 좋기만 한데.
1: 설명은 나중에.
2: 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공주님께 드리기 전에 어드벤처 베이가 어떤 데인지부터 말씀드리죠. 어드벤처는요, 어원이 라틴어로 어디, 어디에 오다란 뜻이라네요. 네, 그리고...
3: 아, 범비네이터! 저희도 꽤 팬이거든요.
2: 고맙다, 퍼피고 조제.
4: 별 말씀을요. 또 특별한 선물이 필요하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3: 장하다 퍼피고 조대야 퍼피네이터. 우주는 너희가 지킨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늦었다.
8: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서울 우유.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옥스포드 탕.
9: 해보고
8: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주랑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수석이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순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제 크리스마스가 세 번밖에 안 남았다니.
1: 달림아,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좋아?
0: 그럼요. 크리스마스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고 왠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2: 특별한 일?
0: 네, 엄청 엄청요. 아, 올라가야겠다.
1: 벌써?
0: 인형 친구들한테 매일 동화책 읽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잘 지켜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주죠. 오늘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짜잔! 피터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야. 잘 들어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너머 네버랜드에는 피터팬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피터팬이 웬디의 집을 찾아갔지요. 멍멍! 애가 지자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3: 안녕. 놀라지 마. 난 피터팬이야.
0: 피터팬. 이라고? 진짜 피터팬?
3: 응, 맞아. 진짜 피터팬.
0: 우와, 피터팬이 진짜로 있었다니.
3: 근데 너 정말 동화책 잘 읽는다.
4: 맞아. 달림이 동화책 정말 잘 읽어.
3: 내 친구들한테도 읽어주면 좋겠는데.
0: 이 친구들? 네버랜드에 같이 사는?
3: 응, 맞아.
0: 팅커벨도 있어?
3: 그럼.
0: 우와, 나 너무 가고 싶어. 내가 동화책 읽어줄게.
3: 정말?
0: 그럼. 네버랜드에 얼마나 가고 싶었다고.
3: 좋아. 그럼. 자. 그럼 이제 가볼까?

0: 자, 네버랜드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얘들아, 나왔어!
1: 피터팬!
2: 쟤들은 누구야?
3: 팅커벨 맞지? 정말 예쁘다!
2: 고마워.
3: 나는 달림이라고 해.
4: 난 써니.
5: 난 별이.
0: 내가 달림이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
6: 동화책?
3: 그래, 달림이 동화책 진짜 잘 읽어.
5: 맞아.
4: 재밌겠다.
3: 어떤 책을 읽어줄까? 크리스마스니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어때?
5: 산타? 그래!
2: 재밌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잖아.
5: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2: 진짜?
3: 당연하지! 뭐야, 너희들 집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셔?
0: 전에는 오셨는데 이젠 안 오셔.
5: 뭐?
4: 왜? 너희들 착한 일을 안 했구나.
0: 그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게 방해하는 악당이 있어.
3: 뭐? 그게 누군데?
7: 안개 대포 발사!
4: 발사! 발사!
8: 노이쿠!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네버랜드로 갈 수가 없네.
7: 산타는 안 돼!
4: 안 돼!
7: 크리스마스도 절대 안 돼!
4: 안 돼!
3: 후크 선장이? 대체 왜?
2: 크리스마스 날 악어에게 팔을 물렸거든.
0: 그 뒤로 크리스마스를 싫어해.
5: 그렇다고 크리스마스를 싫어한단 말이야?
4: 말도 안 돼!
5: 그래서 우린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아.
4: 맞아.
3: 너무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행복한 날인데.

0: 만일 혼내주자. 산타 할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1: 정말?
2: 어떡해?
0: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지 얘들아?
1: 맞아.
3: 크리스마스를 부샤부샤
4: 지나치기라.
3: 이제 2일 남았군. 올해도 산타를 못 오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릴 거야. 어디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저 녀석은!
4: 핑크팬!
3: 야! 피터팬이 여긴 왜 온 거야?
5: 후크 선장! 경고를 하러 왔다!
3: 경고라고?
0: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모두게 막지 마!
3: 너희들 뭐 잘못 먹었구나! 그런다고 내가 오, 그래 알았다! 그럴 것 같냐?
0: 어서 들어가자.
4: 담배야! 담배야!
5: 그렇다면 나랑 결투해! 이긴 사람 말 들어주기!
3: 뭐라고? 조그만 녀석이 까불고 있어!
5: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건?
3: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절대 안 돼!
0: 이제 안개대포를 찾아서 망가뜨리면 돼.
1: 어딨지?
0: 말도 안 돼. 크리스마스에 해골 표시를 해놓다니.
1: 찾았다. 어? 안개대포.
0: 정말이네. 얼른 이걸 고장내자.
1: 좋아.
6: 어떻게 해야 고장을 내지?
3: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4: 진입자!
3: 누구야?
1: 어떡해.
5: 안 되는데.
0: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3: 너희들은 누구지? 거기서 왔다. 내 집에서 뭘 하고 있었단 거야?
4: 진입자!
5: 얘들아 이리로 와. 얼른.
3: 어떤 감히 도망가냐? 고
0: 살려주세요!
3: 어서 항복하지 못해!
0: 어쩌지?
4: 대포 발사!
3: 내 대포!
4: 쏘지마! 쏘지마!
5: 얘들아, 얼른 도망가야 해!
4: 이쪽으로!
3: 뭐야, 앞이 안 보여서 잡을 수가 없잖아!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녀석들을 잡아! 뭐 하는 거야? 나 말고 저 녀석들을 잡으라니까!
4: 잡아!
0: 못 빠져나왔다.
5: 서두르자. 어서 피해야 돼.
3: 이 녀석들 거기서 지 못! 뭐야? 벌써 도망갔어? 감히 내 작전을 망치려고 해? 어림없어! 저 녀석들이 다시 못 오게 철저히 감시해!
4: 네! 잠시! 잠시!
5: 됐어, 얘들아. 이제 무사해.
1: 아휴, 다행이야. 무사히 도망쳐서.
0: 근데 작전은 실패했어.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1: 그러게.
7: 어쩌지?
3: 못된 녀석들. 내 산타 방해 작전을 망치려 하다니. 또 올지 모르니까. 꼭꼭 막아놔야겠어.
4: 막아야 해. 여기다.
3: 다 막아버리자.
4: 여기다.
3: 웃어. 너도 똑같이 해줄까?
1: 이젠 어쩌면 좋지?
8: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못 오시겠네.
0: 안 돼. 그럴 순 없어.
1: 그치만 어떻게.
0: 어떻게 해서든 꼭 산타 할아버지를 오시게 해야 해.

0: 뭐지? 이 냄새.
1: 맛있는 냄새.
0: 맛있는 고기 냄새.
1: 좋아, 고기 냄새.
2: 됐어, 들어가자.
3: 응. 구선장이 고기 냄새를 좋아한단 말이지?
4: 응, 맞아.
5: 와, 발 아파. 언제까지 부채질을 해야 하는 거야?
1: 구선장이 어서 숨어.
0: 여기서 나는 냄새였군. 이게 웬 음식들이야? 근데 누구거지?
1: 무슨 상관이야? 응? 우린 해적이다!
0: 그래, 맞아! 해적은 원래 남의 물건을 뺏는 사람이지.
5: 어딨지? 어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2: 우리가 못 찾게 숨겨놨나 봐.
5: 포크 선장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1: 맛있어, 맛있어.
5: 왜 저렇게 빨리 먹는 거야?
3: 시간을 더 끌어야 하는데.
0: 잘 먹었다. 이제 가봐야겠군.
5: 아, 안 돼요. 남의 꿀 먹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3: 맞아요. 남의 꿀 허락도 없이.
0: 난 해적이거든. 해적은 허락 따위 받지 않아. 가만, 너희들 어제 그...
1: 지미짱!
0: 우리 집에 몰래 왔던 녀석들 맞지? 피터팬이랑 내 대포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5: 그게...
0: 또 날 방해하러 온 거냐?
5: 어떡해...
0: 이 녀석들!
5: 안 돼!
0: 비켜!
5: 어떡해...
0: 뭐야? 당장 내려주지 못해! 이것 좀 내려봐!
5: 어디서 도망갔다? 그래!
0: 이 녀석들, 저거 보자.
5: 대체 어디 숨겨둔 거지?
2: 다른 데로 가져갔나 봐.
5: 이게 뭐지?
2: 비밀의 방인 것 같은데?
5: 저기! 저기 있어!
2: 그래! 빨리 가서 고장내자. 달림아, 괜찮아? 응. 어서 이걸 잡아. 빨리 물 밖으로 나가자. 응. 이게 무슨 소리지?
5: 악어야!
2: 그래, 후크 선장의 팔을 먹어버린 악어! 안 되겠어! 이걸로 막아야겠어! 자! 어서 가자!
5: 달림이랑 피터팬.

0: 왜 안 오지?
1: 그러게.
2: 와, 달리바 피터팬!
3: 어떻게 됐어? 안개들포는 망가뜨렸어?
4: 아니, 못했어. 함정에 빠진 바람에.
2: 뭐?
5: 그럼 이번에도 산타 할아버지는 못 오시는 거야?
6: 미안해. 후크 선장의 감시가 심해져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4: 아니, 한 군데 있긴 해.
2: 뭐? 어디?
4: 여기가 우리가 빠졌던 함정이야. 이리로 올라가면 후크 선장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3: 달림이, 너 진짜 똑똑하다.
7: 누구야? 아니구나. 졸고 있으면 어떡해. 이 녀석들, 이제 포기한 모양이군.
6: 예, 제대로 왔어.
3: 이제 이것만 고장내면 된다 이거지?
2: 응.
7: 이제 대포를 설치해볼까? 좋아, 좋아.
2: 좋아, 좋아.
7: 이번에도 산타를 혼내줘야지.
2: 재밌어!
7: 넌 피터팬!
6: 도망치자!
7: 장녀석들을 잡아! 거기 서지 못해! 더 갈 곳이 없지!
6: 팅커벨, 어서 요술가루를 뿌려줘!
3: 요술가루가 없어!
7: 이거 말이냐?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4: 어떡해!
6: 걱정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7: 그 마음대로!
6: 너는 반드시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7: 아니면
2: 없다! 피터팬! 위험해!
7: 잘 가라, 피터팬!
6: 괜찮아.
7: 어떡하지,
4: 해봐, 빨리. 야호, 우리가 이겼어.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6: 이 소리는.
4: 뭐야?
7: 안 돼!
6: 어떡하지?
4: 도와주자. 우리가 왜?
6: 악어한테 물리게 둘 순 없잖아.
7: 나한테 물릴 순 없어.
4: 이걸 잡아요.
7: 싫어! 도와주는 척하면서 떨어뜨리려고!
6: 뭐라고?
7: 너희가 날 도와줄 리가 없잖아!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줘요!
4: 어떡해! 너무 무거워!
2: 우리도 도와줄게!
4: 얘들아!
8: 메리 크리스마스!
7: 아유, 잘했다.
8: 그래, 드디어 올해는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겠구나.
2: 예!
7: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대체 왜 모두가 날 구해준 거지?
4: 그거야. 크리스마스엔 모두가 행복해야 하니까요.
8: 그래,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지.

0: 다니마, 정말 고마웠어.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게 해줘서.
1: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였어.
2: 뭐라?
3: 그럼 집까지 내가 데려다 주마.
1: 우리 네버랜드에 또 놀러 와도 돼?
2: 그럼
1: 언제든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가 크고 싶다.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집중.
8: 얼굴엔
10: 순한 킹킹.
8: 식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0: 뉴스와 뉴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뉴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

0: 새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우주 왕복선이에요.
5: 우와, 진짜 멋지다.
6: 진짜 크다. 근데 우주까지 어떻게 날아가지?
5: 여기 왕복선 밑에서 아주 큰 힘이 나오거든. 그 힘으로 슝 하고 날아가.
4: 우와. 여러분, 우주에서는 이렇게 우주 비행복을 입어야 해요.
6: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가보고 싶어.
5: 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6: 응.
5: 달리마, 또 꿈이 바뀐 거야? 저번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며. 그전엔 경찰관이 되고 싶댔어.
6: 하긴, 그게 말이야. 우주 비행복이 너무 멋져 보여서.
7: 달리미는 꿈이 많구나. 내 꿈은 아이돌 하나뿐인데.
5: 나도, 난 계속 과학.

0: 별아, 과학자는 우주에 대해 많이 알지?
1: 그야, 그렇지.
0: 그럼 우주비행사 훈련 좀 시켜줘.
1: 훈련? 근데 힘들지 않을까?
0: 우주에 갈 수만 있다면 그까지 꺾어. 도와줄 거지.
1: 그래.
0: 야호!
2: 공중엔 매달리기! 무중력 우주에 익숙해지려면 매달리기를 잘해야 해.
3: 달려봐! 이렇게 해봐!
2: 다음은 체력 기르기! 무거운 우주복을 입으려면 튼튼해야 해.
3: 달리마! 힘내!
2: 이번엔 정글에서 살아남기! 비행기가 정글로 추락한다면 불을 피울 줄 알아야 해.
0: 이따! 안 되겠어. 우주비행사는 너무 힘들어.
1: 응? 어? 우와, 소방차 멋지다.
0: 응? 그래, 나 소방관이 돼야겠어.
1: 또 바꾼다고?
4: 이런 집이 아니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0: 엄마, 나 새로운 꿈이 생겨.
4: 생각이 안 나. 생각이.
0: 엄마가 바쁜가 보네.
3: 그래, 나중에 얘기해야겠다. 새로운 꿈이 생겼다.

0: 달리마! 이게 뭐야?
1: 그거 어때요? 나 엄마처럼 건축가가 되려고요. 근데 소방관이랑 아나운서도 되고 싶고 꿈이 너무 많아 고민이에요.
0: 그렇다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어떡해?
1: 그게... 죄송해요.
0: 다음부터는 엄마 물건엔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알았지?
1: 네. 어? 정글 탐험가? 이거 재밌겠다. 정글 호랑이 발견. 엄청 무섭고 엄청 먹는다. 응? 원주민인가? 손에 든 건? 우와! 뭘 잡아먹는 거지? 여기 정글엔 호랑이와 원주민이.
2: 언니 뭐해?
1: 우와! 살려주세요!
2: 언니 같이 가!
1: 달님이 살려! 겨우 도망쳤네. 응? 우와! 여기에도 탐험할 게 많네. 어디 볼까? 이게 뭐지? 이건 엄마 그림 같은데? 엄마! 제가 뭔가를 찾았어요! 어?

0: 줬지? 와, 예쁜 짐이네.
1: 달림아.
0: 어? 엄마.
1: 어? 어? 안 돼.
0: 어떡해.
1: 달림아, 조심해야지. 겨우 완성했는데.
0: 탐험가가 돼서 창고에 갔다가 이걸.
1: 이번엔 또 탐험가니? 탐험가면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엄마 일을 망치면 어떡해.
0: 그게... 죄송해요.
1: 달림아! 여보세요?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
0: 속상해. 어?
2: 달림아, 무슨 일 있어?
0: 엄마한테 혼났어. 엄마 물건을 또 망가뜨렸거든. 난 왜 자꾸 꿈이 바뀌는 걸까? 편의도 거리도 꿈이 하나뿐인데. 근데 나는 진짜 내 꿈이 뭔지 모르겠어. 엄마에만 망가뜨리고.
2: 어? 이건 보물지도 같은데?
0: 창고에서 찾았어.
2: 진짜? 그럼 우리 보물 찾으러 가자.
0: 보물?
2: 그래, 이건 보물지도가 틀림없어. 어서 가보자.
0: 그럴까?
2: 봐, 우리 집이랑 비슷하잖아.
0: 그렇네, 마당도 똑같고 나무도 같은 데 있어.
2: 응, 응.
0: 그래, 엄마가 그랬어. 어? 여기가 옛날엔 할아버지 집이었는데 나중에 새로 지었다고. 지도가 맞다면 여기에 묻혀 있을 거야.
2: 응, 얼른 파보자.
0: 자, 어? 이게 뭐지? 엄마, 엄마!
1: 달림아, 아깐 엄마가 화내서 미안. 요즘 일 때문에 예민해져서. 아까 그 집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만들려고 했어.
0: 전 괜찮아요. 근데 엄마, 이거 보세요.
1: 어? 이걸 어디서?
0: 제가 찾았어요. 엄마의 보물 상자.
1: 어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0: 여기 그림 보고 엄마 건 줄 알았어요.
1: 맞아. 너만 할 때 이런저런 꿈꾸면서 갖고 놀던 보물들이야. 그러고 보니 엄마도 꿈이 참 많았었네. 달림이 너처럼.
0: 정말요?
1: 그래.

0: 내가 엄마를 구했어.
1: 엄마 숨 막혀.
0: 미안.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 짓는 집이 동화 같은 집인데 잘 생각이 안 났거든. 근데 이 그림이 해결해 줄 것 같아. 어릴 적 엄마 그림을 보니 딱 맞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1: 엄마 어릴 때 그림이 도와준 거네요?
0: 아니, 달님이가 도와줬지. 고마워.
1: 엄마, 저 새 꿈이 또 생겼어요.
0: 뭔데?
1: 댄서요. 신나게 춤추면서 놀고 싶어요.
0: 멋있는걸? 엄마도 같이 출까?
1: 야호! 신난다!
0: 사랑해, 달님아.

0: 먹으려면 동전을 넣어야 해.
1: 동전?
0: 그래, 여기다 동전을 쏙 넣고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누르면
1: 누르면
0: 자,
1: 나왔다.
0: 그래.
2: 그나저나 아빠가 오늘도 많이 늦네.
0: 아빠 요새 너무 바쁜 것 같아요.
3: 여보, 얘들아, 아빠 왔다. 오늘도 잘 놀았어?
0: 네.
2: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3: 요즘 주문이 너무 많네. 아, 피곤하다.
0: 아빠.
3: 어?
0: 이거 드실래요? 이건 힘이 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3: 힘이 나는 아이스크림?
0: 네, 제가 여기다 주문을 걸었거든요. 아빠, 힘내세요. 얍!
3: 그래? 어디? 오! 정말 힘이 불끈 나는데?
0: 그쵸?
3: 역시 아빠 생각해주는 건 달리비밖에 없다니까.
0: 자, 그래. 이제부터 이건 마법의 아이스크림 자판기야. 이건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스크림.

0: 바꿀까? 고마워.
1: 생각이 안 나.

0: 주말에 배웠대.
1: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금방 되더라고. 어때?
2: 우와, 잘 탄다.
1: 아빠가 잘 탄다고 새 자전거도 사줬어.
2: 좋겠다, 부러워.
0: 달림아, 너도 빨리 배워.
2: 응, 나도 배울래.
3: 자, 다 됐다.
4: 보조바퀴를 벌써 뗀다고?
2: 네, 저도 이제 두발 자전거 탈 거예요. 친구들도 다 타거든요.
4: 좀 위험하지 않을까?
3: 에이, 괜찮아. 연습하면 돼. 자, 다 됐다. 어서 타봐.
2: 네.
4: 아빠가 잡아줄게. 헬멧 잘 썼지?
2: 네.
4: 보호대 잘 찾고?
2: 그럼요.
4: 장갑도?
3: 여보, 괜찮대도.
4: 자, 천천히, 천천히.
2: 알겠어요.
4: 달림아, 괜찮아?
2: 네, 괜찮아요. 쉬운 게 아니네.
3: 처음이니까 그런 거야. 다시 해봐.
4: 달림아! 달림아, 안 다쳤어?
2: 네.
3: 안 되겠다. 좀 넓은 데로 가야겠어.

0: 자, 이제 가볼까?
1: 네.
0: 간다.
1: 엄마, 넘어질 것 같아요.
0: 괜찮아. 겁먹지 말고 천천히. 그래, 잘하네.
1: 엄마, 저 이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자, 그럼 살짝 손을 놔볼까?
1: 네. 된다. 야호.
0: 괜찮아, 달림아.
2: 이런,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많이 놀랬지?
1: 네.
0: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엄마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었는데.
3: 친구들은 저렇게 잘 타는데.
4: 달림아, 너도 탈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3: 그럴까? 좋아, 해보자.
4: 달림이 화이팅!
3: 아니야, 무서워.
4: 괜찮아, 할 수 있어.
3: 그게... 아니야, 도저히 못하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도 자전거 잘 타고 싶은데.
4: 달림아,
3: 어?
4: 자, 이거.
3: 응? 이게 뭐야?
4: 용기가 나는 아이스크림.
3: 어?
4: 네가 그랬잖아. 어? 이건 마법의 아이스크림.

달림아, 조금만 더 힘내.

0: 더 재밌어.
1: 그래, 나도. 고마워, 달토끼야. 나 이제 자전거 잘 탈 수 있어. 네가 용기 나는 아이스크림을 줘서 그런 것 같아.
2: 네, 아니야. 그건 네 덕분이야.
1: 내 덕분?
2: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래서 잘하게 된 거야.
1: 그런가?
2: 자, 어? 이거.
1: 뭐야?
2: 이제 잘 시간이잖아. 이건 후 잘 자는 아이스크림.
1: 그래, 후 잘 자고 내일 또 신나게 자전거 타야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늦었다.
6: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서울 우유.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10: 어서오세요, 공주님.
9: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젤?
16: 네.
1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Thank you.

Thank you.

곰이 만약 이 소식을 알면 우리가 말을 안 들은 걸 알고 엄청 화낼 텐데. 근데 모른다면 화를 낼 리도 없겠지? 거기 토끼야! 잠깐만! 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니까?

배빠.

버렸잖아. 이렇게 돼.

물러서지 못해!

우측에

저것 좀 봐! 해적들이 쓰는 편지잖아!

어쩌거라.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와,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 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우와, 우리도 오늘 하이킹 간다.

인정?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고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케이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어쩌지? 콩이 콩이 팍팍팍 콩순이 순이 야!
1: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콩순이?
0: 아 콩순이 마실 수 있으니 마실 주문이야.
2: 우와 마술 쇼 재미있겠다.
3: 우리도 같이 하자.
0: 좋아. 알겠지 콩콩아. 언니가 상자를 뒤로 돌리면 거울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콩콩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와! 나오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마술이 성공하는 거란 말이야. 언니 말 듣고 있는 거야?
4: 그럼 지금부터 콩콩마을 엉뚱마술쇼를 시작합니다.
2: 마술이 아닌 걸 들키면 어떻게 고지?
3: 괜찮다니까 팀이. 나만 믿으라고.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보시죠 팀이.
2: 네. 이거.
3: 티미가 고른 카드의 그림은 바로 하트야.
2: 하트.
3: 귀여워.

0: 도전이죠. 힘이
1: 용기요.
0: 좋아요. 카드의 그림은 어? 동그라미? 우와, 그, 세모? 아니, 네모?
1: 어, 다 아닌데.
2: 명품으로 카드를 보는 건 반칙이지.
3: 너무 창피해.
4: 이번엔 우리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아, 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다녀올게요.
2: 뭉치가 화장실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라도 마술을 해야겠네요. 좋죠? 오죠? 아무것도 없죠? 펌펌이 펌펌이 이요.
5: 신기하다.
2: 자, 이번엔 다른 물건 이요. 짜잔. 신기하지? 신기하지? 요, 또! 얍! 요! 차! 허! 하이!
0: 신기하다! 저게 뭐야?
6: 우리 콩콩이가 사라지는 마술을 할 거야.

0: 바구니가 사라졌어.
1: 진짜?
2: 콩콩이는 아마 상자에 비스듬히 끼워진 거울 뒤에 숨어 있을 걸. 천재 코디는 다 알고 있다고.
1: 아니거든. 진짜 마술이거든.
0: 뭐야? 진짜 사라졌잖아. 무술 대단하다.
1: 뭐? 내가 진짜 콩콩이를 사라지게 했어.
3: 콩순이 마술사님, 콩콩이 다시 나타나게도 할 수 있겠죠?
1: 물론이죠. 주문을 거꾸로 외우면 된댔어요. 니스니스코 파파파치 콩이코. 콩콩이를 다시 돌려주세요. 얍.
0: 콩콩이다.
3: 멋지다, 콩순이 마술사.
1: 콩콩아, 우리가 진짜 마술을 보냈어.
4: 여보, 마트 다녀올게요.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5: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잘 다녀와요.
1: 엄마다! 엄마! 오늘 병원 안 갔어요?
5: 오늘 엄마 쉬는 날이거든. 엄마가 좀 피곤해.
1: 골라보세요.
5: 그럼 병원 놀이 할까? 엄마가 환자하고 콩순이가 의사하는 거지.
1: 우와!

0: 그래. 환자니까 계속 누워있으면 되겠지?
1: 티미!
2: 어?
1: 어? 뭉치고 있었네. 안녕!
0: 안녕! 우리 병원 놀이하는 중인데 콩순이도 같이 할래?
2: 같이 할래!
1: 깜짝이야! 놀랬잖아, 포미! 마침 잘 됐다. 우리 집에 진짜 급한 환자가 있거든. 나 좀 도와줄래?
2: 좋아! 안녕하세요.
1: 엄마? 이런 환자가 많이 아픈가 봐요. 뭉치 간호사, 정전기 주세요.
0: 여기요.
1: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당장 치료약부터 만듭시다.
0: 네.
1: 뼈에 좋은 우유랑 몸에 좋은 당근 주스랑 양파도 몸에 좋지? 건강한 피망, 브로콜리, 고추까지. 티미 약사님 부탁해요.
0: 네, 약 만들기 시작. 완성.
1: 우와! 티미 놀라.
2: 티미 냄새가 이상해.
1: 부끄러워. 마쇼 왜 이래? 환자분 힘나는 약 나왔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서 약을 드셔야 나아요.
0: 혹시 다른 곳이 아픈 건 아닐까? 어?
1: 그런가? 설마? 팔이랑 다리가 부러진 게 분명해요. 당장 붕대 준비해 주세요.
0: 네.
1: 이제 덜 아프실 거예요. 뭉치 간호사, 펜 주세요.
0: 여기요.
1: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예쁜 붕대를 보면 환자 기분이 좋아져서 더 빨리 나을 거예요. 모든 피로 비켜요. 이건 분명 심각한 감기입니다.
0: 그럼 어떡하죠?
1: 감기 환자를 치료하려면 열부터 내려야 해요. 이렇게 묶으면 다 됐다. 환자분 이제 시원하시죠?
0: 이제 또 무슨 치료하지?

0: 콩순이랑 병원 놀이 하기로 했는데 깜빡 잠들었네. 어? 어머, 콩순이가 만든 약인가 보네. 어디? 대체 뭘 넣은 거야? 이게 뭐야?
1: 여보, 이게... 우리 왔어요. 어? 뭐 하는 거예요?
0: 웃지 마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2: 아프지 마요.
3: 너는 세상에서 제일 높이 뛰는 토끼야.
0: 웃기 웃기기기. 난 세상에서 바나나를 제일 잘 먹는 침팬지. 어?
3: 진짜 침팬지 같아, 김이.
0: 공순아, 우리 간식 먹고 다시 놀까?
3: 좋아.
0: 우유랑 같이 먹자. 어?

0: 목이 길긴 길잖아. 왜 변신이 잘 안 되는 거야?
1: 봄이 열이 많이 나.
2: 감기에 걸렸나 봐.
0: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1: 봄이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어.
0: 그래도 아이스크림으로 변신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2: 이렇게 뜨거운 아이스크림은 처음 봐.
0: 그래도 녹진 않는데.

0: 엄마한테 약 받아와도. 약이 싫어. 널 거라고
1: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폴리.
0: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나이지. 약은 맛없단 말이야.
1: 지금은 약 먹고 쉬어야 해.
0: 쉬라고? 더 잠깐 기다려봐, 포비. 쉬어. 동물놀이하고 놀 거야.
2: 제 발명품, 절대 쏟아지지 않는 약 숟가락만 있으면. 소용없구나.
0: 대답하게.
3: 얘들아, 괜찮아?
4: 약 먹이기 엄청 힘드네. 좋은 생각이 났어. 좋아? 어쩔 수 없지 뭐.
1: 우리 그냥 동물 놀이 할까?
2: 그래! 개구리지. 개굴 쪼.
3: 나는 뭉치.
0: 이제 내 차례지. 나는 사자다. 지금이야.
1: 이제 열은 내린 것 같아.
4: 다행이다, 포미.
0: 너희들 덕분이야.
4: 우리가 약도 먹어야겠다는데.
0: 약은 정말 정말 싫다고.
3: 이제 콩콩마을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은 색 공을 뽑은 사람이 반 팀이야.

0: 우와, 우승은 우리 거야. 콩콩이랑 팀이네.
1: 팀이 괜찮겠어?
0: 그럼 콩콩이랑 나는 최고의 콤비라고.
2: 자, 이 공을 굴려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야.
0: 바람처럼 빠르게, 알았지, 큐리?
2: 준비됐지? 그럼 출발!
0: 야! 좋아, 조금만 더. 좋았어. 빨리 가면 깰 텐데.
3: 우리 먼저 갈게.
4: 콩콩이 낮잠 시간이구나.
1: 우리가 1등!
0: 1등 할 수 있었는데. 꼴찌네.
2: 이번엔 박 터뜨리기. 콩주머니를 박에 던져 제일 먼저 터뜨리면 이기는 거야. 준비 시작.
5: 와, 팀이 힘 정말 세다.
0: 이번엔 우리가 이겨야 해, 큐리.
3: 더 세게 던져.
5: 좋아, 거의 다 됐어.
1: 콩콩이도
0: 콩콩이도 하고 싶다고? 좋아. 자, 던져봐.
2: 콩콩아, 이제 내가.
0: 우리가 이겼다!
2: 마지막 게임은 2점. 림보를 지나서 터널을 통과하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팀이 우승이야. 그럼 시작!
0: 큐리, 빨리 와!
1: 뭐야?
3: 내가 먼저 한다니까!
0: 우와, 콩콩이 잘한다. 이번엔 내가...
1: 좋았어.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3: 내가 먼저. 가위바위보.
0: 큐리, 빨리 가자. 어서.
1: 우와, 우리가 우승하겠어. 콩콩아, 이쪽이야.
5: 콩콩아, 터널로 들어가야지.
4: 콩콩아! 이런...
2: 티미와 콩콩이 팀 우승!
1: 이럴 수가! 콩콩아, 우리가 이겼어! 신빈 멋진 쿵띠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링,
6: 눈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늦었다.
7: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서울 우유!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10: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7: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10: 순한 길길.
8: 식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16: 커피 두 조대 쓰레기차를 막아라.
17: 와, 간밤에 바람이 어찌나 세있으면 쓰레기통이 다 엎어졌네요.
18: 그러게 말이에요, 선장님. 그래도 다 같이 도와주니까 금방 해변이 깨끗해질 것 같죠? 어, 안 돼, 치카레타. 그런 음식들은 재활용할 수 없거든.
19: 제가 가져갈게요, 시장님.
18: 착한 데다가 사랑스럽다니까.
19: 여기 쓰레기 주가요.
16: 아, 이거 다 재활용되는데 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을까? 재활용도 되는데.
20: 재활용? 물건을 버리는 대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일 말이지?
16: 그럼 이 뚜껑도 그렇게 재활용하면 아주 재밌는 게 되겠는데?
20: 맞아. 일단 깨끗이 씻고.
16: 대박. 진짜 프리스비가 따로 없네.
21: 이건 재활용하면 뭐가 될까?
20: 그건 모자 어때? 마셔 잠깐. 재활용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꼭 씻어라.
22: 아, 좋다. 이렇게 모두 완벽한 날이 또 있을까? 쓰레기들이 한 폭의 그림 같은 내 해변을 망치고 있잖아. 너희들 여기 이 쓰레기 좀 다 치워. 웬만하면 지금 바로. 좋아, 나 혼자 하지 뭐. 내가 야심차게 만든 발명품. 그 이름은 바로 스레딩어 3000. 놀랐어? 근데 쓰레기만 잘 줍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귀여운 튜브 덩어리로 압축도 해준다니까. 자, 멋지지? 그래,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나한테 맛있는 점심 받아 먹을 생각하지 마. 너희들 눈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드벤처 베이엔 감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거기나 가야지. 일단 여기 쓰레기 좀 마저 치우고.

0: 청소 도와줘서 고맙다. 하나가 남았네. 잡았다, 이 연어.
1: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 집게로 치워요? 작아서 잡히긴 해요? 하, 우리 마을 해변은 나 혼자 순식간에 치웠죠? 이걸로요? 대박 발명품 스레딩어 3000. 정말 안 됐네요. 이 차는 나한테밖에 없으니까. 지금 무척 부럽죠?
0: 제가 왜요, 험딩어 시장님? 드디어 마을 해변을 청소하신다는데 오히려 축하드려야죠.
1: 어? 갑자기 뭐야? 으아, 차가 쓰레기를 던진다.
0: 엉망이 됐잖아. 라이더를 불러야겠어.
2: 네, 구대 시장님, 별일 없으시죠?
0: 저기 봐, 험딩어 시장님이 쓰레징어인지 딩어인지를 몰고 왔는데 그 차가 쓰레기를 온 사방에 막 던지고 있어.
2: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미안, 근데 나 깡통 신고도 정말 빠르지 않아?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험딩어 시장님이 특이한 쓰레기 차를 가져오셨대. 스레딩어라는 차인데 갈매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반대로 작동하는 단추를 눌렀나 봐. 그래서 지금 사방으로 쓰레기를 던지고 있대.
2: 뭐? 아까 다 치웠는데 다시?
1: 얼른 차를 찾아서 멈춰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스카이? 넌 헬리콥터 타고 그 차가 어디 있는지 찾아줄래?
2: 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다음은 마셜? 넌 사다리를 타고 저 차의 창문으로 들어가서 갈매기를 차 밖으로 내보내줘.
2: 준비 끝! 멍멍소방관 작전 시작!
1: 그리고 로키? 넌 쓰레기를 전부 주워줄래? 트럭이랑 집게발로는 빠르니까.
2: 트럭 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더, 여기 쓰레기통이가 너무 많은데 이 많은 걸 대체 언제 주워 담아?
1: 아, 그러면 되겠다. 일단 우리 본부에 갔다 오자, 로키.
0: 세상에, 쓰레기가 여기까지 있네.
1: 어우. 우리가 다 치우자. 바로 이걸로.
0: 이 트럭 진짜 좋은데? 크기도 충분히 커서 이걸로 쓰레기를 치우면 10배는 더 치울 것 같아.
1: 게다가 쓰레기를 치우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 자, 보여줄게.
0: 우와, 이거야말로 재활용이네. 새롭게 쓰는 재활용 천재.
2: 오, 차 멋지다, 로키.
0: 고마워. 성능까지 진짜 엄청나.

0: 좋기. 트럭이 쓰레기들을 아주 깔끔하게 먹어치우네.
1: 아직 더 있어요.
0: 오, 이 부츠 시크한데?
2: 잠깐만요. 하나가 더 있나 봐요.
0: 오호, 우리 요 귀여운 꼬맹이가 신으면 딱 맞겠어. 고맙다.
3: 라이더, 스레딩어를 찾았어.
2: 잘 됐다, 스카이. 어디 있는데?
3: 마을 변두리에서 다리로 가는 것 같아. 어우, 근데 평범한 다리가 아니라 위로 들리는 다리야. 어, 올라갔다.
2: 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완전히 올라갔어. 위험해 보이는데? 마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갈매기를 내보내줘.
3: 알았어. 우와, 빠질 뻔했다. 오, 방금 것도.
2: 마셜, 다시 내려와. 더는 안 되겠어.
3: 라이더, 그럼 안에 갈매기는 어떡해?
2: 새를 구하는 최고의 방법은 새가 되는 거지. 날 준비는 됐어?
3: 어? 나? 그래? 우와, 진짜 날잖아.
1: 알고?
3: 갈매기야, 뭐해? 나와봐.
2: 스카이, 올라가.
3: 고마워, 스카이. 이 정도야. 근데 저 트럭은 어떡하지? 쓰레기 덩이들이 내려갈 길을 꽉 막고 있어.
1: 걱정 마. 내 생활용차를 이용하면 되니까.
2: 이 트럭을 만들어준 보람이 있는데? 쓰레기로 도구를 만들다니 좋은 생각이야.
1: 이 정도면 됐어.
2: 힘내, 로키! 거의 코앞이야!
1: 죽어가, 제발! 이제 조금만 가면 돼!
2: 로키! 조심해!
1: 보고 있어. 좋아, 딱 잡기만 하면. 어우, 이런. 잡았다.
2: 와, 성공이야. 아주 훌륭했어, 로키.
1: 이럴 땐 박수가 있어야지.
0: 어, 너희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퍼피 구조대. 정말 고맙다, 부츠도.
2: 당연한 일인데요. 또 쓰레딩어가 쓰레기를 막 버리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로키, 그 쓰레기 덩이들은 어떻게 했니?
1: 다 재활용했죠. 저기요.
0: 오, 이거라고? 여기에 있던 해변 맞아? 이렇게 예쁘다니.
4: 그래, 봤자죠. 쓰레기를 제일 잘 줍는 이 쓰레딩어가 아직 내 거니까.
2: 자, 여기요. 시장님 모자죠?
5: 공주님께 드릴 갑옷을 찾아라.
1: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야. 퍼피네이터.
5: 언제나.
1: 우주를 지키는 다섯 강아지 기사의 얘기지.
6: 난 기사가 좋아.
3: 우주도 좋고.
1: 나도.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알아? 각자 타는 차가 합체하면 퍼피네이터가 된다는 거야. 여기 거대한 로봇 기사.
7: 대박.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1: 이 우주는 반드시 우리가 지킨다.
3: 지키기 전에 균형부터 잡아야겠는데.
0: 자, 서두릅시다. 이제 곧 파킹버그 공주님이 오시니까요. 오, 내가 준비한 선물은 잘 오고 있나? 안녕하세요, 우체부 선생님.
8: 오늘은 우체부가 아니라 택배기사요, 시장님. 야옹 택배기사로 투잡을 뛰고 있으니까요. 최고의 택배는 야옹 택배.
0: 갑옷은 금방 오는 거죠?
8: 네, 고양이가 세수할 시간이면 갈 거예요.

0: 살다 살다 별꼴 다 보겠네.
1: 셋, 둘, 하나. 숨었지? 이제 간다.
2: 하, 네가 날 찾겠다고? 난 닌자보다 잘 숨거든. 닌자 포즈. 지키러 왔으니까.
3: 호피네이터 놀이구나. 나도 제일 좋아하는 만화인데.
1: 같이 해.
3: 미안, 일단 전화 좀. 네, 구대시장님, 웬일이세요?
4: 어떡하지? 비행기에서 떨어진 갑옷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 저기 개구리 연못까지. 공주님이 오시기 전에 갑옷을 찾아야 돼.
3: 잠깐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알아저씨.
5: 아, 라이더, 혹시 베티나 머리에서 기살맷 좀 벗겨줄 수 있을까?
1: 아, 라이더 형! 용감한 데니 형이 갑옷에 갇혀서 자꾸 낭떠러지려 가!
3: 다들 진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퍼피 구조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0: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구대희 시장님이 사신 갑옷이 실수로 비행기에서 떨어졌나 봐. 그 갑옷이 부서져서 여기저기로 흩어졌대.
2: 와, 그거 공주님께 드릴 선물이라고 하셨어.
1: 맞아. 그러니까 빨리 다 모아야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자석으로 베티나 머리에 씌워진 기사 헬멧을 좀 벗겨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체이스? 넌 갑옷에 갇힌 데니가 낭떠러지에서 안전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물로 받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개구리 연못으로 날아갔다는 갑옷을 찾아봐줘. 그래서 흩어진 갑옷이 다 모이면 차에 넣어서 다시 맞추는 거야.
2: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하!

0: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엉덩이에 뿔나 송아지도 아니면서.
1: 걱정 마, 베티. 나 빼줄게. 조금만 더, 조금만. 잡았다.
0: 이거 정말 고맙구나, 러블. 베티나가 기사 되는 줄 알았다니까.
2: 갑옷이 여기 어디 떨어져 있을 텐데. 어? 집게팔. 덤불이 너무 빽빽하잖아. 다른 도구를 써서 찾아야겠어. 와, 고마워, 개구리야. 이 낡은 자전거 프레임 완전 딱인데.

0: 함께 쓰는 재활용 천재 로키. 좋아, 멋진 금속 탐지기가 됐어. 근처인데, 이 근처. 띵띵띵, 딩고! 갑옷 다리 하나 찾았고. 어, 다른 쪽도 있나 본데? 어, 어디 간 거지? 고마워, 개구리야. 라이더, 다리는 찾았어.
1: 잘했어, 로키. 이제 데니를 구하자.
0: 형, 여기. 데니 형은 저 위에 있어.
2: 으아! 웬? 그물?
0: 데니 형, 멈춰.
3: 멈춰. 아따!
0: 어.
1: 안 돼.
0: 이런, 데니 형 큰일 났네. 뭐야, 뭐야. 어떡해. 와!
1: 스카이, 좀 와줘.
0: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위험해, 알렉스! 여기는 안 돼!
4: 아, 여기?
1: 아, 그거다! 러블, 우리 본부에 신문지 묶음이랑 낡은 박스가 있는데 로키한테 갖다줘.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으악! 가만히 있어. 안전하게 내려줄게.
3: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이지만 왠지 짜릿한데?
1: 수고했어, 스카이! 오! 갑옷!
0: 아, 이거 엄청 짜릿하다!
1: 난 조마조마했어. 로키, 거긴 어때?
0: 잘 돼가고 있어. 가져온 걸 전부 재활용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박스로 만들 생각이야. 미안해, 알렉스. 널 구하려고 급하게 만든 거라 더는 안 돼. 그리고 난 이제 갑옷을 맞추러 가봐야 하거든. 이건 조금 찌그러졌는데 갑옷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1: 잘 되기를 바라야지. 네, 구대위 시장님.
5: 공주님 기차가 방금 왔거든. 갑옷은 원래대로 돌아왔니?
1: 직접 보시죠.
5: 어서오세요, 공주마마. 그리고 또 백장님도. 여기가 어드벤처 베이죠. 기대하세요. 공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6: 오, 이거 기대되는데? 아, 소란스럽게서 죄송합니다, 구대위 시장님. 이번에 가는 곳마다 다들 어찌나 친절한지. 너무도요. 가는 곳들마다 저런 갑옷을 주지 뭡니까?
1: 구대위 시장님, 저희가...
5: 라이더, 그거 알고 있니? 여기 기차 말이야. 이 안에 공주님이 방문한 곳마다 받으신 갑옷이 한가득이래.
1: 우와, 그래요?
0: 라이더, 좋은 방법이 있어. 잠시만요. 러블, 그 갑옷 들었다 이 차 안에 다시 넣어줄래?
7: 왜? 지금도 좋기만 한데.
0: 설명은 나중에.
5: 자,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공주님께 드리기 전에 어드벤처 베이가 어떤 데인지부터 말씀드리죠. 어드벤처는요, 어원이 라틴어로 어디, 어디에 오다란 뜻이라네요. 네, 그리고...
6: 터미네이터! 저희도 꽤 팬이거든요.
5: 고맙다, 퍼피고 조제.
1: 별 말씀을요. 또 특별한 선물이 필요하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6: 장하다, 퍼피고 조제야, 퍼피네이터. 우주는 너희가 지킨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시험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야스.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엔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늦었다.
3: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서울 우유.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1: 얼굴엔
5: 순한 킹킹.
1: 주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7: 순한 킬킬.
1: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모터 부족에 오토바이를 탈 시장님을 구해라.
13: 잘했어 얘들아. 자 다시.
14: 좋아. 이 공은 내 것 해.
15: 1등이야. 이겼지? 아직 안 끝났거든 와일드. 잡은 공을 라이더한테 갖다 줘야 끝나.
16: 자 공, 내가 이긴 거 맞지? 방금 가져왔는데 왜 또 던져?
13: 원래 이런 놀이야.
14: 재밌잖아.
16: 강아지는 이래?
13: 이렇게 좋은 해변이 있었어?
17: 그냥 지나치긴 아깝고
18: 말썽이나 피울까?
0: 야, 조심해.
13: 알아서들 잘 비켜야지. 우리가 왜?
19: 아니 뭐야? 그만 좀 괴롭혀.
20: 나 오토바이에 터보 부스터 달 거다. 그것만 달면 너희 둘이 한꺼번에 덤벼도 내가 이겨.
13: 터보 부스터? 이번엔 또 무슨 쓸데없는 걸 만들려고. 가자 드웨인. 그러든 말든.
20: 어디 두고 봐 니들.
0: 또 저 멍멍단 녀석들이 왔잖아.
21: 어우 세상에, 밥 먹는 중이거든.
13: 맛 좀 보자는데 까칠하시기는. 에이, 눅눅한 사료가 훨씬 더 낫겠어요.
21: 가! 참아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정말 너무하네. 저 멍멍단 녀석들이 우리 마을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 이제 더는 못 보겠어요.
0: 저도예요. 쟤네를 어쩌죠?
21: 뭔가 방법이... 제가 나서죠. 이 마을 시장은 저니까요.
20: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이커 바로 저! 예스키!
0: 뭐하세요, 구대 시장님? 헬로윈 놀이인가요?
21: 아니요, 이건 다 작전의 일부예요. 저도 폭주적처럼 흉내를 내서 멍멍단에 들어가려고요.
0: 아니, 그 대체 왜요?
21: 저를 믿게 만들어야죠. 그럼 쟤들을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아주 착하게. 오늘 제 바이커 이름도 정했는데 바로 배드웨이.
0: 저 한심한 강아지들하고는 괜히 엮이지 않는 게 나으실 텐데요.
21: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안녕 우리 바이커들. 난 배드웨이 시장이야. 아주 나쁜 바이커지. 그러니까 너희 팀에 끼워줄래?
13: 팀에? 에이, 멍멍단이 되려면 엄청 나빠야 돼요.
22: 저 정도면 나빠 보이는데. 게다가 저 닭은 저렇게 입으니까 깜찍하다.
13: 자신 있으시면 어디 저 앞에 보이는 잔디밭을 밟아봐요.
20: 그 다음엔 바닥에다 이 쓰레기를 버려요.
21: 이걸? 생각만 해도 찌그랬다. 잔디 밟으면 이런.
22: 저거 봐,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 저 닭도 진짜 못됐는데 다시 봐도 너무 귀엽다니까.
13: 좋아, 한 번 더 간다.
16: 라이더, 이해가 잘 안 돼서 난 빠질게.
20: 근데 다 뛰는 걸 보니까. 한 번만 더 하자, 응? 이거 은근 중독성 있지? 한 번 더 던져줘.
13: 좋아요, 배드웨이. 멍멍단이 되고 싶죠? 그럼 윌리 한번 해봐요.
21: 윌리? 알았어. 윌리라. 그게 뭐니?
2: 바퀴를 하나 드는 거예요.
21: 그 정도야. 됐지? 나 윌리 했다.
0: 아니, 대체
21: 놀라긴. 미안해요.
18: 멍멍단.
13: 모두 습지로!
0: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4: 네,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0: 라이더, 구데이 시장님이 멍멍단이랑 다니셔. 모두 폭주적처럼 오토바이 몰면서 지금 같이 습지로 갔는데 저러다 사고 날 것 같아.
4: 알겠어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요. 전대원 모터범브로 출동!
18: 라이더가 부른다!
20: 마셜 조심해!
15: 어때? 코가 기니까 훨씬 세 보이지?

0: 기다렸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부대 시장님이 멍멍단이랑 오토바이를 탄 채로 콕 쥐고 계신데.
2: 잠깐만요.
3: 저러다가 사고 나겠어.
1: 그러게, 습지로 가는 중이래.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넌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 시장님의 위치를 추적해줘.
3: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1: 그리고 주마, 넌 습지에 간 시장님이 혹시라도 물에 빠지시게 되면 수륙양용 사이클로 구해드릴래.
4: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시장님이 어디 계신지 가서 봐줄래?
1: 알았어.
0: 우와, 진짜 빨라. 그치, 허브캡?
1: 라이더, 시장님을 찾았어. 근데 숙제로 들어가시네. 악어가 잠자는 대로.
0: 오, 이런. 절대 잠자는 악어를 깨우시면 안 되는데. 주마, 물로 앞질러 갈 수 있지?
1: 그럼.
2: 어, 뭐야. 아니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일어나. 어서.
1: 이거 진짜 짜릿해.

0: 저! 어! 아거나 봐야지.
1: 제가 왔어요. 아! 튜브! 다행이에요, 구두이 시장님. 제가 마을로 모셔다 드릴게요.
0: 나는 이제 배드웨이야. 그리고 너를 따라가는 일은 없어. 여기서 말썽 피울 거거든. 아주 큰 말썽. 미안한데 지금 내가 연기를 하는 중이라서 저 멍멍단의 팀원이 되면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놓을 거야.
1: 정말 이게 좋은 방법 같으세요? 아, 허브캣, 허피 구조대도 배드웨이를 막으려고 하지 우리보다 못했다니까.
0: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2: 스카이, 시장님이 위험하셔. 따라가줘.
1: 알았어.
3: 진짜 웃겨. 얼마나 나쁘면 이름까지 배드웨이로 읽겠어.
4: 에이, 그럼 뭐해? 터보 부스터만 달면 내가 이길걸?
5: 또 그 소리. 넌 아직도 터보 타령이냐? 잘 들어. 아무리 그래도 난 못 이겨. 자, 가자, 드웨인. 배드웨이 찾으러 가야지.
0: 어때? 이 정도면 나 합격이지?
4: 아림없거든요. 멍멍단에 들어오려면 무시무시한 세공 시험을 꼭 통과해야 돼요.
5: 뭐야? 대장은 난데 설명을 왜 네가 해? 처음 듣겠지만 멍멍단이 되려면 세공 시험을 꼭 통과해야 돼요.
0: 세공 시험이 뭔데?
4: 여기 귀여운 장치 타는 거죠.
5: 자, 배드웨이, 갈 수 있겠어요?
0: 이까짓 공 하나가 뭐 별건가? 예의 바르고 친절해지는 게 어렵지.
5: 맞아요! 아, 아니요! 그냥 저 안에서 얼마나 나쁜지나 보여줘요.
0: 좋아. 단 이 다음에는 훨씬 더 재미있는 걸 해보기다. 예를 들자면 꽃을 심어서 동네를 예쁘게 꾸미는 거.
3: 좋네요.
0: 제 카레타? 준비됐으면 갈까?
1: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계셔.
2: 오, 큰일 나겠는데. 체이스, 여기로 와줘야겠어.
6: 모터 체이스, 곧바로 출동.
1: 어떻게, 라이더, 시장님이 절벽으로 가고 계시는데.
2: 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들여야지. 준비됐어?
6: 물론이지. 그물.
0: 재밌네. 너도 그렇지, 우리 귀요미?
6: 잠시만 계세요. 꺼내드릴게요.
0: 미안한데 아무리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1: 라이더, 지금 말이야. 모래 언덕을 지나면서 쇄공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
2: 알려줘서 고마워. 지금 바로 갈게.
0: 드디어 손네. 둥근 쳇바퀴 안에 갇힌 햄스터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치?
2: 저희가 금방 꺼내드릴게요, 구대의 시장님. 스카이, 후크로 이 공 좀 잡아줘.
4: 알았어. 좋아.
0: 고맙다, 스카이. 오, 뭐야, 또 돌아?
1: 속도를 줄이세요, 구대의 시장님.
0: 잘 안 돼. 아, 왜 이런. 또 굴러간다.
2: 안 되겠어. 얘들아, 전부 다 출동해서 쇄공을 막아줘.
6: 더블 스피드로 출동.
2: 너희가 가진 축구 실력을 다 발휘해줘. 그래야 구대 시장님도 구하고 일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
4: 나! 얼른 와!
2: 러블, 언덕을 좀 만들어줄래? 저기!
6: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4: 마셜, 이 공 받아줘!
0: 깜짝이야!
4: 자, 나한테로! 됐어!
2: 안 다치셨어요, 시장님?
0: 그래, 고맙다. 우리 귀요미 많이 어지러웠지?
2: 그런데 더 이상 폭주족 흉내는 그만 내실 거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0: 이제 와서 어떻게 관둬. 시험도 다 통과했는데 내가 멍멍단이 돼.

0: 같이 도전해볼까? 아,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자.
1: 우와, 전 아기돼지 삼형제 빼고요. 늑대 무서워.
2: 하, 우리가 그런 걸 왜 읽어줘요?
3: 맞아. 그리고 탄원이 되려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1: 네, 멍멍단 회원카드 신청서를 안 썼잖아요. 그리고 저 귀여운 꽃꽃꽃도 있으니까 두 개 다 써주세요.
3: 그거 말고 저랑 붙어서 이겨야 돼요. 다리를 먼저 건너는 걸로.
0: 좋아해. 내가 이기면 너희 셋 다 하루 동안 무조건 착하게 구는 거다. 너희들한테 착하게 구는 것보다 나쁜 게 또 어딨겠어.
3: 좋으실 대로. 단, 제 승리면 저 암탉은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0: 우리 치카레털? 그건 말이 안 돼.
1: 좋았어, 개스킷. 어디 한번 해봐. 걱정 마세요. 개스킷 별로 안 빨라요.
3: 그래. 일단은 아주 작은 걸 하나만 달고 와야겠어. 내가 최근에 발명한 이 터보 부스터 말이지.
1: 우와, 내가 여태 본 오토바이 중에서 제일 빠를 것 같아.
2: 네가 진짜 만들 줄 알았어. 그럼 제자리에 준비 출발!
3: 흙먼지나 드시지.
0: 안 되겠다, 치카레타 빨리 쫓아가자.
1: 우와, 진짜 빨리 달린다.
4: 가자.
3: 제가 묘기 하나 보여줄까요?
0: 왜 남의 집 편지를 쳐서 날리는 거야? 어? 농담아, 치카레타.
4: 루키, 저 도랑에 다리 좀 놔줄래?
2: 응, 알았어. 어? 지게차.
0: 어, 고맙다. 이제 따라잡아야겠어.
3: 저기, 빨리 좀 비켜봐요.
5: 뭐야, 도로 위에서 어디 낙폭운전을 해?
0: 어, 앞이 안 보여. 왜 더 주황색이야?
3: 이 정도면 다 끝났지.
6: 구대 시장님, 헬멧에 붙은 호박 되세요.
0: 핸들을 놓을 수가 없는데 어떡해.
6: 시장님 주위를 다 감싸서 지켜드리자.
7: 오른쪽으로요.
2: 너무 많이 가셨어요.
0: 어, 뭐가 보여야지.
3: 이제 좀만 더 가면 저 암탉은 바로 내 거야.
6: 어, 그 커브예요.
0: 그 허브? 뭐지?
8: 아니요, 그 커브 잡니다.
2: 귀엽네.
3: 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배드웨이.
2: 시장님, 멈추세요.
0: 안 보여.
4: 이런 상황에 필요한 건
2: 경선. 알았어, 라이더. 다음은 너야, 로키.
9: 경사로 완성.
0: 왜 점점 시끄럽지? 이 소린 기차인가?
4: 마셜, 도와드리자.
3: 하! 물대포 발사.
0: 어, 이제야 잘 보이네.
3: 힘내세요, 부대의 시장님. 할 수 있어요.
0: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뒤쳐졌어. 만약에 내가 지면 치카레타를 뺏어갈 거라고 했거든.
9: 진짜요?
10: 그럼 막아야죠.
3: 나 멋지게 들어가 볼까? A옵 점프는 와일드만 하나. 나도 잘해. 오, 예! 우! 오, 아닌데? 우! 짜잔! 새로운 묘기예요.
5: 오, 내 배 웬 오토바이?
3: 묘기라니까요.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어쩌지?
5: 그래, 나도 원하는 바니까 어서 배에서 나가.
0: 어, 방금 봤니, 치카레타? 개스킷이 기권하고 여행을 가나 봐.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네.

0: 마.
1: 가만히 계세요, 구대의 시장님. 저희가 갈게요.
0: 잘 들었지, 치카레타? 꼼짝 말고 가만히 기다리자.
1: 체이스, 저 오토바이 받아줘.
2: 그만.
0: 됐어. 어, 내가 왜 이 방법을 골랐을까. 나쁜 짓을 하고 다녔으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3: 거의 됐어요. 이 배에 경사로 같은 건 물론 있죠?
4: 아니, 내 배가 무슨 오토바이 경주하는 데인 줄 알아?
0: 맙소사, 저 미친 까마득하네.
5: 너무 높기는 해. 이거 쉽지 않겠는데.
6: 그래도 너라면 할 수 있어.
5: 고마워, 라이더. 갔다 올게. 정확히는 올라갔다. 와우! 발톱 다이아!
0: 오, 와일드캣!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운데?
5: 꼬리 두 번 흔들 시간 안에 내려드릴게요, 시장님. 와옹! 실뭉치 발사! 혹시 밧줄 타는 거 잘하세요?
0: 물론이지. 밧줄 타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 종목이거든.
3: 다 됐다. 이제 우승의 쐐기를 박으려면 비장의 무기 써야겠지? 초강력 초고속 부스터!
0: 어? 어쩌니, 치카레타. 얼른 서두르자. 나도 오토바이 좀 잘 몰면 좋겠다.
6: 와일드, 결승선까지 시장님 옆에서 도와드릴래?
5: 알았어. 이 정도 운전이야 나한텐 기본이지. 우후! 예! 예!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면서 배운 요령인데 바퀴를 똑바로 해보세요.
0: 와, 이렇게?
5: 그거예요. 딱 좋아요.
3: 뭐야? 안 돼!
0: 이건 널 위해서야, 치카레타. 이겼어? 이리오렴, 우리 귀요미 아가. 그래, 맞아. 난 안 나쁘거든. 약속대로 너희가 착하게 굴 차례다.
3: 말도 안 돼. 우리 시합 다시 해요.
7: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착해져요? 자, 멍멍단, 어서 가자.
0: 하루 동안 착하게 굴기로 하고 가긴 어딜 가.
3: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7: 내 말이 우리가 왜 이걸 하는데? 너 혼자서 엉터리 거래를 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0: 어우, 라이더. 오늘 모토 구조대랑 와일드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니? 치카레타랑 다리에서 내려준 것도 정말 고맙고 내가 누군지도 지켰지.
6: 별 말씀을요, 시장님. 또 멍멍단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5: 시장님, 진짜 멍멍단에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0: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근데 치카레타는 이제 오토바이 타는데 맛을 들인 것 같아. 볼래? 앞으론 얘를 꼬꼬 바이커라고 불러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주물엔
3: 달콤한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4: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늦었다.
4: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1: 얼굴엔
0: 순한 킹킹
1: 중물엔
0: 덥덥한
7: 순하게
0: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제?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2: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줄무랑
6: 덥덥한 날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이제 크리스마스가 세 번밖에 안 남았다니.
1: 달림아,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좋아?
0: 그럼요. 크리스마스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고 왠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2: 특별한 일?
0: 네, 엄청 엄청요. 아, 올라가야겠다.
1: 벌써?
0: 인형 친구들한테 매일 동화책 읽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잘 지켜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죠. 오늘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짜잔! 피터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야. 잘 들어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너머 네버랜드에는 피터팬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피터팬이 웬디의 집을 찾아갔지요. 멍! 멍! 제가 진짜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3: 안녕. 놀라지 마. 난 피터팬이야.
0: 피터팬. 이라고? 진짜 피터팬?
3: 응, 맞아. 진짜 피터팬.
0: 우와, 피터팬이 진짜로 있었다니.
3: 근데 너 정말 동화책 잘 읽는다.
4: 맞아. 달림이 동화책 정말 잘 읽어.
3: 내 친구들한테도 읽어주면 좋겠는데.
0: 네 친구들? 네버랜드에 같이 사는?
3: 응, 맞아.
0: 팅커벨도 있어?
3: 그럼.
0: 우와, 난 너무 가고 싶어. 내가 동화책 읽어줄게.
3: 정말?
0: 그럼. 네버랜드에 얼마나 가고 싶었다고.
3: 좋아. 그럼. 자.
0: 우와.
3: 그럼 이제 가볼까?

0: 맞아, 네버랜드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얘들아, 나왔어!
1: 티터팬!
2: 쟤들은 누구야?
3: 팅커벨! 팅커벨 맞지? 정말 예쁘다!
2: 고마워.
3: 나는 달림이라고 해.
4: 난 써니.
5: 난 별이.
0: 내가 달림이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
6: 동화책?
3: 그래, 달림이 동화책 진짜 잘 읽어.
5: 맞아.
4: 재밌겠다.
3: 어떤 책을 읽어줄까? 크리스마스니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어때?
7: 산타?
5: 그래!
4: 재밌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잖아.
5: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4: 진짜?
3: 당연하지! 뭐야, 너희들 집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셔?
0: 전에는 오셨는데 이젠 안 오셔.
5: 뭐? 왜?
8: 너희들 착한 일을 안 했구나.
0: 그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게 방해하는 악당이 있어.
3: 뭐? 그게 누군데?
9: 안개 대포 발사!
8: 발사! 발사!
10: 노이쿠!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내버려두러 갈 수가 없네.
9: 산타는 안 돼!
8: 안 돼!
9: 크리스마스도 절대 안 돼!
8: 안 돼!
3: 후크 선장이? 대체 왜?
4: 크리스마스 날 악어에게 팔을 물렸거든.
0: 그 뒤로 크리스마스를 싫어해.
5: 그렇다고 크리스마스를 싫어한단 말이야?
8: 말도 안 돼!
5: 그래서 우린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아.
7: 맞아요.
3: 너무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행복한 날인데.

0: 사장을 혼내주자. 산타 할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1: 정말?
2: 어떡해?
0: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지, 얘들아?
1: 맞아.
3: 크리스마스를 부샤 부샤.
4: 지나치기라.
3: 이제 2일 남았군. 올해도 산타를 못 오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릴 거야.
4: 망쳐 망쳐.
3: 어디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저 녀석아.
4: 핑크빈.
3: 피터팬이 여긴 왜 온 거야?
5: 후크 선장, 경고를 하러 왔다.
3: 경고라고?
0: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게 막지 마.
3: 너희들 뭐 잘못 먹었구나. 그런다고 내가 그래 알았다. 그럴 것 같냐?
0: 어서 들어가자.
4: 당겨, 당겨.
5: 그렇다면 나랑 결투해. 이긴 사람 말 들어주기.
3: 뭐라고? 조그만 녀석이 까불고 있어.
5: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건?
3: 즐거운 크리스마스는 절대 안 돼.
0: 이제 안개대포를 찾아서 망가뜨리면 돼.
1: 어딨지?
0: 말도 안 돼. 크리스마스에 해골 표시를 해놓다니.
1: 찾았다. 안개대포.
0: 정말이네. 얼른 이걸 고장내자.
1: 좋아.
6: 어떻게 해야 고장을 내지?
3: 이게 무슨 소리지?
4: 진입자! 진입자!
3: 누구야?
0: 어떡해?
5: 안 되는데!
0: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3: 너희들은 누구지? 거기서 뭐해? 내 집에 좀 뭘 하고 있었단 말이야?
4: 진입자! 진입자!
5: 얘들아, 이리로 와! 얼른!
3: 감히 도망가냐고.
0: 얘들아, 살려주세요.
3: 어서 항복하지 못해.
0: 어쩌지?
4: 대포 발사.
3: 내 대포.
4: 쏘지마, 쏘지마.
5: 얘들아, 얼른 도망가야 해.
0: 이쪽으로.
3: 뭐야, 앞이 안 보여서 잡을 수가 없잖아.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녀석들을 잡아!
4: 잡아! 잡아!
3: 아, 뭐 하는 거야? 나 말고 저 녀석들을 잡으라니까!
4: 잡아!
0: 못 빠져나왔다.
5: 서두르자. 어서 피해야 돼.
3: 이 녀석들 거기 서지 못해! 뭐야? 벌써 도망갔어? 내 작전을 망치려고 해? 어림없어! 저 녀석들이 다시 못 오게 철저히 감시해!
4: 네! 감시! 감시!
5: 됐어, 얘들아. 이제 무사해.
1: 아휴, 다행이야. 무사히 도망쳐서.
0: 근데 작전은 실패했어.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1: 그러게.
7: 어쩌지?
3: 녀석들, 내 산타 방해 작전을 망치려 하다니. 또 올지 모르니까 꽁꽁 막아둬야겠어.
4: 막아야 해. 여기다.
3: 다 막아버리자.
4: 여기다.
3: 웃어. 너도 똑같이 해줄까?
1: 이젠 어쩌면 좋지?
0: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못 오시겠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1: 그치만, 어떻게.
0: 어떻게 해서든 꼭 산타 할아버지를 오시게 해야 해.

0: 뭐지? 이 냄새.
1: 맛있는 냄새.
0: 맛있는 고기 냄새.
1: 좋아, 고기 냄새.
2: 됐어, 들어가자.
3: 응. 구선장이 고기 냄새를 좋아한단 말이지?
4: 응, 맞아.
1: 우와, 발 아파. 언제까지 부채질을 해야 하는 거야?
4: 구선장, 어서 숨어.
0: 여기서 나는.

0: 냄새였군. 이게 웬 음식들이야? 근데 누구거지?
1: 무슨 상관이야? 응? 우린 해적이다!
0: 그래, 맞아! 해적은 원래 남의 물건을 뺏는 사람이지.
2: 어딨지? 어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3: 우리가 못 찾게 숨겨놨나 봐.
2: 포크 선장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1: 맛있어, 맛있어.
4: 왜 저렇게 빨리 먹는 거야?
5: 시간을 더 끌어야 하는데.
0: 잘 먹었다. 이제 가봐야겠군.
1: 아, 안 돼요. 남의 걸 먹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2: 맞아요. 남의 걸 허락도 없이.
0: 난 해적이거든. 해적은 허락 따위 받지 않아. 가만, 너희들 어제 그...
1: 지민짱!
0: 우리 집에 몰래 왔던 녀석들 맞지? 피터팬이랑 내 대포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1: 그게...
0: 또 날 방해하러 온 거냐?
1: 어떡해...
0: 이 녀석들!
1: 안 돼!
0: 비켜! 뭐야? 당장 내려주지 못해! 이것 좀 내려봐!
1: 거기서 도망가자! 그래!
0: 이 녀석들, 그거 보자!
2: 대체 어디 숨겨둔 거지?
3: 다른 데로 가져갔나 봐.
2: 이게 뭐지?
3: 비밀의 방인 것 같은데?
2: 저기! 어? 저기 있어!
3: 그래! 빨리 가서 고장 내자!
2: 응!
3: 달림아, 괜찮아? 어서 이걸 잡아! 빨리 물 밖으로 나가자! 이게 무슨 소리지?
2: 악어야!
3: 그래, 후크 선장의 팔을 먹어버린 악어! 안 되겠어! 이걸로 막아야겠어! 어서 가자!
6: 달림이랑 피터팬은 왜 안 오지?
2: 그러게.
1: 달림아! 피터팬!
5: 어떻게 됐어? 안개대포는 망가뜨렸어?
2: 아니, 못했어. 함정에 빠진 바람에.
1: 뭐?
4: 그럼 이번에도 산타 할아버지는 못 오시는 거야?
3: 미안해. 후크 선장의 감시가 심해져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2: 아니, 한 군데 있긴 해.
1: 뭐? 어디?
2: 여기가 우리가 빠졌던 함정이야. 이리로 올라가면 후크 선장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5: 달림이, 너 진짜 똑똑하다.
0: 누구야? 아니구나. 졸고 있으면 어떡해. 이 녀석들, 이제 포기한 모양이군.
3: 예, 제대로 왔어.
5: 이제 이것만 고장내면 된다 이거지?
0: 이제 대포를 설치해볼까? 좋아, 좋아.
1: 좋아, 좋아.
0: 이번에도 산타를 혼내줘야지. 넌 피터팬!
3: 도망치자!
0: 자녀석들을 잡아! 거기 서지 못해! 더 갈 곳이 없지!
3: 팅커벨, 어서 요술가루를 뿌려줘!
5: 요술가루가 없어!
0: 이거 말이냐?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2: 어떡해!
3: 걱정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0: 그 맘대로!
3: 저는 반드시 크리스마스를 지킬 거야!
0: 아니없다!
1: 피터팬! 위험해!

0: 잘 가라, 피터팬!
1: 어, 괜찮아.
2: 야, 우리가 이겼어. 이제 햇살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3: 어? 이 소리는
1: 어떡하지?
2: 도와주자. 어? 우리가 왜?
1: 악어한테 물리게 둘 순 없잖아.
0: 나한테 물려 들어왔어.
2: 이걸 잡아요.
0: 야, 도와주는 척하면서 떨어뜨리려고?
1: 뭐라고?
0: 너희가 날 도와줄 리가 없잖아.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줘요.
2: 어떡해, 너무 무거워. 우리도 도와줄게, 얘들아.
4: 메리 크리스마스!
0: 아유, 잘했다.
4: 그래, 드디어 올해는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겠구나.
2: 예!
0: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대체 왜 모두가 날 구해준 거지?
2: 그거야.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행복해야 하니까요.
4: 그래,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지.

0: 장희마, 정말 고마웠어.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게 해줘서.
1: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였어.
2: 맞아.
3: 그럼 집까지 내가 데려다 주마.
1: 우리 네버랜드도 놀러 와도 돼?
2: 그럼
1: 언제든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옥스퍼드 상.
1: 해군도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6: 얼굴엔
8: 순하게
6: 진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늦었다.
10: 저녁엔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서울 우유.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리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종이 팝팝! 와우!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골자!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0: 깨워보자, 깨워보자!
2: 자,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요? 먼저 하늘 위로 주먹 찌르기!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옆으로
3: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네, 하! 자, 이번에는 북 찌듯이 몸을 두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 오케이!
3: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하! 우리 딩동댕 친구들 다 잘하고 있죠?
4: 네!
2: 자, 이번에는 몸 비태기!
3: 하나,

0: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팝콘!
1: 맛있겠다! 먼저 프라이팬에 버터를 톡! 녹아요, 녹아! 사르르르!
2: 동글동글 옥수수알을 프라이팬으로 와르르.
0: 자, 이제 기다려.
2: 오, 점점 뜨거워져요.
1: 우와, 터진다.
3: 팍팍팍팍.
0: 우리 모두 팝팝 팝콘이 되어볼까?
3: 팝팝팝 좋아요.
0: 우와, 엄청 큰 프라이팬이다. 오늘 이걸로 뭘 만들지?
2: 팝콘이요.
3: 팝콘.
0: 아, 그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팝콘을 만들어볼까? 불을 켜고. 오, 프라이팬에서 버터가 녹네요, 녹아. 어떻게 따라할까? 자, 승범 버터가 녹습니다.
1: 흐물흐물, 흐물흐물.
0: 우와, 녹았다.
2: 탱구 버터도 녹습니다. 흐물흐물, 흐물흐물.
0: 우리 서늘이 버터도 녹는다. 조화버터도 녹고 있어.
2: 미끌 미끌 미끌르르르르르.
1: 우리도 다 녹아버렸어.
0: 오, 벌짝샘도 미끌 미끌. 오, 녹는다 녹는다 녹는다. 하, 그럼 다음엔 뭘 할까? 옥수수알을 와르르르르.
2: 동글동글 옥수수알들이 버터를 바르고 반짝반짝해졌어요.
1: 우와, 프라이팬이 점점 더 뜨거워진다.
0: 옥수수알을 프라이팬으로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뜨거워, 뜨거워! 더 뜨거워지면? 터지지!
3: 우와!
2: 팝, 팝, 팝! 신나겠다!
0: 그럼 우리도 준비! 자, 팝콘이 터집니다!
3: 팡, 팡, 팡! 팝, 팝, 팝!
4: 팝, 팝!
2: 야호! 팝팝팝팝! 신난다!
3: 팝팝팝!
0: 다시 한번 팝콘 튀길 사람!
3: 자유! 자유!
2: 친구들도 같이 하자!
0: 좋았어! 모두 홀짝 준비!
3: 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켜.

0: 문자와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나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작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국민행동요령 민방공평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평보입니다
0: 민방공평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평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순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누나가 아니라 호빵 요리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호떡 손님.
1: 알겠습니다. 호빵 요리사님.
0: 자,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1: 어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에템. 오늘은 손님을 위해서 편의점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맛있게 드세요.
1: 우와! 컵라면이다! 오, 핫도그에 소시지에 어묵에 내가 좋아하는 감자찜까지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예 오예.
0: 역시 호떡 손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1: 네. 호빵 요리사님도 같이 먹어요.
0: 그럴까요?
1: 후딱딱 라면 라면
0: 짜라짜짜짜
1: 핫도그

0: 내가 잘했지만 너무 짜.
1: 난 짜니까 더 맛있는데. 호빵 요리사님 최고 최고.
0: 최고라고? 아, 내가 최고긴 하지.
1: 목말라. 목말라. 호빵 요리사님, 제가 갑자기 왜 목이 마른 거죠? 왜 갑자기 목이 마른 거냐고요? 왜?
0: 너무 짜서 그런 거 아닌가?
2: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어? 비상이라고? 호기심 딱지는 어디 있지?
1: 여기! 여기 있다!
0: 어? 나트륨 딱지?
1: 목말라. 목말라.
0: 호떡이가 목마른 거랑 나트륨 딱지랑 무슨 연관이 있나? 그래,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올 동안 호떡이 너는 얼른 물 마시고 있어. 야!

0: 여기는 세포 마을이다. 어? 근데 세포들이 기운이 없네. 세포들아!
1: 이젠 없어.
2: 진짜 없어.
0: 싹 다 가져갔다니까. 가져가다니? 누가? 뭘? 왜?
1: 누구긴. 너처럼 짠 음식에서 온 나트륨이지.
0: 어? 내가

0: 좋은 나트륨이라고.
1: 나트륨이 우리 세포들의 수분을 뺏어갔잖아.
2: 대체 왜 우리 수분을 뺏어가는 거야? 우리 세포들은 수분이 없으면
3: 못 살아.
0: 나트륨이 세포들의 수분을 뺏어갔다고?
4: 수분! 수분! 나랑 가자! 나랑 가자!
1: 난 라면 스프에서 나온 나트륨한테 수분을 뺏겼어.
4: 수분! 나랑 가자!
5: 난 핫도그에서 나온 나트륨한테 수분을 뺏겼어.
4: 수분! 빨리 나와!
2: 난 감자칩에서 나온 나트륨한테 수분을 뺏겼어.
0: 호떡이가 먹은 짠 음식들 속에 나트륨이 들어있었고 그 나트륨이 세포들의 수분을 뺏어갔다는 거야? 세포들아!
6: 비상! 비상! 핏줄에 엄청 많은 나트륨과 수분이 나타났다!
1: 나트륨이 세포들한테 뺏어간 수분을 데리고 핏줄로 갔나 봐!
2: 그럼 핏줄도... 심장님도 위험해질 거야!
0: 뭐라고? 아니, 왜?
7: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8: 갑자기 핏줄이 줄어들었어!
9: 피의 흐름도 빨라졌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회장! 여기 봐! 수분이야! 갑자기 핏줄에 수분이 많아져서 피의 흐름이 빨라졌던 거야!
3: 수분들아! 빨리 가자니까!
8: 나트륨이야! 나트륨이 핏줄에 많이 나타나서 핏줄이 좁아진 거였어!
9: 도대체 왜!
8: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2: 우리는 세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트륨이 우리를 억지로 핏줄로 끌고 온 거라고!
8: 뭐? 나트륨 왜 그랬어?
10: 우린 호떡이가 짠 음식을 먹어서 들어온 것뿐이야.
11: 우린 수분을 좋아해서 데리고 온 것뿐인데.
10: 왜? 뭐? 어찌라고?
9: 안 돼. 핏줄에 나트륨과 수분이 많아지면 심장님도 힘드셔.
12: 너무 힘들어. 아, 안 되겠다. 신장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삐뚜빠뚜삐뚜뽀. 여기는 심장. 신장 나와라, 오버.
13: 신장 나왔다, 오버.
12: 신장, 지금 핏줄이 좁아지고 핏줄 속에 수분이 너무 많아졌어.
13: 혹시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트륨이 수분을 데리고 핏줄로 간 거냐고.
12: 맞아. 쿵쾅쿵쾅 뛰는데 너무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 쓰러질지도 몰라.
13: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12: 당장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줘.
13: 오줌으로 내보내라는 거지? 알겠어. 아, 근데 심장. 나트륨이 신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어?
12: 응.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봐야지.
13: 심장, 조금만 더 힘내. 나트륨이 신장까지 빨리 오게 해야 해. 아, 그러려면 뇌님의 도움이 필요해.
10: 삐뚜빠뚜 삐뚜뽀.
13: 뇌님, 호떡이가 짠 음식을 많이 먹는 바람에 나트륨이 몽땅 들어왔습니다.
0: 왜야?
13: 제가 빨리 오줌으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게 갈증 신호를 보내주세요.
14: 갈증 신호? 알겠네. 신경세포! 나트륨이 빨리 오줌으로 나갈 수 있게 지금 당장 호떡이한테 아복말라 아복말라 갈증 신호를 보내라.
9: 네, 뇌님.
15: 아복말라 아복말라 갈증 신호를 전송한다.

0: 충전 완료! 꽃더부가 물을 마셨습니다.
1: 물을 마셔?
2: 그럼 수분이 들어오겠네? 됐다, 됐어!
3: 수분, 수분, 수분.
4: 아, 수분이다!
1: 제발 이 수분만은 우리한테 양보해!
0: 배송하지 말아줘! 제발!
4: 그럴게! 그럼 이제 호떡이가 물을 마셨으니까 괜찮아진 거야?
0: 무슨 소리! 새로운 수분이 들어온다고 나트륨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아마 지금쯤 핏줄에서는...
5: 나트륨 뭐해? 얼른 신장으로 가자!
6: 왜? 나트륨이 있어야 근육도 힘을 쓴단 말이야!
5: 아니, 알지, 아는데 네가 데려온 수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넌 얼른 오줌으로 나가야 돼.
6: 필요할 땐 가져다 쓰더니 필요 없다고 오줌이 되라는 거야? 화가 난다! 나 말리지 마!
5: 나트륨 하지 마! 그러다 핏줄에 상처 난단 말이야!
6: 뭐? 핏줄에 상처? 그럼 이 마음의 상처, 이 상처는 어쩔 건데?
7: 구과
8: 아유, 신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뛸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7: 그래, 고마워.
9: 신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뛸 수
7: 뭐?
9: 있게.
7: 또? 어, 너무 많아. 많으면 오히려 해로워. 됐으니까 너희 둘 다 당장 신장으로 가.
9: 네? 아니, 오줌이나 되라는 건가요?
8: 심장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해요, 너무해.
7: 왜 이러는 거야? 당장 나가! 나가라고! 핏줄뿐만이 아니라 심장님도 다쳤을 거야.
4: 나트륨 때문에!
10: 그래, 지금쯤 먼저 들어온 나트륨은 신장으로 갔으려나?
0: 아니, 순순히 그냥 가진 않았을 거야.
10: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야?
4: 또 무슨 일인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11: 자자, 오줌이 될 준비는 됐나?
0: 수분 왔습니다!
12: 노폐물도 왔습니다!
5: 나트륨은?
6: 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5: 어? 나트륨 옆에 누구야? 수분이 아닌데?
6: 아, 혼자 가기 외로워서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칼슘들, 인사해.
5: 아, 나 나가기 싫어. 그냥 뼈에 있을래.
13: 아, 나도 나가기 싫은데 왜 나가자는 거야?
6: 난 모르겠고, 난 그냥 칼슘이랑 나갈 거야.
5: 칼슘 없으면 키 못 커.
4: 하, 짜게 먹으면 나트륨 때문에 세포들도 힘들고 핏줄도 다치고 심장도 다치고 게다가 키도 안 큰다고. 안 돼!
11: 그러니까 라면, 햄, 소세지 같은 짠 음식은 먹지 말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어.
14: 제발!
4: 친구들,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돼. 나트륨 폭탄이야, 폭탄! 가짜 호르몬 교란작전.
8: 우와! 누나, 배달 진짜 빨리 왔다. 얼른 먹자.
4: 그러게, 아빠가 무슨 음식 시키셨지?
8: 이 향기는 바로 마라탕!
4: 어? 난 영수증 보고 알았는데 호떡이 너는 냄새만 맡고도 아는 거야? 어, 대단한데?
8: 에이, 뭐?
4: 우리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까? 마라탕은 뜨거워.

0: 제맛이지.
1: 근데 누나, 전자레인지 쓸 줄 알아?
0: 당연하지. 나 초등학생이야. 짠짜잔짜잔. 전자레인지에 쏙.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엠.
1: 우와, 누나 대단하다.

0: 호떡 입속으로 들어가자! 야호!
1: 저 친구!
2: 신난다!
3: 그래! 이 맛이야!
4: 비성! 비성!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5: 어? 호기심 딱지 소리다!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다! 가짜 호르몬 딱지!
3: 어? 가짜 호르몬은 또 뭐야? 어? 갑자기 왜 가짜 호르몬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가짜 호르몬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5: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3: 세상에, 너무 세상에!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직접 알아보고 오자!
0: 어? 마라탕은?
3: 갔다 와서 먹으면 되지! 야!
0: 자, 지금부터 우린 은밀하게 교란 작전을 펼친다. 우린 진짜 호르몬 흉내를 내서 혼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난 면역세포인 T세포들의 대장이 돼서 면역력을 뚝 떨어뜨릴 거야. 변신!
6: 오! 그럼 난 성장판으로 가서 성장 호르몬 코치인 척하고 키 크는 걸 방해해야지. 변신!
7: 오! 그럼 난 뇌로 가서 호르몬 박사인 척하고 진짜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해야지. 변신!
3: 어? 여기는?
0: 좋아, 그럼 가볼까?
6: 가짜?
7: 가짜 호르몬!
5: 가짜 호르몬? 오빠가 저쪽이야, 가자!
8: 디세포들! 너희들을 최고의 면역세포로 만들어줄 나는 호르몬 대장이다!
3: 누가 가짜 호르몬이랑 호르몬 대장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8: 디세포들! 진입자는!
9: 무조건 막아낸다! 우리 몸을 지킨다!
8: 그래, 아주 좋다!
10: 갑자기 배가...
8: 그래,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9: 네, 호르몬 대장님! 티세포! 티세포!
10: 그럼 내가 호르몬 대장인 척 가서 T세포들을 지치게 해볼까?
9: T세포!
8: 비상!
10: 비상!
8: 지금 세포마을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T세포들은 지금 당장 세포마을로 출동!
9: 네! 호르몬 대장님! T세포! T세포! T세포! T세포!
11: 지금부터 세포마을 침입자를 몽땅 잡아드린다!
12: 침입자라뇨?
13: 여긴 우리 세포들 뿐이에요.
6: 바이러스 없어?
13: 없어요.

0: 세균 없어?
1: 없어요.
2: 아니, 하다못해 꽃가루나 먼지라도 그런 게 없어요.
1: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다시 훈련소로 돌아간다.
2: 세포. 세포 마을엔 진짜가 없어.
3: 다시 나타났대. 다시 가. 다시.
4: 네. 호르몬 대장님.
2: 실전 없었습니다.
5: 가짜 호르몬이 또 속였어.
2: 아, 힘들어.
1: 계속 출동했더니 힘들어요.
6: 교란 작전 성공.
7: 비상. 세포 마을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8: 기세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세포 마을에 침입자가 나타났다는 방송 못 들었어? 빨리 출동해, 빨리!
2: 출동! 아우, 피곤해.
0: 너무 힘들어.
1: 난 쓰러질 것 같아.
8: 기세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5: 가짜 호르몬이 기세포들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8: 뭐야? 왜 이런 거지?
5: 세포 마을로 간 기세포들도 위험해. 곧다가 빨리 가보자.
8: 정신 차려. 기세포.
2: 침입자를
0: 잡아라.
2: 침입자.
0: 기세포들. 아, 왜 이래요?
9: 내려와.
10: 뭐야? 기세포들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포들을 공격하잖아. 나야 좋지. 도망가자.
5: 기세포들 멈춰!
11: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포란 말이야. 공격하지 마.
0: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7: 비상! 기세포들이 쓰러졌다. 면역력이 뚝 떨어졌다.
5: 가짜 호르몬 때문이야.
0: 가짜 호르몬이 들어왔다고?
6: 그럼 성장판 체육관도 위험해.
5: 큰일 났다. 호떡아, 빨리 가자.
8: 연구세포들아, 날 따라하면 키가 쑥쑥 클 수 있어.
12: 네, 성장 호르몬 고치님.
10: 키를 크게 하겠다고? 내가 방해해지지.
13: 야! 성장 호르몬 코치님! 저 멜라토닌 요정이에요. 도와주세요!
8: 멜라토닌 요정님? 연구세포들아, 너희들끼리 키 크기 체조하고 있어?
12: 네! 성장 호르몬 코치님!
8: 연구원 세포들아.
0: 오, 금방 오셨네요. 어? 성장 호르몬 코치님, 뭔가 달라졌는데?
8: 아, 키 크기 체조하느라 힘들지. 피곤하지? 좀 자. 레드 선.
12: 네.
10: 모두 참들었군. 이걸 가지고 가면 성장판 체육관은 문을 닫겠지?
5: 여기서 가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코치님을 흉내내고 있었나봐.
8: 연구세포들, 키 크기 체조 잘하고. 어? 자는 거야? 너희들이 재웠니?
5: 아니요, 가짜 호르몬이 그랬어요.
8: 아, 뭐야? 가짜 호르몬이 나타났어? 아, 그럼 호르몬 박사님도 위험해.
10: 호르몬 박사! 곧 아기 신경세포들이 올 거니까 똑똑하게 쏙쏙 잘 크게 해주시오.
2: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님.
10: 아,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2: 네네. 다른 호르몬 관리도 제게 맡겨주십시오.
10: 그럼 호르몬 박사만 믿고 난 이만.
2: 살펴가십시오. 아유, 바쁘다 바빠.
14: 안 바쁘게 해줄게. 고! 자, 그럼

0: 호르몬 박사인 척하고 교란 작전을 시작해볼까? 먼저 성장 호르몬 코치를 재우고. 잘 자요?
1: 호르몬 박사님!
2: 저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1: 저는 기억력을 갖고 싶습니다.
0: 자자! 가자! 집중력! 가자! 기억력!
1: 이게 뭐지?
2: 이게 뭐지?
1: 이게 뭐지?
2: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거 뭐야?
1: 아닐까? 쓸까?
2: 나도 안
1: 뭐지? 뭐지? 어디야? 뭐야?
2: 아기 신경세포들이 산만해졌어!
3: 간자 호르몬! 당장 멈춰!
0: 아, 호떡이?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온 거잖아.
3: 뭐야? 호떡이 때문에?
0: 난!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었다. 난 플라스틱 안에 있다가 뜨거워지면 빠져나오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
4: 아, 나는 영수증 잉크에 묻어있었어. 영수증을 만질 때 들어왔지.
5: 난 비닐봉지에 들어있었는데.
3: 나 때문에 내 몸에 가짜 호르몬이 들어왔지.
0: 플라스틱 용기를 안 쓰면 모를까?
4: 뭐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안 돌린다면 모를까?
6: 진짜 호르몬은 일을 하고 사라지지만 우린 가짜라 사라지지가 않아. 우린 여기서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7: 빵이 될 거야.
2: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사용할 거야.
4: 설마 우리 쫓아낸다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 먹는 건 아니겠지?
3: 우리 과일이랑 채소도 많이 먹자.
2: 좋아.
0: 뭐야?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8: 순한 길길,
0: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안녕 친구들 안녕 나는 팝콘 아저씨 아니고 대포콘 아저씨지 아저씨는 누구라고?
3: 대포콘 아저씨
5: 아 좋아요 오늘도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야 얘들아 오늘의 박스는 뭘까? 어떤 박스가 올까?
3: 나왔어 왔어
5: 어 박스맨 씨가 바로 왔네 박스맨 씨 안녕 안녕하세요.
3: 내 박스에 뭐나요?
5: 저 박스 벗겨보고 싶지. 그치? 네. 박스맨 아저씨가 또 멋진 박스를 가져다 주셨네. 야, 야, 이게 뭘까?
3: 궁금해.
5: 궁금할 때는 흔들어보면 느낌이 오겠지?
3: 그리고 톡톡 두드려.
5: 두드려봐. 잠깐만. 한번 흔들어볼까? 응? 어? 야, 이 노래가 나오다 말았네. 야, 기분 좋은 음악 소리가 나오다 말았어.
3: 맞아.
5: 어,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지?
3: 그러게. 여기.
5: 어, 뭐지?
3: 여기 그러면 박스가...
5: 오늘 어떤 박스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
3: 네.
5: 자, 한번 확인해보자.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두구 쳐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잘하고 있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소리가 작아. 아예 안 열릴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더 크게! 오늘은 바로 내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이 상자 안에 누군가가 친구를 찾고 있나 봐. 그러면 빨리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3: 네.
5: 좋습니다. 야, 누가 친구를 찾고 있길래?
3: 토끼 안에 토끼? 펭 안에 펭귄?
5: 잠깐만.
3: 느려서 잊어버릴 거 아닌가?
5: 얘들아,
3: 펭수인요.
5: 일단 펭수인요? 일단 누군지 아저씨가 먼저 확인해 볼 테니까
3: 네.
5: 자 카메라 한번 보고 있어봐. 너.
3: 여러분 뭘까요?
5: 너 그렇게 얘기해봐. 뭘까요? 뭘까요?
3: 뭘까요? 궁금.
5: 뭐지? 뭐지? 뭐지? 어 뭐지? 자 그러면
3: 뭐?
5: 어?
3: 뭐예요?
5: 하나 둘 셋. 야! 오 토끼잖아. 어? 멋쟁이 토끼네. 누구 닮았다, 그지? 나?
3: 어? 왠 줄 알아요? 왜? 모자가.
5: 어. 잘 어울리지. 나 닮았잖아.
3: 네.
5: 나지.
3: 안녕하세요. 저 토끼 좋아하는데.
5: 나도 토끼 엄청 좋아하지. 야, 멋쟁이
3: 근데
5: 토끼다.
3: 수염이 없어요.
5: 수염? 수염이, 어, 토끼 여기서 앞에 수염 있잖아. 네. 이렇게 수염, 여기 수염. 야, 멋쟁이 토끼네. 나 닮아서 정말 멋쟁이 토끼다, 그지? 그러면, 이 토끼가 어떻게 걷는지 한번 보여줄까?
3: 네. 빰, 빠밤, 빠밤, 빠밤.

0: 봐봐. 어? 잠깐만. 토끼야, 왜? 어? 뭐 할 얘기 있어? 뭐? 뭐라고? 얼른 친구 찾는 거라 도와달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토끼가 친구를 찾고 있대요. 자, 그럼 토끼야, 나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1: 야!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0: 정엽이 산에 올라가면은 친구가 보일 수도 있어.

0: 여기선 안 보이네? 안 보이는데 토끼가 내려왔어요.
1: 간지럽다.
0: 토끼야, 그러면 이번에는 지우산에 한번 와볼래? 지우산에 올라가면 친구가 보일 거야. 지우산으로 한번 가볼까? 빰빠밤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토끼야, 뭐라고? 여기서도 안 보인다고? 아유, 어떡하지, 이거? 야, 왜 네 맘대로 움직여? 왜, 토끼야, 왜? 잠깐만, 토끼야! 어디로 가? 어디가? 어디가?
1: 어디가?
0: 어디가?
2: 초록 풀바디로 동그란 달님이 떠올랐어요. 누가 오나 봐. 아, 토끼네. 아직도 친구를 찾는 중이구나.
3: 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4: 와, 풀밭에는 없네.
2: 토끼는 커다란 나무를 지나갔어요.
3: 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4: 나무 숲에도 없잖아. 어디에도 친구는 없어. 나는 누구랑 놀지? 으앙.
2: 그때 별님이 가까이 왔어요.
5: 토끼야, 지금은 밤이라 친구들이 모두 잠들었단다. 너도 이제 그만 자야지.
4: 하지만 오늘 다 못 놀았단 말이에요.
5: 그럼 나랑 조금 더 놀까?
2: 토끼는 별님과 같이 뛰었어요. 토끼가 깡충 뛰면 별님이 반짝이며 따라왔어요.

한참을 놀던 토끼는 잠이 들었어요. 스르륵 별님도 잠이 들었죠. 이제 모두 잠잘 시간이에요. 잘자, 토끼야.

0: 어른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빵. 자, 오늘의 박스 나와라. 박스맨을 불러볼까?
1: 박스맨.
0: 컴온 박스맨.
1: 와, 힘들겠다. 이쪽 올라오면.
0: 이야, 오늘 박스는 굉장히 귀여운 박스.
1: 심심해요. 오늘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나와요.
0: 여기 하기 전에 충분히 저 뒤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 아유, 걱정이 돼서 고맙네. 야, 오늘은 되게 귀여운 대포콘 아저씨 같은 박스다, 그지? 딱 대포콘 아저씨 머리만한 박스네.
1: 머리 대봐요.
0: 머리 대볼까? 아저씨가 좀 더 크네. 자, 과연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을지. 우리는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흔들어보면 느낌이 팍 오겠지?
1: 팍.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0: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아.
1: 그렇지. 달리는 느낌이지. 어떻게 달려, 지휘야? 와, 오늘 음악은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막 힘이 느껴진다. 그지? 말 타는 느낌이다. 그지?
0: 아, 너무 깜짝 놀랐어.
1: 그지? 자, 과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0: 네,
1: 그 전에 일단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바로. 다 함께 플라멩고? 플라멩고? 이게 뭐냐면 바로 캐스터 네츠야. 따라해봐. 캐스터 네츠. 한 번 더. 캐스터 네츠. 자, 그러면 우리 정혜빈 거 두 개.
0: 자, 그리고 왜 제 거 두 개예요?
1: 나 두 개. 지유 한 개.
0: 뭐예요? 왜 나 두 개?
1: 너도 두 개. 그래, 이렇게 자유롭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면 돼. 자, 봐봐.
0: 친구야.
1: 일단 끼기 전에 손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 재밌다.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소리 한번 내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야 소리가 나는 거야. 얘들아, 재밌지?
0: 네!
1: 아, 너무 재밌다. 너네들이랑 같이 캐스터 매치를 하니까. 캐스터 매치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어? 어? 어?
2: 올라! 안녕! 캐스터 매치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플라멩코 요정 마르티나라고 해요.
1: 와, 마르티나 우와, 선생님!
0: 마르티나.
1: 요정이셔, 요정. 마르티나 요정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빨간색 있다. 예뻐? 그래, 빨간색 좋아하지?
2: 캐스터 네츠랑 아주 잘 어울리는 제 춤 한번 보실래요?
1: 예! 네! 박수! 와! 캐스터 네츠, 캐스터 네츠.

0: 우리도 한번 플라멘코 배워보자.
1: 좋아요. 그러면 네. 우리 지유 한번 이렇게 해볼까? 짠!
0: 어, 따라해서 해봐. 짠. 어, 똑같다.
1: 와, 그러면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2: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1: 손을 양손을
2: 짠!
0: 아, 지우 됐네. 지우 따라했고 정혜비도.
1: 와, 정혜비 플라멘코 멋있다. 어, 와, 좋네. 그러면 마치 황소처럼 이렇게 앞으로.
0: 어, 그런 것 같아. 황소.
1: 와, 멋있다.
0: 잘하네.
1: 우리 캐스터네츠를 이렇게 들고 한번 소리를 내볼까?
0: 우리 요정님 잘 따라하세요.
2: 네.
0: 어떻게 요정님?
1: 플라멘코 캐스터네츠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에다 끼우고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톡톡톡 치면 돼요.
0: 톡톡톡.
1: 톡톡톡. 짝짝짝. 아주 잘했어.
0: 잘한다.
1: 아주 재밌는 거는 이거를 캐스터네츠끼리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한번 볼까? 딱하다. 우와. 오, 정혜비 멋있다. 자, 이번에는 팔에다가 한번 부딪혀볼까? 선생님은 엉덩이에도 부딪힐 거야.
0: 엉덩이 한번 해보자, 엉덩이.
1: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 우리 지유 팔에.
0: 지유, 정혜비. 자, 지유, 지유. 정혜비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1: 발발, 발발. 자, 이번에는 발과 함께 한번 해볼까?
2: 어?
1: 오른발로 쿵짝짝. 쿵짝짝 오른발 앞에 그렇지 잘했어. 쿵짝짝 쿵짝짝 쿵. 자 이번엔 짝에 캐스터네츠 한번 쳐볼까?

0: 짝짝. 오, 잘한다. 우리 애들 잘하죠?
1: 너무 잘했어.
0: 예. 저기 봐. 저기 마르티네 선생님한테 남자친구냐고 물어봐줘.
2: 남자친구 있어요?
1: 요정은 결혼했어요.
0: 아! 축복한다고 얘기해줘. 자, 그럼 축복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쿵짝짝 가자. 하나, 둘, 셋. 쿵짝짝, 쿵짝짝.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우와! 이건 보물상자야!
1: 어? 박사님, 열쇠는 어딨어요?
2: 화살표를 따라가면 열쇠가 있답니다.

0: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Bingo, the little chicken. Foxy, the fox. They are different.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7: 얼굴엔
9: 순하게
7: 주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시기에 대비해 가슴에 불을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여섯, 일곱, 여덟.

0: 농장 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우.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야!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1: 그럼! 당연하지!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

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경,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 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작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biscuits.
1: Yes, please.
2: Here you go. One for
0: Thank you.
2: You. One for me. Hey, Mr. Kidding. Look at my mouth. Oh, me too. Oh, you want some, doggy? Here you go.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주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9: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주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Thank you.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또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잡았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탈 것을 탈까 타방아.
1: 기대돼요.
2: 바퀴님, 무거운 걸 들고 계신 할머니예요.
0: 할머님. 할머니, 짐 좀 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3: 아, 뭐 괜찮은데.
0: 아닙니다. 예.
3: 고마워요.
0: 아닙니다. 뭐 어느 쪽으로 가신다고?
3: 저로. 조심조심.
0: 예.
3: 조심조심.
0: 조심조심. 예, 일로.
3: 이쪽으로.
0: 아, 뭐 이 정도 짐 들어드리는 건 뭐 일도 아니지요.
3: 아이고.

0: 쳐봐.
1: 네. 아,
0: 저건 대체 무엇이 더냐?
1: 아, 저건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예요.
0: 어?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
1: 카트는 작은 경주용 자동차예요. 자동차 경주를 연습하고 체험해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카트는 높이가 낮고 사방이 뚫려 있어서 빠른 속도를 더욱 즐길 수 있답니다.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 함께 알아볼까요? 그러고 보니 박피님, 여긴 카트 경기장인가 봐요. 여기저기 카트가 정말 많네요.
0: 야, 날도 좋은데, 아니 주변에 뭐 이렇게 많은 것이냐.
2: 어? 싱싱싱 카트 대회 1등 상품 자동차?
1: 박희님, 대회에서 1등하면 자동차를 준대요.
0: 어?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자동차를 준다고?
1: 우와, 자동차가 생기면 이제 힘들게 걸어다니지 않아도 되겠어요.
0: 좋다! 싱싱싱 카트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자동차도 받고 초선까지 빠르게 가자꾸나, 타방아!
1: 와, 좋아요.

0: 할머니?
1: 어, 카트 대회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요.
0: 안 되겠다. 다방아, 우리도 네. 어서 가보도록 하자.
1: 어, 얼른 가요.
0: 자동차!

0: 같습니다.
1: 나도 봐줄 생각 눈곱만큼도 털끝만큼도 없어요.
2: 박희님 파이팅! 우리 꼭 자동차 타요.
0: 아이, 그래 다방아, 어? 파이팅해서 자동차 타고 초선으로 돌아가자꾸나.
2: 네.
1: 그 너무 그 힘 빼지 마세요. 어차피 자동차는 내 거야.
0: 어쨌든 그 선생님 혹시 이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호락에 불어드릴 거예요. 호락 되게 불어주면 시동 켜시고 출발하시면 될 거예요. 두 바퀴를 먼저 탑승하시고 도착하시는 분이 승리하신 겁니다.
0: 할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1: 한번 열심히 따라와 보시던가.
3: 준비되셨죠? 자, 준비하시고.
2: 조심히 다녀오세요.
0: 처음이야 뭐. 자.
1: 뭐 따라오지? 내가 얼마나 빠르다고.
0: 할 수 있다.
1: 가자. 가자.
0: 아니, 걸을 때는 그렇게 느리던 할머니가 오히려 빠른 것이오.
1: 빨리 와! 야!

공성

0: 돼.
1: 아,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0: 난 직설이요. 앞으로 직설. 뭐야?

0: 치라! 어디였어? 내가 이기고 있다! 여기서 천천히 부드럽게! 이야!
1: 좀비 양반! 같이 가!
0: 가자! 가는 거야!

0: 이 박현님이 1등, 1등을 하였도다.
1: 저희가 해냈어요. 이제 자동차를 받겠네요.
0: 아이고, 1등 상품 자동차 주시오.
1: 1등 상품 주세요.
2: 네, 오늘의 1등 상품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3: 예?
2: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0: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빨리 자동차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갈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탑니까?
1: 이건 자동차.

0: 몰랐어 미안하다.
1: 김인가 뭐 타지도 못하는데 그 손주 갖다 주지.
0: 아이고 박기 양반 고마워요 고마워요.
1: 즐겁게 경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할머니.
0: 아이고 예의가 바른 청년이네. 우리 거기 소뚜껑이도 정말 고생했어.
2: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세상에 떠오른다. 카트로 이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시오. 카트를 타고 경주를 해보니 느낀 점 트럭보단 작지만 잘 달린다. 싱싱싱.
0: 우와!
1: 아유, 어쨌든,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가망아, 우린 조선으로 갈 탈 것을 찾으러 출발! 가보겠습니다. 출발!
0: 잘 가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괜찮아. 뭘 만들고 있었어? 멋진 다리. 이걸로 만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끼리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3: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사장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요정들은 싫어하는 간식이 있나?
4: 싫어하는 간식?
1: 없습니다! 저희는 다 잘 먹습니다, 박사님!
2: 아무거나 사주세요!
0: 박사님, 최고! 예!
3: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5: 네?
3: 나는 싫어하는 간식이 하나 있다. 바로 이 꿀밤. 에? 꿀밤만 보면 어렸을 때 형한테 이렇게 꿀밤 맞던 기억이 떠올라서 나 너무 서러워. 아, 아.
0: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유치원 때 내 짝꿍 김순이가 생각나네. 매일 나 꼬집었던 이등순 보고 있냐? 나 너 때문에 많이 울었다.
4: 진딩아. 자, 흥해.
2: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동생을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3: 맞아. 그런데 지금 툭하면 친구를 때리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5: 출동이야!

노란 젤리만 남겼어? 노란 맛 싫어해?

0: 그냥 다시 담으면 되는데. 미안하면 다냐? 난 화나! 화난다고!
1: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2: 화난다고 저렇게 원투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먹순아, 우리 곧 만나자. 이 크크 아저씨가 금방 갈게요. 원투 삼사 원투

0: 목순이 너 앞으로 또 화난다고 막 때리면 그땐 진짜 너랑 안 논다.
1: 뭐? 나랑 안 논다고?
0: 그래! 너랑 안 놀 거야! 툭하면 친구 때리는 사람 진짜 싫어!
1: 나도 그런 사람 싫어!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 하면 되지! 왜 때려?
0: 그니까!
1: 야! 너 왜 정우적 편들어! 잘못했잖아! 정우재 편 들었잖아! 그게 왜 잘못이냐? 우재 말이 맞는데!
0: 효진아, 가자! 저렇게 툭하면 때리는 애랑 못 놀아!
1: 그래, 가자! 얘들아! 그래! 가라, 가! 나도 너네랑 안 놀아!
2: 그래, 쟤네랑 놀지 마. 나랑 놀자.
1: 누구세요?
2: 안녕, 난 악당 크크라고 해. 먹순이 니가 친구들이랑 동생한테 원투 멋지게 주먹 날리는 모습 내가 쭉 지켜봐 왔지. 너 짱이더라. 주먹장, 카카카카카카카.
1: 주먹장이요?
2: 그래. 화가 나면 주먹부터 휘두르는 모습에 이 악당 크크 크게 감동받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널 우주 최고 주먹장 스타로 만들어주마.
1: 주먹장 스타? 그게 뭔데요?
2: 아유, 나랑 같이 가보면 알아요. 가자, 주먹장의 세계로. 뿅!

0: 여기가 어디지? 어! 이게 뭐야?
1: 어디 보자. 아직 이분들이 안 오셨네.
0: 누구요?
1: 누구긴. 네가 초대장을 보냈잖아. 자.
2: 전국에서 주먹 좀 쓰시는 주먹장 여러분! 나 주먹순 어린이가 대결을 신청합니다. 저와 대결을 펼쳐 누가 최고의 주먹장인지 쳐라 봅시다! 원투! 원투! 원투! 나 이런 초대장 보낸 적 없는데?
1: 맞아. 네가 바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보냈어. 지금 그거 AI로 만든 주먹순인데 어때? 너랑 똑같지? 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뭐? 에이, 누구 맘대로? 에이!
1: 주먹은 아껴두시지. 저기 저분들과 대결해서 이기려면 말이야. 카카카카카카카카카.

0: 네가 우리들한테 초대장을 보낸 주먹순이야?
1: 아니요. 제가 아니라요.
2: 예. 얘가 그 주먹순 맞습니다.
0: 네가 그렇게 친구들을 때리고 다닌다며? 어디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볼까?
1: 아니에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2: 에헤이, 어딜 가시나. 너희 친구들이 널 이렇게나 응원하는데. 자.
3: 목순아, 넌 분명 최고의 주먹장이 될 거야. 네가 그동안 나 때렸을 때 진짜 아팠거든.
1: 목순이, 너 하던 대로만 해. 평소처럼 주먹 휘두르면 주먹장 스타는 바로 너야.
4: 언니, 이제 동생 그만 때리고 거기서 그 아저씨들이랑 주먹 대결 잘 해봐.
5: 주먹순 화이팅!
1: 아니야, 나 주먹 대결 안 할 거라고.
2: 어허, 우리 목순이 왜 이러실까? 툭하면 친구를 때리고 다니는 녀석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이 크크 아저씨가 실망해요.
0: 뭐야? 사람 불러놓고 니들끼리 뭐 하는 거야? 주먹 대결은 언제 하는 거야?
1: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0: 땅 크크!
1: 그 지겨운 띵동대사총사 나를 또 파괴하는 거야!
2: 우리도 너 지겹다 크크! 언제까지 어린이를 이렇게 괴롭힐래?
1: 하! 툭하면 친구를 때리는 어린이를 혼내주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거야?
3: 그건 그래.
4: 솔직히 친구 때리는 애는 혼 좀 놔야 돼, 그치?
2: 맞지? 그럼 오늘은 그냥 갈까?
0: 그러자.
1: 뭐야? 진짜 가는 거야?
2: 는 줄 알았지?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이를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어.
1: 나도 물러설 생각 없어. 오늘은 원투 이걸로 겨뤄보자. 자, 한 명씩 덤벼.
4: 딩딩이, 너부터 해.
0: 네가 우리 대장이잖아.
2: 뭐야, 내가 대장이었어?
1: 오늘을 기다려왔다. 각오해라, 딩딩!
2: 너나 각오해라, 캬캬!
1: 간다!
4: 딩딩이 잘한다!
0: 그렇지! 계속 피해!

0: 얘들아!
1: 자!
0: 지금이야!
1: 딩딩!
2: 거야? 어디 간 거야?

0: 나비처럼 날아서 도망가자! 둘, 셋, 뿅!
1: 하하! 우리가 또 해냈다!

0: 먹순아, 앞으로 친구한테 화가 나면 때리지 말고 말로 네 마음을 표현해봐.
1: 그래, 나 네가 이러이러해서 속상했어 라고 말이야.
2: 만약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크게 후, 후, 후 세 번 내쉬면서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3: 응, 알았어. 친구들아, 그동안 툭하면 때려서 정말 미안했어. 앞으론 절대 그러지 않을게. 약속!
1: 먹순이, 그 약속 지켜야 돼. 우리가 계속 지켜본다.
3: 응, 알았어.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안을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6: 진동대사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술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띵동.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치.

0: 줄넘기 하자! 자,
1: 그런데 줄넘기 줄이 너무 긴 것 같아.
0: 그래도 나는 줄넘기 할 수 있어.
1: 어?
0: 자,
1: 어디?
0: 두 발 뛰기.
1: 어디?
0: 야!
1: 오!
0: 어, 난!
1: 줄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봐. 짧은 줄이 필요해.
0: 짧다. 이 줄넘기 줄은 너무 길어. 더 짧은 줄은 없을까? 짧다.
1: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0: 뭐든지 자판기에 짧다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1: 그래, 그럼 짧은 줄이 나올지도 몰라.
0: 응. 짧다. 어떻게 쓰지?
1: IR을 불러보자.
0: 응. 한글용사 IR!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4: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짧다! 짧다가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짧다에 짧! 쌍지읒이 필요해. 쌍지읒 세문을 찾자.
5: 그
2: 여기야! 쌍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동굴로 왔군. 쌍지읒을 찾아야 해. 이건 요술 램프?

0: 나는 램프의 요정 주인님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짠!
1: 쪽지잖아. 내가 찾는 보물은 한글 쌍지읒. 찾았어. 쪽지의 쌍지읒.
2: 수사사 한글.

쌍지의 씨 아를 만나 자. 자,

0: 짧다 짧다 짧다 짧다
1: 여기야.
2: 받침 리을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0: 연필, 지우개. 무엇이 더 짧을까요? 지우개가 더 짧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무엇이 더 짧을까요? 파란 우산이 더 짧다. 내가 좋아하는 빵. 어떤 빵이 더 짧을까요? 똑같네. 이제 어떤 빵이 더 짧을까요? 이 빵이 더 짧아요. 짧다.
1: 찾았어. 짧다의 받침 리을 비읍.

0: 받침 리을 비읍.
1: 자.
0: 받침 리을 비읍.
1: 다. 짧다.
2: 합체.
3: 저장 완료.
2: 짧다. 국민정배 손으로.
4: 짧다 한글 카드다.
5: 우와.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4: 응.
6: 과연 잘 들어갈까요?
4: 우와! 짧다! 더 짧은 줄넘기 줄이 나왔어.
5: 정말 더

0: 이제 줄넘기 더 잘할 수 있겠다. 줄넘기 시작! 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짤 다는 어떻게 읽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짧다, 짧다, 길다, 짧다, 짧다, 짧다. 이건 할아버지 숟가락, 이건 훈민이 숟가락. 어느 숟가락이 더 짧을까요? 친구들 찾아주세요.
2: 냠냠.
1: 훈민이 숟가락이 더 짧아요. 오잉? 받침 리을 비읍이 어디로 갔지? 아거. 다시 만들어야겠네.

0: 짧다. 짧다. 짧다. 야다. 너다. 야다. 얇다. 얇다. 넓다. 넓다. 짧다.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짧다. 짧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짧다.
1: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연필의 길이가 짧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연필의 길이가 짧다. 짧다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0: 짧다. 훈민정음이 줄넘기를 해요. 그런데 줄넘기 줄이 너무 길어요. 쪽지에 쌍지읒이 아를 만나 짜, 짜가 짧다의 받침 리을 비읍을 만나 짤.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짧은 줄넘기 줄이 나왔어요. 줄넘기 줄이 짧다. 줄넘기 줄이 짧다. 줄넘기 줄이 짧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할따.

나 좀 봐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할 타서 먹네. 할 따. 응. 할 타서 먹으면 재밌어. 할 타서 먹으면 맛있어. 할 따. 나도 할 타서 먹을래. 그래. 할 타서

0: 다 먹었네.
1: 응?
0: 더 핥아서 먹고 싶은데.
2: 훈민아, 우리 뭐든지 자판기에 핥다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0: 그래. 그러면 핥아서 먹을 수 있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핥다 한글은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지?
2: 걱정 마. 우리에겐 아이야가 있잖아.
0: 그래. 아이야를 불러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붕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구매나우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6: 핥다! 핥다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한글의 문!
1: 할따의 할! 히읗이 필요해! 히읗의 문을 찾자!
2: 무 흐흐흐흐
1: 여기야!
3: 히읗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0: 아이야가
1: 간다!

내가 좋아하는 호두, 고소한 호두. 아, 호두를 까서 먹자. 호두 까기에 넣어서.

0: 찾았어. 할아버지, 덕분에 한글 히읗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1: 한글 히읗이 어디 있다는 거지?
0: 호두의 히읗.
2: 저 사람 한글.

0: 한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리을 티읕을 찾자. 받침의 문.
1: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합치다, 합치다, 합치다, 합치다. 할다, 할다, 할다, 할다.
2: 여기야!
0: 받침 리을 티읕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핥다. 누가 핥을까? 고양이가 손등을 핥아요. 핥다. 핥다. 누가 핥을까? 강아지가 사람을 핥아요. 핥다. 핥다. 누가 핥을까? 소가 송아지를 핥아요. 핥다.
1: 찾았어.
2: 핥다의 받침 리을티읗. 나와라 한글. 핫차. 핫차. 받침 리을티읗. 받침 리얼티읏.
3: 하.
2: 받침 리얼티읏.
4: 타.
2: 핥다
5: 받침.

0: 저장 완료! 할, 다! 국민정음의 손으로!
1: 할따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우와 막대박 사탕이네. 할따서 먹자.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할 다는 어떻게 읽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할따, 할따, 할따, 할따. 맛있는 빵 핥아서 먹어야지. 입술에 크림이 묻었네. 핥아서 먹어야지.
3: 받침 리얼티읗 냠냠. 맛있다.
2: 우잉. 받침 리얼티읗이 어디로 갔을까?
3: 아가.
2: 다시 만들어야겠네. 핥다. 핥다. 후, 다? 후다. 훑다. 훑다. 핥다. 훑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핥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핥다.
3: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아이스크림을 핥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이스크림을 핥다. 핥다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2: 핥다. 훈민정음이 과자를 핥아 먹어요. 또 핥아 먹고 싶다. 호두의 히읗이 아를 만나 하. 하가 핥다의 받침 리을 티읕을 만나 할. 한글 카드를 넣으니 막대 사탕이 나왔어요. 혀로 사탕을 핥아요. 혀로 사탕을 핥아요. 혀로 사탕을 핥아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0: 주소 상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0: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주물엔?
8: 덥덥만!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늦었다.
4: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0: 패션핑의 옷 만들기.
1: 어머, 진짜 멋져. 이 블라우스 나한테 정말 딱이지 않니?
2: 어, 엄청 잘 어울려. 레나, 하나 사.
1: 정말 그럴까? 어때? 멋지지?
2: 레나?
3: 우와, 모델인걸?
2: 왜 다른 옷을 입었을까? 저것도 마음에 들었나 봐.
1: 다들 나만 쳐다보잖아?
3: 뭐야? 이상해서 쳐다본 건데?
1: 여러분, 예쁘게 찍어주세요.

0: 이건 아니야.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옷이 아니라고. 패션 천재인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어쩌지. 패션
1: 패션핑? 로미에게 옷을 만들어줘. 걘 공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촌스럽거든. 로미에게 멋진 옷을 만들어주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날 거야.
2: 멋진 옷이라니 다해?
1: 저런 예쁜 옷이라도 입어야 그나마 공주같지 않겠어?
3: 이리 와!
4: 이런 웨딩드레스 정말 예쁘다.
5: 입어보고 싶지.
6: 나도 입어보고 싶어.
7: 상자가 어떻게 입어?
6: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을 건데.
5: 근데 입고 뭐 하려고? 안에 뭐가 있긴 해, 솔직히.
6: 그럼 있지. 자자, 내 멋진 포즈 보이지?
5: 아휴, 언젠가 패션핑이 캐치되면 걔한테 옷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나나.
2: 패션핑?
5: 미스틱 마을에서 유명한 카리스마 디자이너야, 솔지.
8: 우리 옷도 매번 패션핑이 만들어줘서 그래. 빨리 캐치하면 좋겠다.
9: 한치핑 나잡아봐. 메롱메롱.
8: 괜찮았지?
7: 많이 아파? 이런 걸로 울면 안 돼, 루카.
9: 안 울어. 난 용감하니까.
8: 어떡해. 옷이.
7: 루카, 울지 말고.
4: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제 됐어.
7: 어? 우와, 감쪽 같은데?
9: 안 예뻐.
4: 미안해, 루카. 급하게 꿰맨 거라.
7: 루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9: 신호! 이런 옷을 정하냐!
7: 루카! 어디 가! 루카!
9: 어디 있어? 루카! 이게 뭐야? 입기 싫어.
4: 다행히 보는 눈은 있네. 확실히 촌스럽고 초라해, 패션. 천재인 내가 럭셔리한 옷으로 바꿔줄게. 패션! 입어, 입어, 패션!
5: 완벽하진 않지만 어때, 패션?
9: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어.
5: 역시 마음에 안 들어?
9: 하지만 더 이상 디자인이 안 떠올라, 패션.
5: 대체 루카는 어디 있는 거야?
8: 핑 알람이?
9: 얘가 패션핑이야, 나나!
5: 이런데 숨어 있었구나.
8: 저기 있다, 로미!
5: 패션핑! 루카에게 장난은 그만둬!
9: 이게 무슨... 네가 그 촌스러운 롬이구나, 패션. 끔찍해라.
5: 뭐라고?
9: 누가 촌스럽고 끔찍하다는 거야?
5: 아, 참 어이가 없네.
9: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패션.
5: 뭐야?
9: 대체 뭔데 아까부터 이렇게 가만히 있어, 패션?

0: 열정의 프린세스 솔라리스. 새로운 옷을 만들어준다니까 배쉬야. 으악! 이게 무슨...
1: 왜 그래?
0: 말도 안 돼, 패숑. 프린세스라고 하기엔 옷이 너무 초라하잖아, 패숑.
1: 뭐?
0: 내 옷에 참견 말아줄래? 내가 프린세스에게 걸맞는 옷을 디자인해줄게, 패숑. 입어, 입어, 패숑.
1: 이건 뭐야?
0: 먼저 허리를 아름다운 스타일로 만들어줘야 해, 패숑.
1: 숨을 못 쉬겠단 말이야.
0: 치마는 더 풍성하게 패션. 리본은 더 우아하게 패션. 어깨는 더 볼록하게 패션. 어, 액세서리도 더 화려하게 좋겠어.
1: 너무 무거워.
0: 진정한 공주라면 그 옷을 입은 채 날 잡아줘, 패션.
1: 이런 옷으로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피리피리 캐츄.
2: 프린세스는 위험해, 가나!
0: 너희 옷도 새로운 무늬로 바꿔줄게, 패숑! 입어, 입어, 패숑!
1: 옷이 바뀌었어, 쭈!
3: 근데 하나도 안 예뻐, 그래.
1: 기분 나쁜 무늬야, 솔직히.
0: 뭐? 마음에 드는 무늬가 하나도 없어, 패숑. 패숑 핑더. 어쩌다 이렇게 감각이 떨어진 거야, 나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걸 어떻게, 패숑. 평범한 너희가 어떻게 천재의 마음을 알겠어, 패숑.
3: 우와, 멋져, 마야 언니.
0: 뭐? 멋지다니, 패숑.
4: 자, 다 됐어.
3: 마야 언니는 최고의 디자이너야.
0: 어째서? 아까 그 촌스러운 옷하고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지, 패숑?
4: 마법 같은 게 아니야. 난 그저 어떻게 하면 루카가 기뻐할지를 생각했을 뿐이야.
0: 뭐? 그럴 리 없어.
2: 마법이 풀려서 소리지! 거기서!
4: 어디 숨은 거지? 이쪽인 것 같은데. 회전 목마, 솜사탕, 분수대 동상 중 하나에 숨어 있어.
3: 저 목마일까? 꼬리 아래 숨은 것 같기도 한데, 꼬래.
2: 저기, 솜사탕 좀 봐. 패션핀 머리 모양이랑 똑같잖아, 나나.
4: 이거 생각보다 쉽게 잡겠는데? 어서 캐치하자.
5: 진짜 많은가? 좋아, 그럼 누가 빨리 먹는지 내기할까?
2: 그래! 잠깐만, 먹는다고?
5: 자, 하나, 둘, 셋!
2: 패션핀을 먹어버렸어, 나가!
3: 얘들아, 진정했쥬!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거야!
4: 근데 저 동상이 원래 옷을 입고 있었던가?
3: 아무래도 저게 옷 입히기 좋아하는 패션핀 같은데쥬?
0: 좋아, 한번 해보자. 미스틱 핫윙 봉!
2: 좀 더 숨어있고 싶었는데, 패숑.
0: 역시 맞았어. 트리트리 택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핑핑, 패션 핑 캐치!
1: 나도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해주는 게 좋아서 옷을 만들었어, 패션.
0: 패션 핑이 만든 옷은 움직이기 편해서 좋아, 빨리!
1: 열에 강하고 아주 튼튼해, 뜨거!
0: 깨끗해서 안심할 수 있어, 삐뽀! 패션핑은 열심히라 늘 응원했어, 힘내!
1: 그동안 잊고 있었어. 내가 옷을 만드는 건 내 옷을 입어주는 이들의 즐거운 표정을 위해서라는 걸 말이야.
0: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좋아하는 옷을 디자인할 거야, 패션.
6: 아, 그럼 내 옷을 디자인해줘. 얘들이 말하는 이런 옷 입어보고 싶어.
0: 뭐? 상자가 입을 드레스는 대체 어떤 디자인이어야 하지, 패션?
3: 얘 또 봄이 시작이야, 꿀에.
7: 상자야, 엉뚱한 얘기로 곤란하게 만들지 마쥬.
6: 아니,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고 싶다니까.
0: 가만 있어, 패션.
8: 꼼짝 마라, 꼼딱빙.
3: 이건 뭐야, 그래?
7: 정말 예뻤지?
0: 그치. 보석 테니핑들이 준 보석으로 만든 우정 반지라 그런가 봐.
7: 우정 반지? 그게 뭐야, 솔지?
0: 우정 반지는 친한 친구들끼리 나눠 끼는 반지야. 반지에 서로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거지.
3: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다고 그래?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꿀이.
0: 그럼 마야랑 메리루랑 같이 끼는 거구나, 나나.
7: 어? 그치. 어?
9: 루미, 배달이야.
0: 네, 가요. 얘들아, 이거 좀 부탁해.
10: 걱정 마, 루미. 반지는 나한테 맡겨, 나나.
7: 얘들아, 맛있는 간식 먹자, 냠냠.
0: 맛있는 건 절대 못 참지, 솔직히.

0: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꼼짝! 말로 해선 안 되겠군, 꼼짝! 또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꼼짝!
1: 빨리 줘!
0: 꼼짝?
1: 형아, 그거 나한테 줘!
0: 남의 걸 뺏으면 안 된다고! 꼼짝 말아, 꼼짝! 고마워! 멋지게 사건 해결! 정의는 바로 나! 꼼짝뱅이 지킨다, 꼼짝!
2: 저건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3: 다녀왔습니다.
4: 그런데 내 반지는?
5: 나 바로 여기 있지. 어디 갔지, 나나?
4: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꼬래.
5: 어딨지? 이상하다.
0: 잠깐! 이거 혹시 도둑이 된 거 아니야, 솔직?
5: 도둑? 정말?
0: 그럼 얼른 경찰 불러야지, 나나.
5: 도둑이야, 나나.
4: 뭐지? 신고도 안 했는데 벌써 경찰차가 온다고?
0: 누가 날 불렀나, 꼼짝? 나는 정의를 지켜. 나는 정의를 수호하는 꼼짝핑이다, 꼼짝. 도둑이 나타났다고, 꼼짝.
3: 로미, 얼른 캐치하겠죠.
4: 그치만 우정반지를 꼭 찾아야 하는걸. 도둑이 내 소중한 우정반지를 가져가.
0: 이 나쁜 도둑 녀석. 반지 도둑은 내가 반드시 잡는다, 꼼짝.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꼼짝. 모두 솔직히 대답해 주길 바란다, 꼼짝. 숨기 딱 좋아 보이는군. 어서 나와, 반지 도둑, 꼼짝.
6: 에? 나? 그래,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주라,

0: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거지. 냠냠.
1: 꼼딱핑. 얘들은 내 친구들이야. 도둑이 아니라고.
2: 천만의 말씀, 꼼딱. 훌륭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지, 꼼딱.
3: 이제 알겠어.
2: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꼼딱.
0: 그래? 범인을 알아낸 거야, 그래?
2: 범인은 바로 너야, 꼼딱.
4: 루미가?
1: 에? 내가 도둑이라고?
2: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하지만 이 몸은 속일 수 없지, 꼼딱.
1: 내가 꼬마지를 왜 훔쳐가냐고.
2: 그건 다음 기회에 알려주지, 꼼딱. 아무튼 꼼딱 말아, 꼼딱.
1: 꼼딱 핑도 진짜 가만 안 둬.
5: 어? 로미. 아, 참, 이거 네 거 맞지? 아까 배달 가면서 두고 간 것 같더라.
0: 내 반지! 맡아줘서 고마워요, 이한 오빠.
1: 도둑이 아니었네, 꼼딱.
6: 나를 의심했나?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냠냠.
7: 내가 도둑이라고 했겠다.
2: 다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레이저 총이다. 지금이다.
0: 어? 어? 뭐야? 총소리를 흉내는 거야? 꼼딱핑, 거기서!
2: 열려라, 제이티니!
1: 눈 같은 평화에 꿀의 핑크!
2: 마음의 펼쳐진 혐오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쫓아오지 말라고. 꼼딱 막 꼼딱.
0: 우리한테 맡겨가나.
1: 그럼 난 다른 길로.
0: 너 딱 걸렸어, 솔지.
2: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꼼딱.
0: 어? 그거.
2: 아, 조심해. 제법이군. 따라올 테면 따라와.

0: 끈질긴 녀석들, 여기 못 쫓아올걸? 야! 거기서 솔지! 이러다 놓치겠어, 꼬리! 이런. 위험해, 가자! 좋은 생각이 났어, 나나! 겨우 따돌렸네. 놈자 따고 따피! 검사!
1: 가만! 내가 경찰인데 왜 도망치고 있지?
0: 이것들이 곰땅 마라 곰땅! 열정의 반사! 곰땅 핑 살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가로등 쓰레기통.

0: 정확히 말하면 난 저 가로등이 수상해 솔지. 저거 봐! 하나만 꺼져 있잖아 솔지. 아야! 어? 어? 아야! 아야! 아!
1: 아파하는 벽돌이라 굉장히 수상한데? 미스틱 핫윙 봉!
0: 돌아갈 시간이야. 트리트리 캐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트리핑 꼼딱핑 캐치.
2: 나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꼼딱.
1: 이제부턴 티니핑 성의 평화를 지켜줘.
3: 우리 우정 앞으로도 영원하도록 해주세요.
4: 사랑해 얘들아.
0: 근데 로미, 너희 셋인데 반지는 왜 네 개야 솔지?
1: 남은 하나도 언젠가 주인을 찾아가게 될 거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술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0: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에서 사이언스.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늦었다.
4: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오! 서울 우유.
7: 반짝반짝 빛나는
8: 렉스 안녕.
7: 어? 어서와 얘들아.
8: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7: 글쎄.
9: 렉스
7: 피키 무슨 일 있는 거야?
10: 그게 말이지 며칠 동안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
7: 물건이 없어진다고?
10: 응. 핑은 손거울이, 로키는 조개가, 토머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사탕들이 없어졌어.
7: 그래?
8: 무슨 일이지? 도둑이라도 든 거 아냐?
11: 어? 그러게.
7: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11: 렉스, 어? 왜 웃는 거야?
7: 앙키오르니스를 보러 가자.
8: 앙키오르니스?
7: 응. 앙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을 아주 좋아하거든. 분명 앙키오가 가져갔을 거야.
8: 응, 그래.

0: 얘들아, 왔구나.
1: 안녕, 비키.
0: 렉스,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알겠어?
2: 안키오르니스인 것 같아.
0: 어? 안키오르니스라고?
2: 응, 안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들을 좋아하거든.
0: 아, 그러고 보니 없어진 물건들은 전부 다 반짝거리네. 내 사탕이 있던 곳엔 이런 모양의 깃털도 하나 떨어져 있었어.
2: 안키오르니스의 깃털이야. 아무래도 둥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3: 근데 왜 안키오의 둥지를 찾는 거야?
2: 안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으로 둥지를 꾸미는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4: 둥지에 없어진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거다, 이거지?
2: 근데 우리는 둥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키오르니스를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
3: 그럼 우리 비바부에게 안키오르니스를 찾아달라고 해보자.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그럼 비바부를 불러줄래?

0: 비바보, 안티오리니스를 좀 찾아줄래? 검은색, 흰색의 깃털 색깔을 보니 안티오의 깃털이야.
1: 잘 써, 비바보. 비.
2: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1: 어? 비.
0: 비. 내가 근처라서 냄새가 끊긴 것 같아.
2: 괜찮아, 비바보. 너희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3: 맞아. 정말 고생했어.
4: 그럼 이제 어쩌지?
3: 어? 저게 뭐지?
0: 어? 저쪽 길인 것 같아. 한번 가보자.
3: 어? 이거 봐, 수정이야. 어?
5: 수정 조각을 물고 있어.
0: 좋아, 따라가자.

0: 이건 안키오가 물고 있던 수정 조각인데.
1: 이 근처 어디에 있는 건가?
2: 어?
1: 저쪽인 것 같아.
3: 안키오리네스 같아. 얼른 가보자.
0: 어? 어? 여긴 지난번에 수정 동굴이잖아.
1: 어? 어, 저쪽이야. 걸렸어.
3: 빨리 구해서 여길 나가야 해. 어? 여긴 거대 정갈인 풀모너스 코르피우스가 사는 곳이야.
1: 맞다, 그랬었지.
4: 비.
3: 어?
1: 비바보 왜 그래?
0: 야. 어, 얘들아 위험해. 와,
1: 비.
0: 저게 정갈들이야. 렉스, 어떡해?
3: 아, 그래!
0: 렉스!
1: 여기 좀 봐!
3: 정갈들이 수정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도망가게 하자.
0: 참 좋은 생각이야.
3: 저 수정들이 많이 필요해.
0: 응, 알았어.

라이더, 이걸 들어줘.

0: 전갈들이 왜 저래?
1: 수정에 비친 자기들 모습을 보고 다른 전갈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0: 그런 거구나.

0: 전갈들이 도망간다!
1: 이야, 다행이다.
2: 그러게, 정말 무서웠어.
3: 안티오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렉스, 슈퍼 개토리!

0: 얘들아, 우리도 따라가 보자.
1: 어? 저기 봐, 안키오가 즐거워 보여.
2: 그러게, 안키오는 반짝이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봐.
3: 어? 저 알록달록한 사탕, 비키, 이 사탕 아니야?
4: 어, 맞아. 핑의 거울이랑 로키의 조개, 토모의 볼트와 너트도 있어.
3: 근데 저것들을 어떻게 돌려봤지?
1: 짜잔! 이거랑 바꾸면 된다고.
3: 수정이잖아.
1: 응,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챙겨왔지. 어,
0: 잘했어, 앤디. 이거면 될 것 같아. 둥지에 있는 우리 물건들을 전부 돌려주면 이 수정은 너한테 줄게. 어때?

0: 우와, 안케오르니스 카드다.
1: 고마워, 렉스. 오늘도 즐거웠어.
2: 앤디, 오늘 정말 최고였어. 네 덕분에 사라진 물건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어.
0: 정말이야?
1: 렉스 말이 맞아, 앤디.

0: 됐어. 진짜로.
1: 앞으로도 계속 나만 믿으면 돼. 가장 오래된 공룡
0: 렉스.
2: 다들 왔구나. 반가워.
1: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2: 그게 말이지.
3: 왜 무한대로 돼 있어?
0: 렉스, 이건 무슨 공룡이야?
2: 나도 잘 몰라. 이 공룡에 대해선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
1: 정말? 렉스가 모르는 공룡도 있었어?
2: 옛날에 우루루 행성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다른 공룡을 구하고 사라졌다는데 그 후론 어디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거든.
0: 아, 그랬구나.
2: 이 카드의 주인공은 모든 공룡들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공룡이지.
1: 가장 오래됐다고? 와, 대단한데. 그럼 오늘 이 공룡을 찾으러 가는 거야?
2: 어때?
0: 너무 좋아.
1: 나도.
2: 그래, 그럼 어서 출발하자.
1: 응?

0: 너무 덥다. 비바부, 너희들도 덥지?
1: 아까부터 왜 이렇게 더운 거지? 그러게. 햇볕은 평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2: 어쨌든 앞으로 가보자.
0: 저게 뭐지? 저기 뭔가가 움직였어.
1: 움직였다고?
2: 뭔가 있는 것 같아. 어서 가보자.
1: 더위에 쓰러진 것 같아.
2: 안 되겠어. 빨리 물을 줘야 할 것 같아. 이제 괜찮은 거지?
1: 혹시 이 공룡이 그 수수께끼 공룡 아닐까?
0: 에이, 모든 공룡이 조상이라고 했잖아. 훨씬 크고 멋지겠지.
1: 맞아.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엄마는 어디 있지?
2: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0: 응? 어디 가는 거야? 가족을 찾아가는 건가?
2: 일단은 따라가 보자.
0: 이 연기는 뭐지? 와!
1: 괜찮아?
0: 이거 혹시 간헐천인가? 지난번에 바비가 엉덩이를 대었잖아.
1: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땅이 부풀어 있어.
0: 그러네?
2: 잠깐만. 얘들아, 곧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1: 화산?
2: 안 되겠어. 다이너 전대원 출동!
3: 후보 다이너 간신!
2: 공룡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먼저야. 핑! 하늘에서 공룡들을 대피시켜줘.
4: 알았어!
2: 나랑토모는 가장 높은 지대로 갈 테니까 비키랑 로키는 중간 지대를 부탁할게.
1: 응! 맡겨라!
2: 용암은 우리가 막아볼게. 너희는 공룡들이 플레오랑 캐루를 타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
1: 알았어!
4: 다들 도망쳐! 곧 화산이 폭발!

자, 이쪽으로! 서로 밀지 말고 침착하게 가! 저기 앞으로 가면 돼. 너희들은 이쪽으로 와. 이쪽이야.

0: 저기 아래 해변가로 내려가야 해.
1: 다치지 않게 조심해.
0: 부모, 용암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길을 파줘.
1: 알았어.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데 어쩌지? 큰일이야.
0: 안 되겠어. 비키, 루키, 핑, 여기로 와줄래? 우리가 용암을 막아야 해.
2: 응! 비키, 물총 발사! 루키, 갈고리 발사!

어? 위험해! 어디 가는 거야? 어? 어쩌지? 여기에도 공룡들이 있었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믹스! 슈퍼 이빨! 야!

0: 얘들아, 모두 준비됐지?
1: 응!
0: 가자!

0: 이제 화산 폭발이 멈춘 것 같아.
1: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
2: 나도 많이 걱정했어. 저기 좀 봐. 어? 비가 와.
0: 화산 폭발로 기온이 따뜻해져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이비 덕분에 공룡들이 활발하게 변성할 수 있는 거지.
2: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고마운 비네.
1: 비야, 많이 와. 잔뜩 쏟아져.
3: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러게. 조심히 돌아가.
4: 자이가.
0: 어?
2: 어? 저 모습 왠지 나치 익은데?
1: 그러게.
2: 와, 렉스!
3: 물음표 카드에 그려져 있던 공룡이랑 똑같아.
1: 맞다, 맞아!
0: 어, 정말이네. 우리가 찾던 그 공룡이야. 에어럭토를. 우리가 궁금해했던 가장 오래된 공룡이었어.
1: 우와, 에우라토르였구나. 드디어 찾았다.

0: 그럼 어린 공룡이 아니었구나. 맞아. 작아서 우린 아직 새끼인 줄 알았는데.
1: 렉스, 우리가 찾았어. 찾았다고.
2: 다들 정말 수고했어.

0: 오늘 너희들의 도움이 정말 컸어. 공룡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졌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고맙긴. 공룡들을 구하는 일인데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지.
2: 맞아. 우리 공룡 탐험대 대원이니까. 다음번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1: 렉스, 우리 또 같이 가는 거다.
0: 물론이지.
3: 와, 신난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덕분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옥스포드 탕.
10: 해보고.
9: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2: 난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주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진물엔
3: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진물엔
3: 덥덥한 말.
5: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목이 길어지고 싶어?
10: 우와! 우와! 목이 엄청 길다!
11: 저렇게 길면 목을 움직이기 힘들겠는걸?
9: 지금 보는 것처럼 목뼈가 정말 길어서 타니스트로페우스라고 이름 지어졌어.
11: 아, 그렇구나.
9: 그럼 타니스트로페우스의 정보를 찾으러 가볼까?
11: 응!

0: 우와! 렉스야! 얘들아!
1: 로키! 비키!
2: 어서 와. 타니스트로페우스를 보러 왔다며?
3: 응! 타니스트로의 목은 엄청 길다며?
2: 여기서 기다리면 볼 수 있어.
4: 응. 정말 기대된다.
5: 응, 나도.
6: 어? 어? 저건 뭐지? 응?
7: 어? 조개 껍데기 같은데?
0: 우와! 정말 예쁘다! 내가 주워가야지! 파워 갈고리 발사!
3: 우와! 타니스트로다!
4: 와, 봤어? 목이 정말 길어.
6: 응, 진짜 대단해. 응.
0: 그 조개는 내 건데 나한테 줘.
3: 어?

0: 뭐야! 지금 나 비웃고가 온 거지! 이게 맞지?
1: 로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긴! 내가 목이 짧다고 놀리는 거잖아!
2: 어? 널 놀렸다고?
0: 다니스트로페우스는 목이 기니까 조개를 건졌고 난 짧아서 못한 거잖아! 그걸 놀린 거라고!
3: 로키!
0: 나도 타니스트로처럼 목이 길었으면 조개찜을 쉽게 건졌을 거라고. 아니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2: 로키!
0: 비키 누나! 비키 누나!
2: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0: 어떻게 하면 나도 목이 길어질 수 있는 거야?
2: 글쎄, 난 그냥 길어지던데 방법은 모르겠어. 미안.
0: 알겠어. 길어져라! 길어져! 길어져!
4: 아이고, 어지러워. 어?
0: 길어져라! 길어져라!
1: 로키,
5: 뭐하고 있어?
0: 아, 도모형이라면 내 목을 길어지게 만들 발명품을 갖고 있을 거야. 그치? 있지?
5: 그런 건 없는데.
1: 로키, 목을 길게 만든다고?
0: 응!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3: 로키, 괜찮아?
0: 목을 너무 많이 움직였나 봐.
1: 로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5: 그러다가는 다치겠어.
0: 알았어.
6: 로키, 우리가 도와줄까?
7: 우리랑 같이 타니스트로페우스를 관찰하러 가자. 어떻게 목이 길어졌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0: 그래! 그럼 되겠다! 얼른 출발하자!
8: 근데 말이야, 우리끼리만 가도 괜찮을까?
0: 렛츠 형은 늦게 올 거란 말이야! 빨리 가자!
7: 그래, 알았어.

0: 목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네.
1: 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2: 저기 봐, 어? 한 마리가 더 왔어.
1: 어? 어? 왜 저러지? 설마 둘이 싸우는 건가?
0: 그것보단 춤추는 것 같은데.
1: 내 생각엔 자기들 목이 길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2: 근데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1: 우와, 저것 좀 봐. 더 길어졌어.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내가 다치겠어. 내가 가볼게. 루키 옐로 파워 변신. 루키 파워 갈고리. 으악!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0: 비키, 해보리 발사! 비키!
1: 렉스, 슈퍼 해보리 발사!
2: 렉스야!
3: 다행이다. 휴.
1: 다들 괜찮은 거야?
0: 응!
3: 고마워, 렉스 형, 비키 누나.
1: 너도 정말 잘했어. 로키 니 덕분에 타니스트로페우스가 무사할 수 있었어.
4: 응, 맞아. 로키가 만약 타니스트로처럼 목이 길었다면 그렇게 빨리 행동하지 못했을 거야.
5: 응, 오늘 새삼 로키가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3: 정말? 고마워.
5: 근데 렉스, 타니스트로페우스들이 갑자기 뒷발로 서더니 목을 길게 빼던데, 그건 왜 그런 거야?
1: 그건 말이지.
3: 뭐? 희재기라고? 어?
5: 사냥하는 데만 쓰는 줄 알았는데.
3: 나는 긴 목이 헤엄치는 데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
1: 타니스트로페우스들은 서로 키를 재는 습성이 있어.
5: 아,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3: 난 그냥 긴 목을 자랑하는 줄 알았는데. 응?
1: 저기 봐, 또 키를 재고 있어.
0: 우와, 정말이네.
1: 타니스트로페우스는 목뼈가 긴 대신 유연성이 아주 부족한 편이라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3: 목이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네.
1: 뭐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야. 럭키, 넌 목이 길지는 않지만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
3: 맞아, 내가 좀 빠르긴 해.
5: 근데 로키, 너 목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3: 뭐라고? 정말? 아, 안 돼! 그러다 타니스트로처럼 느려지면 어떡해! 렉스 형, 내 머리 좀 눌러줘! 목이 안으로 들어가게!
1: 뭐라고?
3: 난 긴 목이 필요 없단 말이야!
4: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0: 우와, 다니스트로페우스다.
1: 다니스트로페우스도 사람처럼 키즈기를 하다니 정말 재밌었어.
2: 우린 키즈일 필요는 없겠지. 내가 여기서 제일 크니까.
3: 뭐라고? 아니거든. 내가 더 크거든.
2: 내가 앤디 너보다 크다고.
3: 내가 더 크다니까.
2: 아니거든.
3: 내가 더 커.
2: 야, 정말 둘 다 못 말린다니까. 렉스, 안녕. 얘들아, 같이 가.
4: 잘 가, 얘들아.
5: 거대 곤충 탐험 소동.
6: 우와.
3: 우리 행성에도 곤충이 있다고?
6: 근데 우리 동네 숲에서 본 곤충이랑 비슷한데?
4: 하지만 어? 크기는 좀 다르지? 메가네오라라는 너희 키만한 잠자리도 있는걸?
6: 정말?
4: 응, 숲에는 메가네오라 말고도 거대한 벌레들이 많이 있어.
6: 우와, 한번 보고 싶다. 나도.
3: 우와, 거미다. 재밌다. 조이, 가짜 거미도 무서워하면서 메가네오라를 보러 가도 정말 괜찮겠어? 무서우면 말해. 이 앤디가 다 막아줄 테니까.
6: 갑자기 나타나서 조금 놀랐을 뿐이라고. 렉스, 빨리 우르르 행성으로 가자.
4: 그럴까?

0: 생겼어. 어?
1: 어? 어? 어? 메뚜기다! 우리 동네에서 본 곤충이랑 정말 똑같이 생긴 것 같지 않아?
0: 저기 좀 봐! 어? 어?
2: 메가네오라야!
1: 우와! 엄청 크다!
0: 그러게! 멋지다!
1: 렉스! 우리 기념사진 좀 찍어줄래?
2: 알았어.
1: 메가네오라랑 함께 찍어야 하는데 말이야. 여기에서 찍자.
2: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너?
1: 방금 바위가 움직였어.
2: 어? 거대 친애 아르트로 플레오라야. 조심해. 렉스, 캐스퍼, 대신. 얘들아, 떨어지지 않게 꽉 잡아. 렉스, 슈퍼 엔진.
0: 여기가 어디지?
1: 나잖아. 내 모습이 비춰보여.
0: 정말이네. 여긴 수정동굴이야.
1: 수정동굴?
0: 응. 맑고 투명한 보석 말이야. 여긴 수정이 자라나는 동굴이야.
1: 우와, 여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어. 뒤에도 있어.
0: 정말 신기해.

0: 조심해야 해.
1: 그렇구나. 렉스. 깜짝이야. 렉스,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2: 아, 미안해. 아무튼 안 들켜서 정말 다행이야.
1: 미안해.
2: 어서 가자. 뛰어! 조심해! 부딪힐 수도 있어!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내가 시간을 벌어볼게. 어서 가. 렉스, 슈퍼 달구리. 됐어. 어? 안 그랬어? 어? 렉스! 슈퍼 이빨!

0: 입구를 찾아야 하는데.
1: 저쪽이야. 아까 동굴에 들어왔을 때 봤던 수정석이야. 맞아.
0: 가자.

0: 폴모로가 또 쫓아올지도 몰라.
1: 어떡하지?
0: 저 메가네오를 타고 탈출하는 게 좋겠어.
1: 응, 그러자. 내가 먼저 탈게.
0: 좋아. 가까이 다가올 때 다리를 꽉 붙잡는 거야. 자, 지금이야. 앤디, 서둘러.

0: 릭스, 슈퍼 엔진!
1: 앤디, 괜찮아?
2: 난 괜찮아!

0: 고마워, 렉스.
1: 조이, 오늘 정말 용감했어.
2: 맞아. 어? 나도 조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내가 네오라를 탄 건 잊지 못할 거야.
3: 우리 같이 찍은 사진도 잘 간직해야지. 다음엔 다른 곤충들 보러 가자.
2: 근데 아까 작은 거미 보고 놀란 게 누구더라?
3: 응?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르지.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랜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링.
12: 진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5: 야호!
6: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6: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7: 아침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옳지.
10: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5: 옳지.
10: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5: 옳지.
11: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덕분말
3: 순하게
5: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정말 대단하구나, 퍼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박수.
1: 와,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절 용서하세요.
2: 이 황금 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블바리 쌤, 누구?
3: 화피공주! 화피공주!
0: 우와,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2: 와, 신난다. 이제 넌 내 품을 이뤄야.
4: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블루베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2: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짜잔!
5: 레드가! 레드 최고!
6: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7: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8: 급식은 지겨워.
2: 맛있는 거 먹고 싶다.
9: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8: 아, 제발 한 입만.
4: 나도 먹어볼래. 나도.
2: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10: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진리,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7: 좋아. 퍼플 공주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0: 잘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1: 뭐라고?
0: 아니, 나한테! 내 미국아!
2: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거기서!
0: 그만!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3: 자,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4: 공주님, 정치 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3: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5: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응?
6: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3: 아, 뭐야? 아,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어? 얼른 나와! 어? 왜? 아빠는? 어? 그새 어디 가신 거야?
6: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3: 그게 무슨...
4: 에이, 갑자기 왜 숨고 그래? 아, 알았으니까 하길 그만하고 나와.
3: 응? 이건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0: 안에 있었어. 이건 함정이야.
1: 드디어

0: 스스로 최면에서 깨어나다니. 쫓아라!
1: 여기가 어디야?

0: 현실 완료!
1: 절대 불빛

0: 아무리 없애도 다시 생겨나.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1: 소리와 불빛?
0: 네,
1: 전화기 불빛. 이걸 느끼고 쓰자.
0: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0: 이제 돌아가자.
1: 이 블랙 다이아의 심해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다.
0: 보면 안 돼!
1: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0: 내 친구들은 안 돼!
1: 잡아라!
0: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안 돼!
1: 공주들이...
2: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1: 헛! 프리즌 웨이!

0: 뭐지?
1: 이런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2: 화이트 골드님!
0: 다들 괜찮아? 난 블랙 다이아는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워.
1: 그 보물 지도를 믿기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0: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3: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0: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3: 갑자기 우리 개처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1: 개처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3: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0: 잠이 안 올 것 같아.
1: 내일 보자.
0: 안녕.
3: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0: 인형으로 절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면요.
1: 아, 뭐야? 갑자기 아,
2: 잔소리가 무척 그리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0: 오늘 누가 새로 전학 온다는데 왠지 인어공주일 것 같아.
1: 허플의 첫날이 떠오르네.
0: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1: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0: 아, 물론이지.
2: 좋은 아침, 블루다스쿨 친구들. 에?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퍼플, 그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그럼
3: 인어공주일 확률 98%.
4: 강당에서 결투한대.
5: 뭐야, 아무도 없잖아.
6: 어딨지?
7: 자, 난 열정의 파란 불꽃, 해파리 왕국의 공주, 블루네메시다.
8: 전 젤리핀이에요.
9: 반가워.
5: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9: 대장? 그런 거 없는데.
5: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10: 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5: 다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10: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품위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니야?
3: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5: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10: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9: 재밌겠다.
5: 좋아, 다 이겨주마.
11: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이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쉬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12: 대결 시작!

0: 확률이 있어. 잡았다. 블루 우승. 체면 다 구겼네. 어이 약골들 일어나.
1: 너무 힘들었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0: 불공평해. 이거 다 네가 잘하는 거잖아.
2: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3: 가위바위보.
4: 아, 불안한데.
0: 엉뚱한 건 아니겠지?
2: 뭐? 춤 오래 추기?
0: 아!
2: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4: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0: 공주라면 우아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2: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뭐든 다 이겨줄 테니까!
0: 춤 대결이래! 가자! 재밌겠다!
4: 원, 투,

0: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1: 내가
0: 우리 계속 이렇게 재밌게 놀자.
1: 내가
0: 뱀을 잡았네.
2: 왜 저래?
3: 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내가 뱀을 찾아낸다니.
0: 잘됐어. 귀찮은 애가 사라졌잖아.
4: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0: 블루를 찾아보자. 개차를 돌려줘야지.
5: 뭐야? 블루야?
6: 모두 조심해.
0: 어딨지? 바벨바벨 바벨. 내 포탈을 이용하다니.
4: 저 무리잖아. 어떻게 된 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블루의 정보만 없는데?
0: 먼저 공격하면 되지.
4: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0: 퍼플,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6: 할 수 있어.
3: 이건 타임스타?
6: 블루, 여기 있었구나.
3: 자, 네 레인보우 캐쳐. 나는 자격이 없어.
6: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3: 퍼플이?
0: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0: 반대로군. 불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지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잘 가. 그러니까.
1: 대단한데?
2: 좀 하는데?
0: 아, 맞다. 이거 블루판테서 나왔어.
3: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1: 이게 그 블루베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다. 블루 니 덕분에 다 찾았어. 버블, 이 말이 맞았어.
0: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4: 우와, 버블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세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옥스포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아침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늦었다
4: 저녁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바빠도 입맛 없어도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달콤한 과자회.
1: 와, 끝났다.
2: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선 과자회가 있는 날인 거 알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0: 내가 빠질 순 없지.
3: 물건을 직접 판다고?
0: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4: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3: 아빠가 비싸게 사줄 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0: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3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5: 전형적인 과잉 보호네. 응? 부모님의 과잉 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6: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7: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적어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6: 좋았어? 담배 시작!
0: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6: 뭐지? 가보자.
4: 말미잘 왕국에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6: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7: 반가워, 오렌지. 어쩌?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뭐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 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0: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5: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7: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뭐부터 해야 하지?
6: 줘봐.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포장은 누가 하지?
5: 너희 뭐해?
0: 배우가 있었지?
5: 어?
0: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5: 그래.
7: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많이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8: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가.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6: 오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5: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7: 글쎄.
5: 포장 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0: 오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7: 잠깐만. 뭐가 묻은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근데 전화.
5: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7: 야, 이제 어떡해.
6: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불쌍한데 머핀들.
5: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팔아도 되지 않을까?
7: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6: 넌 정말 뭐가 문제야? 팔자! 자,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5: 자, 나...

0: 아니 뭐야?
1: 이게 뭐야?
0: 먹어봐.
1: 이거 어떻게 먹어?
0: 딴 걸로 바꿔줘. 당장 환불해 줘. 어서 내가 돌려주라고.
1: 오렌지는 어디 갔어 얘?
2: 도와준 공주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3: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4: 블라썸

0: 엄지 변신 완료. 변신했어. 될 거야. 이제 뭐 할까?
1: 야!
2: 잘한다.
0: 그냥 막 날려. 으악, 재밌지.

0: 제법인데?
1: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버벌잼이다.
0: 버벌잼이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2: 그나저나 타임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0: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볼게. 새로 구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3: 우와, 맛있겠다.

0: 혼자서 해내게 하다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
1: 쌍둥이 스티커.
2: 바로 잰 것처럼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도 척척 맞잖아.
3: 블루다 스쿨의 대표 응원팀을 뽑는 건데 퍼플이 너무 어설프니까 우리 팀 전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2: 퍼플, 그냥 응원팀에서 빠지는 게 어때?
1: 딱 한 번만 봐주라. 내일 선발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해서 올게. 응?
4: 모르겠다.
1: 그래. 응?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동작 가르쳐 주라. 어?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5: 딱 한 번만이야. 잘 들어. 내 퍼펙트한 동작은 1차원적 언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아. 왜냐? 비언어적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뇌가 전달받은 동작의 신호는 언어보다 선행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재미있는 뇌과학의 원리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니?
1: 됐어! 나 혼자라도 해볼 거야.

0: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네.
1: 이게 뭐야? 스티커네? 쌍둥이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가 빨간색 스티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0: 그러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이면 쌍둥이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면 나도 완벽하게 응원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우리 팀이 대표 응원팀으로 뽑히겠지.
1: 그 상자는 네 것도 아니잖아.
0: 핑크스타, 인간 세상에는 좋은 물건은 꼭 좋은 사람이 써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써야지 뭐.
1: 진짜 그런 법이 있나? 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예! 인간 세상의 마법이 어디 있어?
2: 어리석은 퍼플 공주, 내 미끼를 덥석 물다니. 덕분에 한 번에 두 개의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을 수 있겠어. 암수가 쌍둥이처럼 꼭 붙어다니는 가시해마 딱이구나.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개체를 빼앗아오너라.
0: 이제 스티커를 그린한테 붙이기만 하면. 잠깐만, 빨강이었나? 아닌가? 안녕, 그린!
3: 쉿! 도서관 앞에선 조용해야 하는 것도 몰라?
0: 아, 미안. 근데 그린, 오늘 마지막 응원 연습 딱 한 번만 더 알려주라. 한 번만, 제발!
3: 한 번만이야.
4: 우리 팀은 어차피 탈락이야.
0: 뭐야, 안 되잖아. 쌍둥이 스티커는 무슨 엉터리였어.
5: 이 문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0: 당신 왜 그래?
1: 공 좀 던져줄래?
2: 좋아! 간다!
1: 나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뉴런이 망가진 것 같아.
3: 혹시 블랙 다이아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요?
1: 하지만 경고가 울리지 않았잖아.
3: 아?
0: 그래!
1: 조용히 찾아보자.
4: 위쪽이야!
0: 아, 그래! 저 블룸의 특징을 알려줘!
4: 버블 타임 스타!
0: 버블 스타! 체인지!
1: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버플이었어?
0: 그래! 왜 변신 안 해?
1: 내 맘대로 안 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
0: 진짜 블룸이 똑같이 움직이네? 역시 똑똑하다니까!
1: 그게 아니라고! 멈춰!
0: 너 뭐해?
1: 우리가 지금... 멈춰!
0: 뭐?
1: 일단 멈춰봐! 네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쌍둥이처럼!
0: 쌍둥이? 아, 쌍둥이 스티커! 어쩌지? 나 때문이야. 우선 그린의 캐치를 도착해야 해. 버블버블! 버블타! 맞췄다!
1: 내 캐쳐!
0: 그린 받아!
1: 퍼플! 내 변신 동작을 그대로 따라해줘!
0: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동작 배우는 거 자신 없는데!
1: 블룹이 일어났다고! 빨리!
0: 다이아 체인지!
1: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

0: 다이아 그린 변신 완료.
1: 그린
0: 가시에마 블록이야. 양쪽을 동시에 공격해야 해치울 수 있어. 잘 들어. 하나의 네 마법 포즈, 둘의 내 마법 포즈를 하는 거야.
1: 해볼게.
0: 하나,
1: 버블 스파크.
0: 둘, 지금이야. 이번엔 빠르게 클린 버블로 해줘. 둘, 하나, 하나. 버플, 지금이야!
1: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블!
2: 얘들아!
1: 뭐? 세상에, 우리 중에 버블잼을 가장 많이 모은 게 그린인데 그걸 다 뺏겼다는 거야?
3: 체육관에 있다가 늦어서 그만. 미안.
1: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해.
0: 그보다 도대체 어떤 원리인 거지? 우리가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기면 블록이 버블잼을 가져갈 수 있다니. 블랙다이아가 그런 능력도 심어졌다는 거야? 아니면 순간적으로 버블잼을 전송해서 블랙다이아에게 보내는 건가? 버플, 15분 뒤 선발전 우리 팀 차례야.

0: 그것은 못했는데. 쌍둥이 스티커를 쓰면 우리가. 아니야, 핑크스타 이거 없애줘. 이런 쓸데없는 거에 기대지 않을게. 내 실력으로 당당히 통과해보겠어.
1: 좋은 자세야. 이번엔 제대로 도와줄게.
0: 와, 버블잼이야.
1: 다시 시작이군.
2: 크린도 웃을 줄 아는구나.
1: 커플, 연습 시작할까? 처음부터 해보자.
0: 좋지.
1: 천천히 따라해봐. 이렇게 손바닥을 기울여. 72도가 될 때 하위로 가는 관절들은 직선으로 쭉, 쭉. 옳지, 옳지.
3: 그런데 제대 블루탑 대표응원단 우리 팀으로 결정난 거 못 들었나?
4: 나도 오랜만에 사이좋고 보기 좋은데 뭘.
5: 강미, 이번에 빼앗은 버블잼으로 저 건방진 공주를 혼내줘야겠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15: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랄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아유, 오늘은 또 어떤 탈 것을 탈까 타방아.
1: 기대돼요.
2: 박희님, 무거운 걸 들고 계신 할머니예요.
0: 할머님. 할머니, 짐 좀 주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3: 아유, 뭐 괜찮은데.
0: 아유, 아닙니다. 예.
3: 고마워요.
0: 아유, 아닙니다. 뭐, 어느 쪽으로 가신다고?
3: 저로. 조심조심.
0: 예.
3: 조심조심.
0: 조심조심.
3: 조심조심.
0: 예, 일로.
3: 이쪽으로.
0: 아, 뭐, 이 정도 짐 들어드리는 건 뭐, 일도 아니지요.
3: 아이고.

0: 터보.
1: 네. 아,
0: 저건 대체 무엇이 도냐?
1: 아, 저건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예요.
0: 어?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
1: 카트는 작은 경주용 자동차예요. 자동차 경주를 연습하고 체험해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카트는 높이가 낮고 사방이 뚫려 있어서 빠른 속도를 더욱 즐길 수 있답니다. 작은 경주용 자동차 카트, 함께 알아볼까요? 그러고 보니 박피님, 여긴 카트 경기장인가?

0: 여기저기 하트가 정말 많네요.
1: 야, 날도 좋은데 아니 주변에 뭐 이렇게 많은 것이냐.
0: 어? 싱싱싱 카트 대회 1등 상품 자동차? 바퀴님, 대회에서 1등하면 자동차를 준대요.
1: 어?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자동차를 준다고?
0: 우와, 자동차가 생기면 이제 힘들게 걸어다니지 않아도 되겠어요.
1: 좋다! 싱싱싱 카트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자동차도 받고 초선까지 빠르게 가자꾸나, 타방아!
0: 와, 좋아요.

0: 할머니?
1: 어, 카트 대회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요.
0: 안 되겠다. 가방아, 우리도 네. 어서 가보도록 하자. 그럼
1: 얼른 가요.
0: 자동차.

0: 자동차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봐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나도 봐줄 생각 눈곱만큼도 털끝만큼도 없어요.
2: 박희님 화이팅! 우리 꼭 자동차 타요.
0: 아니, 그래 다방아, 어? 화이팅해서 자동차 타고 초선으로 돌아가자꾸나.
2: 네.
1: 그 너무 그 힘 빼지 마세요. 어차피 자동차는 내 거야.
0: 어쨌든 그 선생님 혹시 이제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호락에 불어드릴 거예요. 호락에 되게 불어주면 시동 켜시고 출발하시면 될 거예요. 두 바퀴를 먼저 탑승하시고 도착하신 분이 승리하신 겁니다.
0: 할머니, 아 부탁드립니다.
1: 한번 열심히 따라와 보시던가.
3: 준비되셨죠? 열심히 하시고.
2: 조심히 다녀오세요.
1: 가자.
0: 처음에야 뭐 자, 야, 자,
1: 못 따라오지? 내가 얼마나 빠르다고?
0: 할 수 있다.
1: 가자, 가자.
0: 아니 걸을 때는 그렇게 느리던 할머니가 오히려 빠른 것이오!
1: 할머니! 와!

깜짝 놀랐어? 잠깐!

자. 안돼! 1등! 우리 형 자동차란 말이다! 자동차!

0: 60년의 세월 어떻게 이기나? 달려! 달려라 달려라 따라오시게
1: 따라가고 있어
0: 야
1: 어? 내가 보여주도록 하지 잡아가
2: 박희님 우리 꼭 자동차 타요
1: 자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진짜 잘 타네. 왜 잘 타는 것이오?

0: 실선이네. 여기서 이번에는 그래 많은 곡선이 있었는데
1: 아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0: 난 직선이요. 앞으로 직선. 뭐야.
1: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아 어디 갔어? 아 이런 리가 없는데. 아이고 어디 갔어?
0: 내가 이기고 있다. 여기서 천천히 부드럽게. 이리야.
1: 정비 양반 같이 가.
0: 가자. 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0: 저희가 해냈어요. 이제 자동차를 받겠네요.
1: 아이고, 1등 상품 자동차 주시오.
0: 1등 상품 주세요.
2: 네, 오늘의 1등 상품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기에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1: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빨리 자동차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갈 사람한테

0: 못났어 미안하다.
1: 아이 저 아이 야 이제 김 이거 뭐 타지도 못하는데 그럼 손주 갖다 주지.
0: 아이고 박기 양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고,
1: 즐겁게 경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할머니.
0: 아이고 예의가 바른 청년이네. 우리 거기 소뚜껑이도 정말 고생했어.
2: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세상에 떠오른다! 카트로 이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시오! 카트를 타고 경주를 해보니 느낀 점? 트럭보단 작지만 잘 달린다! 싱싱싱! 아유 어쨌든 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탐험아 우린 조선으로 갈 탈 것을 찾으러 출발 가보겠습니다. 출발
0: 잘 가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도도야 미안해.
1: 괜찮아.
0: 뭘 만들고 있었어?
1: 멋진 다리. 아! 이걸로 만들어.

감사합니다.

0: 후보로도 동아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동전 후보로도 동아나라 키스.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7: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이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요정들은 싫어하는 간식이 있나?
4: 싫어하는 간식?
1: 없습니다! 저희는 다 잘 먹습니다, 박사님!
2: 아무거나 사주세요!
0: 박사님, 최고! 예!
3: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5: 네?
3: 나는 싫어하는 간식이 하나 있다. 바로 이 꿀밤.
5: 네?
3: 꿀밤만 보면 어렸을 때 형한테 이렇게 꿀밤 맞던 기억이 떠올라서 나 너무 서러워. 아, 아.
5: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유치원 때 내 짝꿍 중순이가 생각나네.
6: 매일 나 꼬집었던 이등순 보고 있냐? 나 너 때문에 많이 울었다.
4: 딩딩아, 자 흥해.
2: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나 동생을 때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3: 맞아. 그런데 지금 툭하면 친구를 때리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왜 노란 젤리만 남겼어? 노란 맛 싫어해?

0: 이 사건은 저기 동생을 때리고 있는 주먹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주먹순 어린이였는데 이는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지.
1: 냠냠냠. 맛있네요.

0: 이거 그냥 다시 담으면 되는데. 미안하면 다냐? 난 화나! 화난다고!
1: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2: 화난다고 저렇게 원투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먹순아, 우리 곧 만나자. 이 크크 아저씨가 금방 갈게요. 원투 삼사 원투

0: 목순이 너 앞으로 또 화난다고 막 때리면 그땐 진짜 너랑 안 논다.
1: 뭐? 나랑 안 논다고?
0: 그래! 너랑 안 놀 거야. 툭하면 친구 때리는 사람 진짜 진짜 싫어.
1: 나도 그런 사람 싫어.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 하면 되지. 왜 때려?
0: 그니까.
1: 야! 너 왜 정우재 편 들어? 에이! 아! 야! 왜 때려? 잘못했잖아! 정우재 편 들었잖아! 그게 왜 잘못이냐? 우재 말이 맞는데!
0: 효진아! 가자! 저렇게 툭하면 때리는 애랑 못 놀아!
1: 그래! 가자! 얘들!

0: 주먹이요?
1: 그래, 화가 나면 주먹부터 휘두르는 모습에 이 악당 끝끝 크게 감동받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널 우주 최고 주먹장 스타로 만들어주마.
0: 주먹장 스타? 그게 뭔데요?
1: 아유, 나랑 같이 가보면 알아요. 가자, 주먹장의 세계로. 뿅!

0: 여기가 어디지? 와, 이게 뭐야?
1: 어디 보자. 아직 이분들이 안 오셨네.
0: 누구요?
1: 누구긴 네가 초대장을 보냈잖아. 자.
0: 전국에서 주먹 좀 쓰시는 주먹장 여러분! 나 주먹순 어린이가 대결을 신청합니다. 저와 대결을 펼쳐 누가 최고의 주먹장인지 저랑 봅시다! 원투! 원투! 원투! 나 이런 초대장 보낸 적 없는데?
1: 맞아. 네가 바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보냈어. 지금 그거 AI로 만든 주먹순인데 어때? 너랑 똑같지?
0: 뭐? 누구 반대로? 에이!
1: 주먹은 아껴두시지. 저기 저분들과 대결해서 이기려면 말이야.

0: 우리가 우리들한테 초대장을 보낸 주먹순이야?
1: 아니요. 제가 아니라요.
2: 예. 얘가 그 주먹순 맞습니다.
0: 네가 그렇게 친구들을 때리고 다닌다며? 어디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볼까?
1: 아니에요. 후원은 안 하셔도 돼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2: 에헤이, 어딜 가시나. 너희 친구들이 널 이렇게나 응원하는데. 자.
3: 옥순아, 넌 분명 최고의 주먹장이 될 거야. 네가 그동안 나 때렸을 때 진짜 아팠거든.
1: 먹순이, 너 하던 대로만 해. 평소처럼 주먹 휘두르면 주먹장 스타는 바로 너야.
4: 언니, 이제 동생 그만 때리고 거기서 그 아저씨들이랑 주먹 대결 잘 해봐.
5: 주먹순 화이팅!
1: 아니야, 나 주먹 대결 안 할 거라고.
2: 어허, 우리 먹순이 왜 이러실까? 툭하면 친구를 때리고 다니는 녀석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이 크크 아저씨가 실망해요.
0: 뭐야, 사람 불러놓고 니들끼리 뭐 하는 거야? 주먹 대결은 언제 하는 거야?
1: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2: 어디 가시나 뭐.

0: 크크크! 그 지겨운 빙동대사총사 나를 또 파괴하는 거야!
1: 우리도 너 지겹다 크크! 언제까지 어린이를 이렇게 괴롭힐래?
0: 하! 툭하면 친구를 때리는 어린이를 혼내주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거야?
2: 그건 그래.
3: 솔직히 친구 때리는 애는 혼 좀 놔야 돼, 그치?
1: 맞지? 그럼 오늘은 그냥 갈까?
4: 그러자.
0: 뭐야? 진짜 가는 거야?
5: 는 줄 알았지?
1: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이를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어?
0: 나도 물러설 생각 없어. 오늘은 원투! 원투!

0: 이걸로 겨뤄보자. 자, 한 명씩 덤벼!
1: 딩딩이, 너부터 해!
2: 네가 우리 대장이잖아.
3: 뭐야? 내가 대장이었어?
0: 오늘을 기다려왔다. 각오해라, 딩딩!
3: 너나 각오해라! 캬캬!
0: 간다!
1: 오! 딩딩이 잘한다!
2: 그렇지! 계속 피해!

0: 얘들아!
1: 자!
0: 지금이야! 딩딩!
1: 동동!
2: 딩딩!
3: 딩동! 아이고야, 어디 간 거야?

0: 나비처럼 날아서 도망가자! 둘, 셋, 뿅!
1: 우리가 또 해냈다!
2: 예! 예! 딩동댕 삼총사! 구해줘서 고마워!
1: 목순아, 앞으로 친구한테 화가 나면 때리지 말고 말로 네 마음을 표현해봐.
3: 그래, 나 네가 이러이러해서 속상했어 라고 말이야.
2: 만약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크게 후, 후, 후 세 번 내쉬면서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4: 응, 알았어. 친구들아, 그동안 툭하면 때려서 정말 미안했어. 앞으론 절대 그러지 않을게. 약속!
3: 목순이, 그 약속 지켜야 돼. 우리가 계속 지켜본다.
4: 응, 알았어.
5: 빅동의 삼총사!
6: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5: 빅동의 삼총사!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달콤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3: 모두
1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0: 패션핑의 옷 만들기.
1: 어머, 진짜 멋져. 이 블라우스 나한테 정말 딱이지 않니?
2: 어, 엄청 잘 어울려. 레나, 하나 사.
1: 정말 그럴까? 어때? 멋지지?
2: 레나? 왜 다른 옷을 입었을까? 저것도 마음에 들었나 봐.
1: 다들 나만 쳐다보잖아?
3: 뭐야? 이상해서 쳐다본 건데?
1: 여러분,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건 아니야.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옷이 아니라고. 패션 천재인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어쩌지. 패션
4: 패션핑? 로미에게 옷을 만들어줘. 걘 공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촌스럽거든. 로미에게 멋진 옷을 만들어주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날 거야.
5: 멋진 옷이라니 다해?
4: 저런 예쁜 옷이라도 입어야 그나마 공주 같지 않겠어?
6: 이런 웨딩드레스 정말 예쁘다.
0: 입어보고 싶지.
7: 나도 입어보고 싶어.
3: 상자가 어떻게 입어?
7: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을 건데.
0: 근데 입고 뭐 하려고? 안에 뭐가 있긴 해, 솔직히.
7: 그럼 있지. 자자, 내 멋진 포즈 보이지? 짠!
0: 아휴, 언젠가 패션핑이 캐치되면 걔한테 옷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나나.
5: 패션핑?
0: 미스틱 마을에서 유명한 카리스마 디자이너였었지.

0: 우리 옷도 매번 패션핑이 만들어졌어 그래. 빨리 캐치하면 좋겠다. 파츠핑 나잡아봐라. 메롱 메롱.
1: 괜찮았죠?
2: 많이 아파? 이런 걸로 울면 안 돼, 루카.
1: 안 울어. 난 용감하니까.
0: 어떡해. 옷이.
2: 루카, 울지 말고.
3: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제 됐어.
2: 어? 우와, 감쪽 같은데?
1: 안 예뻐.
0: 미안해, 루카. 급하게 꿰맨 거라.
2: 루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1: 신호! 이런 옷을 정말이야!
2: 어, 루카! 어디 가? 루카!
0: 어디 있어? 루카!
1: 이게 뭐야? 입기 싫어.
3: 다행히 보는 눈은 있네. 확실히 촌스럽고 초라해, 패션. 천재인 내가 럭셔리한 옷으로 바꿔줄게. 패션! 이봐, 이봐, 패션! 완벽하진 않지만 어때, 패션?
1: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어.
3: 역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더 이상 디자인이 안 떠올라, 패션.
0: 대체 루카는 어디 있는 거야? 핑핑 알람이?
1: 얘가 패션핑이야, 나나!
0: 이런 데 숨어 있었구나.
4: 저기 있다, 로미!
0: 패션핑! 루카에게 장난은 그만둬!
3: 이게 무슨... 네가 그 촌스러운 롬이구나, 패션. 끔찍해라.
0: 뭐라고?
3: 누가 촌스럽고 끔찍하다는 거야? 아, 참 어이가 없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패션. 뭐야? 대체 뭔데 아까부터 이렇게 가만히 돼 있어, 패션.
5: 열정의 프린세스 솔라리스! 새로운 옷을 만들어준다니까, 패션! 으악!
1: 이게 무슨...
0: 왜 그래?
5: 말도 안 돼, 패션. 프린세스라고 하기엔 옷이 너무 초라하잖아, 패션!
0: 뭐?
5: 내 옷에 참견 말아줄래? 내가 프린세스에게 걸맞는 옷을 디자인해줄게, 패션! 이봐, 이봐, 패션!
0: 이건 뭐야?
5: 먼저 허리를 아름다운 스타일로 만들어줘야 해, 패션.
1: 숨을 못 쉬겠단 말이야.
5: 치마는 더 풍성하게, 패션. 리본은 더 우아하게, 패션. 어깨는 더 볼록하게, 패션. 액세서리도 더 화려하게 좋겠어.
1: 너무 무거워.
5: 진정한 공주라면 그 옷을 입은 채 날 잡아줘, 패션.
1: 이런 옷으로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피리피 캐치! 프린세스는 위험해, 나나!
5: 너희 옷도 새로운 무늬로 바꿔줄게, 패션! 이봐, 이봐, 패션!
4: 옷이 바뀌었어, 쥬!
1: 근데 하나도 안 예뻐, 그래.
0: 기분 나쁜 무늬야, 솔지.
5: 뭐? 마음에 드는 무늬가 하나도 없어, 패션.

0: 패션 핑거. 어쩌다 이렇게 감각이 떨어진 거야, 나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걸 어떻게 패션. 평범한 너희가 어떻게 천재 마음을 알겠어. 패션.
1: 와, 멋져, 마야 언니.
0: 뭐? 뭐, 멋지다니. 패션?
2: 자, 다 됐어.
1: 우와, 머리 뚝 닮았어, 쥬.
3: 마야 언니는 최고의 디자이너야.
0: 어째서. 아까 그 촌스러운 옷하고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지, 패션?
2: 마법 같은 게 아니야. 난 그저 어떻게 하면 루카가 기뻐할지를 생각했을 뿐이야.
0: 뭐? 그럴 리 없어.
4: 마법을 풀려서 소리지! 거기서!
2: 어? 어디 숨은 거지? 이쪽인 것 같은데. 회전 목마, 솜사탕, 분수대 동상 중 하나에 숨어 있어.
1: 저 목마일까? 꼬리 아래 숨은 것 같기도 한데, 꼬리.
0: 저기, 솜사탕 좀 봐. 패션 핀 머리 모양이랑 똑같잖아, 나나.
2: 이거 생각보다 쉽게 잡겠는데? 어서 캐치하자.
5: 진짜 어린다. 좋아, 그럼 누가 빨리 먹는지 내기할까?
0: 그래. 잠깐만, 먹는다고?
5: 자, 하나, 둘, 셋.
0: 패션 핀을 꽉꽉 걸렸어, 나나.
1: 얘들아, 진정해, 쥬.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거야.
2: 근데 저 동상이 원래 옷을 입고 있었던가?
1: 아무래도 저게 온니픽이 좋아하는 패션핀 같은데, 쥬?
2: 좋아, 한번 해보자. 미스틱 핫트윙 보!
0: 좀 더 숨어있고 싶었는데, 패션.
2: 역시 맞았어. 트리피리 택트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핑핑, 패션 핑 캐치!
0: 나도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해주는 게 좋아서 옷을 만들었어, 패션.
2: 패션 핑이 만든 옷은 움직이기 편해서 좋아, 빨리!
6: 열에 강하고 아주 튼튼해, 뜨거!
2: 깨끗해서 안심할 수 있어, 삐뽀! 패션핑은 열심히라 늘 응원했어, 힘내!
0: 그동안 잊고 있었어. 내가 옷을 만드는 건 내 옷을 입어주는 이들의 즐거운 표정을 위해서라는 걸 말이야.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좋아하는 옷을 디자인할 거야, 패션!
7: 아, 그럼 내 옷을 디자인해줘! 얘들이 말하는 이런 옷 입어보고 싶어!
0: 뭐? 상자가 입을 드레스는 대체 어떤 디자인이어야 하지, 패션?
1: 이게 또 봄의 시작이야, 꼬레. 상자야, 엉뚱한 얘기로 곤란하게 만들지 마, 쥬.
5: 아니,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고 싶다니까.
0: 가만 있어, 패션.
2: 꼼짝 마라, 꼼딱핑.
1: 이건 뭐야, 그래?
0: 와, 정말 예뻤죠?
2: 그치, 보석 티니핑들이 준 보석으로 만든 우정반지라 그런가 봐.
3: 우정반지? 그게 뭐야, 솔지?
2: 우정반지는 친한 친구들끼리 나눠 끼는 반지야. 반지에 서로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거지.
1: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다고, 그래?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꼬리.
0: 그럼 마야랑 메리루랑 같이 끼는 거구나, 나나.
2: 어? 그치. 어?
8: 루미, 배달이야.
2: 네, 가요. 얘들아, 이거 좀 부탁해.
0: 걱정 마, 루미. 반지는 나한테 맡겨, 나나.

0: 맛있는 간식 먹자, 얌얌.
1: 맛있는 건 절대 못 참지, 솔직히.

0: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꿈딱! 말로 해선 안 되겠군, 꿈딱! 또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꿈딱!
1: 빨리 줘!
0: 꿈딱?
1: 형아, 그거 나한테
0: 남의 걸 뺏으면 안 된다고! 꼼짝 마라, 꼼짝! 고마워! 멋지게 사건 해결! 정의는 바로 나! 꼼짝뱅이 지킨다, 꼼짝!
2: 저건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3: 다녀왔습니다.
4: 어? 그런데 내 반지는?
5: 나나나나 바로 여기 있지. 어? 어디 갔지 나나?
4: 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꼬래.
5: 아니지? 이상하다.
0: 아, 잠깐. 이거 혹시 도둑이 된 거 아니야, 솔지?
5: 도둑?
0: 정말? 그럼 얼른 경찰 불러야지, 나나. 도둑이야. 누가 날 불렀나, 꿈딱! 나는 정의를 지켜줘! 나는 정의를 수호하는 꿈딱핑이다, 꿈딱! 도둑이 나타났다고, 꿈딱!
4: 루미, 얼른 캐치하겠지!
3: 그치만 우정반지를 꼭 찾아야 하는걸.
4: 어! 도둑이 내 소중한 우정반지를 가져가.
0: 이 나쁜 도둑 녀석. 반지 도둑은 내가 반드시 잡는다, 꿈딱.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꿈딱. 모두 솔직히 대답해 주길 바란다, 꿈딱. 숨기 딱 좋아 보이는군. 어서 나와, 반지 도둑, 꿈딱.
6: 에? 나? 그래,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주라, 어?
4: 그거 원래 안 열리는데, 쥬? 어?
0: 반지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던데 사실인가, 꿈딱?
5: 맞아, 나나. 근데 양양핑이 가져온 간식을 먹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사라졌어, 나나.
0: 간식이라고? 꿈딱?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꿈딱?
5: 아니, 얌얌! 나는 도둑 아니란 말이야, 얌얌!
0: 그렇다면 왜 그 시간에 간식을 가져온 거지? 꿈딱 마라, 꿈딱!
5: 그야,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거지, 얌얌!
3: 꿈딱핑, 얘들은 내 친구들이야. 도둑이 아니라고.
0: 천만의 말씀, 꿈딱! 훌륭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지, 꿈딱!
2: 이제 알겠어!
0: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꿈딱!
4: 꿈에? 범인을 알아낸 거야, 꿈에?
0: 범인은 바로 너야, 꿈딱!
7: 루미가?
3: 에? 내가 도둑이라고?
0: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하지만 이 몸은 속일 수 없지, 꿈딱. 내가 이 반지를 왜 훔쳐가냐고.
2: 그건 다음 기회에 알려주지, 꿈딱.
0: 아무튼 꿈딱.

0: 저만한 거.
1: 어? 로미. 아, 참. 이거 네 거 맞지? 아까 배달 가면서 두고 간 것 같더라.
2: 내 반지. 맡아줘서 고마워요, 이한 오빠.
0: 도둑이 아니었네, 꼼짝.
3: 나를 의심했나나?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냠냠. 내가 도둑이라고 했겠다. 아, 다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레이저 총이다. 지금이다.
2: 뭐야? 숨소리를 흉내는 거야?
3: 꼼짝빈, 거기서! 열려라, 제이크리! 눈 같은 평화의 그래픽 스카이! 우레!
4: 마음의 헬프진, 평화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0: 쫓아오지 말라고! 꼼짝 막 꼼짝!
3: 우리한테 맡겨가나!
4: 그럼 난 다른 길로.
0: 너 딱 걸렸어, 솔직히!
4: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꼼짝!
2: 어? 그거...
4: 제법이군.

0: 에이, 끈질긴 녀석들! 여기 못 쫓아올걸? 야! 거기서 돌지! 이러다 놓치게 뚜꺼리! 이런. 위험해, 까나!
1: 와.
0: 좋은 생각이 났어, 나나! 겨우 따돌렸네. 놈자 딸고 나비! 검사!
2: 가만! 내가 경찰인데 왜 도망치고 있지?
0: 이것들이 꼼짝마라 꼼짝! 열정의 반사! 꼼짝 빗살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가로등, 쓰레기통, 벽돌 중에 하나야.
1: 그래? 나는 쓰레기통이 수상한 것 같아, 그래. 숨기 딱 좋아 보여, 그래.
0: 솔직히 말하면 난 저 가로등이 수상해, 솔지. 저거 봐! 하나만 꺼져 있잖아, 솔지. 아야! 어? 어? 아야! 아야! 아!
3: 아파하는 벽돌이라 굉장히 수상한데? 미스틱 핫윙 봉!
0: 꼼짝 말고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꼼짝!
3: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트리트리 캐치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트리핑 꼼짝핑 캣!

0: 이제부턴 티니핑 성의 평화를 지켜줘.
1: 우리 우정 앞으로도 영원하도록 해주세요.
2: 사랑해 얘들아. 근데 로미, 너희 셋인데 반지는 왜 네 개야 솔지?
3: 남은 하나도 언젠가 주인을 찾아가게 될 거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식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안녕 친구들, 안녕. 나는 팝콘 아저씨 아니고 대포콘 아저씨지. 아저씨는 누구라고?
3: 대포콘 아저씨.
2: 아, 좋아요. 오늘도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야, 얘들아, 오늘의 박스는 뭘까? 어떤 박스가 올까?
3: 나왔어, 왔어.
2: 어, 박스맨 씨가 바로 왔네. 박스맨 씨, 안녕.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내 박스에 오나요?
4: 저 박스 베껴보고 싶지. 그치? 네. 박스맨 아저씨가 또 멋진 박스를 가져다 주셨네.
2: 야, 야, 이게 뭘까?
3: 궁금해.
2: 궁금할 때는 흔들어보면 느낌이 오겠지?
3: 그리고 톡톡 두드려.
2: 두드려봐. 잠깐만. 한번 흔들어볼까? 응? 어? 야, 이 노래가 나오다 말았네. 야, 기분 좋은 음악 소리가 나오다 말았어.
3: 맞아.
2: 어,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지?
3: 그러게. 여기.
2: 어, 뭐지?
3: 여기 그러면 박스가.
2: 오늘 어떤 박스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
3: 네.
2: 자, 한번 확인해보자.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두구 쳐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잘하고 있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소리가 작아. 아예 안 열릴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더 크게. 오늘은 바로. 내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이 상자 안에 누군가가 친구를 찾고 있나 봐. 그러면 빨리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3: 네.
2: 좋습니다. 자, 야, 누가 친구를 찾고 있길래?
3: 토끼 안에 토끼? 응? 펭, 아니 펭귄?
2: 잠깐만.
3: 느려서 잊어버릴 거 아닌가?
2: 얘들아,
3: 펭수인형.
2: 일단. 일단 누군지 아저씨가 먼저 확인해 볼 테니까.
3: 네.
2: 자, 카메라 한번 보고 있어봐.
3: 너. 여러분, 뭘까요?
2: 너 그렇게 얘기해봐. 뭘까요? 뭘까요?
3: 뭘까요? 궁금.
2: 뭐지? 뭐지? 뭐지? 어, 뭐지? 자, 그러면.
3: 뭐?
2: 어?
3: 뭐예요?
2: 하나, 둘, 셋! 야! 오, 토끼잖아. 어? 멋쟁이 토끼네. 누구 닮았다, 그지? 나?
3: 어? 왠 줄 알아요? 왜? 모자가.
2: 어. 잘 어울리지. 나 닮았잖아.
3: 네.
2: 나지.
3: 안녕하세요. 저 토끼 좋아하는데.
2: 나도 토끼 엄청 좋아하지. 야, 멋쟁이
3: 근데
2: 토끼다.
3: 수염이 없어요.
2: 수염? 수염이, 어, 토끼 여기서 앞에 수염 있잖아. 이렇게 수염, 여기 수염. 야, 멋쟁이 토끼네. 나 닮아서 정말 멋쟁이 토끼다. 그지? 그러면 이 토끼가 어떻게 걷는지 한번 보여줄까?
3: 네.
2: 빰,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빰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어? 잠깐만. 토끼야, 왜? 어? 뭐 할 얘기 있어? 뭐? 뭐라고? 얼른 친구 찾는 거라 도와달라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토끼가 친구를 찾고 있대요. 자, 그럼 토끼야, 나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3: 좋아.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2: 정엽이 산에 올라가면은 친구가 보일 수도 있어.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봄,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어, 여기선 안 보이네. 어, 안 보이는데 토끼가 내려왔어요.
3: 간지럽다.
2: 자, 토끼야, 그러면 이번에는 지우산에 한번 와볼래?
3: 난 아니에요.
2: 지우산에 올라가면 친구가 보일 거야. 지우산으로 한번 가볼까? 빰,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토끼야, 뭐라고? 아, 여기서도 안 보인다고? 아유, 어떡하지, 이거? 어, 어, 뭐야, 왜 니 맘대로, 니 맘대로 움직여? 왜, 왜, 왜, 토끼야, 왜, 왜, 왜, 왜? 어, 잠깐만, 토끼야! 어디로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3: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2: 어디 가?
3: 야, 야!
5: 토,
4: 초록 풀바디로 동그란 달님이 떠올랐어요.
0: 어?
4: 누가 오나 봐. 아, 토끼네. 아직도 친구를 찾는 중이구나.
5: 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6: 와, 풀밭에는 없네.
4: 토끼는 커다란 나무를 지나갔어요.
5: 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깡, 춤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6: 와, 나무 숲에도 없잖아. 어디에도 친구는 없어. 나는 누구랑 놀지? 으앙.
4: 그때 별님이 가까이 왔어요.
7: 토끼야, 지금은 밤이라 친구들이 모두 잠들었단다. 너도 이제 그만 자야지.
6: 하지만 오늘 다 못 놀았단 말이에요.
7: 그럼 나랑 조금 더 놀까?
4: 토끼는 별님과 같이 뛰었어요. 토끼가 깡충 뛰면 별님이 반짝이며 따라왔어요.
5: 깡, 총깡, 총깡, 총깡, 총깡, 총깡, 총깡, 총깡, 총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반짝 별님 친구 되었네.
4: 한참을 놀던 토끼는 잠이 들었어요. 스르륵 별님도 잠이 들었죠. 이제 모두 잠잘 시간이에요. 잘자, 토끼야.

0: 어른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빵. 자, 오늘의 박스 나와라 박스맨을 불러볼까?
1: 박스맨!
0: 컴온 박스맨!
1: 와, 힘들겠다. 이쪽 올라오면.
0: 이야, 오늘 박스는 굉장히 귀여운 박스.
1: 힘드네요. 오늘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나와요.
0: 여기 하기 전에 충분히 저 뒤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 아유, 이렇게 걱정해줘서 고맙네. 야, 오늘은 되게 귀여운 대포콘 아저씨 같은 박스다, 그지? 딱 대포콘 아저씨 머리만한 박스네.
1: 머리 대봐요.
0: 머리 대볼까? 아저씨가 좀 더 크네. 자, 과연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을지. 우리는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되지? 흔들어보면 느낌이 팍 오겠지?
1: 팍.
0: 뮤직 박스. 뮤직 박스.

0: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아.
1: 그렇지. 달리는 느낌이지. 어떻게 달려, 지휘야? 와, 오늘 음악은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막 힘이 느껴진다. 그지? 말 타는 느낌이다. 그지?
0: 어, 너무 깜짝 놀랐어.
1: 그지? 자, 과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0: 네,
1: 그 전에 일단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바로. 다 함께 플라멩고? 플라멩고? 이게 뭐냐면 바로 캐스터 네츠야. 따라해봐. 캐스터 네츠. 한 번 더. 캐스터 네츠. 자, 그러면 우리 정혜빈 거 두 개.
0: 그리고 두 개예요?
1: 나 두 개. 지유 한 개.
0: 뭐예요? 왜 나도?
1: 너도 두 개. 그래, 이렇게 자유롭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면 돼. 자, 봐봐.
0: 친구야.
1: 일단 끼기 전에 손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 재밌다.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소리 한번 내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야 소리가 나는 거야. 얘들아, 재밌지?
0: 네!
1: 아, 너무 재밌다. 너네들이랑 같이 캐스터 매치를 하니까. 캐스터 매치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어? 어? 어?
2: 올라! 안녕! 캐스터 매치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플라멩코 요정 마르티나라고 해요.
1: 와, 마르티나 우와, 선생님!
0: 마르티나.
1: 요정이셔, 요정. 마르티나 요정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와, 아주 빨간색 있다.
1: 어, 예뻐? 그래. 빨간색 좋아하지?
2: 캐스터 네츠랑 아주 잘 어울리는 제 춤 한번 보실래요?
1: 예! 네. 박수! 우와! 캐스터 네츠, 캐스터 네츠. 우와! 우와! 박수! 우와! 우와, 완전 멋지다, 그지? 캐스터 네츠 춤에서 춤도 추셨잖아.
2: 이 춤은 플라멩코라는 스페인 민속 춤이에요.
1: 아, 플라멩코.
2: 네. 우리 지유랑 정엽이도 플라멩코 춤 한번 쳐볼까요?
0: 네!
1: 오케이. 와. 자, 얘들아, 앞으로 한번 나가볼까? 우리도 한번 플라멩코 배워보자.
2: 좋아요. 그러면 네. 우리 지유 한번 이렇게 해볼까? 짠!
1: 어, 따라해서 해봐. 짠. 어, 똑같다!
2: 와, 그러면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0: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내밀어서?
2: 손을 양손을? 이렇게.
0: 손 양손을?
1: 짠! 지우도 했네. 지우 따라했고, 정혜비도.
2: 와, 정혜비 플라멩코 멋있다.
1: 어,
2: 와, 그러면 마치 황소처럼 이렇게 앞으로.
1: 어, 그런 거지, 황소.
2: 와, 멋있다.
1: 잘하네.
2: 우리. 캐스터 네츠를 이렇게 들고 한번 소리를 내볼까?
1: 우리 요정님 잘 따라하세요.
0: 네.
1: 어떻게 요정님?
2: 플라멩코 캐스터 네츠는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다 끼우고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톡톡톡 치면 돼요.
1: 톡톡톡.
2: 톡톡톡. 짝짝짝. 아주 잘했어.
1: 잘한다.
2: 아주 재밌는 거는 이거를 캐스터 네츠끼리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한번 볼까? 짝짝짝. 우와! 오, 정혜빈 멋있다. 자, 이번에는 팔에다가 한번 부딪혀볼까? 헉, 선생님은 엉덩이에도 부딪힐까?
1: 엉덩이 한번 해보자, 엉덩이.
2: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 우리 지유, 파래.
1: 지유, 정엽이, 자, 지유, 자유, 정엽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2: 발발, 발발. 자, 이번에는 발과 함께 한번 해볼까? 오른발로 쿵, 짝, 짝, 쿵, 짝, 짝. 오른발 앞에. 그렇지, 잘했어. 쿵, 짝, 짝, 쿵, 짝, 짝. 자, 이번엔 짝에 캐스터네츠 한번 쳐볼까?

0: 짝짝. 오, 잘한다. 우리 애들 잘하죠?
1: 너무 잘했어.
0: 예. 저기 봐. 저기 마르티네 선생님한테 남자친구냐고 물어봐줘.
2: 남자친구 있어요?
1: 요정은 결혼했어요.
0: 아! 축복한다고 얘기해줘. 자, 그럼 축복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쿵짝짝 하자. 하나, 둘, 셋. 쿵짝짝, 쿵짝짝.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7: 옳지.
9: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아빠, 저게 뭐야?
12: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15: 네.
1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7: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슈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1: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3: 수분 사냥꾼 나트륨

0: 오늘은 누나가 아니라 호빵 요리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호떡손님.
1: 알겠습니다. 호빵 요리사님.
0: 자,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1: 어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에템. 오늘의 손님을 위해서 편의점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맛있게 드세요.
1: 우와! 겁나 면이다! 오, 핫도그에, 소시지에, 어묵에, 내가 좋아하는 감자칩까지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오예, 오예.
0: 역시 호떡 손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1: 네. 호빵 요리사님도 같이 먹어요.

0: 내가 잘했지만 너무 짜.
1: 난 짜니까 더 맛있는데. 복당 요리사님 최고 최고.
0: 최고라고? 아, 내가 최고긴 하지.
1: 목말라. 목말라. 호빵 요리사님, 제가 갑자기 왜 목이 마른 거죠? 왜 갑자기 목이 마른 거냐고요? 왜?
0: 너무 짜서 그런 거 아닌가?
2: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어? 비상이라고? 호기심 딱지는 어디 있지?
1: 여기! 여기 있다!
0: 어? 나트륨 딱지?
1: 목말라. 목말라.
0: 호떡이가 목마른 거랑 나트륨 딱지랑 무슨 연관이 있나? 그래,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올 동안 호떡이 너는 얼른 물 마시고 있어.

0: 뭘? 왜?
1: 누구긴? 너처럼 짠 음식에서 온 나트륨이지.

0: 음식에서 온 나트륨이라고.
1: 나트륨이 우리 세포들의 수분을 뺏어갔잖아.
2: 대체 왜 우리 수분을 뺏어가는 거야? 우리 세포들은 수분이 없으면 못 살아.
0: 나트륨이 세포들의 수분을 뺏어갔다고.
3: 수분! 수분! 나랑 가자! 나랑 가자! 나랑!
1: 난 라면 스프에서 나온 나트륨한테 수분을 뺏겼어.
4: 수분!
5: 나랑 가자!
6: 난 핫도그에서 나온 나트륨한테 수분을 뺏겼어.
1: 수분! 빨리 나와!
2: 난 감자칩에서 나온 나트륨한테 수분을 뺏겼어.
0: 호떡이가 먹은 짠 음식들 속에 나트륨이 들어있었고 그 나트륨이 세포들의 수분을 뺏어갔다는 거야? 세포들아!
7: 비상! 비상! 핏줄에 엄청 많은 나트륨과 수분이 나타났다.
1: 나트륨이 세포들한테 뺏어간 수분을 데리고 핏줄로 갔나 봐.
2: 그럼 핏줄도 심장님도 위험해질 거야.
0: 뭐라고? 아니 왜?
8: 자케이그
9: 출장!
8: 자케이그
9: 출장!
8: 자케이그 갑자기 핏줄이 줄어들었어.
10: 피의 흐름도 빨라졌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회장, 여기 봐! 수분이야! 갑자기 핏줄에 수분이 많아져서 피의 흐름이 빨라졌던 거야!
11: 수분들아, 빨리 가자니까!
8: 나트륨이야! 나트륨이 핏줄에 많이 나타나서 핏줄이 좁아진 거였어!
10: 도대체 왜?
8: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2: 우린 세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트륨이 우리를 억지로 핏줄로 끌고 온 거라고!
8: 뭐? 나트륨 왜 그랬어?
4: 우린 호떡이가 짠 음식을 먹어서 들어온 것뿐이야.
12: 우린 수분을 좋아해서 데리고 온 것뿐인데.
13: 왜? 뭐? 어찌라고?
10: 안 돼. 핏줄에 나트륨과 수분이 많아지면 심장님도 힘드셔.
6: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신장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삐뚜빠뚜삐뚜뽀. 여기는 심장. 신장 나와라, 오버.
12: 신장 나왔다, 오버.
6: 신장, 지금 핏줄이 좁아지고 핏줄 속에 수분이 너무 많아졌어.
12: 혹시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트륨이 수분을 데리고 핏줄로 간 거냐고.
6: 맞아. 쿵쾅쿵쾅 뛰는데 너무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 쓰러질지도 몰라.
12: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6: 당장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줘.
12: 오줌으로 내보내라는 거지? 알겠어. 아, 근데 심장. 나트륨이 신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겠어?
6: 응.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봐야지.
12: 심장, 조금만 더 힘내. 나트륨이 신장까지 빨리 오게 해야 해. 아, 그러려면 뇌님의 도움이 필요해.
1: 삐뚜빠뚜 삐뚜뽀.
12: 뇌님, 호떡이가 짠 음식을 많이 먹는 바람에 나트륨이 몽땅 들어왔습니다.
0: 뇌야!
12: 제가 빨리 오줌으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게 갈증 신호를 보내주세요.
5: 갈증 신호? 알겠네. 신경세포! 나트륨이 빨리 오줌으로 나갈 수 있게 지금 당장 호떡이한테 하복말라 하복말라 갈증 신호를 보내라.
10: 네, 뇌님.
14: 하복말라 하복말라 갈증 신호를 전송한다. 호떡이는 물을 마시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

0: 승전 완료! 호떡이가 물을 마셨습니다.
1: 물을 마셔?
2: 그럼 수분이 들어오겠네? 됐다, 됐어!
3: 수분, 수분, 수분.
4: 아, 수분이다!
1: 제발 이 수분만은 우리한테 양보해!
0: 배송하지 말아줘! 제발!
4: 어우, 그럴게! 그럼 이제 호떡이가 물을 마셨으니까 괜찮아진 거야?
0: 무슨 소리! 새로운 수분이 들어온다고 나트륨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아마 지금쯤 핏줄에서는...
5: 나트륨 뭐해? 얼른 신장으로 가자!
1: 왜? 나트륨이 있어야 근육도 힘을 쓴단 말이야.
5: 아이, 알지. 아는데 네가 데려온 수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넌 얼른 오줌으로 나가야 돼.
1: 필요할 땐 가져다 쓰더니 필요 없다고 오줌이 되라는 거야? 화가 난다. 나 말리지 마.
5: 나트륨 하지 마. 그러다 핏줄에 상처 난단 말이야.
1: 뭐? 핏줄에 상처? 그럼 이 마음의 상처, 이 상처는 어쩔 건데?
6: 구과
7: 아유, 신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뛸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6: 그래, 고마워.
8: 신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뛸 수 있게.
6: 또! 어, 너무 많아. 많으면 오히려 해로워. 됐으니까 너희 둘 다 당장 신장으로 가.
8: 네? 아, 이거 오줌이나 되라는 건가요?
7: 신장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해요, 너무해.
6: 왜 이러는 거야? 당장 나가! 나가라고!
8: 나가.
0: 핏줄뿐만이 아니라 심장님도 다쳤을 거야.
4: 나트륨 때문에?
7: 그래, 지금쯤 먼저 들어온 나트륨은 신장으로 갔으려나?
0: 아니, 순순히 그냥 가진 않았을 거야.
7: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야?
4: 또 무슨 일인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9: 자자, 오줌이 될 준비는 됐나?
0: 수분 왔습니다.
10: 노폐물도 왔습니다.
5: 나트륨은?
1: 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5: 어? 나트륨 옆에 누구야? 수분이 아닌데.
1: 아, 혼자 가기 외로워서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칼슘들, 인사해.
5: 아, 나 나가기 싫어. 그냥 뼈에 있을래.
8: 아, 나도 나가기 싫은데 왜 나가자는 거야?
4: 나트륨, 칼슘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뼈 건강은 키는 어떻게 크라고.
1: 그건 난 모르겠고. 난 그냥 칼슘이랑 나갈 거야.
5: 칼슘 없으면 키 못 커.
4: 짜게 먹으면 나트륨 때문에 세포들도 힘들고 핏줄도 다치고 심장도 다치고 게다가 키도 안 큰다고? 안 돼!
9: 그러니까 라면, 햄, 소세지 같은 짠 음식은 먹지 말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줬으면 좋겠어.
5: 제발!
4: 친구들,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돼! 나트륨 폭탄이야, 폭탄! 가짜 호르몬 교란작전!
1: 우와! 누나, 배달 진짜 빨리 왔다! 얼른 먹자!
11: 그러게, 아빠가 무슨 음식 시키셨지?
1: 이 향기는 바로 마라탕!
11: 어? 난 영수증 보고 알았는데 호떡이 너는 냄새만 맡고도 아는 거야? 어, 대단한데!
1: 에이, 뭐!
11: 우리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까?

0: 마라탕은 뜨거워야 제맛이지.
1: 근데 누나, 전자레인지 쓸 줄 알아?
0: 당연하지. 나 초등학생이야. 짠짜잔짜잔. 전자레인지에 쏙.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엠.
1: 우와, 누나 대단하다.

0: 호떡 입속으로 들어가자! 야호!
1: 조심해!
2: 신난다!
3: 그래! 입맛이야!
4: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5: 어? 호기심 딱지 소리다! 어디 있는 거지? 어, 여기 있다! 가짜 호르몬 딱지!
3: 어? 가짜 호르몬은 또 뭐야? 어? 갑자기 왜 가짜 호르몬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가짜 호르몬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5: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3: 수상해. 너무 수상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직접 알아보고 오자.
6: 어? 마라탕은?
3: 갔다 와서 먹으면 되지. 야!
0: 자, 지금부터 우린 은밀하게 교란 작전을 펼친다. 우린 진짜 호르몬 흉내를 내서 혼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난 면역세포인 T세포들의 대장이 돼서 면역력을 뚝 떨어뜨릴 거야. 변신!
7: 오! 그럼 난 성장판으로 가서 성장 호르몬 코치인 척하고 키 크는 걸 방해해야지. 변신!
8: 오! 그럼 난 뇌로 가서 호르몬 박사인 척하고 진짜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게 방해해야지. 변신!
3: 어? 여기는!
9: 좋아, 그럼 가볼까?
7: 가짜?
8: 가짜! 호르몬!
5: 가짜 호르몬? 오빠가 저쪽이야. 가자.
10: T세포들, 너희들을 최고의 면역세포로 만들어줄 나는 호르몬 대장이다.
3: 누가 가짜 호르몬이랑 호르몬 대장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10: T세포들, 진입자는
11: 무조건 막아낸다! 우리 몸을 지킨다!
10: 그래, 아주 좋다!
12: 갑자기 배가... 그래,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11: 네, 호르몬 대장님! T세포! T세포!
0: 그럼 내가 호르몬 대장인 척 가서 T세포들을 지치게 해볼까?
9: T세포!
10: 비상!
9: 비상! 지금 세포마을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T세포들은 지금 당장 세포마을로 출동!
11: 네! 호르몬 대장님!
10: T세포! 지금부터 세포마을 침입자를 몽땅 잡아드린다.
13: 침입자라뇨?
14: 여긴 우리 세포들뿐이에요.

0: 바이러스 없어?
1: 없어요.
2: 세균 없어?
1: 없어요.
3: 아니, 하다못해 꽃가루나 먼지라도 그런 게 없어요.
0: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다시 훈련소로 돌아간다.
3: 세포. 세포 마을엔 침입자가 없어.
4: 다시 나타났대. 다시 가. 다시.
5: 네. 포르노 대장님.
3: 침입자는 없었습니다.
6: 헐, 가짜 오르면이 뚫어오겠어.
7: 아, 힘들어.
0: 계속 출동했더니 힘들어. 교란 작전 성공.
8: 비상, 비상. 세포 마을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9: 비세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세포 마을에 침입자가 나타났다는 방송 못 들었어? 빨리 출동해, 빨리!
5: 출동!
3: 아우, 피곤해.
2: 너무 힘들어.
0: 난 쓰러질 것 같아.
9: 티세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6: 가짜 호르몬이 티세포들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9: 뭐야? 왜 이런 거지?
6: 세포 마을로 간 티세포들도 위험해. 곧 떠나, 빨리 가보자.
9: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티세포, 티세포!
3: 침입자를
2: 잡아라,
3: 잡아라.
2: 침입자, 가야.
6: 티세포들, 아, 왜 이래요?
2: 내려와.
0: 뭐야, 티세포들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포들을 공격하잖아. 나야 좋지. 도망가자.
6: 티세포들, 멈춰!
10: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포란 말이야! 공격하지 마!
3: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8: 비상! T세포들이 쓰러졌다! 면역력이 뚝 떨어졌다!
6: 가짜 호르몬 때문이야!
2: 가짜 호르몬이 들어왔다고?
9: 그럼 성장판 체육관도 위험해!
4: 연구세포들아, 날 따라하면 키가 쑥쑥 클 수 있어.
11: 네, 성장 호르몬 고치님.
12: 키를 크게 하겠다고? 내가 방해해주지.
13: 야, 성장 호르몬 고치님. 저 멜라토닌 요정이에요. 도와주세요.
4: 멜라토닌 요정님? 연구세포들아, 너희들끼리 키 크기 체조하고 있어?
11: 네, 성장 호르몬 코치님!
4: 연구원 세포들아!
2: 오, 금방 오셨네요? 어? 성장 호르몬 코치님, 뭔가 달라졌는데?
4: 키 크기 체조하느라 힘들지? 피곤하지? 좀 자, 레드 선!
11: 네!
12: 모두 참들었군. 이걸 가지고 가면 성장판 체육관은 문을 닫겠지?
6: 여기서 가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코치님을 흉내내고 있었나 봐.
4: 연구세포들, 키 크기 체조 잘하고. 자는 거야? 너희들이 재웠니?
6: 아니요. 가짜 호르몬이 그랬어요.
4: 아, 뭐야? 가짜 호르몬이 나타났어? 아, 그럼 호르몬 박사님도 위험해.
14: 호르몬 박사! 곧 아기 신경세포들이 올 거니까 똑똑하게 쑥쑥 잘 크게 해주시오.
15: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님.
14: 아,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15: 네네. 다른 호르몬 관리도 제게 맡겨주십시오.
14: 그럼 호르몬 박사만 믿고 난 이만.
15: 살펴가십시오. 아유, 바쁘다 바빠.
16: 안 바쁘게 해줄게.

0: 자, 그럼 호르몬 박사인 척하고 교란 작전을 시작해볼까? 먼저 성장 호르몬 코치를 재우고. 잘 자요?
1: 호르몬 박사님!
2: 저에게 집중력을 주세요.
1: 저는 기억력을 갖고 싶습니다.
0: 자, 자! 가짜 집중력! 가짜 기억력!
1: 이게 뭐지?
2: 이게 뭐지?
1: 이게 뭐지?
2: 이게 뭐야?
1: 이게 뭐야?
2: 저거 뭐야?
1: 앉을까? 쓸까?
2: 나도 앉아!
1: 뭐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야? 어머머머!
2: 아주 신경세포들이 산만해졌어!
3: 가짜 호르몬! 당장 멈춰!
0: 아, 호떡이?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온 거잖아.
3: 뭐야? 호떡이 때문에?
0: 난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었다. 난 플라스틱 안에 있다가 뜨거워지면 빠져나오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더 많이 나온다는 말씀.
4: 아, 나는 영수증 잉크에 묻어있었어. 영수증을 만질 때 들어왔지.
5: 난 비닐봉지에 들어있었는데.
3: 나 때문에 내 몸에 가짜 호르몬이 들어왔다고? 당장 나가!
0: 뭐? 플라스틱 용기를 안 쓰면 모를까?
4: 뭐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안 돌린다면 모를까?
6: 진짜 호르몬은 일을 하고 사라지지만 우린 가짜라 사라지지가 않아. 우린 여기서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7: 어마어마한 땅이 될 거야.
2: 안 돼! 앞으로 배달 음식 줄일 거야. 플라스틱 그릇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을 사용할 거야.
4: 설마 우리 쫓아낸다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 먹는 건 아니겠지?
3: 우리 과일이랑 채소도 많이 먹자.
2: 좋아.
0: 뭐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4: 모두
1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6: 얼리면 더 맛있어.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을 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화.

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그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 강의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적들의 공격을 받은 디아몬은 위기에 빠지는데, 과연 링커들은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1: 레시아스님께서 기지 인근의 경계를 강화하라고 하십니다.
2: 무슨 일인가?
1: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2: 이제 이유도 모른 채 널 통해 내려온 명령만 따르란 건가?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가디언즈를 움직일 수 없다.
3: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레시아스님의 명령이라면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일 텐데요.
2: 레시아스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3: 당신은 기계공룡 제국에 의해 가족과 친구들을 잃지 않아서 모를 겁니다. 그들만 쓰러뜨릴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0: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시기를.
1: 유일하게 반겨주시는군요. 뜻밖에도.
0: 뜻밖이라니요. 저야 늘 최철 사령관님을 도왔는데요.
1: 제가 없는 동안 큰 일을 하셨다고.
0: 하지만 그림은 다시 돌아옵니다.

0: JJ가 이터널 코어를 가져가게 두신 이유가 궁금하지만 당신의 선택과 행동은 언제나 미래를 내다본 것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1: 저야 외계기계 공룡군단으로부터 이터널 코어를 지키기 위해 디아머를 돕는 것이지 인간들 싸움에 끼어들 순 없으니까요.
0: 인간들 싸움이라.
1: 사령관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터널 코어를 가진 건 JJ입니다. 이제 디아머엔 적이 둘이 된 것이죠.
0: 당신의 적은 여전히 하나입니까?
2: 긴급상황 발생! 긴급상황 발생! 카이즈 로봇군단이 출현했습니다!
3: 무슨 일인가요? 여기까지 오시다니?
1: 이번 전투에 에스링커는 출동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4: 이번 전투는 에이링크 단독 출격이다. 반드시 이기고 가라.
5: 에이링크 아브드 서비스 출격합니다.

0: 되게 으스스한데? 뭐지? 이상한 느낌.
1: 데려왔습니다.
2: 동료들의 전투를 잘 지켜봐. 너도 언제 출격하게 될지 모르니까.
3: 싸우라고?
1: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그냥 부셔버리면 되지.
3: 우리도 간다!
0: 나 모르겠다. 가자!
3: 조심해.
0: 태우 방방 나는 것 좀 봐. 혼자 다 해치울 기세인데. 우린 그냥 구경만.
3: 야,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0: 그치. 이렇게 쉬울 리가 없지.
4: 아이고, 미쳤는데. 확실히 순발력이 떨어져. 저 블랙트리케라톱스들. 링크 출신이 조종하는 게 아니야. 저 한 놈만 빼고.

0: 정신 차려!
1: 제발, 나야, 유리! 유리?
2: 뭐야? 왜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
3: 뭐하냐, 너네!
1: 가지마, 아르투! 아르투, 잠깐만! 기다려!
3: 이것들이 어딜 도망가, 씨!
1: 쫓지 마! 태호야! 그냥 가게도 제발!
3: 아우!
4: 태호, 왜 멈춰?
5: 빨리 쫓아가서 끝장 내야지!
1: 아니, 이것들이...
5: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명령 없이 전투를 중단하고! 다들 징계 받고 싶어! 사령관님! 사령관님!
1: 가게도 제발.

0: 상대 전력의 80%를 태우가 처리했습니다.
1: 지금껏 에너지를 눌러온 거예요. 이 이상도 가능할 겁니다.
2: 그럼 잡고 돌려. 어? 이 손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눌러. 아예 엄살은 엄살은.
3: 야 태우.
2: 오 우리 에이스. 전투에서 짱 먹은 거 축하해.
4: 야 앞으로 1년은 네 잘난 척 다 받아줄게. 너 에이스 링커보다 못할 게 없더라.
3: 어 진짜 진짜 대단했어.
5: 나 단스 가르쳐주라.
6: 전추.
7: 왜 그래? 우린 다 부러우는데.
8: 잡담 다 끝났나? 다섯 명 뿐이야? 누가 지각이야? 5분 내로 안 오면 전체 기합이다.
4: 아 유리 어딨어? 왜 안 와?
8: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0: 장난 아니던데. 세나, 너 솔직히 위기감 느끼지?
1: 태호는 적을 물리친 게 아니야.
0: 에이, 세나야.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본 게 있는데. 태호가 그냥 다 때려 부쉈잖아.
2: 진오빠, 언니 말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어? 언니, 그럼 태호빠가 부순 게 뭐야?
1: 자기 자신.
3: 태호 그날 공격 패턴이 없었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부숴버리던데. 자기 자신한테 화가...
4: 야야! 유리 못 봤어?
0: 뭘 봐?
4: 유리! 3분 안에 못 찾으면 안 되겠다. 유리 보면 훈련장으로 오라고 좀 해줘. 알았지?
0: 유리야! 어디 간 거야?
3: 다른 데 찾아보자.
0: 어? 저건 뭐지? 아침엔 못 봤는데.
3: 야, 남의 거 함부로 만지면 어떡해.
0: 아니야, 유리도 내 거 막 만져. 장난감인데? 내가 부러뜨린 거 아닌데. 이건 뭐지?
3: 목걸이 펜던트.
0: 아, 열려. 유리가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야, 너도 이런 거 있냐? 잘생긴 애들은 다 그래?
3: 이런 걸 보느라 훈련을 늦었을 리가 없는데, 유리가.

0: 내가 다 할게.
1: 그래? 그럼 나 좀만 쉴게.
2: 됐어. 너 왔으니까 입까지 꼭 뭐 힘들다고. 대신 별일 아니면 각오해.

0: 무슨 일이야?
1: 레시아스님, JJ와 손잡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2: 빅터, 지구에 와서 너의 본분을 잊은 것 같구나.
1: 전 레시아스님이 지시한 대로 링커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시아스님이...
2: 난 링커드를 지키라고 한 적 없다. 전장에서 너의 힘을 조절하라 한 이유를 모르겠어? 기계 공룡들과 싸워야 할 존재는 너희가 아니라 링커들이기 때문이야. 그 힘을 키울 때까지 너희가 전장에 함께 있어줘야 했던 거고.
1: 그런데 이제 왜? 아이들이 힘을 키울 때까지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JJ와 손을 잡았냐는 겁니다.
3: 와, 저 공룡들. 난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우리 아들은 저런 애들을 조종한단 말이지?
4: 덩치만 컸지 귀여운 녀석들이에요. 리오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3: 그건 네 엄마한테 해야지.
4: 아버지가 설득시켜주신 거잖아요.
3: 아니야. 네 엄마가 돌려주고 싶어하는 걸 내가 눈치채고 부추겼을 뿐이야. 너 초라한 모습 네 엄마가 봐줄 것 같아?
4: 그런데 전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할 수 없어요.
3: 그래, 난 그런 네가 대견해. 다만 엄마하고 너무 등지지 말고 가끔 타협도 해줘. 엄마잖아.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걸 못해.

0: 어머니, 리오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알았으니 이제 말 좀 듣겠구나.
0: 어머니, 저는 리오를 그런 거래 조건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만나서 말씀 듣고 어머니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전화드렸습니다.
2: 뭐? 아버지를 만나? 그러니까 네 생각은 네 스스로 하겠다면서 아버지 말은 듣겠다? 그거니?
0: 그런 말이 아니라...
1: 됐고!
2: 내가 너한테 고맙다는 말 들어서 뭐 하겠니? 할 말 더 없는 것 같으니 끊는다.
3: 아, 그래서 매달 받던 수당 말인데 기본급에서...
4: 저 훈련 가야 돼요.
3: 야, 이 자식아.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너를 인정 안 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내가 너 아버지야, 어? 내가 널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4: 제가 받는 수당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에?
3: 야!

0: 오늘 처음 실전 연습하는 도안이는 최선을 다하도록.
1: 헐, 내가 쓰러뜨린 거지? 나 좀 하는데?
2: 작전 잊었어? 도안이 너는 엉어하는 거잖아. 막 나가면 어떡해?
3: 어쨌든 쓰러뜨렸잖아.
1: 아, 또 저기다. 내가 쓰러뜨려줄게. 가자! 야, 너 뭐야?

0: 팀을 들이받으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 없이 들이받는 게 아니라니까.
1: 아 미안.
2: 죽었어 이씨. 친구야 진정해. 진짜 실수였다니까. 난 너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 아!
0: 수지 씨와 태호야.
2: 그러니까 누가 까불래?
3: 야 괜찮냐?
4: 이 정도야 뭐. 싸우다 보면 다치는 날도 있을 테니까 태호가 걱정이다. 그렇게 감정적이면 좋은 인카가 못 될 텐데.
3: 야
4: 왜 이래 옷 찢어져.
3: 너 이 옷 당장 벗고 훈련생으로 돌아가. 어디서 이딴 게 굴러 들어와서 지가 링커라고.
4: 왜 이래. 난 사령관님이 특별히.
5: 야 태호야 너 이거 놓고 얘기해.
3: 너 이거 빠져 이씨.
0: 이거 무슨 소리야? 싸운 소리 아니야?
4: 너 이번에 또 징계 받으면 훈련생으로
3: 방금... 어디서 내 걱정이야 간장캐.
0: 괜찮아?
3: 아씨.
0: 우리 이거 못 본 거다.
6: 어떻게 살아있어.

뉴스와 야행,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시진페이 넥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된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여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고양이가 있습니다.
1: 새끼가 떠난 걸 아직 못 믿나?
0: 떠난 새끼를 가슴에 묻지 못하고 집안 구석구석 새끼를 찾기 위해 온종일 헤매고 다니는 녀석.
1: 그 새끼를 잃은 고통이 아직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약간 죄책감이 큰 것 같아요, 지금.
0: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지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렸습니다. 새끼를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흑설이 그 흑설이의 아픔을 함께 덜어줄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광주시.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고부에 제보를 주신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한 분 더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3: 예쁜 백설공주라고 부르는 백설이가 있고요.
0: 백설공주님, 안녕.
3: 우리 집 막내 개냥이 꿀설이에요.
0: 반짝반짝 빛나는 꿀설이와
3: 카리스마 콩설이가 있습니다.
0: 오묘한 매력을 풍기는 콩설이까지.
4: 콩설이가 지내고 있는 방이에요.
0: 그리고 한 마리가 더 있답니다. 집사를 보자마자 애교를 부리는 연석.
5: 아이고.
0: 바로 집사님들의 아픈 손가락, 오늘의 주인공 흑설이라는데요. 귀여운 외모에 심지어 낯을 전혀 가리지 않았는데요. 처음 본 제작진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이번에는 집사 곁에 찰싹부터 애교를 부리는데요. 개냥이나 다름없는 연석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던 찰나 흑설이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 성에 안 차는지 이번엔 화장실로 향하는 녀석.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을 훑어보더니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그걸로 부족했는지 애처롭게 울며 화장실 높은 곳까지 목이 빠져라 둘러봅니다. 그리고도 포기가 안 되는지 다른 방을 찾은 녀석, 옷장 앞에서 한참을 기웃기웃하더니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밖으로 나오는데요. 흑설이의 알 수 없는 행동, 대체 뭘 이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는 건가요?
1: 제 그냥 생각에는 새끼가 떠난 걸 아직 못 믿나? 그냥 그 생각이 큰 것 같아요.
0: 흑설이가 죽은 새끼를 찾고 있다?
1: 흑설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길에서 처음 이사하던 날 만난 아이였어요. 딱 보기에도 만삭인 몸이었는데 그 몸으로 동네에 다른 고양이한테 이제 괴롭힘을 받는 걸 봤어요.
0: 거리를 떠돌던 흑설이를 처음 만난 건 두 달 전. 뱃속에 두 마리의 새끼를 품고 있는 녀석을 못 본 척 할 수 없어 집으로 데려왔다는데요. 녀석이 무사히 순산하길 바라며 출산 후 육류를 돕기 위해 새끼들 용품도 미리 준비했다는 집사.
4: 흑설이가 혹시나 출산하고 나서 애들 젖을 못 물리게 될 경우에는 애기들을 이제 빨리 먹여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랑 분유를 준비를 해놨었어요.
0: 집에 온 지 얼마나 지났을까? 출산이 임박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녀석. 그런데
1: 병원에서 말한 게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있다가도 흑설이가 새끼를 난치하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병원을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초음파랑 엑스레이를 했는데 태반도 새끼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박이장이랑 다 드러내봐도 나은 흔적이 없더라고요.
0: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 흑설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새끼를 잃은 후 흑설이가 새끼를 찾는 행동과 함께 반복하는 일이 하나 더 생겼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디선가 새끼 울음소리가 들리면 반응을 보인다는 것. 더욱더 애처롭게 울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새끼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1: 흑소리가 지금도 이제 새끼 소리가 나면은 울어요, 계속. 이제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새끼를 잃은 고통이 아직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약간 죄책감이 큰 것 같아요, 지금.
0: 시간을 두 달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새끼를 잃지 않게 미리 도와줄 수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집사는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좀처럼 멈추지 않는 울음. 절망뿐인 흑서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집사가 할 수 있는 건 흑서리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뿐.
1: 미안해.
0: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에도 새끼를 찾아 헤매는 흑서리 녀석을 어쩌면 좋을까요? 다음 날. 다행히 다른 양이들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웃음꽃이 떠나질 않는데요. 흑서리도 같이 어울려 놀면 좋을 텐데. 바로 그때 녀석이 방에서 나옵니다. 그래 흑서라, 같이 놀다 보면. 어? 그런데 이 분위기 뭐죠? 흑서리의 등장에 잔뜩 겁을 먹은 양이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짜고짜 꿀서리를 공격하더니 그걸로 성에 안 찼는지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아, 또. 난데없이 냥냥 펀치를 날리는 흑서리. 대체 무엇이 흑서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걸까요? 털끝까지 바짝 선 흑서리의 예민함에. 이유 없이 날벼락을 맞는다는 양이들.
4: 가자, 흑서리. 언니 스트레스 받아. 그만. 언니 스트레스 받아.
0: 새끼를 잃고 난 이후로 흑서리가 특히 다른 양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신경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4: 우리 언니가 싫대.
1: 미안해.
4: 미안해. 흑서리 언니 싫대.
0: 아주 친하진 않았지만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지냈는데 지금은 경계심을 넘어 적개심까지 보인다는 흑서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흑서리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양이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당했는지 흑서리와 눈이라도 마주쳤다 하면 양이들은 모두 바로 뒤로 돌았. 걸음아 나살려라 꽁지 빠지게 도망친다고. 그러던 그때 흑서리 앞에 겁도 없이 콩서리가 떡하니 버팁니다. 흑서리가 거침없이 몸을 날리는데요. 사실 흑서리는 다른 양이들이 자신의 방 근처로 다가오는 것을 가장 극도로 싫어한답니다.

0: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흑서리의 공격성도 문제지만 집사는 친구들, 다른 양이들과 계속 멀어지는 게 더 걱정입니다.
1: 이제 점점 더 심하게 애들한테 적대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으르렁거리고 도망가던 애가 이제는 문에다가 그냥 몸을 들이받으면서 계속해서 공격성을 보이더라고요.
0: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점은 흑서리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던 양이들이 반대로 조금씩 흑서리에게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방 안에서 집사와 노는 흑서리를 바라보더니 잠시 후 은밀하게 행동을 개시하는 콩서리. 월담에서 공격하려 했던 모양인데요. 녀석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그 순간 오마이갓! 콩서리에게 달려드는 흑서리. 콩서리 오늘은 일단 물러납니다. 하지만 화가 덜 풀렸는지 흑서리 M1 바구니에 분풀이를 합니다.
1: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또? 뭐가 이렇게 화가 나? 가까이 오면 자기한테 뭐 새끼를 데리고 갔다거나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자기 구역에 가까이 오면은 다가오지 못하게.
0: 이제는 아예 흑서리 녀석 방뇨문 앞을 지켜서곤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흑서리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집사 커튼을 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양이들도 점점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것.
1: 나 어디 가?
0: 좋아하던 간식을 거부하고 있다는 꿀서리.
1: 엄마.
0: 콩서리는 캣휠을 타며 오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억지로 내려도 또다시 올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멈추질 않는다고. 백소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침대 밑에 숨어 혼자 있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1: 뭔가 애들이 예민해진다고 느낄 때마다 그냥 다 제 책임인 것 같은 느낌. 어쨌든 두려운 것도 다 제 선택이었고 저는 정말 다른 거 단발하고 합사 잘 돼서 넷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큰 바람인 것 같아요.
0: 흑서리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댁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해줄 분. 이제 모셔야겠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양이들의 소호천사.
2: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병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2: 집이 제가 고양이면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와, 저 진짜 제가 이거 진짜 놀란 거거든요. 진짜로. 고양이들이 기본 행복도 자체가 엄청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환경은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 양이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2: 아, 문제가 있는 집의 트레이드마크처럼.
3: 나 보러 왔냐옹.
0: 아니나 다를까 미아옹철에게도 낯가림 1도 없는 흑서리.
2: 내가 몸에 뭐 추루를 바르고 왔나?
0: 흑서리의 애교는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확인할 차례. 새끼냥이 울음소리에 한참을 목 놓아 울었던 흑서리. 대체 무슨 이유로 그토록 운 건지 궁금한데요.
2: 오, 새끼 고양이 소리에 이렇게 바로 반응해요.
1: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제 기분 탓이겠거니 했는데 엄마 찾는 듯한 울음소리에만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2: 어미 그 젖자리 젖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는
1: 네.
2: 소리에.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사실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0: 말하는 순간에도 흑서리 생각에 울컥하는 집사님. 미아홍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2: 네, 이거는 근데 확실하네요. 새끼 고양이라는 거를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낯설음은 분명히 있고, 새끼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냥 먼저 몸이 반응하듯이 신경이 쓰이고 왜 새끼가 없지? 어? 새끼 소리가 나니까 나 가서 지금 핥아주거나 아니면은 젖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본 감정이 남아있고
0: 집사님 예상대로 흑설인 새끼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 대체 흑설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네, 한 번도 둘 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병원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미가 어미 젖을 빠는 적이 없다라고 병원에서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2: 그러면은 뭔가 사산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근데 이제 사산을 하더라도 이게 새끼 사산한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다른 동물들에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흑서리가 그렇게 자기 새끼들 흔적을 지웠을 것 같습니다.
0: 새끼를 스스로 떠나보내고도 아직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흑서리. 계속 새끼를 찾는 녀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2: 그래도 다행인 거는 흑서리도 출산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고 그 다음에 또 뭐 발정이 와서 중성화 수술도 이제 한 상태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일상으로 다시 평온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건 맞아요.
0: 지금 흑설이에겐 시간이 약이랍니다. 그렇다면 양이들에게만 보이는 공격성은 왜 그런 걸까요?
2: 순간순간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새끼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고양이한테도 조금 더 적대적인 모습을 평소에 뭐 이만큼의 공격성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갑자기 느낌이 모성 공격성으로 넘어갔을 때는 뭐 3배, 4배 이렇게 커질 수 있죠. 사람한테도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완전히 뭔가 어미 고양이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도 남아있는 건 맞아요.
0: 흑서리가 보인 공격성도 모두 새끼들을 지키려는 행동이었군요.
1: 원래는 흑서리가 다른 아이들이 흑서리한테 이렇게까지 적대적이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가서 먼저 냄새를 맡는다거나 했었어요. 근데 이제 흑서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악질을 하고 하다 보니까 되려 이제 같이 안 물러서더라고요. 근래부터는.
4: 그렇죠.
2: 다른 고양이들도 이제는 자기 영역을 지켜야겠다는 게 점점 강해지니까 사이가 점점 이제 좀 골이 깊어질 수 있죠.
0: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들과 골이 깊어진 이유. 또 하나 흑서리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2: 오늘 봤을 때 사람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흑서리가. 근데 보통 이런 고양이들이 다른 고양이들하고 잘 못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0: 아, 전혀 예상치 못한 단점이네요.
2: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합사 문제가 일어날 때 너무 사람한테 개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 친화적인 고양이를 새로 이렇게 데려왔을 때 기존에 있던 고양이들하고 정말 좀 팽팽한 대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사람하고 친화도가 좋은 고양이일 경우에 일단 사람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살던 고양이들이 있으면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핵심 영역지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좀 애착을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다른 고양이들과 경쟁을 해야만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나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전혀 처음 본 식구가 하나 와서 자기 영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양이들한테는 되게 영역 안에서 큰 불안 요소가 생긴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 곤두서 있게 되는 거예요.
0: 핵심 영역지를 두고 싸워야 하는 상황.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건 녀석들이 집사복이 참 많대요.
2: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래도 지금 평온함 유지가 되고 조금

0: 또한 빗질을 통해 집사와 교감하면서 점차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흑설이 녀석 고양이 테라피 효과 덕분인지 편안해 보이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해준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미아웅철이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이번 솔루션의 포인트는 바로 서로의 소리 적응 훈련인데요.
1: 최대한 좀 시간을 들이면서 천천히 먹이는 걸로 잠깐 멈춰서 밖에서 어떤 고양이가 쩝쩝거리면서 먹는 소리, 숨 쉬는 소리, 우는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들을 수 있도록.
0: 세 냥이 중 덜 예민한 꿀서리가 함께 교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1: 주변 상황을 자꾸 살피는지가 아이들의 부정적 시그널이거든요. 혹시 그런 모습 보이나요?
2: 먹다가 한두 번 정도 계속 쳐다보다가 지금은 계속 또 먹어요.
0: 그렇다면 서로의 소리에는 이미 적응 완료.
1: 난이도를 이제 높여볼게요. 지금은 청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으니까 시각적인 자극을 되게 짧지만 추가적으로 좀 줘볼게요. 까꿍, 까꿍. 옳지.
2: 근데 얘네 둘이 제일 많이 하악질하고 제일 많이 그랬거든요.
0: 맞아요. 짧은 교육만으로도 훨씬 좋아졌는데요.
1: 교육은 할 때 그래도 한 5분, 10분 지속되는 게 좋아서 네, 애들이 생각을 좀 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까꿍 할까요? 둘이 보고 조금 더 있어 볼게요. 그냥 조금 관심 없이 조금 더 있어 볼게요. 오, 그냥 그루밍도 하고. 괜찮지? 신경 안 쓰고. 옳지.
3: 옳지. 아니, 좋지.
1: 옳지. 다시. 까꿍. 옳지. 지금 좋았어요. 백설이도 용기 내서 왔잖아요. 지금 백설이는 긴장하면서 뒷걸음질 치잖아요. 보자마자. 흑설이 보자마자. 이만큼의 서로가 느끼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일단은 흑설이는 편안한 고양이가 하나라도 생겨야 될 거잖아요. 그럼 꿀설이부터 편안하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0: 꿀설이를 시작으로 사이를 좁혀나가면 되겠죠? 교육이 진행될수록 꿀설이에게 서서히 마음을 여는 흑설이. 그리고 얼마 전 흑설이 집사님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교육 첫날만 해도 대면대면했던 두 냥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리를 좁히고 방명문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와, 정말 잘 됐죠?
3: 앞으로 이제 조금씩 노력하면 더 가까워질 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뿌듯해요.
2: 저희가 또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면은 내 아이가 다 한 공간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나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0: 아픈 상처는 훌훌 털어버리고 흑설아, 일단 꿀설이한테 마음을 열어가면서 친해져 가보자. 집사님, 흑설이 잘 부탁드립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봄을 이루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0: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불평등 특집을 찾은 첫 번째 강사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그는 현대 경제학에 화려한 족적을 남긴 세계적인 학자이자 독설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경제학계의 이단어입니다. 자본주의의 망가진 규칙이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 밝혀내고자 했죠. 우리는 과연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을까요?
1: It's hard, but it can work.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사랑해.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공항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냥 비행기가 떠다니는 것만 봐도 너무 그냥 기분이 좋고. 안녕하세요. 저는 EBS PD로그에 새로 들어온 막내 PD 김나모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비행기를 탔는데 아직도 그때의 경험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공항이라는 장소는 저한테 되게 기분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1: 24시간 비행기를 볼 수 있는 이곳. 연간 이용객 약 7천만 명. 항공기 운항수 약 41만 회. 매일 20만여 명이 오가고 약 1130편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인천국제공항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가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우와, 이곳에서 보니 비행기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비행기에게 하늘길을 안내하는 37년차 관제사를 만났습니다.
2: 관제사가 하는 업무는 무엇보다도 충돌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의 교통경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3: Welcome, Jeju Air 2121, make long pushback, Abim Gate 37, face north.
4: Long pushback, Abim Gate 37, face north, Jeju Air 2121.
3: 카스 12호 37번 pushback 투입니다. 먼저 계속 진행하세요.
5: 카스 12호
3: 도착하겠습니다. 243 Apron, Base West, Keep in mind, check it.
1: 알아들을 수 없는 신호들 가운데 제 귀에 들어온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3: 로미오 10 가능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주요 2121, hold short of mic and contact ground 121.7, good day. 727, hold short of alpha, contact tower 1182, good day. 유전아 327, now contact ground 121.7, good day. QA243, hold short of alpha, contact tower 1182, good day.
6: 근데 전 그때 입각했는데 뭔가 기분이 좋았었어요.

0: 라디오 상으로 이제 상대방이 이제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1: 어쨌든 잘 마무리 돼가지고 나간다는 네. 표현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좋은 하루를 바라는 인사, 굿데이. 저도 누군가의 좋은 하루를 위해 일해보려 합니다.
1: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3: 아, 진짜 힘들 거야.
4: 아, 힘들다. 나오세요.
1: 왜 콧물 나? 오, 약간 조금 쫄았어요.
5: 우리 가까이 가서 볼까요?

0: 공항으로 출근하는 첫날입니다. 처음으로 일할 곳은 물음표를 따라가면 나오는데요.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숨어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1: 개항 연도와 같이 했기 때문에 24년차 되었습니다.
2: 8년차 됐습니다.
3: 12년차 오향숙입니다.
0: 아, 전 오늘이 1일차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4: 안녕하세요.
5: 명찰될 시간도 없네요.
3: 그럼요. 얼마나 바쁜데요?
4: 여기 있으면 되나요, 네. 제가?
3: 11-10. 승객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라타 번호로 체크인 카운터 찾아드리는 일. 라타 번호라고 해서 네. 두 자릿수로 되어 있는 세 개가 공용하는 에어 번호가 있어요. 네. 알파벳 두 자리나 또는 알파벳이나 숫자로
4: 탑승권에 예. 써져 있는 그거
3: 그렇죠.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체크인 네. 카운터를 찾아주시는 게 일단은 기본.
0: 비행편의 항공사를 나타내는 알파벳 두 자리도 아이아타 코드의 하나입니다. 항공사별 코드로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4: Do you need help? Manila? Oh, seven.
6: Yeah.
4: To go see.
6: Okay, okay. Okay. Thank you.
4: 현정소 어디서요? 현정소요? 잠시만요. 현정소.
3: 아, 은행 상관없어요? 은행인데 괜찮으세요?
0: 눈앞에 있는 환전소를 몰랐습니다.
4: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3: 당황하면 안 보이죠?
4: 아니, 앞에 환전소가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3: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래요.
4: 네, 아니,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제가.
3: 아니, 6개월은 떨린다니까. 6개월은 누가 와서 말 안 시켰으면 싶어요.
4: 짠하니까 C카운터 가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3: 일단은 H로 가시면 돼요.
7: 수화물을 맡기고 좀 잠시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3: 찐택배.
7: 요충소에서 버스 타고 와.
3: 직진 와서 올라가시면 메인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옆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 어디예요?
4: 네?
7: 출산 신고서 쓰는 거 어디냐고요? 출산 신고서 쓰는 거 어디냐고요? 출산!
3: 네네, 지금 교육 중이라 죄송합니다. 예, 출산 신고서 B 골목 들어가시면은 네네. 테이블이 있어요. 네네, 네, 다녀오십시오. 괜찮으세요?
4: 아니, 지금 약간 떨려요. 저 지금 손이 이렇게 떨리시는 거 안 보이죠? 네.
3: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4: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데요.
3: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괜찮아! 할 수 있다!
4: 선생님, 저 네. 일본 분이어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3: 그러니까.
8: 싱가포르와
3: 네. 선생님, 職員たち 出てるから, 소권이 뭐이까요? 아, 하이, 오겠습니다. 하이.
0: H1. 여러 나라에서 승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해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3: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중국인이 하나 둘 늘더니 엄청 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안내를 못한다는 건 바보다 싶어서 독학을 한 거죠, 그때부터. 매일 아침 네 문장씩 외우는 거예요.
4: 진짜 독학했다고 보시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 잘하시던데요?
3: 하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을 봐가지고 3급을 땄죠. 그래서 자원봉사.
9: 인천공항 자원봉사자 12년차 오향숙입니다.

0: 사실 공항 안내 및 여객 응대를 전담하는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1: 인천공항 자원봉사자는요,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해결해내야 돼요.
0: 우와, 12년 넘게 이어온 자원봉사라니. 저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일차인 저를 위해 24년 경력의 선배님도 나섰습니다.
2: 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3: 선생님 어떻게 교육시키시고 어떠셨어요?
1: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잘한다고 칭찬을 해도 될까요?
3: 그거는 저 우리 팀에 선생님이 자료를 다 이렇게 그 엑셀 파일로 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4: 직접 만드신 거예요?
3: 네.
4: 와, 전 이거 공항 공식 자료인 줄 알았어요.
3: 아니에요. 공항이 계속 바뀌니까 습득한 정보가 그대로 고착되지는 않으니까 계속 찾아서 공유하고 안내를 잘해드려야 돼요.
0: 자원봉사를 10년, 20년 넘게 이어온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3: 네. 자원봉사할 시간에 차라리 어떤 능력 개발을 해서 뭐 다른 일들을 더 좀 하고 그렇게 더 앞가림을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그만 좀 다녀라 그런 언급도 참 많았었는데 눈을 마주치고 고선님들한테 별거 아닌 안내를 했을 때 그런 감사와 고마움 그런 게 소중해서 더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1: 어느 날 문득 유니폼을 입고 서 있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원봉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한테 반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0: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다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분들의 노력을 보고 나니 그 말의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집니다.
5: 뭐 도와드릴까요? 희망항공이요?
1: 대령 가는 거요?
5: CDT-686편 맞을까요? 이거 지금 체크인 2카운터에서 오픈돼 있거든요. 2로 가주시면 돼요. 잘했나요?
1: 조금 적응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5: 그래요?
1: 네, 하이.
6: Going to Barcelona?
5: So, can I know your flight number?
6: Well, I checked in Sydney. I have to drop my bag.
5: Yeah, I think you have to go to the C counter.
6: C.
5: Yeah, have a great day.
6: Thanks, you too.
1: 잘하셨어요. 이런 것도 있어야지.
7: 저 외국인. 처음으로.
1: 이런 것도 있어야죠. 인바사 한다니까요, 자원봉사.
6: They checked where I needed to go and were able to answer my question. So, yeah, it was great service.
5: 처음엔 전 되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자원봉사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다니다가 쓰레기를 막 주우시는 거예요.
7: 그 와중에 쓰레기. 진짜 이렇게 공항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와.
5: 진짜 이게 진심으로 이분들은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오늘도 자원봉사자의 마음이 누군가의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 업무를 하러 가볼까요? 이번에는 내가 맡긴 수화물이 어떻게 비행기에 실리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먼저 수화물은 지하 1층 BHS로 이동하는데요.

이렇게 수화물이 분류되고 이동하는 대부분의 과정은 자동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작업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 안전하고 정확하게 분류된 수화물은 비행기에 실리기 위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수화물들을 비행기에 실으러 갑니다.

0: 일하러 오셨죠?
1: 네.
0: 예, 오늘 같이 일하게 된 이윤호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램프 컨트롤을 맡고 있는 IC 이윤호입니다. 램프에서 지금 12년째 일을 하고 있고, 입항을 해서 출항을 하기 전까지 지상에서 이뤄지는 뭐 백은 항공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네. 귀마개는 필수로 착용하셔야 돼요.
1: 아...
0: 이것도 착용하시고.
1: 많이 힘든가요?
0: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는 일입니다.
1: 저도 할 수 있나요?
0: 아, 충분합니다.
1: 아, 그래요?
0: 건강하시잖아요.
1: 아, 건강이 하지만
0: 이제 준비 운동하고 아, 들어갑니다.
1: 얼마나 힘든지 준비 운동까지.
0: 준비 운동은 필수죠.
2: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0: 여섯, 일곱, 여덟. 자, 모이고 스마일
1: 인천.
2: 거대한 비행기가 천천히 뜨거운 열기와 함께 들어옵니다.
0: 오, 열기가 일반 나이키 플러스 엔진 열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더운 거예요.
3: 확 열기가
0: 많이 뜨겁죠.
3: 네.
2: 승객들이 내리는 동안 전 빠르게 수화물을 꺼내야 합니다.
0: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라가시면 안으로.

0: 손만 쓰면 안 되고. 허리 잡세. 오, 그렇지, 그렇게 해요.
1: 근데 계속하면 진짜 아플 것 같아요, 허리가. 이제 수함을 다 뺀 거예요?
0: 아직 덜 뺐고, 이제 여기 꽉 차서 보내는 거예요.
1: 아, 아직 덜 뺐어요?
0: 네.

0: 이렇게 비행기 한 대의 소화물을 전부 내렸습니다.
1: 이제 아웃바운드를 할 거예요.
2: 아웃바운드요?
1: 네, 비행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2: 네.
1: 이제 탑재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2: 탑재요?
1: 네.
2: 아. 아니, 근데 이렇게 바로 가요?
1: 바로 가요. 이거는 인터벌이 짧은 비행기라서. 올라가시죠, 돼요.
2: 잠깐만.
1: 빨리 올라가시면 돼요. 자. 아, 좋으니까 올라가시면 돼요. 더 숙여서, 더 숙여서, 완전히 숙여서, 더 숙여요, 더 숙여.
0: 방금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입니다.
2: 어? 요 정도 높이로?
3: 여기 앉아서 편하게 쌓아줘도
2: 돼요. 아, 좋다. 어, 밑에보다 여기가 난 것 같아요.

0: 어때요?
1: 죽을 것 같아.
0: 바람이요?
1: 아니.
2: 몇 개
1: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2: 몇 개 안 나온 거.
1: 네?
2: 아직 몇 개 안 나온 거예요, 이번 비행기.
1: 아, 진짜요?

0: 사실은 이제 백이 다 들어왔잖아요.
1: 네.
0: 백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마감이라는 걸 하고 나가야 돼요. 빠진 거 있나 보고.
2: 여기도 없고.
0: 네. 해결 부위 찍고 확인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2: 확인.
0: 네. 고생하셨습니다.

0: 잠깐 풍경 좀 볼게요.
1: 시간 없어요.
0: 안 들려, 안 들려.
1: 아,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2: 제가 수화물을 실는 사이 승객들도 모두 탑승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기를 출항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견인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인데요. 차량으로 비행기를 끌고 활주로까지 이동합니다. 지상조업의 마지막은 승객에게 건네는 인사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저의 첫 비행기를 떠나보냅니다. 쉴 틈 없이 바로 다음 비행기를 맞이해야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다음 비행기에는 추가 업무가 생겼습니다.
3: 비행기마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파킹 라인이 다 달라요.
4: 그럼 저희가 지금 오는 비행기가 1737.
3: 네, 비행기가 들어올 때 저 104번 보이시죠? 발판. 네. 저기 올라가서 이제 마샬을 할 거예요.
4: 마샬이 뭐예요?
3: 마샬은 이제 항공기를 유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공기를... 아.
2: 마샬은 항공기를 유도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저는 윙가드를 맡기로 했습니다. 항공기의 날개 끝이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일이죠.
3: 저 노란 라인 있잖아요.
4: 네.
3: 저게 이제 항공기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4: 아.
3: 저 유도로 따라서 들어오니까 비행기 좀 가까이 오면은 이쪽으로 더 나오셔야 돼요.
4: 네.
3: 아예 이쪽에서 서면 돼요. 너무 긴장할 건 아니고.
4: 너무 긴장되는데?

0: 비행기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신호를 보낸 첫 번째 비행기가 잘 도착했습니다.
1: 잠시 감상하려 했는데
2: 이제 또 같이 따라 올라가서
3: 들어가면 되나요? 네.
4: 또 시작이네요.
2: 잘 싸우면 돼요. 딱 봐도 무겁네.
4: 와, 진짜 끝도 없네요. 끝도 없고
2: 무거워요.
4: 아, 진짜. 속았다.
0: 그래도 동료들과 웃으면서 일하니 힘든 작업도 훨씬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시간입니다.
2: 올라갈 때 머리 안 다치게.
4: 네.
2: 많이 수그리고 올라가세요.
5: 150개 실릴 거예요, 이제. 150개.
4: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싣고 떠나고 싶어.
0: 이번에는 이전에 작업한 비행기보다 거의 두 배 많은 수화물이 실립니다.
5: 오. 밑에 쌓으셔야 돼요, 무거운 거. 아, 이게 또 승객분들 빼기기 때문에 저희가 팍팍 끄면 안 되고 차곡차곡 조심히 쌓아야 됩니다. 150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0: 뚱아무의 지옥이야. 말할 힘도 없어. 와. 잠깐만. 아, 힘 풀렸어. 와. 아니, 끝이 안 보여, 끝이.
1: 아직 100개도 안 들어왔어요.

0: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응원이라도 해줄 테니까 이것도 가벼워서 올라갈 것 같은데.
1: 고맙습니다.
2: 진짜 나쁜 사람. 와 이거 들려고 했다가 와 진짜 나쁜 사람. 여기 헤비라 써있어. 헤비라고.
3: 힘든 일이지만 장난치는 선배님 덕분에 웃으면서 일합니다. 그래도 역시 힘드네요.

0: 고생했습니다.
1: 지금 뒤에 150개가 실렸잖아요. 만약에 승객분이 하기하신다 그래서 오프로드백을 찾아야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다시 이제 지옥 시작이죠.
2: 수화물을 맡긴 승객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에 타지 못한 승객의 수화물을 찾기 위해 하나하나 확인하며 꺼내고 싣는 작업을 다 다시 해야 합니다.
0: 저거 실었죠. 죽을 뻔했거든요.
1: 지금 만약에 오프로드를 찾아야 되면 한다고 치면은 다 내리면서 하나씩 확인해서 택 넘버 확인해서 찾아야 돼.
0: 제발 모두 못합니다. 진짜 이렇게 빼기.
2: 승객들이 하나 둘 탑승하고 점점 출발 시간이 다가옵니다.
3: 마감하겠습니다.
0: 저희 거 마감했나요? 그럼 이제 다 잘 탄 거예요?
1: 우리 거 다 땄대?
4: 아니요.
1: 이번 거는 아마 진짜 힘들 거예요. 오프로드 걸리면.
0: 제발 무사히 타주세요.
1: 지금 오프로드가 발생했대거든요. 지금 빨리 하러 가셔야 돼요.
0: 수화물 안 네? 그 수화물?
1: 네, 그냥 오프로드니까
0: 안 탔다고요?
1: 네, 찾아야 돼요. 빨리 가서
0: 패스페라.
1: 네, 빨리 하기하고 찾아야 돼요. 잠시만요.
3: 가방 없는 성인 한 명, 5번호 14폭스입니다.
1: 그 승객이 짐이 없어서 다행히 취소됐대요. 그럼 안 찾아도 돼요. 됐어요. 살았어요, 이제.
0: 와. 아니, 근데 그 한 명 짐 찾으러 다시 열 뻔 했다는 거잖아요.
1: 찾을 뻔 했죠, 이제. 다행히 승객이 짐이 없었다.
0: 와.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1: 네, 이런 일 자주 있어서 그냥.
0: 우와, 토잉카 안이 이렇게 생겼구나.
5: 날씨는 없네요.
2: 무사히 승객도 수화물도 실은 비행기를 끌고 활주로로 나갑니다.
1: 어둑어둑할 때 불 켜질 때도
0: 형님 가세요.

0: 제 목표가 공항에서 일하는 동안 사고 단 한 개도 안 나는 게 목표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사고 하나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게 목표입니다.
1: 비행기가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 좋아?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좀 설레임을 가지고 여행을 가시는 거잖아요. 설레임은 여행의 시작을 이제 저희로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2: 이렇게 공항에서의 잊지 못할 밤이 지나갑니다. 지상조업자의 책임감으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3: 내가...

0: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의 좋은 하루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20년 차 베테랑과 함께하는 EOD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1: EOD 약자가 뭐예요?
2: 아, EOD 약자. EOD 약자. 지금 보시면.
1: 아, 뒤에 써있네요.
2: 아, 저기 나와 있네. 제일 크게 나와있네요.
1: 제일 크게 나와 있네요.
2: 익스플로시브. 발음이 안 좋아도 좀 이해하시죠?
1: 아이, 괜찮습니다.
2: 오더나스.
1: 오더나스. 디스포스.
2: 디스포셜.
1: 디스포셜.
2: 예, 폭발물을.
1: 폭발물을.
2: 뭐, 터나 대포나 뭐, 구경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0: EOD는 폭발물 처리를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폭탄 테러와 생화학 테러에 대비하죠. 언제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비 점검 역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엑스레이 현상기부터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2: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나가면 방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2: 이 장비로 그 안에 내부를 봐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1: 처음에 안에 뭐가 예, 있는지 봐야지.
2: 현상을 보면서 인한,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게 엑스레이 영상인데요. 이걸 촬영해가지고 내부를 보면 거기에 뭐 우리 예를 들어 폭발물이다. 그래. 네. 폭약이 보일 것이고, 내관이 보일 것이고, 뭐 전원장치, 배터리라는 게 보일 것이고, C치가 보입니다. 이게 4대 구성 요소인데, 그걸 확인하면 저희가, 아, 폭발물이 있다.
0: 휴대전화를 찍어서 점검해 봤는데요. 열어보지 않아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뭐 이 부분이 배터리겠죠. 우리,
1: 아...
2: 우리 이제 편하게 현상기로 볼게요.
1: 진짜 실제 상황?
2: 예, 저랑은 방치 상황일 수 있어요.

0: 안보 예우품이라고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될 물품. 네. 그게 적발된 겁니다.
1: 아.
0: 도금이라든가, 뭐, 탄이라든가, 뭐, 권총이라든가, 이런 거.
2: 모두가 긴장한 순간이 지나가고, 다시 장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3: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2: 그 순간.
0: 아마 출동 전화 왔습니다.
4: 어, 그럼 바로 나가야 되는데?
0: 네, 나갑니다. 지금, 우리, 핀, 이거, 네. 계시면 됩니다.
4: 어, 이렇게 갑자기 출동 온다고요? 어, 계속 전화 오네요.
5: 지금 빨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4: 아, 네.
5: 출동 상황이니까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이까지만 찍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 여기 카메라 끌게요, 일단. 네. 일단 끌게요.
2: 상황 파악 후 촬영이 재개되었습니다.
5: 가서 직접 빨리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어, 저기 보안요원분들 계시네요.
0: 그 가방 누가 만지거나 움직이거나 뭐 다른 기타상
5: 아, 있나? 기타상 없습니다.
0: 기타상 없네. 뭐 전선이 빠져 나왔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5: 네,
0: 예. 이상한 냄새나 그런 건 없고요.
5: 네. 예.
0: 가방에 저기 안에 금속 같은 경우 폭발물이나 이렇게 배터리라든가 그 금속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5: 네, 네.
0: 그러면 금속 반응이 나와요. 금속 탐지를 하면 저거 금속 탐지기거든요.
5: 네.
0: 좀 울리잖아요 지금.
4: 아, 안에 금속이 있나 보네요.
0: 예, 예.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5: 엑스레이!

0: 사인. 수고하셨습니다.
1: 폭발물이 아닌 걸 확인한 뒤에도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0: 만약에 폭발물이 터지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 진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그 마음가짐이 뭐라고 하여튼 그 마음가짐이 애틋해요. 하여튼 강하고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무감으로.
2: 아무것도만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야 됩니다.
3: 한번 저희가 실수를 하면 그 한 번의 실수가 또 그게 폭발물일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게 보안이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침착함을 가지면서 항상 좀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주기적으로 폭발물 처리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폭발물이 발견되면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처리해야 합니다. 안전수칙에 따라 저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4: 이게 방폭복이에요?
5: 그 열과 파편 그리고 화염 등에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4: 그럼 방폭복 입으면은 폭탄 옆에서 터져도 몸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건가요?
5: 안전한 장비지만 이제 그 내구성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목숨 생명을 무조건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1: 방폭복은 폭발 시에 발생하는 화염과 파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5: 피디님이 입어본 옷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무거운 옷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서 한번 비켜드리겠습니다. 네.
2: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4: 진짜 거짓말 아니야. 팔이 힘들 보이죠 지금.
2: 무겁죠?
4: 진짜 무거워. 네. 진짜 그거.
2: 바지부터 입을 겁니다.
4: 상체하체 따로 있구나.
2: 네, 따로 있어요.
1: 혼자서는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무거운데요.
4: 아니, 아래 모래주머니 찬 것 같은데.
5: 좀 괜찮으세요?
4: 네.
5: 진짜. 한 번에 입으시면 안 되고 한쪽 팔 쉬면 돼요.
4: 아 진짜 목 디스크럴 것 같아.
6: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냥 사람 두 명이 저 어깨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짓누르는 느낌? 근데 그 옷의 무게가 저는 그냥 옷만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일의 무게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진짜 항상 이런 무게를 안고서는 일을 하시겠구나. 그만큼 그분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지는 뭐 마음의 무게나 일의 무게가 정말 무겁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나요?
5: 지금 이 장비를 가지고 폭발물을 한번 이동하는 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4: 이걸요?
5: 예.
4: 손도 안 움직이시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5: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4: 이거요?
5: 예.
4: 몇 킬로인데요?
5: 한 15킬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들어보셨어요?
7: 이걸 어깨에 걸고.
5: 자, 어깨 길이랑 잘 맞으신가요?
4: 네, 맞는 것 같아요.
5: 이 집게를 손으로 생각하시고 폭발물을 잡아서 옮기는 장비입니다.
4: 오, 열린다. 이걸 이렇게 당기면 다 잡히겠네요?
5: 예.
4: 오, 네.
5: 이렇게 하셔서 폭발물을 한번 옮기는 걸 해보실게요.
4: 네.
5: 조작은 다 숙지하셨죠?
4: 네, 예, 예. 예.
5: 그럼 저희 폭발물 저기 있는데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 좀 더 앞으로 가죠.

0: 떴어요. 들고 저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딱 됐습니다. 거기. 예. 이렇게 이제 들어오세요. 이렇게 놓고. 오! 뒤로 이제 물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1: 실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많이 힘들고 떨렸습니다.
0: 처리를 이제 폭발물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2: 아, 폭발물 처리돼요?
0: 예.
2: 이거 벗어도 되죠, 그럼?
0: 안다고, 안 벗고. 위험합니다. 다 원래 다 이렇게 입고, 슈트를 입은 상태에서 폭발물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3: 아마 처리하는 장면을 보시면은, 아, 이거 입고 이렇게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1: 바로 터뜨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물의 위력을 낮추는 장비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3: 이거를 누르면 기폭이 되거든요.
2: 오, 안 누르네.
3: 자, 폭파 세 번 크게 외치고, 그 다음에 기폭 누르시면 됩니다.
0: 폭파, 폭파, 폭파! 했어요.
2: 안 터지겠습니다. 안 터질 가능성은 없나요?
3: 없습니다. 기폭이 터지시는 것 같은데, 겁내지 마십시오.
2: 폭파! 폭파! 폭파!
3: 으으! 안전하게 폭발물을 처리하셨습니다. 이제 피디님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장비 벗으셔야죠.
2: 지금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아요.
3: 예. 땀이 엄청 많이 나신데요?
4: 빨리 벗겨드리겠습니다.
5: 처음엔 눈물나다가 다음에 콧물나.
3: 이 벗을 때 엄청 상쾌하거든요. 그 기분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5: 느끼고 싶지 않은데 벌써 느껴져.
1: 폭발물 처리반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목숨을 거는 일이란 어떤 건지 잠시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0: 당뇨 시간 없어요. 빨리 집에 가야지.

0: 저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공항에만 다니지도 않아요. 어느 자식이 죽음으로 간다는데 누가 그 좋아하겠어요?
1: 아니, 너무 또 딸 얘기하니까 또 아빠는 일단 여기서 우리 가족 가고 그리고 뭐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면서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오늘 하루도 무사히.
2: 폭발물 처리반은 오늘도 사명감으로 좋은 하루를 지켜냅니다.
3: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는 것도 자원활동가 분들인 거고.
4: 네.
2: 공항이 좋아서 시작했던 여정이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0: 이게 첫 번째 증거 수집된 거예요.
3: 아, 이
0: 개봉 전 가방.
5: 네. 그럴 때는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3: 아. 처음에 공항이 좋았던 이유는 그냥 비행기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냥 그런 설렘의 공간이잖아요. 모두가 웃고 있고 행복한. 막상 공항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냥 늘 내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늘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늘 그냥 내가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그런 분들 덕분에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공항이 또 다른 의미로 좋아진 것 같아요.
2: 공항에서의 마지막 날.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하루를 선물해보려고 합니다.

0: 친구들 오늘 어디 왔어요?
1: 인천공항.
0: 맞아요. 인천공항 왔는데 인천공항은 뭐 하는 데예요?
2: 2주 동안 열심히 배운 공항을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0: 아주 우리 동물이랑 키랑 이렇게 뜨네. 움직이죠.
3: 어머 저거 봐. 어머 저거 봐. 어머 어떡해.
0: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하나 둘.
4: 그치?
1: 저기 봐봐!
4: 저 저기 비행기 움직이지?
1: 저기 관제탑이 신호등이야.
0: 날개 보자, 날개.
1: 그냥 저기.

아이들에게 공항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누군가의 진심, 누군가의 노력이 모여 공항의 좋은 하루는 계속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 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대규모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0: 이 가을 서해 밤을 밝히는 배들이 있습니다.
1: 요즘에 모여있는 게 다 쏘잡거든요.
0: 하루 네 번 물때에 맞춰 밤낮 없이 이루어지는 젖새우 조업. 만선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데요.
2: 없을 때는 또 아예 없다가 있을 때는 또 많아버리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0: 2주간 고된 삶을 견디며 젖새우잡이에 사활을 건 선원들.
3: 아침 저녁 맨날 막 시간만 나면 보고 싶어요.
0: 김장철을 준비하는 새우젓 공장. 매일 선별하고 포장하는 새우젓 양이 무려 2톤.
4: 옆구리 혀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아프고 집에 가서 저 완화제 약도 먹고 그래요.
0: 깊고 진한 맛의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는 황석어 앳젓. 이 맛을 완성시키기 위해 작업자는 위험도 무릅쓰는데요.
5: 지금 이게 끓는 게 지금 110도 정도 되거든요. 잘못하면 화상 입어.
0: 한편 반찬용 젓갈을 만드는 공장도 바쁘긴 마찬가지. 매일 강행군인데요.
4: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땀이 쭉 날 정도로.
0: 계속되는 수작업은 베테랑 작업자도 지치게 만듭니다.
4: 다들 맛있게 먹어주니까요.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젓갈을 만들기 위해 긴 시간 인내와 정성을 쏟아온 사람들을 지금 찾아갑니다. 매년 찬바람이 불어오면 돌아오는 연례 행사, 바로 김장인데요. 여러 재료 중 김치 맛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새우젓. 감칠맛을 끌어올려주는 일등 공신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시장에는 아침부터 김장 필수품인 새우젓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6: 김장해야죠.
7: 김장이요?
6: 야, 오래전에 김장할 때 됐잖아요. 시어머니 있고 따로, 시매누리 있고 따로. 한 집에서 다 사놓고.
7: 아, 엄청 많이 하시겠네요, 그럼 김장.
6: 야, 야.
0: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새벽 바다에서 막 잡아왔다는 생새우.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한데요.
8: 생새우인데 내가 젖을 직접 담아드리고, 안 그러면 생새우 냉동에 올렸다가 소금을 같이 넣으시면 엄청나게 달아요, 김치가.
0: 이곳 시장은 생새우를 바로 소금에 절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는군요.
9: 그리고 김장은 무슨 맛이요?
8: 아니요, 밖에다 열을 만 넣으면 김장이고요.
9: 아, 그래요?
8: 네. 이게 소금만 하면은 물이 안 나오니까 소주나 소금물을 타서 잠길 정도로 부어주셔야 돼요.
0: 삭혀서 만든 새우젓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죠.
10: 다음 추젓입니다. 절이 뭐 부드러워서 맛있습니다. 떡볼이 얇아서 새우가 맛있어요.
0: 가을이 되면 무의도 앞바다는 몰려드는 배들로 불야성을 이루는데요.
1: 요즘에 모여있는 게 다 새우잡배들이에요. 새우가 여기서만 놀아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지금.
0: 이 시기 선원들은 바다에서 살며 24시간 젖새우를 쫓습니다.
11: 부위 보고 있는 거예요, 부위. 새우가 들면은 부위가 힘이 하나 도 안 받고 이렇게 좀 자빠지고 그러는데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새우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12: 아니요, 조금 더 있어 봐야지. 그냥 뜨근뜨근 그냥 쭉 확인하는데

0: 준비해.
1: 조업 시작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재빠르게 움직이는 선원들. 젖새우는 닷자망으로 잡는데요. 그물 양쪽 끝에 닷을 달아 수직으로 세운 후 밀물과 썰물을 따라 이동하는 젖새우가 안으로 들어가면 잡는 방식입니다.
0: 새우가 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쟁이내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예요.
1: 바닷속에 서 있던 그물이 순서대로 배 위를 가로질러 올라오면 선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그물을 잡아당겨 배 위로 올리자마자 새우를 한 곳으로 모아 준비된 박스에 넣기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요. 연결된 그물이 배 위로 다 올라올 때까지 이 작업을 쉴 새 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캄캄할 때 시작한 조업은 날이 밝도록 계속되는데요. 하지만 갈수록 올라오는 양이 줄어들고 덮친 데 덮친 경우 쓸모없는 잡어가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0: 요거 그물 하나에서 한 두 가구씩 정도는 퍼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2: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돼요?
1: 기대에 못 미치는 양이지만 실망할 새도 없이 다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2: 이건 어떤 작업하는 거예요?
3: 새우 체질요. 이거 찌꺼기 끈다고.
1: 젖새우에 잡어가 섞여 있으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젖새우만 따로 빼내야 합니다. 이 작업을 거쳐 크기가 작은 젖새우만 아래로 빠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걸러내면 젖새우만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2시간 내내 일해서 얻은 결과물이 젖새우 두 박스 반. 평소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결과물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4: 아이고, 머리 아프네, 머리 아파.
5: 새우들이 몰려다니니까 없을 때는 또 아예 없다가 있을 때는 또 많아버리고 그러니까 오고가지고 그거를 또 찾아내니까 힘든 거죠.
1: 하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 30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배 위치를 옮기는데요.
0: 이 남쪽에가 조금 물건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끄는 거예요.
2: 아, 그물 자체를요?
0: 네, 틀, 어구 자체를.
1: 그물을 새로 친 후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6: 물이 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썰물 두 번, 민물 두 번 그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1: 조류가 바뀌어도 서 있는 부표. 젖새우가 들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7: 10m 밑으로는 아무것도 안 가는 것 같은데?
8: 세 발로 맞춰야 갔다, 세 발.
9: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5: 네, 수고하세요.
2: 선생님, 세 발이 무슨 뜻이에요?
6: 한 발을 우리가 한 1m 50.
2: 그럼 세 발이면 한 4m 50으로 맞추는
6: 거예요? 네, 4m 50 정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조정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2: 지금은 몇 미터에 맞춰져 있어요?
6: 지금은 7발이니까 상당히 길죠.
2: 거의 10m 넘네요.
6: 예, 10m 넘죠. 그러니까 조종을 해야 돼요.
1: 보통 낮에는 깊은 곳에 있는 젖새우.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그물 길이를 조정해 주는 건데요.
2: 여기 그물이 몇 개 정도 달려 있는 거예요?
0: 지금 상황에서 다 붙이면은 16개 정도 달려있고요.
1: 그물 개수는 물살의 속도에 따라 조절해 주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개를 떼내기로 합니다.
0: 지금 물이 이제 떼니까 너무 많이 붙이면 사고가 나니까 하나 뗀 거예요.
1: 어구를 정비한 뒤 다시 찾아온 기다림의 시간.
6: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떠요?
5: 2시간 남게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1: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습니다.
0: 준비해.
1: 양망기가 가동되며 서서히 올라오는 그물. 과연 이번에는 젖새우가 많이 들었을까요? 눈대중으로 봐도 올라온 양이 제법 돼 보입니다.
2: 지금 들어간 새우가
0: 어우 깨끗한 것 같은데?

0: 이 기세를 몰아 다음 그물도 확인하는데요. 그물 위치와 길이를 조절한 작전이 잘 맞아 떨어진 모양입니다.
1: 이번에 양이 좀 돼요?
2: 아, 그냥 평균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막 한 세 가구씩 퍼내요.
0: 젖새우를 담은 박스 하나의 무게가 약 35kg. 들어서 빠르게 옮기다가 다칠 수가 있어 빌어서 옮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으로 자벌을 골라내는 선원들.
1: 선생님, 이건 체질은 안 하세요?
3: 이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고기 새끼 몇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0: 이번에 잡힌 젖새우는 11박스. 만족할 양은 아니지만 질은 최고입니다.
4: 이게 다 절여가지고 겨울에 김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5: 이게 추젓이에요, 추젓.
0: 이때 다가온 배 한 척. 젖새우 철에는 육지를 오가는 시간도 아까워 선원들은 바다에서 살고 운반선이 젖새우를 옮기는 것인데요.
6: 이게 들쑥날쑥한 거라 계속 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 어제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1: 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6: 네.
0: 운반선을 보내면 잠시 쉴 수 있는데요.
2: 6시간에 한 번씩 운반선 보내고 한 시간 반 정도? 2시간? 운반선 가면 쉬어요.
7: 후라이 아웃!
0: 어느새 늦은 오후. 이제야 식사 준비를 합니다.
8: 지금 준비하시는 건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3: 이 점심이에요. 시간이 안 맞아서 원래 이게 점심이에요.
0: 하루 네 번 밀물과 썰물에 맞춰 진행되는 조. 다시 물때를 기다리기까지 6시간마다 2시간의 틈이 생기는데 이때 선원들은 잠과 식사를 해결합니다.
1: 와, 진짜 음식을 순식간에 하시네요.
0: 능숙하게 5인분의 밥상을 뚝딱 차려냅니다.
1: 이게 밥이 한 4공기 되는 것 같은데요?
3: 못 먹을 때는 못 먹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는 거예요.
0: 허기진 배를 서둘러 채우는 선원들.
9: 한 번 나오면 한 13일에서 14일 다들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또 나오고 바람 불지 않으면 계속 그 상황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0: 젖새우잡이 어부라면 감수해야 하는 외로움과 고단함. 이 시간을 견디는 건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1: 이렇게 오래 나와 있으면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아요?
2: 네? 맨날 보고 싶죠. 아침, 저녁 맨날. 막 시간만 나면 보고 싶어요.
3: 매일 통화해요.
2: 네.
3: 하루에 몇 번씩.
0: 밥을 먹고 서둘러 쪽잠을 자는 선원들. 이렇게라도 틈틈이 자야 고된 일을 버틸 수 있다는군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 젖새우 조. 그물을 연결한 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올라옵니다.
1: 이 정도면 줄이 엄청 팽팽한 거예요?
2: 예, 지금 물이 많이 힘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새우줄이 무적 힘 받는 거예요.
0: 젖새우 냄새를 맡았는지 갈매기도 몰려드는데 만선의 바람을 담아 있는 힘껏 그물을 끌어올려 봅니다. 그런데 젖새우 속에 잡어가 섞여 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면 이렇게 잡어가 많이 잡힌다는군요. 다시 시작된 고된 작업.
2: 물체질해야 돼. 고기 새끼가 많아가지고 지저분해. 싹 새우만 빼내야 돼.
0: 30kg이 넘는 박스를 흔들며 젖새우를 분리하는 선원. 수십 번 반복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죠.
1: 허리 안 아프세요?
2: 허리 아프고 팔 아프고 그래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0: 남은 그물을 보던 선원이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2: 손으로만 해도 되겠다. 없어, 없어. 없어, 아니. 깨끗해! 괜찮네.
1: 아, 이거 잡어가 하나도 없네요?
2: 예, 할 거 없어. 깨끗해! 고기 있지 않아도.
0: 체질은 안 해도 되지만, 젖새우를 정리하는 일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 선생님 왜 이렇게 급하세요? 급하게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
0: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분류와 선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9: 많이 올라오니까 기분은 좋죠. 깨끗하게 올라오고.

0: 지금 새우가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1: 배 한쪽을 가득 채운 젖새우. 그제야 선원들 얼굴에 쌓인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2: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원들이 앉아치고 하루 일과 끝나고 한 차월 한 차월 마무리 짓는 게 최선입니다.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1: 때마침 젖새우를 육지로 가져갈 운반선이 도착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결과가 좋아 조업선과 운반선에 탄 선원 모두 기분이 좋은데요.
3: 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까지 24시간 동안 지금 몇 가구 한 거예요?
4: 지금 피디님 오시고 나서 한 100개 들어갔네, 100개.
3: 100가구면 1000만 원어치요?
4: 네, 그 정도 됩니다. 새우가 없으니까 좀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1: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장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냉장차도 줄지어 있는데요.
4: 새우 실고 온 거에 다 이 차들이 다 싣고 갈 거예요.
1: 이 시기에 잡히는 젖새우의 인기는 슈퍼스타급,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요. 도착 즉시 차에 실려 전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4: 김장차 전이라 갔다 이제 조금 요즘에 좀 저렴하게 싸걸랑요. 그러니까 미리 갔다가 염장 해놨다가 바로 짐장하려고 미리 갔다가.
5: 와, 다 돼요.
6: 오늘은 네. 즉시 네, 다 나가겠네.
4: 네, 다 나가요. 딸려요.
1: 짐장철을 맞아 젖새우와 뜨거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는데요. 새우젓 공장 작업자들입니다.
7: 작년에 담은 추젓이에요, 이거.
6: 아, 그럼 거의 1년 된 거예요?
7: 1년 된 거네요.
1: 1kg 무게의 새우젓 주문이 많은데 김장철엔 5배가 넘게 늘어난다는군요.
7: 드럼통 하나가 250kg인데요. 8개나 9개 정도 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1: 약 2톤 분량의 새우젓을 소분하기 위해 서두르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6: 방금 빼신 건 뭐예요?
7: 꼴뚜기요. 멸치 젓갈 담는 멸치. 새우젓 나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잡힐 때 같이 잡혀갖고. 국물에서 이렇게 건져낼 때 거서 일부 거서 건진 다 굴려내긴 하는데 그래도 대중에 묻혀오는 게 있어요.
1: 적은 양이지만 새우젓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7: 두문두문 나오니까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1: 새우젓을 용기에 담을 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젖국인데요.
7: 이렇게 눌러서 여기 옆까지 쟁기잖아요. 이거요. 그죠? 쟁기잖아. 너무 많이 짜면은 여기 우거지가 생겨서 안 된다고. 이거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돼요. 국물을.
1: 우거지는 젖국이 부족할 때 새우젓이 노랗게 변색되는 현상을 부르는 말인데요. 특히 새우젓 윗부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8: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까지는 국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노라진 거예요.
6: 그 우거지진 거는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는
8: 가치가
6: 거예요?
8: 가치가 없죠. 아니,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소비자한테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버리고 요거만 씁니다.
1: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소분 작업은 보기보다 힘든 작업이라는데요.
9: 이게요, 보기는요 엄청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말도 못하게 팔목이 아파요. 그래서요, 여기 요 팔목 여기가 많이 아파요. 옆구리 혀도 아프고 다 아파요. 아프고 집에 가서 저 완화제 약도 먹고 그래요.
6: 아, 진통제 같은 거요?
9: 네.
1: 잡힌 시기에 따라 이름도 몸값도 다른 새우젓.
8: 요게 이제 우젓이에요. 요건 육젓이고. 요게 추젓이에요. 잘 지어.
1: 추젓이 자라서 다 큰 것이 음력 6월에 잡힌 육젓이랍니다.
8: 새우젓은 1년을 살아요. 산란 직전께 새우가 제일 커요. 크고 맛있고 껍질이 얇고 좋거든요.
6: 그래서 육젓이 비싼 거예요?
8: 코로나 전 같은 데는 진짜 비쌌어요. 드럼 하나에 2,500만 원 막 상했으니까.
6: 그 정도로 비싸요?
8: 네. 지금도 한 1,500 정도 이상 이렇게 나와요.

0: 사람들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엔 김장할 때 황석어젓을 넣는 가정도 늘고 있다는데요.
1: 이렇게 노랗게 빛나고 이게 뻣뻣하지 않고 이렇게 노골노골했을 때 이게 잘 익은 거, 숙성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비벼보면은 이렇게 빨갛죠. 노릇노릇하게 살이.
0: 서해에서 5, 6월 달에 잡아 천일염에 절여 만드는 황석어젓. 최소 3달 이상 숙성해야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1: 감칠맛이 있고 비린맛이 없어요. 그런데 김장에다가 어무려도 맛은 좋아지는데 비린맛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0: 판매용으로 나가는 것은 1년 내외로 숙성된 황석어젓. 고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는데요.
2: 황석어젓은 그러면 김장할 때 어떻게 넣어요?
3: 이거를 푹푹 봐갖고 요 가시 있잖아요. 이런데 체에다 걸러갖고 그 국물하고 그 이제 이 살 같은 거 그것만 걸러서 이렇게 쓰고 이 저 가시는 다 발라내죠.
0: 2년 이상 푹 삭힌 황석어젓은 변신 과정을 거칩니다.
1: 요거는 저 액젓을 만들 거거든요, 황석어.
0: 공들인 시간을 보답이라도 하듯 잘 숙성된 젓갈.
1: 요게 이제 요게 숙성이 한 2년 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황석어는 이거는 좀 많이 삭힌 걸로 해줘야 감칠맛도 더 나고 좋은 거예요.
0: 곰삭은 황석어젓 860kg을 작업장으로 가져오면 본격적으로 액젓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1: 보통은 스팀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얼음만. 여기서 은근히 한 6시간 정도는 끓여줘야 돼요.
0: 대량의 황석어젓을 액젓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칠맛과 염도가 적절히 농축된다는군요.
4: 안 뜨거우세요? 아우, 뜨겁죠?
1: 잘못하면 화상 입어. 지금 이게 끓는 게 지금 110도 정도 되거든요.
0: 황석어의 뼈와 살이 골고루 빠르게 분리되도록 유험도 감수하는 작업장.
1: 이게 860인데 60kg의 그 총 무게가. 근데 현재 이게 거의 600까지 떨어져야 돼요. 끓여가지고 이제 농축시키는 거죠.
2: 염도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데?
1: 25%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통에 담아서 밖에다가 내보내도 이상이 없어요. 그 염도가 한 23%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냄새가 나요.
0: 주의를 기울여가며 끓이기를 3시간째. 직접 중간 점검에 나서는데요.
1: 더 끓이면은 황석어가 흔적이 없어져. 흔적이 없어지면 뼈만 남아요. 그때까지 해야 돼.
0: 총 6시간에 걸쳐 농축과 추출을 마친 황석어젓. 연결된 정제 필터까지 거치면 액젓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구수한 향과 깊은 감칠맛이 특징인데요.
2: 어때요? 잘 나왔어요?
1: 네. 이쁘잖아요.
0: 작업자의 노고로 완성된 액젓. 맛의 조연으로 김장철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1: 옛날에 그 김치, 진짜 김장김치 하면은 그 집안에 잔치였었어요,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자꾸 사라지는 것은 좀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제가 숙성을 잘 시킨 젓갈, 이런 거를 드려서 김장김치 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좀 뿌듯하죠.
0: 사시사철 손님이 몰린다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짭조름한 감칠맛에 진수를 보여준다는 젓갈 백반.
2: 선생님, 젓갈 좋아하세요?
5: 아니, 환장하죠.
2: 환장까지예요?
5: 진짜 좋아하죠. 그러니까
6: 멍게젓도 맛있고 어리구전 정말 그냥 정말 굉장히 신선하네요. 상큼한 게 입안에 확 돌아. 바다 냄새가 확 나는 것처럼.
7: 집에서도 황석어 사다가 엄마가 삭구셔갖고 이렇게 양념해서 무쳐서 주시거든요. 특히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물 찬밥에 물 말아서 하나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0: 나오는 젓갈만 12가지. 반찬까지 더해지니 상이 부러질 정도입니다.
8: 어리구전이 제철이고요. 통꼴뜨기 2개죠.

0: 향낫. 네, 요거는 이제 멍게죠. 좀만 먹어도 향이 굉장히 짙어요.
1: 사장님, 김 더 드시나요?
2: 하루에 공깃밥 몇 공기 정도 나가요?
3: 나 많다. 500개 몇 개 나갔어.
4: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
5: 젓갈 푸다고 하루가 얼마 시간이 다 가요. 하루가 몇 시가 되는지 뭐 시간이 되는지도 몰라요.
4: 밥 위에 올려 먹어도, 김에 싸 먹어도 맛있는 젓갈. 누른 밥과 먹으면 이 또한 별미라. 밥도둑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건 아닌데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인기의 젓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도 생겼습니다.
2: 이건 뭐예요?
6: 낙지 젓갈입니다.
4: 전 처리 작업을 거친 상태인데요.
6: 오늘 아침에 한 3시간 동안 탈수해놨거든요. 꼬들꼬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딱 배합하면 딱 좋습니다.
4: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 비율에 맞춰 재료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춧가루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6: 예. 낙지 원료가 지금 120kg인데요.
2: 12kg요? 오.
4: 이때 낙지 젓갈의 맛과 식감을 살리기 위해 무말랭이를 같이 섞어주는데요.
6: 식감도 오도독 좋고, 그다음에 소화도, 무니까 소화도 잘 되고, 시원한 맛도 나고.
4: 모든 재료를 넣고 돌려주면 먹음직스러운 낙지 젓갈이 완성됩니다. 그제 밖에 도착한 차량 한 대. 바로 올해 출하된 햇굴인데요.
2: 지금 총 들어온 게 몇 킬로예요?
6: 예, 200킬로입니다. 총 200킬로. 새벽에 통영에서 온 건데요. 거기서 불을 다 까고 일일이 선별하고 세척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물건을 받은 건데요. 생굴 무침할 예정입니다.
4: 생굴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는 작업자들.
7: 불을 물을 떼고 있어요.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무쳐야 되니까.
4: 불이 상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물기를 빼주는 것이 관건. 동시에 이물질도 골라내야 해서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7: 통영에서 작업해갖고 와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폐가 이렇게 굴 껍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몇 번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어요.
4: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식품을 만드는 일이기에 선별 작업에 집중 또 집중합니다. 3단계에 걸쳐 신경 쓰는데요.
8: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가면 그 소비자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더 신중하게 조심해서 봐야지.
4: 그 사이 한쪽에서는 생굴 무침에 들어갈 채소의 수분을 빼는 중인데요. 기계를 이용하지 않아 힘이 많이 소요됩니다.
7: 물이 많이 생기면 맛이 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최대한 물을 뺄 수 있는 대로 물을 빼가지고.
4: 수분이 쫙 빠진 채소와 생굴이 한 곳에서 만나면 이제 묻힐 일만 남았습니다.
2: 와, 이거 채소 냄새가 아주 향기롭네요.
7: 그렇죠. 미나리도 들어가고 달래가 들어가서 더 향기로워요. 더 냄새도 미나리 향이 좋잖아요.
4: 생굴 무침은 낙지 젓갈과 다르게 작업자가 직접 양념에 버무리는데요.
2: 기계로 하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7: 아니죠. 이건 기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기계를 하면 생굴이 다 으깨져보고 하니까 기계를 할 수 없고요. 생굴 무침 이런 건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다 무치고 있어요.
4: 생굴의 양만 200kg. 여기에 채소와 양념까지 더해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두 명이 달라붙어도 금세 진땀을 쏟을 만큼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7: 이거 무섭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이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묻히고 나면 막 땀이 쭉 날 정도로.
4: 한참 버무리다 위치를 옮겨 다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양념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터득한 노하우라는군요. 이렇게 40분을 무한 반복해 완성된 생굴 무침. 이거 흰쌀밥이 절로 생각나네요.
7: 우리가 2월달까지 그때까지만 생굴이 나가거든요.
2: 많이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양을 작업해야 하죠?
7: 많이 할 때요? 네. 2톤 넘게 할 때도 있어요.
2: 하루에요?
7: 네.
4: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굴도 있죠.
2: 이거 뭐예요?
7: 이거 어리굴이에요.
4: 4도 이하에서 염도를 8% 미만으로 맞춘 것이 맛의 비결.
9: 이건 지금 생굴을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야지 어리굴젓이 되고 그냥 생굴로 무치면은 그냥 생굴무침입니다.
4: 숙성 유무의 차이가 있을 뿐 만들어지는 과정은 같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그런데 들어가는 채소가 조금 다르네요.
7: 당근이랑 오이, 양배추, 무가 들어가니까 더 시원한 맛이 나죠.
2: 어리굴젓에 채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7: 네. 그러니까 더 시원하고 더 맛있죠.
4: 지치지만 다시 힘을 내봅니다.
9: 고춧가루가 뭉치지 않게 골고루 잘 섞어줘야 됩니다. 어리굴 완성입니다.
4: 다양한 젓갈을 만들다 보니 산지에서 공수한 재료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10: 순천에서 온 7개입니다. 아침에 잡아온 7개.
4: 오늘 들어온 250kg의 7개는 바로 젓갈로 만들 계획인데요. 제일 먼저 소금을 뿌려서 씻어줍니다.
2: 7개로도 젓갈을 담아요?
7: 네. 저렇게 사온 걸 갖다가 해감 실속 젓갈을 담는 젓갈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4: 갯벌 속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7개. 그러다 보니 펄과 이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2: 어차피 해감 할 거면 안 씻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7: 아니죠. 이거에 나중에 씻으면 이물질이 더 말라서 더 씻어지도 안 하고 그것도 이렇게 발도 다 떨어져 보거든요. 죽어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지 더 깨끗하고 사이사이 이물질도 더 잘 씻기고
4: 깨끗하게 씻은 7개는 소금물에 2시간 정도 담가 충분히 해감합니다. 이번엔 분쇄기에 넣고 통째로 갈아주는데요.
7: 원래 다 7개 껍질째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껍질째 갈아서 그거 고소해요. 이렇게 게장 이렇게 해놓으면.
4: 생물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작업하는 것이 철칙. 갈아놓은 재료를 양념할 때는 고춧가루를 제일 먼저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10: 이게 고춧가루가 먼저 들어야 골고루 입혀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덩어리져가지고 고춧가루가 나중에 또 손으로 일일이 으깨줘야 돼요.
4: 고춧가루가 섞인 후 남은 양념을 차례대로 부어줍니다.
10: 새우분 3, 새우젓 갈아놓은 겁니다. 멸치에 있죠.
2: 이건 물이에요?
10: 다시마 육수입니다. 너무 배니까 이걸로 좀 묽게 만들려고. 된장깨하고 참깨요. 고소함을 살리기 위해서 매콤하게.
4: 7개를 갈아 만들어서 맛이 더 조화롭다는데요. 이렇게 보니 쌈장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2: 어떤 맛이에요?
9: 걸쭉한 게장 맛이라고나 할까요?
10: 쌈장 대신 드셔도 되고 아니면 밥에 비벼 쓱쓱 비벼 드시고 그러면 뚝딱이죠. 밥 한 건데.
4: 물 마실 시간도 없이 들이닥친 다음 젓갈 재료. 재료를 보아하니 오징어젓이네요.
2: 오징어는 어디 거예요?
7: 여수 수협에서 공수해옵니다. 국내산.
4: 사실 오징어젓은 작업자들이 가장 손이 가는 작업으로 꼽을 만큼 할 일이 많은데요.
7: 이거 따는 걸 보통 230kg, 40 정도만 이렇게 따거든요.
2: 그 정도 하면 몇 시간 걸려요?
7: 두세 시간 걸려요.
4: 다른 재료와 달리 내장을 비롯해

0: 벗겨야지 안주를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을 일일이 다 벗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세절기에 넣기 전 다시 잘라줍니다.
2: 짧아도 먹기가 그렇고 너무 길어도 그거 보니까 딱 6등분하면 좋아요.
1: 오징어 손질 작업.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데요.
3: 오징어 젓갈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0: 그러죠. 겨울에는 더군다나 뭐 얼어갖고 엄마들이 겁나게 손 시리죠. 손도 시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들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다행히 막바지를 향해 가는 오징어 손질. 세절기에 넣어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4: 두께는 한 5m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0cm 정도 될 겁니다.
1: 양이 많다 보니 들어서 배합기로 옮기는 것도 큰일인데요.
3: 엄청 무거워 보여요.
0: 이게 보통 적으면 30, 보통 많을 때는 막 4, 50 그래요. 쌀이 반가 먹어 넣는데요.
5: 마늘 양념. 무하고 마늘 좀.
1: 마무리는 청양고추.
5: 약방의 감초라잖아요. 젓갈에서는 청양고추가 바로 감초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입니다.
1: 젓갈에 들어가는 채소가 많다 보니 작업자들은 수시로 손질 작업까지 해야 하는데요.
0: 매우 진짜 맵네. 맵다니까.
3: 이 젓갈 공장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예요?
0: 고춧가루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청양고추와 비린내 같은 거 막 이런 거 잡아주기 위해서 청양고추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1: 기계처럼 움직이는 작업자들의 칼질. 채소 썰기가 수월해 보여도 견디기 힘든 순간이 수시로 찾아온다는데요.
0: 썰다 보면 눈에도 막 피 들어가서 그때는 엄청 맵죠. 눈에도 막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썰다 보면.
1: 하지만 피할 수 없기에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0: 시간마다 이걸 썰어줘야 되니까 우리들이 쉴 시간이 없죠. 이걸 시간 나는 대로 고추도 이렇게 썰어줘야 되고 야채도 다 막 썰어줘야 되니까.
1: 이번 재료는 자세히 봐야 알 것 같은데 아니 미더덕으로도 젓갈을 담그나요?
0: 미더덕 이제 세척해가지고 선별하는 과정이에요.
3: 미더덕도 젓갈로 만들어요?
0: 그러죠. 이거 시원한 맛도 나고 맛있어요. 젓갈이 오돌오돌하면서.
1: 작아서 손질할 게 없어 보이지만 작업자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0: 굴 태가 같은 게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식. 이런 이게 굴 이런 껍질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일일이 제거를 해줘야죠.
3: 미더덕 까서 속살만 쓰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같이 껍질로 써야지. 속은 주로 물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 속은 물이라 껍질이 더 오돌오돌하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1: 미더덕 역시 실개처럼 통째로 갈아서 젓갈을 만드는데 구울 껍데기는 품질과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일이 찾아 제거하는 것인데요.
0: 한 100kg 정도 될 거예요. 이제.
3: 이거 다 손질하려면 몇 시간 정도 돼요?
0: 한 이 사람들이 할 때는 한 3시간 정도 걸리겠죠.
1: 같은 자세로 서서 하는 일이라 더욱 힘든데요. 3시간 동안 손질한 미더덕은 군세기로 갈아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작업자.
0: 예? 잠깐만요.
3: 왜요? 왜요?
0: 아니 나 눈에까지 띄어. 이 속에 막 물이 많잖아요. 미더덕 속에. 그러니까 하다 보면 온 얼굴에까지 튀고 천정까지 튀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깔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1: 임시방편으로 그릇을 분쇄기 입구에 갖다 대 막아보지만 의외의 복병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0: 잘 갈린 미더덕은 배합기로 옮겨져 갖은 양념과 하나로 섞여져 밥도둑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이 안 갑니다.
1: 경상도에서 이걸 미더덕을 까서 이걸 젓갈을 담궜거든요. 제가 미더덕을 통째로 갈아서 젓갈을 담아봤더니 아주 맛있고 좋아요. 양배추도 익혀서 싸 먹어도 맛있고 그냥 따뜻한 밥에다 비벼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삼겹살하고도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0: 특유의 맛과 향으로 마니아층이 있는 멍게 젓갈 또한 인기인데요. 그냥 자르는 것처럼 보여도 방식이 있습니다.
2: 큰 건 한 세네 조각, 적은 건 한 조각 반 이렇게.
0: 제철인 봄에는 매일 1톤가량을 작업한다는 멍게 젓갈. 맛을 위해 가미하는 채소가 있답니다.
2: 요 멍게가 좀 향이 강하니까 그 향도 좀 중화를 시켜주면서 하기 위해서 대파가 들어갑니다.
0: 속살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묻혀주면 멍게 젓갈이 되는데요. 작업자들 덕분에 봄 별미를 사계절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엔 요리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명란젓입니다.
3: 처음에 들어올 때는 냉동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동을 12시간 해동해야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0: 명란은 세척할 때부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데요.
3: 소금물입니다. 소금물로 해야 그 신선도가 안 떨어지거든요. 맹물로 하면은 이게 씻어 놓으면은 축 처질 겁니다.
0: 명란의 특성상 자칫하다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련한 작업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작업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3: 소금하고 설탕을 6:4로 배려가지고 지금 1차 양념을 하는 거지.
0: 비율을 맞춰도 녹이지 않으면 허사가 됩니다.
3: 양념을 안 섞어주면 물 안에 들어가서 굳어가지고 제대로 배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인 다음에 명란 넣어줘야 골고루 배합이 잘 되거든요.
0: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기에 작업자의 온몸은 긴장 상태.
3: 이게 넣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하루에 마약 때는 한 500kg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고 나면 어깨가 뻔하고.
0: 명란을 무사히 넣어도 작업자는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3: 그냥 막 지어보면은 아래 터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저어줄 때는 통에다가 손바닥이나 손등을 대고 돌려줘야 됩니다. 참 이게 명란에 가는 건 참 까다로운.
0: 이제 하루 동안 1차 조미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멈춘 기계.
3: 계속 돌면 터지니까 50분마다 한 번 돌게끔 맞춰놨습니다.
4: 시간 간격을 두고 뒤집고 뒤집고 하는 거예요?
3: 예, 그렇지.
4: 그리고 한 24시간 동안 한 30바퀴 도는 거예요?
3: 네.
0: 다음 날. 다행히 첫 번째 단계가 잘 끝나 탱글탱글한 모양.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원형과 숙성식이 매실액입니다.
0: 2차 조미는 매실액이 들어가는데요.
3: 이 상태에서 지금 저온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72시간 동안 숙성시켜야 됩니다.
0: 3일 후.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5: 이게 보시면요, 검은 게 보이죠? 이게 명란에 붙어있는 게 흙막이에요. 이거 다 제거해서 이쁘게 모양도 만들어서 가지런히 해가지고 이렇게 놓아줘야 돼요.
0: 최소 5일의 시간을 거쳐야 소비자 앞에 명란젓이란 이름을 걸고 선보일 수 있는데요. 수십 가지 종류의 젓갈을 생산하는 공장. 매일 전국으로 나가는 주문량도 상당합니다.
3: 보통 1,500건에서 2,000건 되거든요. 오늘은 좀 적게 들어옵니다.
4: 1,500건이면 따는데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나 걸려요?
3: 한 7시간.
4: 하루 종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3: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4: 택배 양이 많다 보니까 트럭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3: 예예. 예. 저희들은 지금 한번 물류차가 직접 들어와서 싣고 갑니다.
0: 짭조름한 매력, 한국인의 밥도둑 젓갈. 작업자의 땀과 노력이 깊은 감칠맛을 완성시켰습니다.
6: 힘은 들지만은 깨끗하고 맛있게 그 제품을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들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손님들이 즐겨 찾아주고 올 때가 제일 힘이 나죠.

0: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계획.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밥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건강검진으로 찾아내기 전엔 아무 증상도 없이 꼭꼭 숨어있는 질병. 그러다 어느 날 덜컥 당뇨기가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는데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1: 누구나 또 당뇨기는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그 걱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처럼 뭐 술 먹고 뭐 그냥 고기 먹고 뭐 요즘 과식하는 편이라 과식하고 뭐 그랬어요.
2: 종합검진 받을 때도 당뇨로 의심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0: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당뇨기는 진짜 당뇨병이 되기 쉽습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넘치는 고혈당은 뇌와 심장의 미세혈관들을 망가뜨리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려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실명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또한 발을 절단해야 하는 당뇨발 등 여러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3: 당뇨기가 있다고 들으셨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 당뇨병 전 단계부터 당뇨병 합병증이 진행할 수가 있고요.
0: 당뇨병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 전당뇨, 과연 안심해도 될까요?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일 때문에 늦은 점심을 먹는 이경미 씨. 요즘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을 적게 먹다 보니 점심엔 저절로 양이 많아집니다.
4: 밥 한 공기 먹을 걸 반 공기를 먹는다던가 야채를 주로 좀 해서 먹는다던가 그렇게.
5: 그럼 오늘 며칠 만에 돈가스를 드시는 거예요?
4: 며칠 만은 아니고요.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저께 저녁에 먹었는데 반 개만. 그리고 남은 것 중에 딸내미 주고.
0: 그저께 먹은 바로 그 돈가스입니다. 이렇게 증거 사진을 남기며 열량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경미 씨는 지금 혈당 관리 중입니다. 하지만 종종 칼로리 폭탄 앞에서 사정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 맛있으니까요.
5: 그리고 주스는 이건 당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4: 이건 생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당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0: 생과일 주스라 당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혈당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5: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이따가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4: 올라가지 않을까요? 많이.
0: 혈당 수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혈당기 센서에 스마트폰을 대고 혈당을 쟀더니 식사 전과 비교해 무려 3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말해주는 혈당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는데요. 우리 몸이 포도당을 이용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슐린이 나와도 제 기능을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는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고혈당 상태의 혈액은 온몸을 돌다가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0: 혈당은, 즉 혈중의 포도당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연료입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휘발유라고 볼 수가 있죠.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가 가지를 못하듯이 포도당이 없으면 우리 몸의 기능은 정지를 하게 됩니다. 혈당은 우리 몸에서 연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으로 쭉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없게 되면은 혈당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1: 이경미 씨는 혈당이 높은 데다 요즘 부쩍 늘어나는 체중이 걱정입니다.
2: 지금 15kg나 쪘고 찐 상태거든요. 7, 8개월 됐나요? 제가 먹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또 술도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 안주도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1: 술보다는 안주를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이경미 씨. 혈당 상태는 어떨까요?
0: 2019년도 데이터 보니까 공복 혈당이 116. 이거는 뭐냐면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데 그 중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요 단계에서는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거 위험이 있고 그동안에 아마 체중 조절이 계속 안 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1: 당뇨병으로 진단된 이경미 씨. 그 기준이 된 것은 혈액 속의 당 수치입니다. 보통 세 가지의 수치가 활용되는데요. 먼저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쟀을 때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식후 혈당은 포도당 섭취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재게 되는데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혈당의 또 다른 기준은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와 포도당이 결합된 겁니다. 적혈구가 보통 3개월을 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두세 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려줍니다. 5.7에서 6.4%까지는 주의가 필요한 전당뇨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0: 혈당 면에서는 인슐린이 제일 중요한 호르몬인데 근데 인슐린이 작용이 떨어지는 즉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걸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기가 있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역기가 무거워져 있는 경우에 그걸 잘 받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이 좋아서 끝까지 들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점점 힘이 붙여가지고서 역기를 들고 있지 못하게 되면은 또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밸런스를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이경미 씨는 당뇨 전 단계에 있던 공복 혈당이 급기야 당뇨병 단계로 진행하였고 세 가지 혈당 수치에서 모두 당뇨병으로 진단됐습니다. 조영민 교수는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0: 이런 경우에 체중을 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예? 얼마나 살을 빼야 되느냐? 한 5kg만 빼면은 상당히 호전이 되고요. 네. 10에서 한 15kg 정도를 빼주게 되면 거의 정상이 될 거예요. 네. 예? 지금 당뇨병 초기이기 때문에. 네.
1: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병 치료약 대신 체중 감량을 처방받은 이경미 씨. 보통의 성인 여성에게 권장되는 식단입니다. 열량이 높은 음식은 혈당을 올리고 당뇨병의 위험을 가져오는데요. 성인 여성에게 권장되는 하루 총 열량 섭취량은 1700에서 2000kcal입니다. 그 열량에 맞게 영양소를 고루 섞어 준비한 하루 세 끼의 식단과 오전, 오후 두 번의 간식입니다. 그에 비해 살을 빼야 하는 이경미 씨에게 제한된 식단은 열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입니다. 이경미 씨의 맞춤 식단은 하루

0: 3끼와 두 번의 간식까지 합쳐 1500kcal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체중 조절을 통해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40대 김우진 씨. 늘 혈당 수치에 신경 쓰며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결국 그 불안한 선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1: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2: 어느 정도?
1: 140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아, 나도 이거 언젠가 나도 당이 오는 거 아닌가 해서 저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거를 이제 40대 중반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느꼈는데요. 느껴가지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0: 김우진 씨는 검사 결과 공복 혈당 수치는 당뇨병에 해당하지만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병 전 단계 안에 있습니다.
3: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 그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넘나들고 계신 것 같아요. 수치가 하나는 당뇨병에 해당되고 하나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같은 수치도 이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가 그 어떤 수치를 넘을 때부터 당뇨병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즉 어떤 뭐 종양처럼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어떤 연속적인 수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0: 당뇨병인지 아닌지 애매한 지점. 전당뇨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근육세포 속으로 밀어넣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는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등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치가 있는데 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칫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계를 당뇨병 전 단계, 즉 전당뇨라고 합니다.
3: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에는 정상인가? 그게 정상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뭐랄까요? 안전지대 혹은 회색지대를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뇨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당뇨기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당뇨병 진단 기준을 살짝 넘어서 있는 단계 예를 들어서 공복혈당이면 128 정도 나왔다. 이런 상태를 또 당뇨기가 있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0: 자칫 소홀한 틈에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기. 전당뇨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4: 증상 없어요. 목이 마른데거나 뭐 당뇨 증상이 뭐 그렇잖아요. 뭐 소갈병이라는 둥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난 못 느끼더라고요.
0: 맞습니다.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당뇨병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5: 입이 좀 마르고 또 소변이 좀 거품이 좀 많았고 소변을 좀 자주 보고 또 저기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좀 입안이 좀 이렇게 많이 건조했어요.
6: 평소보다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밤에는 그렇게 많이 안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이제 화장실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 아침에 좀 침침했나 그랬는데 낮에는 별로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이 좀 시야가 약간 좀 침침하더라고요.
8: 체중이 두 개월 사이에 이유 없이 3, 4kg가 줄고 먹는 것도 그 꾸준히 잘 먹고 운동도 제대로 했는데 살이 많이 빠지는 거를 현저하게 느끼기 때문에.
0: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당뇨병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이 넘쳐서 100% 흡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넘치는 포도당은 물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는데 그러다 보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탈수가 생겨 목이 마르고 물을 자주 찾게 됩니다.

0: 또한 포도당과 물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기운이 없고 허기져서 음식을 자주 찾게 됩니다. 잘 먹는데도 체중 감소가 옵니다. 한편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염증이나 감염이 잘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발의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사실 소변에 거품 나는 것만 가지고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그 검사를 해서 단백뇨, 정확히는 이제 알부민뇨 이런 걸 검사를 해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요. 좀 너무 거품이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소복하게 쌓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심한 단백뇨가 있을 수가 있고 아주 미량의 알부민이 빠져나오는 상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미세 알부민뇨라고 부르는데 이게 당뇨병의 콩팥합병증에 가장 빨리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0: 당뇨병으로 진단돼 진료를 받는 사람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32%나 늘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게다가 성인 4명 중 1명은 전당뇨인 상황입니다. 전당뇨까지 포함하면 무려 1천만 명 이상이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당뇨,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괜찮다고 방심하는 사이 합병증이 침투합니다.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다친 데는 없는지 철저히 살피는 최현태 씨.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 당뇨 생기고 나서 흉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다리가 이런 데 찌고 하면은 멍이 들잖아요.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0: 언젠가부터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통증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1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최현태 씨. 그에게도 전당뇨 시기가 있었습니다.
2: 예, 지금은 많이 떨어진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몸에 이상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0: 신호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30대 때 당뇨기가 있다, 전당뇨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2: 다리가 저리고 걷는데 좀 약간 힘들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뼈나 근육이나 다 이상이 없어가지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피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피검사를 했더니 당뇨가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그때 500 얼마 나왔어요.
0: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 살이 쪘을 때 98kg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3년? 3년 안에 62kg로 쭉 빠져버린 거죠.
0: 31kg의 체중 감소. 일이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2: 먹는 거는 많이 먹어요. 뭐 라면 3개, 4개 끓여서 먹기도 하고 밥도 2공기, 3공기 막 먹고 그랬는데 살은 안 찌는 거죠. 그렇게 먹어도 빠지는 거죠.
0: 이상한 증상은 더 있었습니다.
2: 그냥 수도 없이 계속 갈증 나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고 입이 거의 다 마른 상태죠. 물이 없으면 못 자죠.
3: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데요?
2: 1.8리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2개 반에서 3개 정도요.
0: 감각도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씻는 것이 상쾌하다기보다 오히려 불쾌했고 뜨겁고 차가운 것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2: 뜨거운 거는 바로 반응이 오고요. 차가운 거는 감각이 없었어요.
0: 전당뇨 시기를 지나 당뇨병 진단을 받은

0: 다음에야 그것이 당뇨병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생성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혈액 속에 포도당이 남아돌아 혈당이 치솟습니다. 이렇게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결국 심장과 뇌혈관에 합병증을 만듭니다. 또한 눈의 망막 같은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시력 상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작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혈액을 걸러내는 콩팥 기능도 망가집니다. 한편 신경으로 가는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세포 자체의 손상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지고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피부와 뼈가 괴사되는 당뇨발이 되기도 합니다.
1: 당뇨병이 되어야 그게 진행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병 전 단계에서도 이미 눈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신경에 아주 그 미세한 그런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해서 100% 다 당뇨병으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략 5 내지 10% 평균 8%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뇨병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회식 자리. 홍석표 씨는 4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 수치가 늘 걱정이 되면서도 술과 고기를 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2: 이제 회사 생활이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뭐 두 번이 생길 수도 있고 세 번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0: 홍석표 씨에게도 전당뇨 시기가 있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며 관리했지만 당뇨가 비껴가지는 않았습니다.
2: 아, 당연히 충격이었죠. 사실 제가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계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건강 조심하면서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설마 내가 당뇨가 올까 이제 그랬는데.
0: 홍석표 씨는 최근 혈당이 다시 올라 병원을 찾았습니다.
3: 공복 혈당이 꽤 높으셨는데요. 178. 우리가 그 100 미만, 즉 99 이하부터 정상이고요. 126부터 당뇨인데 178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혈압도 130에 90이니까 이완기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0: 고혈압으로 진단될 수도 있는 홍석표 씨. 고혈압은 당뇨를 부르고 당뇨 역시 고혈압을 부르며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진단 당시 이미 고혈압을 가지고 있거나 당뇨병이 진행되면서 고혈압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면서 고혈압 발병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의 성질이 변하여 혈관벽에 더 잘 쌓이게 됩니다. 점차 혈관벽이 좁아지고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당뇨병이 있으면 일반인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과체중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비만 관리가 필요한 홍석표 씨.
3: 합병증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 당시에, 진단 시점에 이미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0: 홍석표 씨는 합병증 검사로 우선 감각신경 검사를 받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감각을 잘 느끼는지 확인하는데요.
4: 신경 느낌이 다 있어요. 따뜻해지면 말씀해 주세요. 뜨거운 거는 따뜻한 감각이 조금 떨어지시는 거고 정상 범위 안에는 있지만 손보다 발의 감각이 좀 떨어지

0: 빠지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1: 혈관이 지나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고혈당. 미세혈관이 많은 눈 검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꼼꼼히 검사하는 것은 대사증후군의 우려 때문입니다.
2: 크게 뜨고 계세요.
3: 나이 들어서 운동 안 하고 배 나오고 하면은 혈압,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심장이나 뭐 머리, 뭐 중풍 같은 게 오더라라고 옛날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그 질병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대사증후군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당뇨병의 고위험군이다. 그러니까 내당능장애 혹은 공복혈당장애부터 포함되기 때문에요. 둘째는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다면 혈당을 관리하는 인슐린 호르몬은 대사증후군과 어떤 관계일까요?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면 근육과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세포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포도당 양이 많아지면 포도당은 혈액 속을 떠돌다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조직에 저장되고 더 많아지면 근육이나 간에도 쌓입니다. 동시에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혈관벽에 타고 들어갑니다. 죽 같은 형태로 죽상경화를 만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심혈관 질환을 부추깁니다.
3: 혈당이 높다라는 말은 피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은 거지요. 그러면 1차적으로 손상을 받는 세포는 혈관 세포인데요. 혈관이 망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작고 약한 혈관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망막, 콩팥, 신경 이쪽이고요. 그리고 좀 큰 혈관들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동맥경화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상경화라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죽 모양으로 해서 혈관 밑에 쌓이게 되는데 그럼 혈관이 좁아지겠죠. 그러다가 그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 피떡이 만들어지면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심근경색 혹은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1: 당뇨병과 10년째 함께 살고 있는 윤현승 씨. 치료약 부작용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다시 먹는 약으로 바꾸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4: 약을 먹다가 설사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괴로워서 안 되겠다. 주사를 바꿉시다 그래갖고 주사를 했더니 설사가 안 났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지났죠 지금 그걸 바꾼 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유산균을 먹으면서 설사 안 나게 하는 걸로 도전을 한 거죠.
3: 최근에 혈당 조절이 비교적 잘 되십니다. 당화혈색소가 7%, 7.0%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인슐린을 중단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주셨어요.
1: 치료약을 바꾸기 위해서는 혈당 변화를 수시로 파악해야 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5: 이게 센서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이 칩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쾅! 끝이에요.
1: 이 연속 혈당기를 달면 자신의 혈당을 수시로 잴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오르내림에 따라 색깔로 표시됩니다.
5: 목표했던 수치 70에서 189 안에 있게 되면 표준 범위, 초록색 불처럼 안전하다. 목표 범위 안에 있다. 초록색 불로 나타나고요. 그걸 넘어가게 됐을 때, 위로 넘어가게 됐을 때 노란색 불, 경고, 더 완전 높다. 주황색, 아예 진하게 되게 높은 상태다 하는 거고요. 그거마다
1: 달라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그 즉시 지금 나의 혈당이 얼마인지 기록되고 의료진이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동돼 있습니다.
5: 체크를 하신 정보는 이제 저희한테 병원으로 바로 넘어올 거예요. 이게 따로 끝났 없더라도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저희 정보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1: 이제부터 윤현승 씨는 손가락을 찌르지 않아도 간편하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3: 연소혈당 측정기는 1분 혹은 5분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혈당을 쭉 재해가지고서 하루 종일에 그 혈당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식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운동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잠을 자는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떤 제품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저혈당이나 고혈당 때 알람을 울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그 혈당을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고요.
1: 일주일 후 윤현승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한 번 부착하면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잘 쓰고 있을까요?
4: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고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지 떨어지고 하는 걸 이걸로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무지하게 좋죠. 탄수화물, 밥, 빵 이딴 거요. 라면. 150대 있다가 250대 정도로 올라가 버리니까 100 정도가 올라가요. 아침 먹기 전에는 134 뭐 이랬는데 황색이죠, 요때는. 요때 이제 아침밥 먹고 나니까는 왕창 오른 거예요. 요때 뭐 먹었냐면은 밥을 먹었는데 탄수화물 120g, 미역, 소고기, 미역국에다 소고기 조금. 아침부터. 그랬는데도 이렇게 무지하게 올라간 거죠.
1: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을 재봤던 윤현승 씨. 측정된 혈당은 다시 그날의 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혈당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4: 고기만 먹으면은 거의 안 올라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혈당을 재었더니 100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한 그 카스테라 같은 게 있어요. 그 요만한 거. 그걸 먹었더니 한 100 정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요만한 거 한 개가. 요만했죠. 실제 크기가. 대단하더라고.
1: 순식간에 혈당을 올렸던 케이크 한 조각.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간 탄수화물 식품인데요. 혈당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당 분자의 결합 형태에 따라 혈당 상승의 차이를 보입니다. 포도당에 과당이 결합된 단순당은 몸에서 분해 흡수가 빨라 신속히 에너지로 쓰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켜 사람에 따라 급격한 혈당 저하가 뒤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혈당을 올리기 위해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반면에 통곡물과 채소 등에 있는 복합당은 여러 개의 당 분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 흡수가 되면서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써 갑자기 인슐린이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3: 식후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떡이라든지 뭐 면류라든지 밥이라든지 특히 백미 이런 거는 거의 설탕과 유사한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친 음식들, 통곡물이라든지 이렇게 좀 소화가 되어야 되는 이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서서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고 그리고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그리고 다른 채소류가 같이 섞여 있는 걸 같이 드셨을 때는 또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영양소에 따라서 식후 혈당의 높낮이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1: 식후 혈당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음식.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혈당의 변동을 보면 건강한 사람은 일정한 폭을 유지하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높고 변동

0: 이후 혈당은 어떻게 될까요?
1: 먹기 전 혈당 좀 재겠습니다. 219입니다.
0: 꽤 높은 혈당 수치인데요. 단백질 식품인 회와 알코올이 들어간 막걸리. 여기다 저녁 식사까지 하면 혈당이 더 올라갈 테고. 오늘 윤영순 씨는 이것으로 저녁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1: 밥이나 라면이나 이런 걸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겁나서 못 먹어요. 혈당이 왕창 올라가 있으면 이제 혈당 빼자 그러고 이제 운동을 해야죠.
0: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을 자제하기 위해 저녁 대신 먹은 음식. 과연 식후 30분 혈당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 183. 떨어졌죠. 여기 술을 먹으면 좀 내려가요.
0: 술을 마시면 혈당이 떨어진다는 윤현승 씨. 혈당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2: 그런데 회라든지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섭취 후에 혈당이 점점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 그날 점심 때 면을 섭취를 아시고 아마 스파이크가 한번 나왔고 그대로 쭉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음식이냐? 당뇨 환자에서 우리가 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서 혈당을 올려주는 그런 기전을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걸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게 되면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윤현승 씨의 식단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난 2주간의 혈당 수치를 살펴본 결과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3: 점심, 저녁 식후 혈당보다 아침 식후 혈당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구성을 봤더니 점심, 저녁 식사의 구성보다 아침 식사 구성이 조금 많이 단조로웠습니다. 대부분 밥과 국, 간단하게 식사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밥과 국 이렇게 간단히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단백질과 야채 반찬 섬유소를 골고루 챙겨 드심으로써 혈당을 조금 더 천천히 상승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골고루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밥과 국으로 된 간단한 식사. 단순히 열량만 따져봤을 때는 적게 먹어서 좋겠지만 혈당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음식만 먹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단백질 반찬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2: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면에 있어서는 먹는 순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걸 먼저 식사한 15분 전에 먹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덜 올라가는데요. 이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그리고 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장 호르몬 GLP-1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호르몬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일본에서 했던 연구는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을 때 밥에 의한 그 혈당 상승이 지연되더라 하는 것을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한 영양소, 즉 칼로리 양은 동일하지만 이 식사 순서만 바꾸더라도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0: 밥을 나중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채소 반찬을 먼저 섭취한 후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김우찬 씨.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악착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퇴근 후 무조건 체육관으로 직진하며 본격적으로 운동을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한때

0: 104kg까지 나갔던 몸무게는 지금 확 줄었습니다.
1: 5개월 전 6개월 정도 해서 20kg 정도 감량했던 것 같아요. 체력이 좋아진 게 확실히 느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직 건강이 계속 적정 몸무게가 안 되면서 안 좋아져서 그걸 유지하려고 지금 운동 계속하고 있어요.
0: 엄청난 땀을 흘리며 살을 빼는데 안간 힘을 쓰는 것은 바로 당뇨병 때문입니다. 김우찬 씨는 운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하루도 떼놓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살이 찌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2: 이게 퇴근하고 이래가지고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라면 종류 좀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찌기 시작했고 야식도 먹기 시작하니까 더 건강이 안 좋아지기 했었죠.
0: 1년 전 김우찬 씨의 당화 혈색소는 기준치를 훨씬 넘긴 8.6%. 전 당뇨를 버티지 못하고 당뇨병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마 젊은 나이에 당뇨가 올까? 안심하고 방심하는 사이에 당뇨병이 슬쩍 찾아왔습니다. 이후 체중 감량은 제일 큰 목표가 됐습니다. 야식을 끊고 식단을 조절하며 운동으로 체중을 줄였더니 몸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3: 혈당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2021년도에 당화혈색소가 8.6%로 높았고 체중을 20kg을 감량을 합니다. 원래 104kg이 나가던 분인데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통해서 85kg까지 체중을 감량을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5.4% 그리고 5.7%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정상까지 간 거죠.
0: 운동을 하며 흘린 땀이 지금의 건강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간과 근육에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에서 작용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통로가 잘 열리지 않아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이면서 혈당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혈당은 특정 통로를 통해 세포나 근육 속으로 들어가는데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면서 그 통로가 잘 열립니다. 혈당이 피 속에 쌓이지 않고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양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3: 비만한 사람에서 체중이 15% 정도 감량이 되게 되면은 당뇨병이 없어지는 상태가 생깁니다. 우리가 완치라고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병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관해라고 부르는데요. 당뇨병 관해 상태에 현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만으로 다른 약제 도움 없이 이렇게 체중 감량을 성공을 해서 당뇨병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0: 실제 연구에서도 비만한 사람이 하루 800kcal만 섭취해 극도의 다이어트를 한 결과 24%의 참가자들이 15kg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했는데 그중 46%가 당뇨병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중을 15kg 이상 감량한 참가자의 86%에서 당뇨병이 없어졌습니다.
3: 이거는 마치 환골탈태한 그런 것과 유사한 연구다. 즉 웅녀가 곰이 이제 그 쑥과 마늘을 동굴에 들어가서 90일간 먹고 이제 사람이 되듯이 90일 동안에 완전히 다이어트를

0: 혁명적으로 바꾸어가지고서 체중 15kg을 달성하면서 당뇨병이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형태의 놀라운 그 연구 결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에 한 5kg 정도만 빼셔도 많이 좋아져요, 당뇨병은.
1: 당뇨병은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골든타임, 전당뇨. 전당뇨를 잘 잡으면 당뇨병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뇨기가 있으십니까? 지금이 바로 관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0: 과거에 제가 그 질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에 백신이 있느냐? 최근에 코로나 백신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당뇨병도 백신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전 당뇨에서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백신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밥그릇과 운동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칼로리 관리하시고 음식 관리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하심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0: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약 750회 한국인의 대표 암을 비롯해 생활습관병과 희귀질환 등 다양한 병의 진단과 치료법이 방송되었습니다.

0: 무엇보다 명의들을 직접 만나고 취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각 질환별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가 생명을 지켜내는 현장을 소개해왔습니다. 이제 15주년을 맞아 그동안 명의에서 가장 많이 방송됐던 6개의 질환을 선정해 치료의 발전과 새로운 삶을 찾은 환자들을 다시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염과 위암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 한국인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1: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처음부터 암은 1위였고 지금까지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10만 명당 사망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암입니다.
0: 지난 15년 동안에도 암 발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2019년만 보더라도 약 25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겨났습니다.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여자는 3명 중 1명, 남자는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위암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한국인의 대표 암인데요. 특히 명의가 시작된 2007년은 위암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2: 푸른 수술복과 마스크에 가린 얼굴. 그러나 수술대에 누운 환자들에게
0: 노성훈 교수가 방송된 것은 2007년 3월 명의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위암 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이제 2007년 그러면 이제 그 당시를 보면 조기암과 진행성 위암 빈도가 반반이었습니다. 약 한 50% 정도가 조기위암이었는데 지금은 70% 이상이 조기위암이니까 그게 엄청난 큰 차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들도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조기위암이고 진행성위암이고 과거에는 전부 다 개복수술을 했었습니다.
0: 당시 61세였던 백일순 씨. 위암을 발견하고 개복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큰 수술을 앞두고 긴장하는 환자를 노성훈 교수가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3: 뭐 많이 걱정이 되세요?
4: 처음이라 가지고. 네.
3: 간단하게 낫죠. 그래도 뭐 그렇게 뭐 긴장되신 것 같지 않으시네. 좋습니다.
0: 당시만 해도 위암의 5년 생존율은 58%. 3기 이상의 진행성 위암은 그 절반도 생존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3: 자, 티해 주세요.
0: 개복수술 장면도 처음이었지만 암 때문에 위의 반 이상을 잘라내는 장면을 목격한 많은 시청자들이 환자의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명의 제작진은 수술 후 2년 만에 백일순 씨를 찾아가 봤는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채식 위주의 식사로 잘 회복하고 있는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10년을 맞은 백일순 씨입니다.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많은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5: 제 자신

0: 국가의 싸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떻든 간에 노상훈 교수님이 수술을 잘했으니까 나는 이제 뭘 하느냐. 음식 관리 또한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걸로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자신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내 생활을 유지해 나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의 그 위암 치료 성적은 69%로서 세계 최고의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죠.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치료 성적은 20% 내지 30% 되니까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성적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암을 파헤쳐 볼까요?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위암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였습니다.
3: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라든지 그 헬리코박터가 감염을 일으키고 또 소금기 이런 것들이 그 감염의 발암 과정을 촉진해가지고 장상피 화생이 되고 거기서부터 위축성 위염이 돼서 암이 생기는 그런 감염에 의한 위암이 많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2: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흔히 받는 결과가 바로 위염인데요. 휴재성, 밀환성, 위축성 등그 이름이 다양합니다. 정확한 뜻부터 알아볼까요? 밀환성 위염이란 무엇일까요?
4: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위염이 밀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밀환성 위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밀환이란 뜻이고 사전적으로 따지면은 궤양보다 더 얕은 손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짝 파였다는 얘기죠.
2: 그러면 휴재성 위염이란 무엇일까요?
4: 표재성 위염이라는 것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긁은 것처럼, 그러니까 손으로 긁은 것처럼 빨간 줄이 나 있는 표재라는 것이 겉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겉에만 염증이 온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표재성 위염으로 얘기를 하는데 큰 관점에서 보면은 밀환성 위염이죠.
2: 우리의 위장은 자극적인 음식 섭취나 스트레스 또는 특정 약물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의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벽이 손상되는 건데요. 만성이 되면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위샘이 사라지고 위 점막이 얇아지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됩니다. 위장 표면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력도 떨어지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위 점막이 장의 점막처럼 변하는 장상피 화생이 되는데요.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을 통해 위 점막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짜고 매운 한국인의 밥상. 위에 과도한 자극을 주는 식생활 때문에 한국인에게 위염은 감기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위 내시경을 받은 검사자 가운데 약 88.1%가 한 종류 이상의 위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예, 그 역설적입니다만은 위에 좋은 음식, 위에 좋은 약 이런 것이 위암을 예방하지 않습니다. 뭘 먹으니까 위에 질병이 안 생기더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상에. 없지만 반드시 나쁜 거를 안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대표적인 게뭐 흡연이죠. 흡연. 그다음에 짠 음식. 그다음에 뭐또 과도한 음주. 이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서 다들 저기 예방접종 하셨을 건데, 위암을 예방하는 예방접종은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 빨리 위, 그,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위내시경 빠지지 말고들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높은 위염과 위암 발생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0: 40세 이상 전 국민 위장 내시경을 도입했습니다. 그 덕분에 위암은 다른 암에 비해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2007년과 비교하면 2019년에는 약 2,644명이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 치료 성적이 가장 좋은 가장 큰 원인은 국가건강검진입니다. 국가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위암의 60 내지 70%는 조기암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조기암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90% 내지 95%는 위암을 극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0: 건강한 위를 위해선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만일 위염이 있다면 첫째, 헬리코박터 파일러리 균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제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둘째, 손상된 위벽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다음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을 바꾸고 위염을 치료하는 것이죠.
2: 오히려 이거 저렇게 한 사람이 봉투 들고 있고 당겨놨지 않냐?
3: 언니, 어머!
4: 이게 진짜
5: 저도 자투 엄청 많았었어요.
3: 난 안 땄나 봐.
0: 그동안 시청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환자도 있었는데요. 3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온 이상국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4: 지금 막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막 친구들도 만나고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냥 무난하게 좀 지나갔으면 하죠.
0: 과연 그의 바람대로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속이 쓰리고 몸무게도 줄어 생애 최초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6: 그리고 검사가 이제 다 진행이 됐고 검사 결과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조직 검사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진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내시경을 보면 뿌리가 조금 있더라. 그러니까 초기를 좀 지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0: 이미 조기를 벗어난 진행성 위암이었죠. 당시 이상국 씨는 속쓰림이 심하고 몸무게도 많이 줄어 위 내시경 검사를 해봤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는 위 전반에 걸친 염증과 함께 위 각부에서 불규칙한 모양의 위 궤양이 발견됐는데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바로 그곳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림프절이 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전이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암의 크기는 약 3.4cm이며 암의 뿌리가 근육층까지 침범한 것으로 보여 시야 확보와 광범위한 절제를 위해 개복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6: 일단은 이제 외과 수술 일정을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헬리코박터균이 있어서 헬리코박터 치료약을 복용하고 또 외과 팀에 상담을 하고요. 그래서 외과 팀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봐서는 만일을 대비해서 개복 수술 팀에서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 개복을 했다는
6: 거. 그리고 이제 개복 수술이 필요한 이유가 조금 더 그 주변을 더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어떻죠?
0: 한국에 있었더라면,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라면 아쉬움이 큰 환자였습니다.
6: 저희 병원에 내시경을 봤더니 위 전반적으로 위축성 변화하고 또 장상피 변화가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 각부에 있는 위 궤양은 아주 불규칙하고 눈으로 보았을 때 양성 궤양보다는 악성, 그러니까 암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8: 좋아하세요.
9: 잘하고 와.
8: 누님이시죠?
9: 네.
0: 진행성 위암이었던 이상국 환자는 개복 수술을 통해 위 각부에 있었던 암세포와 림프절, 그리고 위의 55%를 절제했고요.

0: 남은 위에 소장을 연결해 수술을 마쳤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런 위암 진단에 3기 판정까지. 당시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 뭐 수술을 해야 되나 뭐 항암치료를 받아야 되나 그거는 차후 문제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니까 뭐 고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0: 다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에게 명의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1: 나에게 명의란 구세주 같아요.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상황, 그런 일이잖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국민 건강에 또는 저한테 실제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래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2: 제가 95년에 내시경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9년도에 일본서 발표를 했어요. 조기암 내시경 치료 100예 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99년도 같은데요. 요즘에는 1년에 내시경 치료 건수는 1800건, 1900건 정도 되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위암 환자니까 보통 한 1000명 정도의 조기 위암 환자분들이 내시경 치료를 받고 있죠.
0: 내시경 검사로 인한 조기 발견은 치료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게 되니 수술이 아닌 시술로 암 치료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내시경 치료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이제는 개복 수술을 앞질렀습니다.
3: 암이 뿌리가 깊어서 이렇게 내려가.
0: 당시 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 암을 발견한 이재룡 씨.
3: 초음파 내시경을 보면
0: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3: 초음파 내시경 사진을 봤을 때는 암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1cm거든요. 예. 딱 갖다 대면 한 1cm. 그러니까 실제 이제 중요 부분은 한 1cm 정도고 또 그 주변을 포함하면은 대략 한 2cm 정도.
0: 위암의 병기는 크게 0기부터 4기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암이 점막층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으면 조기 위암. 점막을 벗어나 근육층으로 침범하면 진행성 위암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위암만이 내시경적 치료가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암의 크기나 침범 깊이, 암세포의 분화도, 림프절 전이 여부 등에 따라 내시경적 절제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2: 내시경 치료 적응성을 얘기할 때는 치면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막암에 국한되어 있는 조기 위암이면 내시경 치료하기 가장 좋아요. 만약 점막 하층으로 치면이 있다면 아주 미세한 치면 정도는 임파선 전이의 위험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고요. 미분화암이나 인환세포암인 경우는 크기가 작아야지 임파선 전이 확률이 낮아서 보통 1, 2cm 내외 정도의 작은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조기 위암의 내시경 시술은 소화기 내과에서 직접 치료합니다.
2: 조기 위암 환자이고 암 있는 자리를 내시경으로 깊게 파서 절제하는 ESD 치료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지난번 초음파 내시경 소견에서 보면 점막 하층 상태도 비교적 좋아 보이고 또 굵은 혈관도 보이지 않아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0: 내시경 치료 역시 일반 위내시경과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0: 한번 꿀꺽 삼켜보세요. 꿀꺽. 오케이, 괜찮아요.
1: 암을 제거하는 치료지만 수술이 아니란 점에서 획기적인 치료법인데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내시경 치료는 암이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고 크기는 1cm 이하,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시술이 시작되면 우선 주사침을 통해 점막 주위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합니다. 이를 통해 병변 부위를 살짝 부풀리고, 그후 내시경 채널에 전기 소잡기를 넣어 암이 있는 부위를 넓고 얇게 떼어냅니다. 내시경을 통해 암을 제거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의 가장 큰 장점은 위를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환자의 경우 암의 크기가 1cm 정도고 점막층까지만 병변이 있기 때문에 점막을 살짝 떠내면 암은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2: 진짜 암이면은 뭐 옛날에 뭐 80, 90%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수술 날짜도 3박 4일이더라고요. 3박 4일로 이렇게 간단히 잡고 하는 거 보면 참 의술이 많이 좋아졌구나, 발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3: 요즘 같으면 거의 위암 이제 1년에 3만 명의 위암이 진단되는데 내시경 치료 범위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거의 조기 위암의 절반 가까운 환자분들이 이제 내시경 치료를 받고 있고 또곧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복강경하고 내시경이 함께 수술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이 점차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가지는 이득은 자기 위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암을 치료받는 이제 그런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 거죠.
1: 위암 치료의 발전은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첫째는 완치,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많은 위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시경 치료와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살리는 하이브리드 수술이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방송된 정지현 씨의 수술이 바로 하이브리드 수술이었죠.
4: 왜 오늘 수술은 내과하고 협진 수술을 할 거고요. 내시경 조치술을 통해서 충분한 경계를 하고 위 전층을 내시경 조치술을 도려내주면은 열린 위를 밖에서 봉합해주고 주변에 암세포가 퍼지는 길에 있는 임파선을 저희가 복강경으로서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암의 위치는 식도에서 4cm 떨어져 있으며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상태입니다. 만일 내시경으로 암을 떼어낼 경우 암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조기 위암이라도 위 전체를 잘라내야 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외과에서는 복강경을 이용해 위에 붙어 있는 작은 혈관과 림프절이 묻혀 있는 지방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내과가 들어와 내시경을 이용해 암의 위치를 파악하고 암세포보다 1, 2cm 정도 넓은 면적을 마킹한 후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여 봉긋하게 만들어 암이 침범한 근층까지 충분히 잘라냅니다. 그 다음 내과와 외과가 동시에 위안과 밖에서 구멍을 내고 그 자리를 외과에서 봉합하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먼저 외과에서 수술을 시작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넣어 배를 부풀린 다음
5: 복강경 기구를 넣습니다. 그 다음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 위 겉면을 둘러싼 지방과 그 사이에 숨어있는 림프절을 찾아 잘라냅니다. 림프절을 따라 암세포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찾아 제거해줍니다. 정리한 림프절은 작은 주머니에 담아 몸 밖으로 꺼냅니다.
4: 제가 임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보내서 여기 임파, 암세포가 있는 유무를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그 다음은 내시경을 이용해 위 안쪽에서 진행합니다.
6: 이야, 시야가 엄청 좋네.
5: 암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면 그 주변에 알코올을 주입해 부풀립니다. 내시경 치료는 가느다란 기구를 이용해 암을 찾고 치료해야 하는데요. 정훈용 교수는 오랜 경험에서 오는 손의 감각과 능숙한 기구 조작으로 안정적인 시술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 암이 있는 위벽을 잘라낼 차례인데요.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 근육층까지 충분하게 도려냅니다.
6: 거의 뚫기 직전이에요.
5: 위벽을 도려내고 나면 다시 복강경 기구가 들어가 내과와 외과가 함께 수술을 진행합니다. 복강경으로 본 위 바깥쪽인데요. 반짝이는 부분이 내시경이 있는 위치입니다. 위 안쪽에서 위치를 표시해주면 복강경 기구가 그 부분을 절제합니다. 그야말로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4: 네,
6: 오케이. 끝. 자.
5: 정확한 위치를 잘라냈습니다. 잘라낸 위벽은 밖으로 빼내고 구멍이 난 부분은 복강경을 이용해 봉합하기 시작합니다. 위벽을 봉합한 후 남은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나면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6: 가운데 보면 아주 작은 한 1cm 정도 되는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암이고요. 이 암으로부터 넉넉한 부분을 다 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암의 절제는 충분히 다 잘려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결과적으로 위를 대부분 살릴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5: 2년 전 하이브리드 수술을 받았던 정지현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7: 제가 암이 위 상단부에 발생했기 때문에 식도 내지는 12장까지도 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 전체를 절제를 해도 그 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교수님하고 면담 중에 하이브리드 수술을 제안받았을 때 저는 거기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위를 내가 절제 안 해도 된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5: 위에 대부분을 남겼기 때문에 식사도 편히 할 수 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의학의 발전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7: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술도 확실히 덜 먹으니까 뱃살도 많이 빠졌고 또 얼굴이나 이런 피부 톤도 좋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또 다른 환자를 만나기 위해 멀리 거제까지 달려갔습니다. 2014년 위암 진단을 받은 박태규 씨입니다.
8: 모르겠어요. 그때도 뭐 주변 사람들은 암이라 그러면은 뭐 그냥 시암이니까 뭐

0: 암흑하면은 그럼 시한부니까 막그 기간 동안만 막 살다 간다. 통상적으로 그런 생각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역시도 뭐, 암, 그렇게 진단받았을 때 뭐, 그렇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1: 평소에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염이 잦았던 박태규 씨. 중년이 넘으면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신념 덕분에 신속한 검사를 받아 조기에 위암을 발견했습니다.
2: 음식을 먹고 복통이 일어나고 속이 뒤틀림이 있고 이래가지고 아 이럴 때는 좀 내시경이나 좀 정밀검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갔더니
1: 위암 치료 성적이 좋아질 수 있었던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조기 진단인데요. 암이 위에 국한된 조기 위암일 경우 96.7%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지만 주위 장기나 림프절을 침범한 진행암의 경우 생존율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박태규 씨의 암은 위 점막에만 국한된 조기 위암으로 통증과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복강경 수술로 진행됐습니다. 환자의 암은 식도와 위 상부가 나뉘는 곳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암세포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위의 약 3분의 1을 잘라낸 후 십이지장과 소장 사이를 잘라내고 소장을 끌어올려 식도와 이어준 다음 끌어올려진 소장에 남은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합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당시엔 획기적인 수술 도구가 소개되었었는데요. 바로 3D 입체 안경입니다. 수술 부위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 배를 열고 맨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입체 안경을 통해 위장 주위의 조직과 혈관을 살피면서 암의 이동 통로인 림프절을 떼어냅니다. 당시 박태규 환자의 수술은 이중 통로 문합술이라는 수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전체를 잘라내야 하지만 이 수술은 위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이중 통로 문합법이라고 하는 이 수술의 최대 장점은 회복 후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남은 위와 소장으로 음식물이 들어가 작아진 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전체를 잘라냈을 때와 비교해 위의 중요한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3: 여기가 식도죠, 식도. 식도고 여기가 이제 위쪽인데 지금 암은 한 요 정도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가 암이에요.
1: 수술을 한 지도 벌써 8년. 위를 많이 남긴 덕분에 회복도 빨랐습니다.
0: 뭐 등등하게 하는 건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뭐 무엇이든지 일을 갖다가 사소한 자그마한 일, 힘든 일 말고 이런 걸 찾아서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저 환자들한테 유익한 프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보더라고요. 많이 보고 내 역시도 그걸 보니까 아, 우리나라의 지금 의학 수준이 의술이 얼마나 발달됐는가도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1: 위암의 복강경 수술은 1995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그동안 3차원 영상 도입, 정교한 수술 도구의 개발, 그리고 의료진들의 뛰어난 술기 덕분에 치료 성적을 높이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조기 위암의 부분 절제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표준 치료가 됐습니다.
3: 현재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위암 수술의 60, 70% 정도는 복강경으로 아마 할 거다.

0: 생존자를 위해 부지런한 연구와 노력 끝에 치료의 표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1: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 아주 쉽게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2007년도여서 그 당시에는 개복 수술을 할 것이냐 복강경 수술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 그리고 외과 의사들한테 아주 큰 이슈였었습니다. 2017년, 18년 정도부터 우리나라에서 했던 임상연구들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수술의 치료의 표준이 바뀌었지요. 아마도 10년 더 후에는 또 다른 방법들 그리고 또 다른 치료법들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질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수술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조기 위암이었지만 내시경 치료가 불가능했던 환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종채 씨였는데요. 이유는 암의 깊이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암의 크기는 약 1.5cm 정도이며 식도에서 약 3c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암이 점막과 근육층 중간까지인 점막 하층을 침범한 상태라 조기 위암이지만 내시경 치료가 불가능했죠. 다행히 암의 위치가 위 상부에 있어서 위의 위쪽만 잘라내는 부분 절제술을 계획했습니다. 수술 전 환자는 새로운 단계를 하나 거쳤는데요. 바로 형광 림프관 조영술입니다. 인도시아닌 그린이라는 특수 형광 색소를 암 주변에 주입하면 암과 연결된 림프관을 타고 색소가 퍼져 암이 전이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시경을 이용해 위암 주변에 형광 색소를 주입합니다. 그 다음, 색소 때문에 놓치기 쉬운 암세포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클립을 꽂아둡니다. 이것을 형광 림프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요. 내시경으로 위벽 안쪽에 있는 암 주변에 형광 물질을 주입한 후 수술 시 근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 색소가 퍼져나간 부분만 형광색으로 빛나게 됩니다. 이때 형광색을 띠는 림프자를 빠짐없이 제거해주면 전이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집도를 맡은 형우진 교수는 환자와 2m 정도 떨어진 콘솔에 앉아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먼저 림프절에 색소가 퍼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우진 교수는 근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수술 전에 주사한 형광색 염료가 퍼져 있는 림프절을 찾습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부분이 림프절이 있는 곳인데요. 보다시피 육안으로는 어떤 것이 림프절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적외선 카메라로 바꾸면 형광색으로 물든 림프절이 보입니다.
2: 이 림프절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 십이지장 아래쪽 유음부 근처에 있는 림프절까지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로봇팔을 연결한 다음 림프절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이때 약물이 들어간 림프절이 형광색으로 빛나게 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자의 경우 위암 부근뿐 아니라 위 맨 아랫부분까지 물들어 있어 아래쪽 림프절과 위를 잘라내야 합니다. 부분 절제를 예상했지만 전절제로 바꿔 위 전체를 잘라내고 소장과 식도, 소장과 십이지장을 연결해줍니다.

0: 이제 로봇이 활약할 차례인데요. 로봇용 스테이플러를 이용해 잘라낸 식도와 소장을 연결합니다. 로봇 팔들을 이용해 잘라낸 위와 림프절을 조심스레 의료용 봉투에 담습니다. 그 다음 배꼽 주변에 작은 절개창을 내어 떼어낸 위를 꺼내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박종채 씨의 수술 포인트는 바로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을 찾아내는 인도시아닌 그린이라는 형광물질과 로봇 수술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수술 장비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덕분에 위암 치료 성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특히 AI 기술들은 동영상이나 수술 영상 내지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처럼 카메라를 배 안에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장면을 전부 녹화할 수 있고 그런 영상들을 분석하게 되면 외과 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했었던 특정한 부분에서의 실수 내지는 반복되어 있는 동작들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수술의 성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AI 기술이 들어오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여서 이전까지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0: 명의와 함께 걸어온 15년. 수많은 위암 환자들이 생명을 구했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위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10년 후 우리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의 진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광학이 발달해서 카메라가 좋아지는 부분, 수술 기구들이 좋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처럼 주변 학문이 발달하면 수술도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잘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정보화될 수 있게 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지금 저희가 하는 일들을 바꿀 수 있고요.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 명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나중에는 아주 좋은 발달된 기술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얼마나 적재적소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명의가 결정될 수 있고 좋은 병원이라는 부분이 결정될 수 있는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이 명의라고 하는 방송은 거기에 출연하는 의사도 그렇고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 방송의 획기적인 그 전환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의료에 관련된 방송으로서 완전히 전문화된 이런 방송이 틀을 잡은 거고 건강해지고 싶은 시청자들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출연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근거 있고 과학적인 이런 그 근거를 가지고 출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임했던 그런 방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물 좋기로 이름난 연천 한탄강. 어부들에게 노다지를 캐는 계절이 지금이랍니다.
1: 이게 쏘가리거든요. 우와.
0: 이 계절 강의 보물이 쏘가리라면 비밀의 숲에선 향긋한 나물이 보물.
1: 그러니까 먹어도 좋아. 응. 진짜 축복의 땅이야. 그러니까 진짜. 응?
0: 천혜의 자연 덕분에 가진 것 없어도 살만했다는 부부. 남편이 잡은 쏘가리는

0: 아내의 손길을 거쳐 소문난 매운탕이 됩니다. 한판강이 허락한 봄날의 쏘가리, 그 안에 담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 굽이치는 한탄강 물길 따라 40년 넘는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즈넉한 시간을 깨우는 분주한 남편 신용선 씨.
1: 청계 이렇게 된 게 좋습니다.
2: 엄청 크네요.
1: 살아나도록.
2: 아, 살아나요?
1: 어.
2: 냉동시켰는데 또 살아나요?
1: 급냉시켜놓은 거라니까.
0: 냉동실에서 꺼낸 참기를 챙겨 아내에게 갑니다.
1: 참기가 도로 다 살아난다. 살아났어.
3: 안 살아났어. 뭘 살아났다고 찍어.
2: 네? 살아났어요?
3: 안 살아나. 급냉 시켰는데 어떻게 살아?
0: 미워할 수 없는 농담을 뒤로 하고 남편은 불편한 손으로 수조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1: 하루에 이렇게 쓰는 양이 있어요. 그 미리 좀 어떤 싸나이지 준비하는 거죠. 방사 준비.
0: 미식가의 입을 홀린다는 쏘가리는 비린 맛이 적고 육질이 쫄깃해 민물의 제왕으로 불린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어떻게든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남편.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들을 먼저 챙깁니다.
3: 만약에 죽어서 나오는 거는 여기다가 건지지 말고 따로 줘, 따로.
0: 그렇게 늘 한결같았답니다.
3: 우리 아씨는 가끔 하다가 고집 부려서 속 새기는 적이 없었어. 가정적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장애자라도 장애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지 나는.
0: 남편 신용선 씨의 바지런함은 천성이자 숙명.
1: 이거는 6.25 때 쏘던 포탄 여기다 이렇게 하거나 씹어놨더니 합초도 잘 자라고 꽃이 피면 진짜 이뻐요.
2: 아버님, 팔을 언제 어떻게 다치셨는지.
1: 27살 먹어서 이러다 다쳤죠.
2: 어떻게요?
0: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던 이곳에서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로 신용선 씨는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속절없다고 해도 가슴에 박힌 슬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과 함께 아내는 삶을 꾸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추장을 담그고 매운탕을 끓였죠. 고추장은 아내 박정숙 씨의 자부심이랍니다.
3: 고추장이 이게 그냥 몇 달 담아서 먹는 게 아니고 1년씩 묵혔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된장내도 안 나고 맛이 깔끔하지. 텁텁한 맛이 안 나요.
0: 한결같이 지켜온 매운탕 맛도 바로 이 장독에서 나왔답니다.
2: 맛 한 번만 봐보시죠.
3: 맛을 나더러 보라고. 내가 보면 뭐해? 내가 보고 맛있다 그러면 그만인데. 맛있어. 1년씩 묵은 거라 안 짜고 맛있어.
4: 고추장이 텁텁하지도 않아요.
3: 안 짜고.
4: 네, 담백한데요.
3: 그러니까 매운탕 끓이면 텁텁하고 그러지 않고 깔끔해요, 맛이.
0: 매운탕을 끓인 지 40여 년.
3: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만졌지. 지금은 없어서 못 만져.
0: 아내 박정숙 씨의 솜씨 한번 볼까요?

0: 직접 담가 1년 삭힌 고추장 풀고 남편이 잡아온 참깨, 쏘가리 넣고 보글보글 끓여냅니다. 이렇게 물 좋기로 이름난 한탄강 민물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맛있는 맛. 그 맛 소문 듣고 이곳 연천까지 사람들이 몰려온답니다.
1: 진짜 맛있어요.
2: 진짜 고향의 맛이에요. 이 우러나는 맛 진짜 끝내줍니다.
3: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고향하시니까.
1: 맛 최고예요.
2: 원래 맛있게 먹으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4: 아주 이제 뭐 연예인이 되셨어?
5: 맛있게 드셨어? 네.
6: 잘 먹었어요.
3: 어떠셨어요, 맛이?
6: 아, 맛있어요. 맛있어.
0: 그렇게 부부는 삶을 지켜갑니다.
7: 많이 잡아와. 빨리 가.
0: 매일 아침 남편은 강으로 갑니다.
7: 어떤 땐 짠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무덤덤할 때가 많지. 몸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짠하지.
0: 남편의 일터는 한탄강. 북녘 땅 평강에서 발원한 거대한 물줄기는 철원 연천을 지나 임진강으로 이어집니다. 물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남편. 그런데 언제부터 이 강에서 고기를 잡으셨어요?
5: 고기 잡는 게 고기 잡이가 한 50년 했나 봐요.
0: 올해 나이 73 신용선 씨는 매일 이 강에서 고기를 잡는답니다. 두려울 건 없지만 한 손으로 하려니 배에 올라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5: 아이고 힘들어. 아, 저쪽에 이제 영평천하고 이 한탄강하고 이 합수터라 이제 물이 합류돼서 어울러서 내려간다고 아우라지.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말이죠. 항상 사람으로 치자면은 시장에 장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고기들이 이 지역에 많이 모여요.
0: 나 홀로 조업에 나선 신용선 씨. 중심 딱 잡고 앉아 미리 쳐둔 그물을 올려봅니다. 그물 사이로 얼핏 보이는 굵직한 자태.
5: 저는 원래 이거 손이 없으니까 손 대신 이 발로 다 많이 이용을 해서 작업을 많이 해요.
0: 손과 발이 호흡 척척 맞춰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녀석들 힘이 얼마나 좋은지 고생께나 하는데요. 오늘은 뭐가 잡혔나요?
5: 붕어잉어 많이 나오고 쪼가리 좀 나오고.
0: 이렇게 큰 것들은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있다죠?
5: 인물 참치.
3: 진짜 크기가 참치만해요.
0: 또 다른 그물에서 건져올린 건 한탄강의 명물들.
5: 이거는 미기. 이게 쏘가리거든요. 우와.
0: 제철이라 살이 오동통하게 올랐습니다.
5: 쏘가리. 쏘가리 새끼. 18cm 이상 커야지 잡는 거예요.
0: 평생을 기대해 살아온 한탄강. 화산 폭발로 탄생한 절경은 수많은 삶의 파고를 넘어온 그에게 늘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시름이 사라지곤 했다죠.
5: 오늘 좀 더럽네요.

0: 묵직한 그물 가득 참깨가 들었네요.
1: 막 봄에 봄부터 하루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식하고 커가지고 가을이면 또 내려가요.
0: 봄부터 가을까지 민물에 살다 다시 바다로 나가는 참괴. 녀석처럼 자유롭고 싶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랍니다.
1: 이 강생활이 참 쉽지는 않아요. 힘든데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혼자라도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항상 사철 1년 365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한테 강이 아니라면은 나는 진짜 강에 와서 많이 위로도 받고 네.
0: 이 강에서 청년은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신용선 씨.
1: 나의 삶의 터전이지만 영원한 죽을 때까지 영원한 직업이죠.
0: 온몸으로 치열하게 살아낸 세월이었습니다.
1: 애도 못 잡다가 오늘 고기 좀 잡아서 기분이 좋네. 안 나올 때 안 나와요 고기가.
0: 그래도 애쓴 만큼 돌려준 강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침엔 어부, 오후엔 농부. 숨 돌릴 짬도 없이 아내와 함께 숲으로 나왔습니다.
2: 꽃이 좀 늦게 펴서 이거 봐.
1: 진짜 축복의 땅이야 여기가 진짜. 응? 이 계곡이
3: 이거 달로가 있어. 이거 땅
1: 아, 이거 좋다 돼. 이거 이거라
3: 이런 그런 거 따야 돼. 그런 거
1: 이런 거 따라.
4: 이게 뭐예요?
3: 어? 사상자 나무. 사상자 나무라면 맛있어요. 나무. 미나리 과인데
1: 아유 이거 냄새 맡아봐. 근데 향이 좋네 아주.
3: 여기다 여기다
4: 무슨 향이 나요?
1: 미나리 열곱 냄새. 열곱 향이.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좋아. 아 기가 막혀. 한번 잡숴봐 이거.
3: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
1: 한번 먹어봐. 향이 좋다니까. 그리고 미나리 열곱. 자. 응.
4: 어, 향이.
0: 향기 가득한 사상자에 흠뻑 빠진 남편입니다.
1: 야, 새소리도 좋고.
0: 날도 좋고 새소리도 좋은 평화로운 오후.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3: 나같이 결혼 특이한 사람 없어. 친구들하고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쭉 있으니까는 나를 콕 찍어가지고 소개해달라 그랬대.
1: 처음에 봤을 때는 몸이 내가 이러니까 마음에 웃었을 거예요. 근데
4: 쫓아다니셨어요?
1: 아, 쫓아도 갔었죠. 맞아요.
0: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부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1: 나하고 힘들어서 못 산다고 몇 번 나갔었어요. 인생이 짧아요. 그런 거 보면 인생 다리가 짧아.
0: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1: 냄새 좋네.
3: 말도 못해.
0: 집에 오자마자 바로 나물부터 삶는 남편 신용선 씨.
1: 끓으면 안 돼. 끓으면

0: 이제 한 번 또 볶을 거니까.
1: 삶은 사상자 나물은 깨끗이 씻은 후 참기름과 소금 넣고 살짝 볶아냅니다.
2: 인삿빵! 야! 이거 먹어봐.
0: 오, 이거 빨리 했네. 자, 수고 있으니까 먼저 먹어봐야겠다.
1: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고마워 늘 아내부터 챙기는 남편.
0: 이게 달달하면서 시부스르게 고소한 맛이 나요. 김이랑.
1: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꼭 부부를 닮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 흐르는 강물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부부의 인생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3: 나 매운맛에 이렇게 매력이 있지. 스트레스 풀리는 거.
4: 맘마.
5: 건강하게 살자, 아빠랑. 여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6: 짜잔! 내일이 여행이라 가.

0: 1년 중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1: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우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0: 50대를 이곳에 바쳤답니다.
1: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하니 조금 우울한 기분? 이렇게 식물 가꾸고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2: 100년 이상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0: 그럼 남편은요?
2: 저는 이제 옆에서 주변인, 설거지, 청소, 밥 배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0: 갱년기에는 부부가 서로 도와야 한다죠. 그래서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3: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0: 한 지붕 두 집 살림?
4: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3: 더 친해져요.
0: 내 멋대로 살아보니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3: 여기 집 지으면서 저희가 활력이 생기고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0: 오늘은 갱년기 물리쳐준 신통방통한 집 이야기입니다.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첫 집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찾아봅니다. 소장님 어디 계세요?
5: 진주 도심에서 한 10분만 들어왔는데도 야, 굉장히 깊은 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야, 새도 울고 산도 울창한데요. 와, 오, 장미꽃 너무 예쁘다. 야, 향이 나나? 향은 없는데? 예쁘긴 예쁘다. 와.
6: 소장님. 네? 요즘 좀 감성이 풍부해지신 것 같아요.
5: 감성이요? 그런가? 왠지 좀 눈물도 많아지고 하긴 했어요.
6: 혹시 갱년기 아닐까요?
5: 갱년기요?
0: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 성호르몬 변화가 대표적인데요.
5: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갱년기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6: 오늘 집이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래요.
5: 오늘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라고요? 아니, 갱년기랑 집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니, 집으로 갱년기가 극복이 되나?
0: 속구만 사셨나? 한번 믿어봐요.
3: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네.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5: 아닙니다. 진짜 가깝죠. 네.
7: 저희 집사람이고요.
5: 예.
3: 안녕하세요.
5: 그러시겠죠, 집사람. 네. 아니, 근데 이 집이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3: 네, 네. 맞아요.
5: 혹시 우리 남편분이 갱년기?
7: 저는 살짝이었고요.
5: 아, 살짝? 네. 그러면?
7: 저희 집사람이 좀 심했어요.
5: 아, 그러셨구나. 네.
3: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내 김도연,
8: 남편 김태준입니다.
0: 갱년기 증상이 얼마나 심했었나요?
3: 제가 완전히 잠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 겪으면서 잠을 3일 동안 1초도 못 잤던 적도 있어요. 네. 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 달 동안 10kg가 그냥 쏙 빠졌고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엄청나게 나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어요.
0: 운동은 기본, 수면제 처방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는데 마지막은 집짓기였답니다.
8: 가장 큰 환경을 바꾸는 거니까요. 제가 좀 고집했었고 집사람도 함께 따라줘가지고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비싼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이 됐습니다.
5: 아, 그렇군요. 근데 집으로 극복이 되던가요?
3: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사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극복이 됐어요.
5: 그래요?
3: 네.
5: 야, 너무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8: 네, 바로? 한번 들어가시죠. 네.
5: 집으로 갱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3: 네.
5: 병원도 아닌데?
0: 도시 살던 부부가 남편 고향에 지은 전원주택.
5: 여기가 현관인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0: 맞은편에 현관이 하나 더 있네. 아니, 중문도 두 개?
5: 혹시 하숙 치세요?
3: 네, 남편한테 하숙 치고 있어요.
5: 남편한테 하숙을 친다고요?
3: 네네. 제가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그 잠을 좀 못 자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 공간, 네. 그리고 반대쪽은
8: 이쪽은 제 공간.
3: 그렇죠.
5: 그래요? 네. 두 분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갱년기를 극복했다? 네.
0: 야,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두 집 살림을 한다네요, 글쎄. 그러니까 현관은 오작교인 셈이고요.
9: 문 생긴 게 공주방 같은데요? 열어볼까요?
10: 예, 들어가.
9: 특이하다, 문이. 오.
3: 이게 집이 조금 네. 좁아 보일까봐 그 위를 좀 높였어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9: 아, 피아노 있는 거실?
3: 네. 그리고 여기는 다이닝.
9: 네.
3: 여기는 주방.
9: 아, 아일랜드까지?
3: 네네.
9: 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면대랑.
3: 저기 세면대랑 욕실하고, 제 침실.
9: 아, 침실? 아니, 근데 혼자 쓰시는데 이게 이렇게 넓어야 되는 건가요?
3: 아, 근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사실.
9: 그래요?
3: 네.
9: 아, 누가 봐도 넓어 보이는데? 와. 야, 이 첫잔대는 또 뭐예요? 와, 취향이 정말 엄청나시다. 와, 가구도 그렇고.
0: 엔팅마니 아내가 신혼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라는데요. 그중 보물 1호는 바로 전문이랍니다.
3: 프랑스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네? 100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9: 프랑스요?
3: 네.
9: 어떻게 하다가 지금 진주까지 와 있는 거죠?
3: 10년 전에 네. 제가 그 이거를 발견을 하고요. 그냥 한눈에
10: 반했구나.
3: 네, 반해가지고.
9: 아, 잘 어울리세요, 이미지가.
3: 네, 구입을 네. 해가지고 지금 부모님 창고에서 10년 묵은 아, 문이에요. 네.
9: 그래서 더 아름답나?
3: 저는 이제 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집은 쟤한테 맞춘다. 그래서 쟤를 집에 맞춘 게 아니고 이제 집을 쟤한테 맞춘 거예요, 저는. 네.
0: 그런데 100년 된 문을 10년간 창고에 묵혔으니 상태가 좋을 리 있나요? 사가서 들뜬 페인트 긁어내고 새로 칠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답니다.
6: 이렇게 긁어내면은
0: 그런데 설치하는 게 더 큰 문제였다네요.
8: 저 문이 사실 유럽에서 쓰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기후가 틀리잖아요. 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쓰는 나무 문을 가지고 와서 저걸 밖에 달자라고 하니까 저는 그 순간에 처음에 말도 안 된다. 저거는 내부에서 그냥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문이지 밖에 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되게 반대를 했는데 집사람은 쟤는 포인트가 햇볕 비치는 햇살에서 제일 이쁜 문이니까 안에 달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목문이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네. 단열을 위해서 통창을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 비에 취약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또 이 스테인드 글라스 문을 보호하기 위한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파란색.
9: 아, 그렇네.
8: 아, 그래서 문을 위한 집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9: 아.
0: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든가요. 남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취향이었던 거죠.
9: 집이란 게 우리 몸도 그렇지만 이성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3: 그렇죠.
9: 네. 좋을 때는 감성이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3: 네.
9: 틀린 게 아니에요. 예, 네, 뭐,
3: 맞아요.
9: 집이 뭐 기계도 아니고.
3: 제가 좀 감성적이라가지고.
9: 아, 그러니까.
3: 네.
9: 우리도 남편들은 이것저것 걱정하다 보면.
3: 이성적이고.
9: 예. 네.
8: 본인 네. 공간이고 본인이 좋아하니까 네. 저도 이제는 그냥 속 편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0: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부부 각자의 집에서 내 멋대로 살자.
8: 저는 집이라는 게 사람이 편해야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일단 집은 예뻐야지 된다. 불편한 거는 예쁨에서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주의여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3: 저는 지저분한 거는 머리가 아파요. 갱년기 되면서 이렇게 지저분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8: 그러니까 속칭 꼴보기 싫은 부분 그런 거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아 이건 그냥 취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공간대로 사는 게 좀 편하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분리하자고.
0: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결혼 생활. 갱년기를 지나며 나를 찾고 싶은 욕망이 커진 거죠.
9: 주방이 너무 좋은데 살림을 안 하는 주방 같은데. 일단 보니까 인덕션 없고 수도 없고.
8: 맞습니다. 살림 안 하는 주방이에요.
3: 여기는 요리는 안 하고요. 그냥 네. 제 손님 네. 왔을 때 여기서 뭐 과일이나 뭐 차나 이런 거.
9: 아, 우아하게?
3: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아끼는 샹드리에가 있어서.
9: 아, 기름때?
3: 네. 요리를 하면 기름이 막 올라가서 때가 붙으면 닦을 수가 없어서
9: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주로 외식하세요?
3: 저희 남편 공간에서 주방에 있거든요.
9: 아, 거기서 편하게 하시고?
3: 네, 거기서 요리를 해요.
9: 아, 그럼 안채랑 사랑제가 바뀐 거 아니에요?
7: 막 쓰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아껴 쓰는 공간이고.
9: 아, 근데 정말 보면 볼수록, 이제는 우리 남편분 공간이 참 궁금해집니다.
7: 네. 한번 가보시죠.
9: 네. 야, 현대판 사랑채와 안채라 참 궁금한데요? 야, 일단 뭐 안채라고 해야 될지 사랑채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밝고 화사한데?
7: 여기는 오작교구.
9: 오작교를 건너면?
7: 안채를 지나서
9: 진짜 한번 공간은 한옥 같다. 아, 볼까요?
7: 네, 함께 나오시죠.
9: 이야. 오. 아, 여기는 평천장을 쓰셨구나. 야,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아늑하네요.
7: 아. 실용성을 생각했어요? 평천장으로 했습니다.
0: 남편의 원칙은 극강의 실용성.
7: 아늑하게, 그러니까 침실 정도는 아늑하게 하세요. 침실은 보시면은 정말 침실 하나 딸랑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쪽 주방을 좀 환하게, 환기도 좀 잘 되고 편하게 쓰고자 이제 창을 좀 큰 창들을 양쪽으로 배열했고 또 환기를 한 작은 창 하나를 또 배열해서 결국은 주방에 창문이 세 군데 다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로 여기서 해 먹고
9: 있어요. 아, 편하게. 아,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아, 근데 이쪽이 사람 사는 데 같은데요?
3: 다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0: 아내 눈치 보지 않고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는 삶. 여기저기서 남편들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세상 편해 보인다.
7: 제가 챔피언스 리그라는 유럽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로 이제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45분 아니면 4시 45분에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너무 싫어하는 거죠. 거의 소리를 줄여놓고 TV를 보거나 해도 그 화면 밝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TV를 하나 더 사서 이제 방을 나눠서 보게 되고 이제 그게 시작이었어요.
0: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나만의 개성을 잃지 않는 갱년기 부부의 슬기로운 두 집 생활. 아내는 갱년기에 접어들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집 덕분에 밤낮없이 맹연습을 합니다.
3: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2시, 3시에 그 피아노 쳐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세탁기 막 돌리고 빨래 빨고 이래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명란.
7: 명란?
3: 응.
7: 안쪽에 있을 텐데.
3: 그냥 넣지 말자.
7: 패스해 그냥. 응.
0: 대신 밥은 환기 잘 되는 남편 집에서 함께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따로 또 같이 사는 삶.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3: 네. 저는 너무 추천해요. 이게 독립된 공간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랄까 더 친해져요. 더 가까이 있지만 더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더 재밌어요. 재밌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7: 매일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주말엔 지겹죠. 그럴 때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3: 맞아요.
7: 단지 몇 시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3: 관계에 좋아요.
0: 두 집살이 하는 집이니 이 댁엔 현관도 대문도 두 세트. 부부가 각자의 집을 찾는 손님에게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3: 오셨어요?
0: 네. 아내의 응접실은 동네 안주인들의 사랑방이 되곤 한다는데요. 글쎄 우리 대화는 많이 다른 이 부부가 사는 법. 이웃분들이 볼 때는 어떠세요?
10: 얼마나 조심이고 뭐 각자 보고 데리고 보고 있다가 또 와서 뭐 그거 하고 그럼 나 더 좋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맨날 붙어 있는 것보다.
11: 그 말씀 맞지. 뭐. 나는 딱 붙어 있어 보였어. 그게 좋은가. 그래서 밥도 먹을 때는 같이 먹고 또 같이 또 행동하고 또 같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더 안 행복하겠네.
6: 부러우세요?
10: 그렇지.
0: 남편 집은 고향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다는데요.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놔둬도 친구와 술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어제 아유 보면 볼수록 남편을 위한 집 같다. 아유. 그런데 이 부부 지난 겨울에는 남편 공간에서 함께 지냈다는데 어쩐 일이래요?
8: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번에 한번 조절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집사람 쪽 안채를 껐어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끄고 제 쪽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여기가 8kW 보일러고 제 쪽은 5kW 보일러예요.
3: 분리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한쪽을 일단 안 쓰고 저쪽만 써도 되잖아요. 너무 잘 썼어요.
0: 이댁은 집안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잉여 전력이 충분치 않았답니다.

0: 자고 남편이 바닥에서 자고. 왜냐면 남편이 잘 때 막 팔 올리고 다리 올리고 막 움직여요. 근데 제가 이제 불면증이 아주 약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 부부는 IT 관련 일을 하는데요. 집 시공을 직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글쎄, 현장 실수까지 받았답니다.
2: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면은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철골 과정 2박 3일, 또 판넬 과정 2박 3일 해가지고, 금, 토, 일, 뭐좀 빡세게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돈을 주고, 교육비를 주고. 근데, 일단 도움 많이 됐고요.
1: 집은 경량 철골 지어를 올렸는데 부부가 매일같이 현장을 찾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고요.
0: 근데 남편이 또 워낙 좀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이게 방통을 한달 정도 더 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녹이 셀수 있다 해갖고.
1: 조금 부족하지만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네요.
3: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4: 일단 꼬리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다가.
1: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나무도 심고 정원도 디자인했는데 이 모든 게 집지기가 아니었다면 평생 못 해봤을 경험이었죠.
2: 처음 안 해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이 생소한 일 자체가 집사람이나 저나 뭐 이렇게 서로의 갱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요.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고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0: 추억이 하나가 진짜 커다란 추억이 하나 생긴 거예요. 같이 함으로써.
5: 어쨌든 여기 포인트 하나 더 나왔는데요.
0: 네.
5: 갱년기 극복 방법.
0: 맞아요.
5: 예, 좀
3: 진짜.
5: 두렵지만 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봐라.
0: 네.
5: 예, 가능하면 같이 하면 더 좋다.
0: 그럼요.
5: 예.
1: 그럼 집탐구 계속해 볼까요? 아내뿐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 집은 로망 실현의 공간이었는데요. 뒷마당에 집이 한채더 있습니다.
5: 아,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2: 이게 이제
5: 설마.
2: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의 로망 구들빵입니다.
1: 이동식 주택인데 나무로 부를 때는 진짜 구들빵. 근데 지금은 아내가 더 좋아한다네요.
0: 이 동네는 집집마다 구들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네. 여름에도 사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5: 우리 와이프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환하게 웃으시니까, 예, 언제 갱년기를 겪으셨나 싶긴 하네요.
2: 이제 다 치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5: 집을 지으면서,
2: 예.
5: 그게 중요하죠.
1: 그리고 남편이 직접 만든 대망의 마지막 공간. 비닐하우스입니다. 와, 여기는 캠핑장 같다.
2: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5: 아니, 정말 그랬겠다. 그래서 여기 난로도 있고, 이제 그러신 거죠? 아니, 그럼 주로 여기는 우리 남편분이 주로 쓰시는 공간인 거죠?
2: 맞습니다. 뭐 여기는 제가 주로 쓰고요. 근데 집사람이 더 좋아하고
5: 네? 여기도요?
2: 여기서 뭐 청국장도 해먹고 김치찌개도 끓여먹고 비 오는 날 파전도 부쳐먹고 예,
0: 맞아요.
2: 제가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세 개를 밝은 거, 약한 거 이렇게.
0: 비 오는 날은 진짜 너무 낭만적이에요.
5: 야.
0: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1: 전원생활이라는 게 육체적 노동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던 부부에게는 더없이 귀한 에너지를 주는 곳. 덕분에 꽃밭 같은 인생 이망이 기대된답니다.
0: 주변에 보면 이웃분들 보면 90세 넘은 분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면서 솔직히 배워요. 90세가 넘었는데도 되게 건강하신 분들 보니까 꽃도 가꾸고 풀도 뽑고 뭐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야채도 심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2: 집사람이 본인 무덤에 묻힐 때 저 같이 가자고

0: 순장을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공간에서, 이 집에서, 또 이곳에서 들고 죽고 싶어요. 네.
1: 갱년기를 극복했다. 집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의 도움은 됐겠지만. 근데 결국 이 두 분한테는 집은 짓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갱년기의 기간을 같이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공간을 조금 바꿔보셔라. 그게 뭐 대대적으로 물론 이렇게 집을 지을 필요까지도 없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정말 그 거실 공간, 그 공간을 좀 바꿔서 영역 구분을 한다던가 오늘 본 집에서 얻은 교훈들을 작게나마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데 두 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3: 그냥 따뜻해요. 집 생각하면 따뜻하고 그게 좋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그냥 매일매일 행복이라는 단어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둘이 얘기할 때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 많이 해요.
0: 행복을 모아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새어나가지도 않고 모여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아늑한 행복을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2: 홀로 단단하기, 그렇게 함께 행복하기, 이댁의 갱년기 극복 방법이었습니다. 갱년기 극복한 집 찾아 이번에는 전라남도 담양으로 왔습니다.
1: 야, 여기 뭐 이렇게 저수지도 있고, 와, 주변에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작은 무릉도원 같은 곳이 이렇게 있네요.
2: 여기가요, 한국 전쟁 때 피난을 왔을 정도로 오지였다는데 그래서인지 경관이 참 수려하네요.
1: 아니, 그나저나 오늘 찾아갈 집 어디죠?
4: 저 앞에 있는 저 집이요.
1: 아, 설마 저 집이요? 이렇게 쉽게? 오늘 무슨 일이지? 야, 이렇게 쉽게 알려줄 리가 없는데. 집이 저기면은 이 담도 있고 문도 있어야 되는데 왜 담도 없고, 아니 문이 없네?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야, 뭐 좀 이상한데?
2: 어디가 집이고 숲인지 헷갈리는데 소장님, 일단 집 근처로 가볼까요?
1: 입구가 있기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집은 저기 있는데. 아, 이거 혹시 정랑?
2: 오, 제주도 대문 정랑? 제주도 분이신가?
1: 아, 저 계십니까? 계세요.
5: 아, 네.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1: 아, 예. 혹시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5: 아, 네, 네. 거기 그냥 넘어오시면 돼요.
1: 아, 그래요? 아, 여기가 입구구나. 아, 이거 한참 찾았네요.
5: 입구를 와. 찾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대문이 따로 없어요.
1: 아유,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네.
5: 대문이 따로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1: 집 안으로요?
5: 네. 아무튼 뭔가 구조물을 설치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자작나무가 마침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서 심리적으로 아 여기까지만
1: 들어오세요.
5: 네, 네. 여기 넘으면 마세요. 좀 곤란합니다.
6: 네. 안녕하세요.
5: 정원 덕분에 갱년기를 무사히 넘긴 정원 노동자 아내 민성욱,
6: 남편 김영기입니다.
2: 정원 노동자가 뭔가요?
5: 가드나라가 하면 좀 품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보면 정원 노동자라고 하는 게 그게 더 현실감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6: 저는 이제 옆에서 주변이. 네네네. 이제 설거지, 이제 또 이제 청소, 또 이제 그 밥 배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5: 아주 중요한 일이죠.
2: 원래는 노원이었던 땅, 아내 손을 거쳐 멋진 정원이 됐는데요.
5: 좀 자연주의 정원을 좋아해서 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쫙 그 풀밭 같은 느낌의 야생화들이 네. 피어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해서.
1: 그래요?
5: 네, 뭐 그라스를 되게 많이 심었어요. 푸르죠. 네. 말 그대로.

0: 보시면 다 풀이에요. 풀처럼 생긴 애들. 그런 애들 사이에 이제 꽃을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 심어서 한 100종류는 넘지 않을까.
1: 네. 아니, 언뜻 보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숲에 들어온 것 같이.
0: 맞아요.
1: 그런 느낌도 들고.
2: 학원 선생님을 거쳐 의류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던 아내. 긴장감 속에 살았던 아내는 숨구멍이 이 정원이었답니다.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갱년기. 정원에서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죠.
0: 젊은 날에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있어서 뭐 우울증이고 뭐고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하니 조금 우울한 기분? 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아,
1: 그때는 이미 이제 정원을 시작하셨던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1: 되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네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식물 가꾸고,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무가 살다 보면 심하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일종의 정원이 도피처였죠.
3: 나중에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 방법을 찾아가면 서로 이제 타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 정원이라는 자체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됐기 때문에.
0: 얘가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갱년기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2: 갱년기 때는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중요한데, 남편 잘하셨나 몰라?
1: 근데 우리 남편분 지분이 그래도 있으시죠? 네.
3: 투자한 걸로 보면은 제로고.
1: 아, 투자요? 예, 아, 투자 안 하셨어요?
3: 저는 투자 안 했어요.
1: 아, 그래요?
3: 네네. 모든 것을 이제 결정은 이제 우리 와이프가 했고.
1: 예.
3: 일한 걸로 치자면은
1: 1%. 어,
3: 1%? 예. 이제 정원에 이제 잡초 같은 거 뽑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 도와주려고 하면 가라 그래요.
0: 꽃을 뽑아버리니까.
1: 예. 아, 꽃을 뽑아버려요?
0: 예. 네. 이게 전략적인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이거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근데 자연주의 조경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네, 사실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0: 맞아요.
1: 와, 이게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우리 집안에 들어가서 이 얘기 좀 더 끌어가 볼까요?
0: 네네.
1: 이쪽이 현관인가요?
0: 네, 오시겠어요?
1: 기대된다. 와. 지금 내부도 예쁠 것 같은데요?
0: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1: 와, 자작나무로 다 인테리어를 하셨네요.
0: 아, 네. 마감재가 자작나무라. 와. 제가 또 자작나무를 좋아하는데.
1: 네.
0: 자작나무 합판이라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1: 이야, 뒤에 창문도 너무 멋있다. 와.
2: 집은 2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작은 공간. 입구에 작은 주방과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있는 원룸 구조인데요. 집 모양을 딴 박공창 덕분에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네요.
1: 모듈러 하우스나 약간 이동식 주택? 그런 거네요, 그죠?
0: 맞아요.
1: 맞습니다. 오.
0: 원래는 저쪽에 보시면, 자작나무 네. 앞쪽에 뭐 고구마도 심고 하던 공간이 있는데. 네네, 맞아요.
1: 네.
0: 그곳에 정식으로 이제 좀 크게 집을 지으려고 했었죠.
1: 네.
2: 여기가 집 지으려 남겨둔 터였답니다. 집을 짓기 전 정원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0: 처음에 이 부지를 그 매입을 했을 때부터 나는 여기다 언젠가는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머릿속에 동경을 해왔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친정아버님께서 꽃을 좋아하시고 나무를 좋아하셔서 그런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런 유년 시절의 기억. 플루터너스 나무 가지에 그네가 맨날 날 수 있고 줄근 애가 이런 게 늘상 그 밑바닥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쭉 이어져 있던 것 같아요. 한 13, 14년을 정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1: 네.
0: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거 뭐 시골에 집 짓고 사는 꿈을 포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그냥 모듈러로 가자. 그냥.
1: 잘하셨네요.
0: 그냥 사오자.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그냥 사오면 되지 뭐.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1: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정원은 시간이거든요.
0: 맞아요. 시간은 네.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1: 그렇죠. 건물이 공간이라면

0: 이 조경은 완벽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심어놓은 것만큼 그 시간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듈러하우스나 이동식주택 갖다 놓으면 갖다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1: 집만 이게 모듈러식으로 가져왔을 뿐이지 모든 과정은 집 짓는 과정한 것 같았어요. 한토목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0: 직영으로
1: 네, 뭐 자재도 제가 직접 다 계산해서 사와야 됐고 뭐 사람 섭외하는 것도 제가 다 이제 불러와야 됐고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죠.
0: 아 그렇군요.
2: 어머나 토목 공사를 직영으로 그것도 아내가 했다고요?
1: 배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모르는 용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경사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너무 경사를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또 공부를 했죠. 자료를 찾아서.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재미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하면서 신기해라 하면서 스스로 신기해라 하면서 했어요.
2: 토목은 땅의 성질도 알아야 하고 배수며 구조적 안정성을 계산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 아니던가요? 게다가 이 댁은 정원이 중요해서 곳곳에 수도관을 거미줄처럼 연결해야 했는데 그걸 또 오차없이 해냈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는 땅의 구배를 잡고 물기를 내는 것까지 안 해 뭐. 야, 아닌 밤중에 삽질이 웬 말이지.
1: 외부용을 통해서 상수도가 연결해가지고 들어와서.
3: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서로 다른, 동맥과 정맥처럼 외부 예관과 외부 그게 다른데 서로 잘라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차단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설치하면서 요렇게.
4: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5: 지금도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1: 저도 말하면서 네. 와, 좀 복잡하긴 하네.
5: 뭐 동맥정맥 나오니까 뭐 수관이 뭐 동맥정맥 나는
1: 이거 심장 판막처럼 이렇게 막내 설치했어 중간에
5: 그러니까
2: 정원이 굉장히 공학적인 일이네요.
6: 연식아 너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2: 남편이 정확하게 아는 건 밥대. 아, 그럼 제일 중요하지.
7: 응? 일 더 해야겠네.
6: 오늘도 싼 밥이다.
7: 밥은 먹고 해야 되겠지.
6: 예.
7: 맛있겠다.
6: 밖에서 먹으면 맛있어, 뭐든지. 소포 와서 도시락 먹는 기분.
7: 그런데,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데.
6: 맛있다.
2: 아내가 정원 덕분에 갱년기를 극복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네요.
5: 와이프가 정원하고 관절하고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소리 하면 제눈 안경이라고 보지만 옛날에 제 와이프가 더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7: 아이고.
5: 그 옛날에는 좀 근데 봄에 그 햇빛 아래서 하면은 그 뭐 건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일을 계속 했어요.
1: 그때 몰랐으니까. 아 무슨 자신감으로 그 봄 햇살 막 그렇게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모자도 없이 선크림도 없이 맨 얼굴로 뭐 계속 몇 달을 일했더니 어느 날 뭐 얼굴이 빨갛게 진물이 막 흐르고 그래서 광 알러지가 생겨갔고요. 아무튼
5: 그것도 정원하고 바꾼 거죠. 2년 하니까 딱 그렇게 돼버리더라 얼굴이.
2: 이제 그만하라는 타박 대신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5: 주말에 항상 같이 있는 스타일인데 저희 이 사람이 이제 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차에서 이제 신문을 갖고 와서 읽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고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은 그것도 1시간, 2시간이지. 반나절 그렇게 쓰면 이제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1: 동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차 안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고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안 되겠다. 농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내게 하고 피신을 시키자. 여기다 일단 숨겨놓자.
2: 그러니까 농막은 오롯이 남편을 숨겨놓자.

0: 숨겨놓기 위한 공간. 장난감도 사줬답니다.
1: 탈려면서 사주더라고.
2: 그랬어요. 명만.
1: 야구를 좋아하니까.
2: 왜냐면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1: 그 애들로는 그 전자피아노를 사주더라고요. 이런 거 애들 갖고 노는 거 괜찮았어.
2: 당신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잖아.
1: 집에서 집에 피아노 있는데.
2: 집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피아노를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
1: 그러니까 애들 갖고 노는 거. 그것도 당근에서 사가지고 나주더라고.
2: 아우 눈물 나.
1: 그래가지고 세 가지만 썼다는 거 냄새 안 나고 그 다음에 이거
2: 너무 웃다가 지금
0: 이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주제곡 아닌가요? 오, 남편 연주 실력이 수준급이시네. 정원 가꾸는 아내와 피아노 연주하는 남편. 아유, 환상의 짝꿍이네. 2년 전 이 집을 지으며 남편의 농막 생활도 막을 내렸답니다. 아내에게는 집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데크. 이게 원목이라네요.
2: 대청마루처럼.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그 마루판 밟고 다니던 느낌이 그게 너무 좋아서 봄하고 가을 겨울 되면 그러면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굉장히 따뜻해요. 바닥이.
0: 늘 정원에 파묻혀 살았지만 정작 정원을 즐기게 된 거는 집이 생긴 이후의 일. 자연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끼기 위해 창을 달지도 않고 나무에 인위적인 마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정원 노동자가 정원 귀족이 되는 순간이랄까요?
3: 이게 이제 회변이라고 해요.
2: 어,
3: 사실은 이제 회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2: 맞아요.
3: 근데 뭐 우리도 변하는데 나무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이 저는 참 좋거든요. 이 좋은 나물수록 또 이 회색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2: 맞아요. 저도 그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데크 공사하는 사람 아내 맞죠? 방키라이 원목이 단단해서 작업이 만만치 않다던데. 어우, 대단하시네.
3: 데크 시공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되게 꼼꼼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다 같은 위치에 같은 간격으로 쫙 박혀있는데. 아, 그래도 좀 인간적인 데가 있네요. 헤드가 더 많이 들어갔네.
0: 아이고, 여긴 다시 박았고. 여기는 엉뚱한 데 박으셨네.
4: 아, 그건 제가 한 겁니다.
3: 아, 그래요?
4: 예, 예.
3: 아, 예. 못한 건데 이거 설치했었던가?
4: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퇴출됐거든요.
3: 그래요?
4: 예.
2: 데크의 꽃은 피스가 박혀있는 줄이 짝짝만도 오하열이 데크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관점에서는 이게 쫙 이렇게 있어야지 예쁜데 이 사람은 엉뚱한 데다 옆에다 박고 막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나무 방킬라에 이게 목재가 터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4: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뭐야 제외됐죠. 예.
2: 열애가. 네.
4: 제대가지고 이제 한번
2: 이제 보조로 전락을 했지. 뭐 이제 나무로 무거우니까 이제 가져다.
4: 그래서 이제 몰래 한 번씩 박아보고.
2: 맞아. 그러다가 저한테 들키면 또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4: 애 그냥 그냥 하고 싶은 욕심도 있거든요.
2: 맞군. 그랬구나.
4: 근데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2: 한번
4: 해보는데. 뭐, 이제, 같은, 그쪽에, 이제, 뭐 오하열이랑 군대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지고, 참, 별 군대에서 이런 소리 참.
0: 이런 일은 남자가 잘한다는 것도 편견이었네요. 드릴과 피스만 있으면 뭐든지 뚝딱 만들어낸다는 아내. 그렇게 현관에 던문도 달았고요. 규모가 꽤 되는 창고까지. 야, 거침없는 아내를 보니 내가 다 용기가 나네요.
3: 아, 저 아까부터 참 궁금했는데 이 위에 혹시 창고인가요?
2: 아, 다락방이에요.
3: 어, 다락방이에요?
2: 네.
3: 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열어놔서 다락방 좀 작으니까 이렇게 네. 시선을 좀 튀게 하는데 죄다 막으셔가지고
2: 여기가 아니었으면 화장실이라도 아. 들어가서 쉬어야 될 지경인 아니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오픈된 공간이었는데 제가 가벽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3: 아 일부러
2: 사실은 문까지 달았으면 완벽했는데 네. 문 네.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문은 안 된다 아...
0: 그러니까 이 작은 집에서도 아내에게는 꼭 자기만의 방이 필요했다는 건데요. 이 부부가 각방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답니다.
2: 새벽에 막 5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오밤중이고 몇 시에 일어나? 자수를 하세요.
5: 쉬는 날은 여기서 11시, 10시.
3: 그때까지 잠이 와요?
5: 예, 네, 잠 좀 취하는 체제 옛날 놓치면 아~ 뭐 작곡가들 스타일. 오. 그런 어. 좀.
2: 야심한 밤의 작업.
5: 예술적인. 오. 네. 송창식 씨도.
3: 아, 송창식 씨요?
5: 네, 그, 폭국의 제부라 가씨.
3: 네, 알죠. 네. 담배가게 아가씨?
5: 네, 네, 맞습니다.
3: 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늦게 주무세요?
5: 그분은 방관하지 꼬꼴로거든요.
3: 아, 그래?
5: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고.
3: 아, 그래요? 네.
2: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5: 동족이.
0: 예술가와 동족인 남편은 야구 산맥의 영중인데, 아내는. 오, 비 오는데 또 일하셔?
6: 현지가 비 오는데 뭐해? 감기 걸려, 그만해.
7: 좀만 더 하고, 좀만, 응? 아,
6: 감기 걸린다, 그만해야지.
7: 응, 알았어.
0: 결국 남편이 가장 잘하는 일하러 출동.
7: 아니, 근데 비가 와야 잡초가 잘 뽑히거든.
8: 그 물한 개 봐라, 와. 아, 진짜 한 개 진짜 죽인다. 야, 진짜 이쁘다.
7: 자기가 중계방송 해줘. 나는 계속 잡초를 뽑고 있을게.
8: 알았어.
6: 도와줄 순 없으니까 입으로 도와줘야 돼, 뭐.
9: 도움이 되는 거죠?
7: 도움 많이 되죠. 노동이, 풀 뽑는 노동이, 풀 뽑는 놀이가 된다니까요.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3: 집은, 시간이라는 시줄과 공간이라는 날줄이 서로 짜여서 만들어진 옷감이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공간만 들여다보죠. 근데 오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시간과 정원이 더 주인공인 집을 본 것 같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내 노력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계속 내 손에 의해서 뭔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 성취감을 느낄 때 그런 그 갱년기나 이런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의 증상들을 조금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집이 참 좋은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건물에 그렇게 크게 무게 들이지 않고 약간 힘을 빼고 대신에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이 정원, 자연을 느끼면서 누구나 갖는 그런 문제점들 극복했다는 점에서 오늘 집 아주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정원을 가꾸는 건 나를 가꾸는 일. 아내가 빛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2: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동시에 저의 작은 천국, 그리고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우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10: 우리 집사람의 천국. 에덴 동산이므로 저한테는 좋은 곳. 그래서 더불어 마음 편한 거. 전 이거 오면 여기 오면 참 마음 편해. 정말 마음 편해가지고.
2: 그거 하나라도 나는 만족하지.
0: 여러분은 나만의 에덴 동산이 있으신가요? 정원이 아니라도 나만의 작은 숨쉴 구멍 찾아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물학 여행 가이드 김웅빈입니다. 이 현대인 딱 바쁘잖아요. 이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씩은 이 하루 세 끼 식사를 챙기는 것도 때로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영양소는 빠짐없이 섭취하면서도 체중은 늘지 않는 그런 알약 없을까? 그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밥 먹은 것처럼 배만 부르고 영양소는 충분히 주면 그런 건 충분히 알약에 담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설사 그런 알약이 나와도 이게 몸이 아파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그런 약을 먹는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씹잖아요. 그리고 소화하고 배설합니다. 우리 몸은 거기에 맞게 그렇게 갖추어져 있고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약 하나 먹어서 이런 모든 기관이 일을 하지 않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겠죠. 게다가요, 우리 몸은 온전히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특히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진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메치니코프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메치니코프는요, 이 선구적인 면역학자예요. 면역학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880년대 중반에 이 메치니코프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이 불가사리가 먹이를 먹는 과정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메치니코프는요, 이 불가사리 유충에 주입한 붉은 색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곧이어서 그 특정 세포가 염려를 먹어치운다는 사실도 알아냈죠. 그러고 그는 이를 식세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포가 몸 안에 들어온 해로운 세균도 삼켜버린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이 연구 덕분에 그는 190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무렵, 그러니까 말년이죠. 메치니코프는 인간 수명 연장에 관심을 두고 장내 미생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몸에 독이 쌓이고 그 독의 대부분이 대장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을 찾으면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특히 이 사우어 밀크를 많이 먹는 불가리아 농부들이 유럽의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걸 보고는 유산균, 젖산균이 풍부한 발효 유제품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덕분에 그가 프로바이오틱 이론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 같은 생물학 전문 용어가 요즘 마치 일상화처럼 쓰이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야, 바이오 시대가 맞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과연 이런 전문 용어를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해요. 아마 프로바이오틱 정도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 정도로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혹시 요즘 한창 광고에도 등장하는 프리바이오틱은 어떠세요? 프리바이오틱은요,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활성을 유도하는 식품 성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좋은 프리바이오틱의 우선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일단 인체가 소화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얼핏 이게 의아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내 미생물, 특히 대장에 사는 유익균이 이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까지 온전히 내려가야죠. 가는 동안에 소화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흔한 프리바이오틱은 아마 식이섬유일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란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 해조류 따위에 들어있는 섬유질, 셀룰로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섬유질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에 도달해서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됩니다. 대장에 사는 미생물은요, 식이섬유를 먹고, 다시 말해서 이 식이섬유를 발효해서 여러 가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화합물이 장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장내 산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서요, 유익균이 번성하게 하고 병원균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요, 이 장내 산도 유지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장 내면을 덮고 있는 이 장관 상피의 치유와 재생, 그리고 점액 생성도 촉진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철분 같은 이런 미네랄 흡수도 증가시키죠.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효과도 가져옵니다. 일부 짧은 사슬 지방산은요, 특정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인체 면역 기능에도 관여해요. 심지어 이 장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잠재적으로 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내미생물은 짧은 사슬 지방산 말고도요, 비타민과 아미노산, 항염증 물질 등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인체 소화관에는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미생물이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장은 집이자 식량 공급원입니다. 당연히 이 미생물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가꾸는데 온 힘을 쏟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몸 일부가 된 장내 미생물은 이 건강상의 풍파를 막는 든든한 지붕 같은 역할을 합니다. 2006년에 한 유명한 연구진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비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박테로이데테스라는 미생물 족속과 포미큐테스라는 미생물 족속, 이 두 집단이 아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어요. 살이 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테로이데테스가 적었고요, 포미큐테스는 많았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살이 빠지면서 비만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조성이 바뀌면서 박테리오데테스 수는 늘어나고 포미큐테스는 줄어드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만 장내 미생물도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살이 빠진 것이 장내 미생물이 원인인 것인지, 반대로 살이 빠져서 미생물이 변한 것인지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2013년에는요, 이 쌍둥이 자매를 대상으로 관찰을 했어요. 한 명은 뚱뚱한데 한 명은 날씬했어요. 쌍둥이니까 유전적으로는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이 말랐다는 것은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아마 장내 미생물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분변을 각각 묵은 쥐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뚱뚱한 사람의 변을 받은 쥐는 뚱뚱해지고 날씬한 사람의 변을 받은 쥐는 그냥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비만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고 이게 쥐도 뚱뚱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비만균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포미큐테스와 박테리오데테스의 비율에 따라서 이 비만한다 안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 많은 관찰과 실험을 했는데 서로 상충하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요, 그 종류만 해도 1,00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다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사람마다 다 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나를 집어서 이게 비만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종류가 비만균이라기보다는 비만의 주원인이 장내 미생물에 의한 것이라면 특정 미생물이 아니라 미생물의 관계성으로 보는 게 더 맞다는 것이죠. 뭘 먹느냐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관계가 달라지고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요, 이게 알면 알수록 아주 놀라운 존재예요. 얘네들이 인간의 몸, 육체는 물론이고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1년에요, 영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이 메타분석을 통해서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염증성 장질환이 파킨슨 병 발병 및 진행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진은요, 총 1269명의 파킨슨병 환자와
같은 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한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어요. 그리고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 파킨슨병 환자의 장에는 더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보통 건강한 사람의 장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세균의 수가 늘어난 반면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균의 수는 현저히 줄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뷰티리산을 생산하는 세균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뷰티리산은 앞서 말씀드린 짧은 사슬 지방산 가운데 일종입니다. 이 뷰티리산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대사산물이거든요. 이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과 염증 반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뷰티리산은요, 이 소장과 대장의 표면을 이루는 세포층, 그걸 상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상피세포를 강화해서 염증 및 발암 위험을 낮추는 데도 이바지합니다. 사실 뷰티리산을 비롯한 짧은 사슬 지방산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장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잠재적으로 중추신경계, 곧 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 조성이 변화하게 되면 짧은 사슬 지방산의 생산량과 종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조성이 달라지면 뇌로 들어가는 물질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뇌에 미친 영향이 달라지겠죠.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애당초 뇌는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뇌의 진화는 생존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먹고 소화하기, 그 장치에 먹이 찾기와 위험 회피, 짝 찾기 이런 장치가 추가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신경계를 제2의 뇌로 간주하자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가 장내 미생물과 파킨슨병의 상관관계는 밝혀냈어요. 그러나 인과관계 측면에서는 아직도 아쉽지만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관찰되는 장내 미생물의 조성 변화가 파킨슨병의 원인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게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한 사실은요, 제2의 뇌, 그 배후를 지키고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려면은요, 장내 미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몸에 있는 이 모든 미생물과 이 조화로운 공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문제는요, 그 미생물 각각의 정확한 기능과 또 그들 사이의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메치니코프가 이탈리아에서 이 불가사리와 씨름하던 그 즈음에요, 미국에서는 휘트먼이라는 시인이 당시로서는 아주 형식과 내용이 파격적인 시, 나 자신의 노래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론가들에 따르면 휘트먼은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면서 심찬 자아의 목소리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총 쉬운 두 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긴 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대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뜻하는 바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대의 건강을 도우려고 그대의 피를 걸러주고 강화해 주려고 처음에 못 따라와도 계속 힘을 내고 한 곳에 없으면 딴 곳을 찾아보고 어딘가 멈추어 그대를 기다릴 테요. 시의 문외 아닌 어느 미생물학자가 휘트먼의 시에서 장내 미생물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았다면 나름 새로운 해석일까요? 과학적 상상일까요? 고맙습니다.

0: 두 넓은 평야와 함께 크고 작은 항구가 자리한 당진. 이곳엔 자연에 기대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나이 먹어도 이렇게 나오면 소일거리가 있고 다른 데보다도 더 고마운 정도.
2: 야, 대박! 네 개 5천 원! 게임 잡네, 게임 잡아요.
3: 빨리빨리 와요, 얼른.
2: 여기 찍어! 빨리빨리. 거기 갔을 때 찍어, 이러면 어디서 찍어, 이봐.
4: 당첨 사세요. 우리 여기, 여기 한 줌 바지락, 바지락 최고 연거로 알찼어, 지금.
5: 안 보여?
0: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나무도 있죠.
6: 그때도 이렇게 비어 있었거든. 예. 저기를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와.
0: 오늘은 당진의 숨은 보석 같은 마을 면천으로 떠나봅니다. 수도권과 충청도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오랜 역사가 유유히 흐르는 도시 당진. 오랜 세월 자연은 마을을 품고 마을은 사람을 키웠다는데요. 당진시 남서쪽에 위치한 면천에는 이 지역 명산으로 손꼽히는 아미산이 있습니다. 아미는 가늘고 길게 굽어진 미인의 눈썹을 의미한다죠. 그만큼 아미산은 사시사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는데요. 5월의 실록으로 물들어 더욱 싱그럽고 아름다운 아미산을 찾았습니다. 약 345m의 산은 완만한 산행로로 이어져 마치 산책을 하듯 오를 수 있다는군요.
7: 아, 좋네.
8: 여기 뭐 산 자주 오르세요?
9: 네, 매주 옵니다. 여기 길도 좋고 나무 향이 특히 좋아요. 오면 마음이 산뜻하고 스트레스 풀리고 굉장히 마음이 개운해요.
10: 1000번 오지 않았을까요?
11: 아, 1000번이요?
10: 네, 아미산은 친구 같은 존재죠. 슬플 때도 오고 기쁠 때도 오고. 왜냐하면 마음이 울적할 때는 여기 등산을 하고 산길을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잖아요.
0: 울창한 숲길을 걷다 보면 온갖 시름도 잊혀지기 마련. 살다 보면 자연만한 명약도 없죠. 그렇게 완만한 능선을 따라 2시간 남짓이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요.
12: 와, 정상이다!
13: 정상이다.
12: 와, 드디어 정상이다.
13: 드디어 왔다.
12: 와, 드디어 정상이 드디어
13: 왔다.
12: 아미산! 증거, 증거!
13: 지문 남겨, 증거.
12: 찍어, 찍어.
13: 오빠, 지문 남겨.
12: 찍어.
13: 아미산인 거야? 찍어, 찍어.
12: 찍어, 찍어. 아미산이다!
13: 여기는 어디?
12: 아미산!
13: 하나, 둘, 셋!
0: 아미산의 진면목은 거칠 것 없는 조망이라는디 어디 구경 한번 좀 해볼까요?
14: 여기 다 보인다, 여기.
12: 우와, 다 우와 보여.
13: 사진 다 보여. 다 여기 보여. 어디야, 저기가?
14: 저쪽은 어디야?
12: 저기 석교천이요.
14: 그 옆에, 봐봐.
13: 이쪽.
12: 저기는 합덕.
13: 합덕. 이쪽은?
12: 이쪽은 면천.
13: 면천. 다 보이네. 오, 날씨 너무 좋다, 오늘.
8: 아니, 뭐, 어떻게 이게 다 알아요?
12: 아이, 전 당진에 많이 살아가지고. 이제 당진에 대한 건 다 알았다니까.
8: 몇 살인데요?
12: 12살이요.
8: 당진 산 지 얼마 됐어요?
12: 12년이요.
8: 아, 토박이네요.
12: 네.
0: 토박이에요. 12살 토박이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산길을 따라 쭉 내려왔는데요. 산자락에 반원형으로 자리한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이 둥근 이유는 이 성곽댐은 조선 세종 때 지어진 면천읍성입니다. 성이라기보다는 허물어진 돌담에 가까웠던 곳을 1999년 정밀 지표 조사를 시작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복원한 건데요. 조선시대 국방의 요지였던 이곳에 충청도 관내 50여 개 군의 장정을 동원해서 만든 역사적 유물이라고 합니다. 자, 면천읍성 안으로 들어가면 고즈넉한 분위기의 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성곽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는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정겨운 이웃들이 모여 살고 있지요. 면천읍성 마을은 시간 여행을 떠나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인데요. 와, 길을 걷다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이발소를 발견하고 한번 들어가 봐시오.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세요?
3: 네?
8: 사장님이세요?
3: 아니, 거기 있어요. 이봐, 사장.
8: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8: 네, 아이고, 아, 면도하시구나. 근데 옷이 여기 왜 이렇게 까매요?
5: 염색 옷이에요, 염색 옷. 한 20년 입었지.
8: 20년?
5: 내가 입은 지 50년 넘었으니까. 와. 인간 문화재, 인간 문화재, 이제. 이발은 문화재, 이제. 50년 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
0: 50년 된 이발소 곳곳에는 귀한 물건들도 많은데요.

0: 있었고 진짜.
1: 당진 10분이 아니라 예산도 우리 작은 아버지들 두 분이 면천국 초등학교 다니셨어요.
0: 초등학교 다니고 옛날 초등학교.
2: 예산에서요? 예산에서 여기로요?
0: 많을 때는 한만 명까지 썼다니까 옛날에. 옛날에 여기 이제 시장도 썼었고 장.
3: 60~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 인구가 만 명이 넘었다는 면천. 학교부터 시장, 우체국까지 그야말로 지역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데요.
0: 예, 됐습니다. 잘 되시오, 아주.
4: 성공했습니다.
0: 아, 10년 젊으셨네.
2: 야, 아버님.
1: 야, 전국에서 뭐 오는 거 아니야?
4: 그래, 수고했어.
0: 예, 예, 고마워. 예. 건강하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예. 돌아가시.
2: 선생님은 이 이발소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0: 기한 없지, 뭐. 완전 심 닿는 데까지. 하락하는 데까지 해야지. 뭐, 떠나서 살 일이 없잖아. 예? 고향 사람들이 다 도와서 살았으니까, 고향에서 봉사하고 살아야지. 그게 최고지.
3: 이발소에서 나와 마을 길을 걷다 보면 독특한 외경의 상점 하나가 눈에 띕니다. 내친김에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어이, 이 소품샵 아닙니까?
5: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5: 네.
2: 동네가 너무 이쁘고 여기 내부도 너무 이뻐요.
5: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할머니가 이제 면천 막걸리 팔고 하전 팔고 하면서 대포집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80년이 넘은 건물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석가래가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석가래를 이제 다시 황토를 한 번 더 바르고 청소만 해서 쓰는 거예요.
3: 군데군데 걸린 백열등 전구와 크고 작은 종류의 소품들에서 사장님의 센스가 느껴지는데요. 그나저나 면천 토박이신 건가요?
5: 당진에 와서 산 지는 한 14년 정도 됐고요. 지금 면천에 온 지는 4년 반 됐어요. 동네가 되게 환하고 고즈넉하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이제 동네 분들도 되게 말씀도 잘 나누시고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친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긍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알고 나니까.
3: 면천에서의 자긍심 넘치는 삶이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성안 마을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출출함과 기대감을 안고 걷다 보니 곳곳에 콩국수집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그중 유난히 북적이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초록색 윤기 나는 면발을 둥글게 말아 그릇에 담고 고소한 콩가루와 시원한 서리떼 국물을 구워주면 완성되는 여름의 맛 콩국수입니다.
6: 3개예요.
7: 아이고
6: 맛있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네.
7: 잘 먹겠습니다.
3: 고소하고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에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는 면천 콩국수. 캬, 여기 열무김치 한 점을 얹으면 금상첨화랍니다. 아하.
8: 아우, 진짜 맛있네. 아우, 모자라 죽겠네. 아우, 언니 그만 좀 먹어. 모자라 죽겠네. 나 좀 줘. 아우, 애들도 너무하네.
9: 나도 모자라.
2: 설거지 하셨는데요?
7: 정말 맛있네. 문득 설탕을 넣어서 먹으니까. 아, 진짜 진하다. 아우, 일단 국물이 진하고요. 고소하고요. 푸짐해요.
2: 아니, 왜, 근데 면천이 왜 한국에서 유명한데?
8: 옛날

0: 거기서 무지 큰 장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뭐 이 장쓰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저기 콩국수라 그때부터 아마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1: 콩국수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콩이죠. 유난히 알이 굵고 윤이 나는 당진 서리태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준 뒤 센불에 삶아줍니다. 매일 아침 5시, 여름이면 새벽 3시부터 나와 콩을 삶는다는 사장님. 그 노하우가 마 남다른 것 같은데요.
2: 이게 노하우가 뭐냐면 이거 맛을 이렇게 딱 먹어봐서 이거다 할 때 딱 봐야 돼. 그래야지 가만히 있고 뭐 얼떨떨 하다 보면 잘못 삶으면 매진내 나고 잘못 삶으면 막 비린내 나잖아요. 콩 비린내. 그렇게 하면 그날 장사 망치는 거야. 잘 삶고 잘 식히고 그것뿐이야. 이거 노하우 없어.
1: 누가 먹어보냐고요? 바로 남편이죠.
3: 알겠네. 콩 삶는 기계인가 봐. 너무 잘 삶어. 고소하고 딱이어 아주.
2: 밥 먹고 이것밖에 안 했는데 뭐.
1: 남편 상인씨의 간별이 끝나면 뜨거운 콩을 한 김 식혀내 갈아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물을 타지 않는 것이죠. 콩만 그대로 갈아내면 고소하고 걸쭉한 콩국물이 완성됩니다. 아내가 콩국물을 만드는 사이 상인 씨가 면 반죽을 시작하는데요. 부추를 생으로 갈아 만든 즙을 밀가루와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손으로 적당히 치댄 반죽을 제면기에 넣고 뽑아내면 부추의 영양과 향긋한 냄까지 더해진 부추면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옛날 장터에 서서 먹던 추억의 맛에 주인장 부부의 정성과 노하우가 더해진 시원한 콩국수. 그저 잘 먹읍시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떠나는 면천읍성 여행. 이번엔 화산 외경과 빨간 우체통이 눈에 띄는 곳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글쎄요, 안을 살펴보니 더욱 우체국인 듯 우체국 아닌 우체국 같은 이곳? 아무래도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4: 네, 계세요.
5: 네.
4: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네. 너무 이뻐가지고 들어왔어요.
5: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건물이 좀 특이하죠. 맨 처음에 한 100년 전에 이제 우체국 건물로 좀 지어진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거라 그대로 좀 보존해가지고 카페로 만들었어요.
1: 1908년부터 1971년까지 60년 넘는 세월 동안 우체국으로 사용됐던 건물이 젊은 사장님의 손길 아래 근사한 카페로 재탄생했다는군요.
6: 예.
7: 수고하셨습니다.
6: 네. 잘 먹겠습니다.
7: 맛있게 드세요. 네.
6: 옛날 맛나, 옛날. 옛날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맛 나네.
8: 여름에 미숫가루만 최고였지.
6: 그렇지. 설탕 좀 넣고.
9: 근데 두 분은 어떤 일로 이렇게 이런 카페에 오셨어요?
6: 오늘 날도 좋고, 이 집이 또 이 미숫가루가 맛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형님하고 차 한잔 마시러 왔죠. 그러더라,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9: 뭐? EBS, 고향민국이라고 좀 촬영 중이에요.
8: EBS? 아니, 고향민국이면,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를 촬영해야지.
6: 그래서 말이야.
9: 왜요?
8: 아, 우리가 여기 고향이고, 우리가 나하고 잘하고, 응? 여기서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9: 아, 진짜요?
8: 우리 고향이지, 그럼. 여기 우리가 다 알려줄게. 가까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9: 아, 그래도 괜찮아요?
8: 가봐.
6: 가지
8: 뭐. 우리가 딸려주지 뭐. 가까운데 가요.
9: 다 드셨어요?
6: 응. 응. 챙기시고.
9: 다 드시고 가도 되는 거지.
6: 아이, 가. 아이, 다 먹은 걸 뭐.
1: 그렇게 토박이 분들과 함께 시작된 면천 구경 제2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면천 객사입니다.

0: 세종 15년에 세워진 이곳은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나 외국 사신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던 곳인데요. 그 규모가 과거 면천군의 위상을 짐작케 합니다.
1: 옛날에 참 우리가 뛰어놀던 학교가 이렇게 변했네요.
2: 내가 6학년 때 이쪽에서 배웠거든. 교실 이렇게. 그때 자네도 그때도 있었나?
3: 우리 반은 한 요쪽 정도 같은데.
2: 지금은 이렇게 객사로 복원됐지만 옛날에는 면천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예요.
3: 그렇죠.
2: 옛날 사진 보면은 여기 운동장에 학생이 꽉 찼어.
3: 그래요.
2: 조례할 때.
3: 조례할 때.
2: 1,000명이 넘었으니까 교실이 꽉꽉 찼죠.
1: 그러니까 이제
3: 이부제
1: 오전 반, 오후 반.
2: 그래도 안 되면은 저 은행 나오고 밑에 옛날엔 벤치가 있었어.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수업도 하고.
3: 그래요. 네.
0: 객사 한편에 자리한 은행나무. 11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만큼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추억으로 남아있죠. 와.
4: 모함이산 포도 내려 이고장대고 천년의 은행나무 우리들의 희상일세.
2: 부르니까 나오네.
5: 기억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신데?
3: 이 교가라는 게 그래요.
2: 면천의 상징이면서 초등학교, 면천 초등학교 상징이죠.
5: 그럼.
2: 그때도 이렇게 비어 있었거든?
3: 예.
2: 저기를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앉아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와!
0: 객사에서 나와 찾아간 곳은 골정지인데요. 연암 박지원이 면천 군수로 있던 시절 저수지에 만든 정자가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이 시를 짓던 공간은 수백 년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는데요.
2: 여기서 물고기 좀 잡았었나?
3: 아, 그럼요. 장마철에 저기로 물 넘어가면,
2: 그렇지.
3: 예, 그물 먹으면 뭐 잉어부터 뭐
2: 가물치,
3: 예, 가물치 그 잡아가지고 동네 또 임신하신 아주머니들 갖다 잡아다 드리고.
0: 그 시절 물고기를 잡으며 동네를 주름 잡던 동네 꼬마들은 어느덧 예순이 넘어 고향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3: 아, 우리 어렸을 때 형님 그 평양집 능라도집 그 어른들 장날 약주만 드시면 울고 그랬잖아요. 고향 가고 싶다고.
2: 응? 그랬었죠.
3: 그것이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쓰렸을까.
2: 그러면서 우리처럼 이제 날 먹은 뒤에 고향에 와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지.
3: 아니, 그럼요.
0: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3: 자, 여기가 우리 면천의 하이라이트.
2: 면천 면민의 생명의 근원이
3: 그렇죠. 안센. 오이고, 아직 또 물이 잘 흐르네요.
2: 물 나오네. 많이 나오네. 이 우물 하나 가지고 면천 초등학교 학생 수천 명,
3: 그렇죠.
2: 면천 주민들이 다 먹었지. 이걸 식수로 썼으니까.
3: 그러니까.
0: 이곳엔 오랜 세월 전해지는 설화가 있습니다. 고려 개국 공신인 복지겸이 병으로 알아눕자 산신령이 나타나 안샘물에 진달래를 넣어 술을 담가 먹으면 나을 거라 했고 딸 영랑이 그대로 따라 했더니 부친의 병이 나았다는데요. 그 술이 바로 두견주입니다.
3: 아유, 마침 잘 오셨네. 이 양반이 요거로 물 담아, 요 물로 두견주를 담았다고는 두견주 보존의 폐사님이세요.
5: 누가요?
3: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 양반이.
2: 이 안쌤하고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어서 그럼 또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2: 아, 그래요? 특별한 손님들 또 오셨는데 와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죠.
0: 오늘 아주 운이 좋은 것 같죠? 면천 주민들이 두견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두견주 전수관에 왔습니다.
2: 여보.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우리 집사.

0: 집사람이에요.
1: 집사람인데 저기 무형문화재 이수사시고.
0: 아 진짜요?
1: 예.
0: 아 저 두 분이 자세히 보니까 닮으셨네요.
1: 아 그래요? 아까 오래 같이 살아서 닮았나 보죠.
2: 닮았다고 기분 나쁜데?
0: 누가 기분 나빠요?
2: 제가요.
1: 한 40년 살았죠.
0: 어머님이 기분 나쁘시다는데요?
1: 속으로는 좋으니까.
2: 아니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1: 아 술공장 하는 사람이 술도 먹어야지 그럼.
3: 부부의 정과 함께 술이 익어가는 숙성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0: 와, 왜 이렇게 많아요?
1: 예, 이게 약 이제 숙성까지 100일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담아놓은
0: 꽃인데요?
1: 예, 이게 진달래꽃입니다. 그래서 두견주라고 하는 겁니다. 두견화를 넣어서 술을 만들기 때문에.
3: 당진 쌀로 만든 누룩에 안샘물을 붓고 여기에 면천 진달래를 얹어 숙성시키는데요. 발효 과정에선 이런 소리가 난답니다. 그렇게 100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두견주. 누룩과 진달래가 만나 탄생한 특유의 색깔과 달달한 진달래 향 덕분에 명주로 손꼽힌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가는 체에 찌꺼기를 걸러내줍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이들의 수고가 필요한 술인 것 같죠? 아버지 복지겸 장군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어쩌면 딸의 이런 정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 면천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은 두견주, 그 명맥이 언제까지나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1: 이게 오래된 술이긴 하지만 우리 고향의 술이거든요. 고향의 술을 누가 하겠어요?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이제 보람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3: 오랜 역사 속 향긋한 두견주와 함께 정이 익어가는 마을. 이곳은 싱그러운 초여름의 면천입니다.
4: 집들에게 하나는 16지,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뭉쳐가지고 하나를 뜯을 때 화합 단계.
5: 이 골목이 그대로 있네요.
6: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대로.
5: 아차!
6: 그럼!

0: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1: 그러면 우리 이내장은 잠 언제 가나?
2: 아 글쎄 이거. 자 혹시나 진짜 방송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 연락 한번 주십시오.
3: 잘생겼어.
2: 우리 PD님한테 연락 주시면 아주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눈물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그린다쌤! 그린다쌤? 그린다쌤, 맞나요?
1: 자, 이제 준비 완료.
0: 무슨 준비요?
1: 그림 그릴 준비. 오늘은 손이 하자는 대로 이 손 따라 그릴 거거든.
0: 손을 따라서요?
1: 응, 시작해볼까?
0: 네!
1: 자, 손바닥을 쫙 펴서 따라따라 그리면 뭐가 보여?
0: 그냥 그린다쌤 손이요?
1: 이래도

0: 선생님 손에서 닭이 나왔네.
1: 우와, 손을 깔아 그렸는데 다 알게 됐어요.
0: 근데 닭만 될까?
1: 어, 다른 것도 돼요?
0: 될까 안 될까 한번 불러볼까?
1: 어, 아, 네.
0: 친구야, 어디니?
2: 나 불렀어?
1: 우와, 이건 누구예요?
0: 글쎄, 맞춰봐.
1: 네.
0: 종이에 손을 올리고 슥, 슥 따라 그리면 뭐가 보여?
1: 누구지?
0: 누굴까? 이제 알겠지?
1: 강아지네요!
0: 딩동댕! 손 따라 그린 강아지!
1: 와! 재밌어요, 린다쌤! 아, 또 보여주세요, 또!
0: 그럴까?
1: 네!
0: 잘 봐봐. 손 따라 쭉쭉 선을 그어주고
1: 개구리?
0: 뭐가 될까? 이제 알겠어?
1: 아하! 목이 긴 기린이었네요!
0: 손에서 나온 기린이야.
1: 와와! 닭도 되고 강아지랑 기린도 되고 손가락 모양 따라서 새로운 동물 친구가 막 생겨나요.
0: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친구 불러볼게.
1: 네.
0: 요렇게 할까? 응? 요렇게 할까? 아니면 요렇게? 아, 요게 어. 좋겠다.
1: 상어죠? 아니다, 아니다. 뱀이죠?
0: 글쎄, 맞춰봐.

0: 고릴라다! 손 따라 그린고 닐라. 역시 그린다쌤 정말 멋져. 아, 마리도 손으로 칭찬해 드릴게요.
1: 손으로? 어떻게?
0: 이렇게야, 이렇게! 쌤, 최고예요!
1: 오, 마리야, 고마워. 쌤도 하트 해줄게. 친구들도 손 따라 그려볼래요?
0: 아, 손 따라 그린 그림 멋진데? 모모랑 그린 친구들 손! 역시 내 인기란! 하이파이브!
2: 짜잔, 내 발이야.
3: 오, 섬섬! 준성이는 손바닥 대신에 발바닥을 따라 그렸구나. 준성이 발 귀여운데 이 발바닥에서 대체 무슨 그림이 나올까?
2: 멋진 그림?
3: 멋진 그림! 발바닥으로도 재밌게 그릴 수 있어?
2: 응!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 봐봐.
3: 섬섬!
2: 여기에다 거대한 눈을 그린 다음에.
3: 오, 눈이 있어? 살아있는 건가?
2: 짜짜짜짜 거대한 눈.
3: 오,
2: 개구리 같은 눈. 됐다.
3: 개구리야, 준성아?
2: 아니야. 다음에는 더듬이.
3: 더듬이? 오, 그럼 곤충이구나, 맞지?
2: 그 다음에는 날개.
3: 날개. 우와, 파리, 파리.
2: 땡.
3: 파리 아닌가?
2: 그 다음에 여기 줄무늬를 그려줘.
3: 줄무늬가 있는 벌레?
2: 줄무늬.
3: 알 것 같기도 한데.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요 부분에다가 뾰족한 침을 그리는 거야.

0: 오, 뾰족한 집. 삼삼이 이제 알겠다. 정답은 뭔데? 정답은 바로 벌.
1: 정답.
0: 와, 맞췄다. 윈윈윈윈.
1: 벌 여기 꼬리춤이 있고 날개가 있고 다른 것도 그려볼게.
0: 좋아.
1: 이렇게 해서 일단은 눈을 그리고.
0: 오, 또 눈이 있네. 이번에도 큰 눈을 가진 친구구나.
1: 큰 눈 그리고 다른 하늘색으로.
0: 하늘색으로? 준성이가 하늘색을 좋아하는구나.
1: 응, 불이.
0: 불이? 오, 불이라면 혹시 새인가?
1: 새 종류야.
0: 새 종류? 새도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뭘까? 삼삼이가 한번 맞춰볼게.
1: 마지막은 다 검은색이야.
0: 검은색이라고?
1: 여기에다가 동그란 원을 만들고. 오,
0: 어, 혹시 이거 펭귄 아니야, 펭귄?
1: 정답!
0: 우와, 어, 맞춰버렸어! 우와, 삼삼!
1: 마지막으로 팔을 만들면 펭귄 완성! 어,
0: 아, 우와, 발바닥 펭귄이다! 귀여워!
1: 나도 우와. 귀여워.
0: 펭귄 발바닥은 어떻게 생겼지, 근데?
1: 펭귄 발바닥.
0: 펭귄 발바닥 좀 그려줘.
1: 여기 쭉쭉쭉쭉. 쭉쭉쭉쭉.
0: 귀엽다.
1: 독특하게 그려봤어.

0: 그려봤어요. 손으로 표현해봤어요. 올해는 손으로 콕콕 찍어 표현해봤어요.
1: 모두 맞죠, 맞죠.
2: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노력이 정말 빛나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란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진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엄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꾼질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3: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2: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야행성 동물을 찾아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사그르자. 삼아! 야영의 법칙!
6: 핑! 태풍의 현재 위치가...
7: 뭐야?
8: 동굴에 설치하기로 했잖아.
6: 여기로 하자고 했다, 핑.
7: 뭐? 누가?
5: 내가 그러자고 했어. 모처럼 캠핑인데 별도 봐야지.
8: 뭐? 이 지역은 열대폭풍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했잖아. 폭풍이 오면 몽땅 다 날아간다고.
5: 오늘은 바람도 없고 하늘도 맑고 밖에서 요리해 먹겠다.
8: 아, 혹시 동굴 안에 있는 벌레들이 무서워?
5: 내가 무서운 게 어딨다 그래?
8: 그럼 동굴에서 야영하면 되잖아.
5: 동굴 밖에서 하자니까?
8: 동굴 안!
5: 동굴 밖!
8: 동굴 안!
5: 동굴 밖! 좋아! 완벽! 그럼 출발해볼까?

0: 덥고 습한 열대기후에 사는 야행성 동물 사탕나뭇잎꼬리 도마뱀부치. 위장술이 뛰어나고 표면에 납작 붙어있고 난다라. 응? 낙엽처럼 위장하고 있다면 발견 확률이 높은 곳은? 어?
1: 캔디콘.

0: 놀란 거 봐.
1: 너 때문에 놓쳤잖아.
0: 무슨 소리야. 거기 뭐가 있었다고 그래.
1: 야행성 동물은 빛을 싫어하는 거 몰라? 아무거나 먹지 마.
0: 왜? 얘들아, 싸우지 마. 거기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근데 하트핑은 어디 갔지?
2: 이렇게 숨어있으면 도마뱀도 금방 모습을 드러낼 거다.

0: 사탕이요. 나뭇잎 꼬리. 도마뱀 부치. 여기 있었구나 빌. 사탕이라더니 하나도 안 무섭게 생겼다 빌. 어서 모두에게 알려야겠다 빌. 귀엽다 빌.
1: 텐트에 해독제가 있어. 우선 독이 덮어지기 전에 응급처치를 할게. 빨리 가자.
2: 루티, 서쪽에서 강한 태풍이 발생했어. 지금 너희 쪽으로 이동하는 중이야.
1: 뭐라고? 와, 다 날아간다. 와, 해독제가. 안돼.
0: 뭐하고 있는 거야? 어서 피해야 해!
1: 모두 동굴로 뛰어! 맞다! 아까 오는 길에 해독제 원료가 되는 풀을 봤어. 그 풀만 찾으면 돼.
3: 내가 찾을게. 너는 하트핀 곁을 지켜야지.
1: 하지만 태풍이 저렇게 심한데.
4: 로티,
3: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걸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 그게 뭐든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슈퍼탐사대 X니까. 정말 이 방법뿐인 거지?
4: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이 해독초를 찾으려면 태풍의 눈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3: 태풍의 눈?
4: 태풍을 위해서 내려다보면 한가운데 빈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태풍의 눈이야. 여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구름이 없고 상대적으로 바람도 거의 안 불지.
3: 그럼 안전하다는 거지?
4: 응. 하지만 문제는 태풍의 눈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야. 이동 경로도 계속 바뀌고.
2: 캔디코, 태풍의 눈 예상 경로 전송했어.
3: 어?
4: 고마워, 그리피. 혹시 경로가 바뀌면 바로 알려줘.
2: 라저.
3: 그럼 달려볼까? 캔디코, 꽉 잡아!
4: 좋아.
3: 정말 여긴 바람이 안 부네.
4: 루티, 잠깐만 멈춰봐. 저기 뭐가 보여.
3: 어?
4: 찾았어. 내가 가져올게.
2: 루티, 태풍에는 이동 속도가 빨라졌어.
3: 뭐? 캔디코, 서둘러.
4: 알았어.
0: 로티 찾았어!

0: 어? 루티, 네 어깨에 그게 뭐야?
1: 어? 어깨?

0: 이건 그래 맞아. 나 사실 벌레 무서워하는 겁쟁이야. 예전에 벌레한테 한번 크게 물린 적이 있어서.
1: 벌레 무서워해도 괜찮다피. 난 깜깜한 게 무서운데 대장은 어두워도 잘 다닌다피.
2: 태풍 속에서 날 구해주기도 했잖아.
0: 그래도 동굴에서 야영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2: 너는 사탄나무니 꼬리 도마뱀 부치? 왜 여기에 사탄나무니 꼬리 도마뱀 부치가 있는 거지?
3: 아까 하트핑이 쓰러졌을 때부터 걱정돼서 동굴로 같이 따라왔대.
1: 맞다, 핑! 내가 걱정된 거냐, 핑?
2: 아!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0: 나뭇잎 꼬리 도마뱀 부치 저장 완료!
1: 그 녀석인가?
2: 네, 드디어 그 녀석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1: 이번엔 제대로 찾았겠지?
2: 물론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1: 녀석이 내 손에 들어올 날도 멀지 않았군.

0: 중에서 제일 무거운 앵무새?
1: 반가워. 난 로티야.
2: 아이, 그만, 그만!
3: 로티 조심해. 곧 우박이 떨어질 거야.
4: 슈퍼 탐사대 X 다음 이야기. 날지 못하는 앵무새 카카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기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알지 못하는 앵무새 카카포.
1: 이 매드코카님의 위대함을 제대로 보여줘.

0: 모두 다 내렸지?
1: 어? 어? 하트핑은?
2: 여기 땅핑!
0: 아, 거기 썼구나. 작아서 안 보였지 뭐야.
2: 지금 뭐라고 했냐, 핑!
0: 내 말은 가려져서 안 보였다고. 봐! 나도 이러면 안 보이잖아.
3: 루피, 외모에 대해 얘기하는 건 실례야.
0: 맞아. 하트핑, 미안해.
2: 조심해라, 핑!
4: 슈퍼탐스 덱스, 방금 희귀종 정보를 보냈어.
3: 오케이, 알겠어. 오늘 찾을 희귀종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앵무새, 카카포레.
4: 어?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새야.
0: 좋았어. 그럼 땅만 잘 살피면 되겠다.
2: 로티 조심해!
5: 로티 괜찮아?
3: 그러게 앞을 잘 봐야지.
2: 큰 게 좋기만 한 것도 아니네, 핑. 펴펴.
6: 잘 오고 있군, 그래? 그렇지. 이쪽이야.
2: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핑!
3: 이런 곳일수록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니까.
0: 알았어, 알았다고.
2: 내가 1등이다, 핑! 펴펴!
6: 무시하지 마라!

0: 드디어!
1: 뭐야? 핑 괜찮아?
0: 아무것도 안 보였다, 핑. 근데 뭔가 부딪힌 것 같았다, 핑.
1: 아무것도 없었어.
0: 착각했나 보다, 핑. 가자.
2: 아니, 위대한 작전을 방해하다니.
3: 얘들아, 여기 좀 봐. 발자국이 있어.
0: 내 발보다도 훨씬 크다.

0: 난 로티라고 해.
1: 어, 로티.
0: 아빠, 이거. 기다려. 너무 좁은데.
2: 나한테 맡겨라, 핑!
0: 하트핑! 그리핑! 하트핑 혼자 카카포를 쫓아갔어. 위치 추적해줘.
3: 라저, 방금 노티카로 경로를 보냈어. 로티, 당장 피해. 그쪽에 곧 우박이 떨어질 거야.
2: 뭐? 우박?
3: 직경 10cm 정도? 크기가 커.
2: 이런...
1: 우박이 그렇게 위험해?
2: 여자, 우박은 쉽게 말해 눈처럼 떨어진 얼음 덩어리야.
0: 뭐?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진다고?
2: 응, 눈의 결정이 차가운 구름 사이를 오가다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거지. 보통 몇 분 정도 내리다가 그치지만...

0: 나를 지키려고 달려온 거구나, 핑!
1: 둥지를 만드는 습성이 있어. 여기가 카카포의 둥지였나 봐.
2: 그럼 알까지 함께 구해야 할 텐데. 네가 들어가서 알을 갖고 나오겠다고? 하트핑! 좀만 더 버틸 수 있겠어?
0: 가능하단핑!
1: 이걸 카카포에게 갖다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0: 쭉쭉.
2: 카카포, 거기에 알을 담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밖으로 꺼내줄게.
0: 고생했다, 핑. 자자. 쭉. 괜찮을 거다, 핑.

0: 왔어! 캔디코!
1: 어? 천천히 잡아당길게. 조심해서 따라 나와. 내 걱정은 말고 빨리 나가라, 삐! 자자, 자.
0: 카트핑! 카카코와 알 모두 부사해!
1: 이제 내 차례다, 삥! 모두 빨리 물러나라, 삥!
0: 뭘 어쩌려고!
1: 기다려, 하트핑!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 얼른 비켜라, 삥!
0: 알겠어! 조심해, 하트핑!

0: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 걱정했어. 카카포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대.
1: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됐다!
2: 어? 어? 오빠, 오빠, 무서워.
1: 어? 어?
2: 여기 있었군.
1: 응?
2: 나의 위험에 모두 굳어버렸군.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바로 위대한 매드 쿼카.
0: 강제 접잡아.
3: 왜 또 나야.
1: 척척이가 아직 아기라 그래.
2: 어?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야!
4: 무슨 소리냐, 핑?
0: 그러게.
5: 어? 아까 걘 어디 갔지?
4: 척척?

0: DNA 코인 저장 완료!
1: 몸의 폐업을 이렇게 망치다니! 슈퍼 탐사대 X!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0: 1위 올렸다고?
1: 어, 얘들아!
2: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늪지대에 울려 퍼지는 경보.
1: 내 친구들을 돌려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5: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6: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점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2: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옥스퍼드 상.
5: 해보고.
6: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주비주풍이 무서워? 인! 너 때문에 망쳤다, 큐! 이제 내 차례다, 큐! 제 차례, 미남요! 큐! 내 나라, 큐!
1: 이걸 언제 다 닦지?

0: 재밌는 거야?
1: 그래, 너무 재밌어.
0: 와, 그럼 나도 할래.
2: 이게 무슨 소리냐? 접시가.
1: 어머, 나의 실수. 씹을까?
2: 안 돼. 이건 내가 닦을 테니 너흰 나가 놀아라.
0: 정말이야? 난 같이 가.
3: 신디랑 스텔라도 불렀으니까 곧 올 거야.
0: 재밌게 놀 수 있겠네.
4: 나만 할 거다, 큐.
5: 어? 이건 내 주비즈 폰이잖아. 퍼플 비즈, 이걸로 나 몰래 게임한 거야?
4: 밤마다 했던다, 뮤. 아침에도 했습니다, 뮤.
0: 으이그, 그래서 다크서클이 생긴 거구나.
5: 퍼플 비즈, 너 이제 게임 금지야.
4: 나 게임을 할 거다, 뮤.
1: 그게 이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뮤. 슈슈.
0: 아, 다들 게임에 푹 빠졌네.
6: 주주,
7: 우리 왔어.
4: 이때다, 큐. 어?
0: 잡아라. 보세요, 뮤.
6: 어? 저게 뭐지?
0: 저건 혹시 어둠의 주비쥬? 안 돼!
6: 만지지 마, 로사. 위험해.
7: 여기가 어디냐, 큐?
0: 주비쥬 폰을 가진 것 같습니다, 뮤.
4: 주주, 꺼내줘라, 뀨!
3: 아무래도 마법의 힘이 필요하겠어.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슈슈!

0: 얼른 꺼내줘, 주주.
1: 알았어. 근데 어떤 마법을 쓰지? 우리도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0: 진짜로 주비주폰 속에 들어왔잖아?
1: 아, 맞아. 여긴 퍼플 비주가 하던 게임 속이야.
0: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어? 저기 오고 있어.
2: 우리 왔다며.

0: 어둠의 주비주가 타고 있어.
1: 뭐? 위험해.
2: 미러쉬.
1: 우리도 탈 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0: 이걸 타자고?
1: 응, 예쁘고 멋진 게 우리랑 딱이잖아. 얼른 타자.
3: 운전은 누가 하지?
1: 나한테 맡겨. 이건 내 전문이라고. 루시, 널 믿어도 되는 거냐뇨?
4: 걱정 말고 다들 안전벨트나 해.
1: 얼른 가자. 루시, 달려.

0: 레인보우 스팅. 얼른 핑크랑 퍼플이랑 레드비즈를 구하러 가자 뷰. 레인보우 스케치! 너희 괜찮은 거냐, 유?
1: 안 괜찮다, 유!
0: 유!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 길이 변했어!
2: 이제 괜찮아. 어서 핑크랑 레드비즈도 데리러 가자.
0: 어둠의 주비즈, 내가 혼내줄 거다, 큐!
3: 재밌구나. 어서 와라.
2: 저기서 빛나는 게 뭐지? 어?
4: 내가 알아볼게. 스타 비전!
5: 하늘에 황금 열쇠가 떠 있어.
1: 황금 열쇠라고? 그걸 가지면 게임에서 이긴다, 큐!
0: 당장 가지러 가자! 달려, 루시! 좋았어!
4: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0: 우리가 이겼어!
1: 슈슈!
3: 어? 성이 나타났어. 저 성의 열쇠인가 봐.
0: 들어가 보자. 게임에서 이겼다고 상을 줄지도 모르잖아. 얼른 성으로 들어가자.

0: 큐비즈폰이 무서워? 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1: 근데 여긴 뭐 하는 데냐큐?
2: 내 섬에 온 걸 환영한다.
1: 무슨 소리냐뇨? 아.
2: 주비즈,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0: 너 누구야? 주비즈를 노리다니? 혹시 대마녀야?
2: 글쎄?
1: 스텔라,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뷰.
3: 내 생각도 그래. 문이 잠겼어.
1: 우리 갇힌 거야?
2: 그걸 이제 알다니.
4: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는데 큐.
2: 게임을 잘해준 덕분에 일이 쉬워졌지.
1: 우리 속인 거였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2: 안 됐네. 집엔 영원히 못 갈 테니까.
0: 대마녀, 그냥 가면 어떡해.
3: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1: 모르겠어. 어? 갑자기 타로 전화야.
5: 얼른 받아봐.
0: 응. 주주, 어디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 맞지?
1: 타로, 우리 주비즈폰이 다쳤어.
0: 뭐라고?
1: 뉴,
0: 우선 너희를 끌어들인 어둠의 주비주를 찾아서 마법을 풀어야 해. 그럼 나올 수 있을 거야.
1: 타로, 그게 끝이야? 어둠의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3: 주주, 내가 찾아볼게. 트윙클 부스트. 어. 스텔 비전. 저기야,
0: 내가 가서 가져올게. 저도 가겠습니다.
1: 조심해, 루시.
0: 걱정 마, 난 괜찮아.
3: 장애물이 나타났어.
0: 아니,

0: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1: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 큐. 맞다, 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건 내가 가져오겠다, 큐.
2: 잠깐!
1: 왜 그러냐, 큐?
2: 널 혼자 보내주

0: 쟤들은 또 언제 올라간 거야? 가서 도와줘야겠어. 얼른 가봐. 난 괜찮으니까. 루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뮤. 레인보우 스케치! 쭈쭈! 위험하게 왜 너희끼리 왔어?
1: 이제부터는 같이 해.
2: 그래, 힘을 모아서 어둠의 주비주를 가져오는 거야.
1: 내게 맡겨. 뮤직 슬라이드.
0: 너 온다, 뮤.
1: 스완 댄 스윙.
0: 나 뮤.
1: 계속 올라가자. 어둠의 주비주가 가까워졌어.
0: 멋지다, 핑크 비주. 뉴. 잘했다, 뉴. 왜 그러냐, 뷰? 있었는데, 없다, 뷰. 먹었는데, 배고프다, 뷰. 그거 다 가짜라니까.
1: 핑크비즈 덕분에 아이템을 얻었어.
0: 얼른 가자뇨. 난 아직 배고프다, 뀨.
1: 주주, 당장 어둠의 마법을 풀어주자.
0: 얼른 노래해라, 뀨. 우린 준비된다, 뀨.
3: 좋아, 시작하자.

0: 세 번이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1: 어, 뭐지? 어디서 안개가? 앞이 안 보인다, 뀨!
2: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0: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1: 주주! 뮤!
3: 도시! 뮤!
1: 이런! 대마녀! 당장 풀어줘!
0: 그렇게는 안 되지. 모두 어둠의 주비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1: 우리 어둠의 주비주로 만든다고! 싫다뷰!
2: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어둠의 주비주는 어디 있지? 마법만 풀면 되는데?
4: 어? 수정구 안에 있어!
1: 나 무섭다, 뷰!
5: 나도 다녀.
1: 뷰!
0: 모두 어둠의 주비주가 되어라!
2: 안 돼! 더 이상은 못 보겠어!
6: 어둠은 두렵지 않아, 우린 함께니까. 숨겨진 별빛도 너와 함께 찾을.
1: 주주!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지!
2: 무슨 소리야, 루시! 난 노래를 불러서 주비주에게 힘을 주려는 거였는데.
1: 그런 거였어?
4: 좋은 생각이야, 주주. 우리의 힘이 주비주에게 닿을 수 있게 함께 노래하자.
2: 그래, 노래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팝! 이제 됐어! 드디어 집에 돌아왔어. 우리가 이겼다. 큐. 로사, 저거 치워줘라. 큐.
1: 왜? 또 게임해야지.
0: 안 한다. 절대 안 할 거다. 큐.
2: 대마녀가 들으면 아쉬워하겠네. 대마녀,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응, 우리가 혼내주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옥스포드 상,
7: 해보고
6: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하게.
0: 눈물엔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
3: 같이 가자.
2: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점심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저녁에
4: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없어 하나도. 아, 고멍,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 고마. 다람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늑대들이? 고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토끼야! 토끼야! 토끼야! 저기 토끼다! 어디에 있어? 아! 이봐 토끼야!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어, 말해줘! 제발! 말해주면 이거 좀

비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된다는 거지? 하늘의 비야 안녕? 어서 얼굴을 보여줘. 촉촉히 이곳저곳 화살짤할 수 있게 도와줘. 토끼야, 아무 소식이 없는데?

버섯은 한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이겼네. 내가 경고했지? 반칙은 절대 안 돼.

너가 가면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그래 좋아.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이건 너한테 꽤 어려울 텐데. 어른 대령이라 우리가 완전히 문질러주자고. 미안.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아하! 좋아! 이제부터 청소를 실시한다! 빨리! 더 빨리! 그럼 청소는 모두 끝났으니까 산책을 시작해볼까? 그렇게 꾸물거릴 시간 없는데.

그럼 이번에도 얘가 대장이야? 아님 나? 그래, 블록 쌓기나 하지 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킹킹.
0: 순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식물엔
3: 달콤한 맛.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옥스포드 탕.
1: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모터 구조대와 나선형 바위탄 메사.
13: 다 얼마 안 됐는데 오토바이 진짜 빨리 배운다.
12: 고마워. 완전 재밌어. 브루.
13: 배우는 김에 야옹이들 기술도 배울래? 이런 나무 타기 같은 거.
12: 와!
13: 올라와! 여기 경치도 좋아!
14: 저 정도는 나도 해!
13: 내가 해볼게! 물이 없네!
14: 내 차례야! 나무 타기 힘들다.
13: 그래도 한번 시도해본 게 어디야.
12: 야, 와! 마셜은 올라왔네. 요령을 알면 쉬워. 사다리 쓰면 돼.
15: 멍멍단! 멍멍단! 멍멍단!
13: 잘 봐. 이 정도는 돼야 말썽을... 아!
12: 재밌네.
14: 웬 몸개그? 여기 말썽 피우러 온 거 아니야?
13: 맞아. 캐스킷. 저분들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겠지?

0: 야호부캡, 오늘은 진짜 말썽 하나도 안 피울 거야?
1: 누가 안 한대? 생각하고 있거든. 이 대장을 믿어. 그래, 역시 대장이 진짜 말썽 피우기 좋은 일을 찾아냈네. 저 보스를 따라가!
2: 오늘 보실 나선형 바위타 멜사는 어드벤처 베이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랍니다. 편히 둘러보면서 가세요. 조금 멀지만 경치가 좋거든요. 그치, 지카레타?
1: 저기요! 우리 경주예요! 진짜 달리는 게 뭔지 보여주지! 어, 어디서? 아, 잠깐! 뭐해! 얼른 앞질러 가!
2: 저희 마을이 자랑하는 신비로운 명물을 한시라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1: 어? 재미없게 대체 뭐 하는 거야?
2: 바로 여기입니다. 나선형 바위타 멜사. 직접 올라가긴 좀 험한데라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좋죠.
1: 이제야 말썽을 피울 수 있겠어.
2: 안 돼! 못된 멍멍간 녀석들! 오토바이인지 뭔지 끌고 딴 데 가서 놀아줘!
1: 그러면 가죠 뭐. 네, 대신 버스는 가져갑니다.
3: 하! 우와, 버스로 가는 거야?
1: 아, 발이 안 닿아.